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1: 오.
0: 정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그쵸,
0: 네, 이거
1: 그쵸.
0: 만들어 볼 거고요. 미션 2는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저도
1: 아하.
0: 그랬거든요. 모든 저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1: 그렇죠.
0: 가서 과제하고 막 이런 거 싫은데 일단은 타잖아요, 이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That's
1: 일단
0: right.
1: 그게 중요한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자,
1: 네.
0: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현장 학습 한번 떠나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현장 학습 진짜 못 기다리겠네.
0: What's
1: 현장 학습.
0: 예?
1: 현장 학습.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트립. 트립.
0: Trip.
1: 네, 트립. I can't wait.
0: Oh, the field trip.
1: 예.
0: We're
1: 현장.
0: going to Mayu Land, right?
1: 응?
0: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Mayuland.
0: Yeah?
1: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0: Sorry?
1: I don't know physics.
0: You don't know physics?
1: I don't like.
0: Yeah.
1: But trip to Mayuland.
0: Yeah.
1: Mayuland, I love it.
0: Yeah, me too. Physics.
1: Yeah.
0: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Mister?
0: I hope Mr. Herbs, our teacher,
1: Yeah, teacher.
0: doesn't give a pop quiz.
1: Doesn't give up.
0: Pop quiz.
1: Give up pop quiz.
0: You know, the questions.
1: Question,
0: No
1: question. No
0: questions.
1: question, 제발.
0: Please, please,
1: Please.
0: please, please.
1: 정말 티출 때문에요.
0: 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현장 학습을 가봤기 때문에 벌써
1: 네.
0: 이제 막 이런 게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상상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3: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3: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지금 너무 excited 돼 있는 느낌인 거예요.
1: 그쵸, 그쵸, 그쵸.
0: 네.
1: 그 빨리빨리 가고 싶다 이런
0: 그럼요.
1: 의미죠.
0: 아, 뭐 물리 수업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진짜.
1: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 없어. For our 현장 학습.
0: Yes.
1: 현장 학습을 영어로 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0: 그쵸.
1: 예. 근데 어쨌든 아웃 하는 거잖아요.
0: 나가는 거죠. 나가는
1: 밖으로
0: 거죠.
1: 가야 되잖아요.
0: 오, 오케이, 오케이. 뭔가 또
1: 그쵸?
0: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1: 예. 그러면은 직접 현장 학습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웃스터딩. 밖에 나가서, 아이고, 스터딩.
0: 오케이.
1: 네. 뭐
0: Okay.
1: 이런 느낌?
0: Alright. 네.
1: 네.
0: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이런 게 별로예요. 이거
1: 네.
0: 너무 좋아요. 자, I can't wait for our outstudying 이라고 했는데, 자, 정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바로 field trip.
1: Field trip?
0: Field trip. 네. 이 field라고 하는 게 어떤 field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할 때가 될수 있고요.
1: 네네.
0: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어떤 필드에 나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Field trip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제가 이미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1: 네?
0: 실제로 어떤 수업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뭔가를 겪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과제에 좀 버무려서 이렇게 넣는 그런 느낌. 근데
1: 네.
0: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거를 하나요? 현장 학습이라는 느낌?
1: 그럼요. 현장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뭐
0: 소풍.
1: 소풍 그리고
0: 오케이.
1: 수학 여행.
0: 아, 오케이,
1: 예,
0: 오케이.
1: 현장 체험 학습.
0: That's right. 근데
1: 네.
0: 이거는 너무 조금 그런 학습 이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Alright, so field trip이 나왔습니다. 자, 발음을 할 때요, field trip. D가 중간에 있잖아요.
1: 네.
0: 이 친구는 조금 많이 약화가 될 거예요. So

0: 필드 트립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강세를 주면서 field trip, field trip 이렇게 D 사운드를 거의 내지 말아보세요. 자, 가봅니다. Field trip, field trip,
1: field trip, field trip.
0: 좋아요. 자,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
2: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우, 나 그거 못 기다리겠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결국에는?
2: 너무 기대돼.
0: 그렇죠. 너무 기대돼입니다.
2: 네.
0: So, can't wait for 뭐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제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도 wait for someone이잖아요.
2: 예.
0: for가 꼭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놓치면 안 되고요. So, I can't wait for something. 결국에는 너무너무 원한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2: 네.
0: 자, 예를 들어서 소풍이 영어로 보죠. 소풍.
2: 픽닉.
0: 픽닉. 그 소풍.
2: 네.
0: 나 못 기다리겠어.
1: 와.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그죠? I can't wait for the picnic.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라고 해볼게요.
2: 네.
0: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1: We can't wait for the party.
0: 그렇죠. We can't wait for the party.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원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 네.
0: Okay? So, 이 문장들도 이 정도에서 끊을 수가 있겠죠. 이 미절. 자, 해보겠습니다.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Right? We can't wait for the party.
1: We can't wait for the party.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요. 뭐 하기를 못 기다리겠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can't wait to do something.
2: Yes.
0: To do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돼요. Okay? 뭐 예를 들어, I can't wait to see you. 이렇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자, 이랬을 때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유랜드 가는 거 맞지? 확인하는데.
2: 너무 신났네.
0: 여기 탈 것이 무려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었어요. 아직
2: 생각보다 랜드인데 약소하네요.
0: 굉장히 이게 굉장히 예. 네, 소소하게.
1: We are going to Mayoland. 맞지?
0: 맞지?
2: 예. 자, 그러면 여기는 확인하는 질문이니까 right?
0: Okay.
2: 네,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0: Right. 자, 복잡한 단어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2: 네.
0: So we are going to Mayoland, right? 그렇죠?
2: 네.
0: 자, right이라고 하는 거가 뭐뭐이지, 뭐뭐 맞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억양을 완전 올려서 확인하는다는 느낌이라고
2: yes.
0: 했습니다. So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서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올리는 게 아니라 평서문이야. 그렇지?
2: 네.
0: Right? 그래서 Oh, you are 슬기, right? 이런 느낌이죠.
2: 네네네.
0: 평소만 쓰고 올리는 거.
2: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마유랜드 가잖아, 맞지?
0: 맞지?
2: 네, 맞잖아.
0: 가잖아. 이거 자체가 평소문이잖아요.
2: 맞아요.
0: 우리말로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시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사실 처음 다루는 거고요. 기존 시즌에서는 제가 몇 번씩 다뤘으나 아직은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바로 비동사. ing.
2: Going,
0: 여러분 얘는 be going to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be going to는 여러분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라는 시제는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2: 아.
0: 마유랜드는 명사죠.
2: 그쵸.
0: 그래서 얘는 그냥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2: 마유랜드로
0: 우리 가.
2: 아하.
0: Ri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ing군요.
0: That's right.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2: 네.
0: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 ing는 한참 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으로도 쓰지만요. 확정된 미래 사실을 팩트만 전달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 한다. 혹은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데요. 뭐뭐 해. 예를 들어 나 내일 3시에 가. 이거는 아무 감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2: 그죠?
0: 의지도 아니고요. 그냥 나 간다고. 팩트만 전달하는 거야. 알고 있어.
2: 네.
0: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사실 그냥 전달.
2: Yes.
0: We are moving next week.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가. 이거는 내가 아, 갈래? 라는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2: 아니죠.
0: 아니죠. 그냥 팩트만 전달한 겁니다.
2: 네.
0: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일하게 미래 시제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그녀가 5시에 갈 것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2: 네.
0: 그녀는 5시에 떠나. 그녀는 떠나, 5시에.
1: Yeah, she is going to leave.
0: No. 자, she's going to leave는
2: 네.
0: be going to를 쓴 거죠.
1: She's leaving.
0: She's leaving. At she's five. leaving at 5.
2: Yeah.
0: 이거는 말투가 좀 달라요. 살짝 느낌이 달라요. So she's going to leave at 5.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녀는 5시에 떠날 거야.
2: 아하.
0: 우리말로 치면 떠날 거야고요. She's leaving at 5. 이러면 더

0: 팩트를 전달하듯이 네. 이거는 변하지 않아. 어, 걔 그때 떠나. 떠난다고. 정해졌어. 더 확고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우리 서울로 도로 이사가. 아. 원래 서울에 살았다가 다른 데 왔다가 네. 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는 건 move죠.
1: 네.
0: 도로가 뭐예요, 도로?
1: 도로?
0: 다시.
1: 다시.
0: move
1: again.
0: back.
1: back.
0: 오케이? move back 써볼게요. 우리 돌아가 서울로.
1: We are moving
0: back.
1: back.
0: 어디로?
1: to Seoul.
0: 그렇죠.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걸 그냥 친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Hey,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우리 서울로 돌아가.
1: 네. 네
0: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하실 때 좀 그런 말투다, 느낌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So, again, be going to를 넣는다고 막 엄청나게 틀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느낌이 다른 것뿐입니다. Be going to로 뭔가 계획을 이룰 거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졌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라는 느낌으로 주느냐. 자, 그래서 여기 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Right? Oh, she's leaving at 5.
1: She's leaving at 5.
0: We are moving back to Seoul.
1: We are moving back to Seoul.
0: There you go. 질문형도 돼요. 물어볼 때
1: 네.
0: 자, 당신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졸업이라고 해볼게요. 졸업하는 거. 당신의 졸업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너 졸업하니 다음 달에?
1: 오.
0: 이거는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네. 말투가 벌써 그쵸?
1: 그쵸.
0: 이미 정해진 거. 너 졸업해 다음 달에?
1: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0: That's it.
1: Wow.
0: Right?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하는 것보다 Are you graduating? 너 해? 어떻게 팩트야? 이런 느낌. So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질문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동사, 주어 그리고 비동사를 바꿨죠. 순서를. 오케이. 자, 여러분 아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볼 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비동사 ing는 진행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1: 그쵸.
0: 일단 거기서 충격이 한번 올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be going to와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상황. Right?
1: 그쵸.
0: Don't worry.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느낌 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e are going to Myland, right?
1: We are going to Myland, r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부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We're going to Myland, right? We're going to Myland, right?
0: 네,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오, 이번에는 조금 두 줄로 돼 있네요. 그쵸?
1: 그쵸.
0: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뭐 현장 학습은 재밌지. 뭐 이것도 타고, you know.
1: 그러니까 물리 수업과 연장해서 현장 네. 학습을 가는 거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네. yeah, I'm not into, but field trips are fun.
0: Fun.
1: Oh, 이 뒷문장은 뭔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요.
0: 왜냐면 이거 우리 이제 알게 됐으니까.
1: 네네네.
0: 이것들은 재밌다.
1: 재밌어. I'm not into, 나는 빠져있진 않아, 물리.
0: 네,
1: 물리가 나와야
0: 돼요. 직역을 했는데, 네, 아무튼 물리, 뭐 물리학, 뭐... 네.
1: 그러니까 물리가 그 과학이잖아요.
0: 그렇죠.
1: 과학.
0: 예전에도 한번...
1: 그래요?
0: 예전에도 한번 물리학이 나왔는데요.
1: 근데 이게 막 헷갈려요.
0: 스펠링 모르니까 과학이잖아, 그래서 과학 쓰셨죠, 그때도.
1: 이게 F 발음 나는 PH로 시작을 해요.
0: 오케이. Okay.
1: 피지컬은 아니에요. 예, 피지컬은 아닌데
0: 써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써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1: 뭐 이것저것 헷갈린다기보다는 그냥 사이언스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사이언스 이거는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사이언스 맞은 거 축하드리면서 오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hysics가 되겠죠. 잘 안 헤어지죠?
1: 이게 왜 이렇게 안 헤어지죠?
0: 계속 써야 됩니다.
1: 아, 네.
0: Physics, physics, physics. Okay, so 마지막 S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고요. S. 그리고 PH는 성질이 F와 같기 때문에
1: 네.
0: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physics가 아니라 physics. 이런 식으로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려놓고 바람 뿜습니다. 자, 네. 가볼게요. Physics, physics.
1: Physics. Physics.
0: 좋아요. 자, physics 나온 김에 또 물리학 하면 생각나는 과학이 바로 생물학입니다.
1: 아, 오, 이거 알아요.
0: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잘 아시던데.
1: 그러면 바이오 쪽이요. 바이올로, 바이올로직스 갈까요? 같은 익돌림으로 직스.
0: 아, 그러니까 약간 돌림인가요? 네네네. 형제인가요?
1: 네. 네.
0: 정답은 바이올로지.
1: 아, 틀렸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틀려야 돼요. 계속 틀리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이게 또 쌓이게 돼요. So 네. biology.
1: Biology.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나 어딘가에 빠져 있어. 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너무너무 심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nto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1: 네.
0: into가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1: 안으로.
0: 안으로 들어가는
1: 네네네.
0: 거죠. 슉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써서 be into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activities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 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결국 심취해 있다. 뭐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I am, she is, are you 이렇게 비동사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나는 physics에 빠져 있진 않아. 그렇게 막 심취는 아닌데
1: 네.
0: 그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한국 영화에 빠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1: 오,
0: right?
1: 맞아요.
0: 엄청 많아요. 자,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다.
1: I am into K-movie.
0: K-movies or K-movies. Korean movies,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Jack은 너에게 빠져 있어. Jack은 너에게 빠져 있어.
1: Jack is into me. Jack is into you.
0: 저희 죄송한데
1: 예.
0: 본인도 모르게. 네, 그렇죠.
1: 습관이에요.
0: So again,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to Korean movies.
1: I'm into Korean movies.
0: Oh, Jack is into you.
1: Jack is into you.
0: 네, 그래서 영화 제목 예전에 뭐 He's not that into you or something like that.
1: 맞아요.
0: 당신에게 그다지 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었어요.
1: 막 노래 가사 중에 I'm into you 뭐 이런 것도 막 있었던 것 같고.
0: 오케이. 많이 나와요, 네. 이거는. 그래서 be into. 그리고 이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응용한 문장, 질문형인데요.
1: 네.
0: 사실은 여러분들 익혀둬서 쓰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바로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뭘 것 같아요?
1: 너 요즘 빠져있는 거 있어?
0: 아, 맞아요.
1: 뭐야?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요즘에 뭐에 빠져있어? 그러니까 뭐 관심사가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1: 뭐 예를 들어 취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0: 근데 이게 hobby라는 단어 들어봤죠?
1: 네.
0: 취미. 이 hobby와 어딘가 into인 거는 좀 달라요.
1: 어, 그래요?
0: hobb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에 전문적으로 빠져있는 느낌.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뭔가 조립하는 거가 내 hobby일 수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꽤나 오랫동안 이어온 느낌인데 into는 보통 조금 순간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I don't know. Like 몇 달이든 지나가면 또 그게 바뀔 수가 있는.
1: 약간 식을 수도 있는.
0: 맞아요.
1: So 그러면은 약간 famous singer.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아니면 아 나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these days를 같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나 요즘에 뭐에 빠져 있다? 근데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네네.
0: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자, 한 문장 남아있습니다. 자, Mr. Herbs, alright, or Herbs,
1: 네.
0: 선생님이 촉촉지 시험 안 내시면 좋겠네.
1: 아, 아 그러니까 현장학습을 갔다 오면 항상 테스트가 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이분 이름 있잖아요.
1: 예.
0: 아,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나라 그거에 따라 부를 때가 달라요. 그래서 Herbs라고 하시는 분 있고 Herbs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 Physics 수업 선생님이었어요.
1: 오!
0: 이 선생님 굉장히 무뚝대요. 수염 이렇게. 기다리고 무뚝뚝한 분인데
1: 그래요?
0: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한 그런
1: 성함은 헐브라서 왠지 향기로우실 것 같고
0: 아, 뭔가.
1: 스무드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0: 네.
1: I hope 나는 바래요. Mr. Herbs가 doesn't give 주지 않기 제공하지 않았으면 쪽지 시험.
0: Alright.
1: So 여기는
0: 쪽지 시험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1: 테스트 아닐까요?
0: 오케이. Okay.
1: 테스트. 테스트인데
0: 왜 이렇게 멈칫멈칫?
1: 아 왜냐면은 그거 약간 팝.
0: 팝 테스트?
1: 예. 팝이 있었어요.
0: 아하.
1: 팝 테스트.
0: 오케이. 자.
1: 오.
0: 지금 한 반 정도 맞았는데요.
1: 하프 앤 하프예요?
0: 하프 앤 하프. 자, 정답은

0: 요?
1: 팝퀴즈.
0: 그래, 이 팝을
1: 팝퀴즈.
0: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1: 아, 그렇군요. 자, 이 팝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탁 터져 나오는
0: 네.
1: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풍선이 터질 때 팝, 팝, 팝. Right? 그리고 팝업 스토어라는 거 들어봤죠?
0: 네.
1: 그것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잠깐 임시 스토어잖아요.
0: 맞아요.
1: 오케이, 그런 식으로 기대를 못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게 쪽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퀴즈라고만도 많이 써요. 이미
0: 아.
1: 그거 자체가 퀴즈는 정식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간이로
0: 갑자기 불시에
1: 갑자기 불시에 보는 걸 보통 얘기를 해서 퀴즈라고도 하는데 팝이 들어가면 더 깜짝 깜짝 퀴즈 뭐 아, 깜짝 아, 쪽지 시험 이
0: 그쵸.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I hope라는 게 나왔어요.
0: 네.
1: 그렇죠? 예전에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거 비교만 잠깐 해볼게요. I hope. hope는 바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I hope 하고 평소문이 나오게 되면 아 그러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 라는 느낌이에요.
0: 네.
1: 이건 언제 쓰냐면 아직 그 희망이 살아있을 때.
0: 그쵸.
1: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는 거예요. 그가 파쿠에즈를 안 주기를.
0: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1: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I wish는요. 이미 어차피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주면 좋을 텐데. 주니까 어쩔 수 없네.
0: 네.
1: 이런 느낌이 더 되는 거고요. So, 여러분들, I hope 뒤에 평소문 넣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나머지는 평소문.
0: 네.
1: So, I hope you come back soon. 이러면 난 너가 금방 돌아오길 바라. 그 얘기는 금방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쵸.
1: 가능성이 있어요. I hope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으면 좋겠다. 걱정하면서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희망 살아있기 때문에.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Or Mr. Herbs.
0: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0: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나 물리에 빠져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0: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1: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3: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2: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Can't wait for something.
1: 네. Can't wait for something. 여러분, 아, 신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0: 네.
1: 나 소풍 못 기다리겠어. 그 소풍 못 기다리겠어.
0: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All right. 자, 이번에 우리예요.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0: We can't wait for the party.
1: You got it. 하나 더요.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나로 해볼게요. 나는 우리의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다.
0: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Yes. 읽어볼게요.
3: I can't wait for the picnic. We can't wait for the party.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다음은요? Right, I'm into 뭐뭐뭐.
0: Yes.
1: Right, 가볼게요. Jack은 너한테 빠져 있어.
0: Jack into you.
1: 아, 비동사 빠졌어요.
0: Jack is into you.
1: All right. 자, 다음.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아.
0: Hmm, I'm not

0: into physics.
1: 그렇죠? 하나 더요. 난 한국 영화에 영화들에 빠져 있어.
0: I'm into Korean movies.
1: You got it. 읽어볼게요. Jack is into you. I'm not into physics. I am into Korean movies.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3: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3: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4: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0: Oh.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4: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Please, no quiz.
0: Oh, please.
1: Great job, you guys. 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어, 답이 뭐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was the answer?
1: Alright, 과거형이었죠, 그쵸?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Can't wait for something.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나 내 생일을 못 기다리겠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right.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주말에는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0: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
1: 좀 쉬시면서 좀 시키시면서 그래도 우리 배운 거 한 번 정도는 떠올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0: 너무 열심히 달렸다면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도 okay. 필요해요.
1: That's good. 네.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great idea.
1: But as you know, nothing is free in life. I'm craving pizza today.
0: You got it. I'll buy you 3 large pizzas.
1: 3?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I'll take 5 large pizzas, please.
0: Huh?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1점 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케빈이요. 아르바이트 마쳤고요.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학교에서 문자가 옵니다. 띵띵띵. 딴딴딴.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것도 영어로요? 하지만 무슨 걱정인가요? 케빈에게는 크리스틴이 있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틴은 과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엄청난 걸 요구합니다. 자, 오늘 카툰에도 재미나고 또 유용한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쏙쏙 배워볼게요. 자, 아르바이트 끝나고 이제 집으로 출발하려는데 띠디딩, 뭔가 메시지가 왔네요. Wait, hold on. 잠깐만 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다양한 표현들 알고 계시나요? 잠깐만, 잠시만 이라는 표현으로 wait 또는 wait a sec 도 있습니다. Wait a second, wait a second 라는 뜻이에요. 1초만 기다려, 그죠? 잠시만. 그리고 지금 케빈이 사용한 것처럼 hold on 또는 hang on 등의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 보시고 내 입에 탁 붙는 표현으로 익히면 되겠죠? 어떤 문자가 왔나 보니까 이 표정 보세요. 뭐라고? 내일까지 레포트를 내야 되나 봐요. My professor said I have to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내일까지 과제 끝내야 된대, 과제 내야 된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Report? You mean a paper? 그래요. 크리스틴이 정정을 해준 대로 report라고 하지 않고 과제는 paper이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는 a paper 쓰지 않죠. 과제 하나, 두 개 셀 수 있기 때문에 과제가 하나일 때는 a paper, 과제가 여러 개 있다면 papers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과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레포트를 대체하는 바른 영어 표현입니다. paper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요, 내일까지 끝내는 것도 문제인데 영어로 그것도 써내야 된다고 지금 울상이죠, 케빈이. 그런데 뭐가 걱정인가요? 바로 옆에 영어 원어민인 크리스틴이 있는데요. I can give you a hand with that. I can give you a hand with that 이라고 하네요. 내가 그거 하는 거 도와줄게.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도와주다 help만 알고 있었는데 give 누구누구 사람 a hand 손을 준다 또는 lend, 빌려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lend, 사람, a hand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손을 빌려주다. 손을 빌려주다는 우리말로도 좀 쓰는 표현이죠. 도와주다 라는 표현으로 도움, hand를 사용했습니다. give, 누구누구 a hand, lend, 누구누구 a hand. 그런데 케빈은 뭐 농담인지 진짜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야 나 손 두 개나 있는데 무슨 손을 준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틴이 웃으면서 아니 내가 과제하는 거 도와준다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심이죠. 하지만 인생에 공짜는 없죠. I'm craving pizza today. 크리스틴은 과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오늘따라 피자가 좀 먹고 싶네 라고 피자를 요구합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표현이죠. I'm craving. craving 하고 무언가를 하면 뭐뭐가 당긴다, 뭐뭐가 좀 먹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아, 오늘따라 피자가 좀 먹고 싶네. 즉, 과제를 도와줄 테니 피자를 사달라는 말이죠. 통 큰 케빈이 아, 좋았어. 내가 피자 세 판 쏠게 라고 했더니 세 판? 날 뭘로 보는 거야? 오늘의 문장이죠. 날 뭘로 보는 거야? Who do you think I am? 입니다. Who? 누구? Do? 하니? You? 너는? 물어보는 말이죠. Think. 생각하다. I. 나는 am 무엇무엇이다. 다 붙여보면요. Who do you think I am?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즉,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함께 말해볼게요.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한 번 더 강조해서 Who do you think I am? 좋습니다. 자, 크리스틴이요. 난 세 판 아니고 피자 다섯 판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서 유용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날 뭘로 보는 거야? Who do you think I am? 다른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문장은 뒤를 살짝 바꿔주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아니, 네가 뭔데?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네가 뭔데? 네가 뭐라도 되니? 라고 따지는 표현이죠.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언제나 잘난 척하는 친구,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아니, 내가 뭔데? 어떡해요?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좋아요. 또 다른 표현도 알아볼게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라는 표현도 있죠. I know. 나는 알아. What I'm doing. 내가 무엇을 하는지. 즉, 내가 잘 알아서 한다는 뜻이죠.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상황에서 말해볼게요.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잔소리 그만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Good. 오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도 우리 재미난 표현 배웠죠? 아니, 네가 뭔데? 아, 내일은 알아서 해.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이 왔을 때 딱 기억을 떠올려서 한마디 해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3: Lucy,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3: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발음 또 헤일리 선생님이랑 같이 교정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표현들 먼저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ay. Everyone say cheese. Said. Mom said no. Says. Who says that?
0: Okay, 오늘도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바로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Say, said, 그리고 says.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모두 말하다라는 say 이 동사의 변형들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동사 세트 왜

가지고 왔을까요? 자, 이 단어들은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발음을 실수하기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발음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특이한 친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거

말하다. 자, 이 단어는 발음 실수가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먼저 이 단어는 가볍게 볼게요. say 이렇게 발음되죠. a가 있다고 해서 say 이렇게 입 크게 벌리는 건 아니에요. say 입은 작게 벌리고 발음해주면 되죠. 말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사진 찍어야 되는 그 상황 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모두 웃으세요 라고 우리 식으로는 모두 김치하세요 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say cheese 이렇게 cheese를 외치라고 해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이 웃게 되니까 everyone say cheese 라고 할 때 이 say 발음 틀리게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Everyone say cheese.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실수 시작입니다. 과거로 변했어요. 말하다가 아니라 말했다가 되면 자, 이 지금 AID, AID 부분은 원래 여러분 다른 글자들하고 만나면 AID로 발음이 돼요. 예를 들어 결제하다. pay의 과거, 결제했다면 paid,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s가 오면 이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said,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사실. said가 아니라는 거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said라고 과거 항상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오늘부터 안 그럴 수 있겠죠? 예문 볼까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엄마가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엄마가 no라고 말했어 라고 해볼까요? Mom said no. Mom said가 아니죠. said. 그냥 한 번에 이 부분 지금 aid가 아닌 at 발음이라는 거. Mom said no. Alright? 이거 정말 틀리는 친구들 많이 있죠? 자, 마지막은 이번에는 S가 붙은 형태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원래 여러분 이게 S가 아니라 만약에 P거나 다른 글자들이라면 A's로 발음돼요. 결제하다, pays. 만약에 머물다라면 stay에서 stays. 하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S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says 이렇게 발음이 된답니다. says가 아닌 그냥 says. 오케이? 특이하죠.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says. 오케이? 예문 볼게요. 누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말해? 라고 하면서 who says that? 이 말도 많이 하거든요. 야, 누가 그래? 이렇게 말할 때 who says that? 안 된다는 거 who says that 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거 여러분 발음 정확히 하는 방법 안다면 영어 발음 레벨이 높은 편입니다. Who says that?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 특수한 발음 조합들 같이 한번 연습해보러 가볼까요, 이제?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여러 번 말해보면서 입에 붙여볼게요. 첫 번째 표현 듣고 따라해보세요. 이 단어는 쉬우니까 say, say. 어렵지 않아요. 바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과거입니다. 듣고 따라하세요. said, said. Great job. said 아니라는 거 계속 기억하면서. 자, 이번엔 s부터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says. says. Very good. 이것도 says 아니라 says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문장 훈련 넘어갈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쉬운 say 들어가 있습니다. Everyone say cheese. 그렇죠. 모두 웃으세요. One more time. Everyone say cheese. Very good. 잘했어요. 두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0: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Mom said no. 한 번 더. Mom said no. Good job. Said 아니라는 거. 자, 마지막 문장. 누가 그래? Who says that 아니고 듣고 따라하세요. Who says that? 정말 간단하지만 발음 실수 흔한 문장 다시 한번. Who says that? Wonderful! 이제 우리 이 say, said, says 완벽하게 정복했죠? 자, 그럼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음성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얼마나 잘 들리는지 one more time 체크하러 가볼게요.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ay. Say. Everyone say cheese. Everyone say cheese. Said. Said. Mom said no. Mom said no. Says. Says. Who says that? Who says that?
0: Okay, 오늘 학습 여러분 어땠나요? Say, said, 그리고 says. 이 조합, 이제 오늘 수업을 들은 여러분은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and. H-A-N-D. Hand. Hand. Finger. F-I-N-G-E-R. Finger. Finger. Foot. F-O-O-T. Foot. Foot.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body parts, 신체 부위 1편 배울 시간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 부위가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hand, 손이에요. 친구들, 우리 이렇게 손뼉을 쳐볼까요? Hand. 그 다음은 finger, 손가락이에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은 피아노가 생각나네요. We play the piano with our fingers. 그 다음은 foot, 발이에요. 친구들, 발 하나는 foot고요. 두 발은 영어로 feet라고 해요. 잊지 마세요. 발은 영어로 foot. 그럼 우리 이제

0: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손, hand, hand. 손가락, finger, finger. 발, foot, foot. Very good, everyon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Hand, hand, finger, finger, foot, foot.
0: 이제 우리 문장으로 같이 적용시켜 볼까요? Raise your hand before you speak. 말하기 전에 손을 드세요. 우리가 교실 안에 우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Raise your hand before you speak. Very good. Okay, next one. I put a ring on my finger. 나는 손가락에 반지를 꼈어. 우리가 친구한테 반지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손가락 finger 잊지 말고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I put a ring on my finger. Great job. Okay, our next sentence. He kicked the ball with his foot. 그는 발로 공을 찼어란 뜻이에요. 친구들, 발 하나는 foot, 발두 개는 feet라는 거 잊지 마요. Don't forget.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He kicked the ball with his foot.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배워봐요.
1: Toe. T-O-E. Toe. Toe. Knee. K-N-E-E. Knee. Knee. Body. B-O-D-Y. Body, body.
0: 다음 단어는 toe, 발가락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해수욕장 가면 발가락이 이렇게 보이게끔 모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발가락, toe. 그 다음은 knee, 무릎이에요. 우리의 허벅지랑 종아리를 연결시켜주는 무릎. 친구들, 근데 어라? 앞에 이렇게 K가 있어요. K 있으면 크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Good question. 친구들, 무릎에는 K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knee로 발음하면 좋아요. 그 다음은 body, 몸이에요. 친구들, what do you have to do to have a healthy body? 튼튼한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We have to exercise. 이분처럼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Body.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 가져볼게요. 발가락, toe, toe. Excellent. 무릎, knee. Don't forget, 앞에 K 소리 안 나요? Knee. Good job. 몸, body, body.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같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Toe, toe, knee, knee, body, body.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Don't step on my toe. 내 발가락을 밟지 마. 친구가 모르고 우리 발가락을 밟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배워볼까요? 아야! 이렇게 아팠을 때 ouch! 라고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럼 같이 따라해볼까요? Don't step on my toe. Good job! Okay, our next sentence. I hurt my knee after riding my bike.

0: 나는 자전거를 탄후 무릎을 다쳤어.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는 you have to be careful.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자, 무릎, knee 나왔고요. Let's say it again. I hurt my knee after riding my bike. Very good. Okay, let's move on. He has a strong body. 그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어. 몸, body 잊지 말고요. Strong은 튼튼한 또는 강한이란 뜻이에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He has a strong body.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1: Hand, hand. Finger, finger. Foot, foot. Toe, toe. Knee, knee. Body, body.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저와 함께 영단어를 배우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Unit 40. IE. Let's go. Phonics IE. E, E, E. E, thief.
1: E, if.
0: E, peace.
1: E, peace.
0: E, field.
1: E, field.
0: E, shield.
1: E, shield.
0: E, movie.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E 소리가 나는 I와 E 소리가 나는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E E Very good! 그럼 E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도둑, thief예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하는데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돼요. 도둑, 영어로

0: Thief. Thief. Thief. Very good. 다음 단어는 조각, piece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이좋게 먹으려면 조각을 내서 먹죠. 조각, 영어로 piece. Piece. Piece. 너무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이 소리가 날까요? 아, 들판, field도 이 소리가 나네요. 동물들이 들판에서 먹고 뛰어다니는 들판, 영어로 field. Field. Field. Good job. 다음 단어는 방패, shield이에요. 이 소리 들리나요?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쓰는 방패, 영어로 shield. Shield. Shield.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다음 단어는 영화, movie예요. 우리 친구들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죠? 자, movie 끝에 이 소리가 나는데요. 영화, 영어로 movie. Movie. Movie. Good job! 이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쿠키예요. 끝에 이 소리가 나는데요. 아주 맛있고 바삭바삭한 쿠키, 영어로 쿠키. 쿠키. 쿠키. Great job! 와우! 이렇게 이 소리가 난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i.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알파벳 I와 E가 만났을 때 나는 소리를 배웠어요.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랬죠?
1: E, E, E.
0: That's right. E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에요. 로건, 도둑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1: 나쁜.
0: 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도둑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E is thief. E is thief. E is thief.
0: 너무 잘했어요. 다음 E 소리가 나는 단어는 조각이었는데요. 우리가 치즈 같은 음식을 사이좋게 나눠 먹으려면 조각으로 나눠서 먹어요. 자, 조각 영어로 뭐였죠?
1: Piece.
0: Piece.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치즈가 있는데 치즈를 color, 색칠하고 한 조각을 잘라볼게요.
1: Yellow.
0: Yellow. 노란색으로 색칠해볼게요.
1: Here we go.
0: Wow. 이렇게 로건이가 한 조각, one piece를 색칠해줬어요. 우리 로건이가 잘라줘볼까요? 자, 가위, scissors로 조각을 잘라줘보세요. 와우. 네, 여러분. 짠!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로건이가 조각, 영어로 세 번 발음해주세요.
1: E, E, piece. E, E, piece. E, E, piece.
0: Good job. 다음 단어는 들판이었어요. 들판에서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신나게 뛰어놀죠? 자, 들판, 영어로 뭐였죠?
1: Field.
0: That's right. Field. 그래서 여기 field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예쁘게 field를 색칠해줘볼까요?
1: I need yellow and green and brown.
0: Yellow, 노란색, green, 초록색,
1: and brown.
0: 갈색. Here you go. 친구들, 한번 보세요. 짠! 이렇게 field가 있네요. Logan, can you say it three times?

0: fjord. Fjord. Fjord.
1: Very good. 다음 단어는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꼭 쓰는 방패였는데요. 방패 영어로 뭐였죠?
0: Shield. Shield. Shield.
1: Very good. 다음, I와 E가 만나서 나는 소리죠. E가 들어가는 단어, 바로 영화였는데요. 영화, 영어로 뭐였죠?
0: Movie. Movie. Movie.
1: Great job. 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쿠키. 영어로 뭐예요?
0: Cookie.
1: Yeah, do you like cookies?
0: Yes.
1: Yes.
0: I love.
1: You love cookies. 그러면은 같이 쿠키를 써볼게요. 이렇게 C O O K, cook가 써져 있는데요. 오늘 배운 E 어떻게 쓰죠?
0: Okay, energy. 나를
1: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0: A.
1: No.
0: I.
1: I. Very good. 자, 그럼 로건이가 세 번 읽어줄까요? Great job! 와, 이렇게 E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I E. E E E. E thief.
0: E thief.
3: E peace.
0: E peace.
3: E field.
0: E field.
3: E shield.
0: E shield.
3: E movie.
0: E movie.
3: E cookie.
1: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These are hangers. Dark brown. Dark brown. Silver. Silver.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뭐뭐 하지 마라는 표현을 상황에 따라서 써봤는데 그 표현들을 쭉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게요.
1: Week 29. Don't do that. I can talk about things you shouldn't do.
0: Let's start with warm-up, shall we? 오, 여기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다 뭐뭐 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 바깥에 있는 저 친구부터 볼까요? 지금 길을 건너면 안 될 것 같아요. It's the red light, right? So what do you say? Don't cross the street yet. 기억나죠?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또 여자친구 한 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죠? What do you say to that? Do you remember? And look at this boy here. He's going to touch a hot drink. 너무 뜨거우니까 뒤에서 만지지 말라고 뜨거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Then what about this guy on the couch? Oh, I think he was jumping. 뛰면 안 되죠, 그쵸?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다 기억나죠? 자, 오늘의 말하기 주제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I can tell others to not do something.
0: All right then, let's go over our expressions this week. 자, 그 전에 우리가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I can tell others to not do something. 누군가에게 뭐뭐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다인데 간단하죠? Don't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들을 쭉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 표현 배웠었죠.

that. 그거 만지면 안 돼. 만지지 마. 라는 뜻이었어요. Don't가 do not을 줄인 표현이라고 했죠. 하늘 위에 있는 쉼표는 뭔가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를 나타내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터치는 만지다니까 그거 만지지 마라는 말이겠네요. 자, 이렇게 don't touch 뭐뭐 여기서는 that이라고 했었지만 어떤 물건인지 그 물건의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겠네요. Don't touch my bag. 내 가방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Don't touch the stove. Stove는 가스레인지를 뜻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그 불이 나오는 곳 있죠? 뭐 요즘 인덕션, 뭐 하이라이트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걸 스토브라고 합니다. Don't touch the stov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Don't touch the cup. 컵을 만지지 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Don't touch the heater. 히터도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도 할수 있어요. Why not? 왜안 돼? 라는 말이었고요. It's hot. 여기서 hot은 뜨거운이라는 뜻이죠. You might get burned라고도 대답을 했는데, hot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더운, 뭐 뜨거운이라는 뜻이고, might가 바로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Get burned는 화상을 입다, 아니면은 뭐 피부가 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우, 무섭네요, 그렇죠? 이렇게 you might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너는 뭐뭐 할 수도 있어. 어떤 가능성을 얘기해 줄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너가 이길 수도 있잖아. You might wi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You might win. 아, 너희 지금 이렇게 가다가 늦을 수도 있어. You might be late. You might be lat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Oh, okay, thanks. 아, 알았어,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서, I didn't know it was hot. 뜨거운 줄 나는 몰랐어. 라는 뜻이죠. I didn't know 자체로만으로도 뭐 문장이 되는데, 이 표현은 나는 몰랐었어. 그러니까 과거에 몰랐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를 몰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는 I didn't know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I didn't know it was 뭐뭐는 나는 그게 그런 상태인 줄 몰랐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I didn't know it was wrong. 그게 틀린 건줄 몰랐어. 그게 잘못된 건줄 몰랐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그렇게 차가운 줄 몰랐어. I didn't know it was col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didn't know it was. 다음에 상태 오는 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Don't run! 뛰지 마! 라는 뜻이네요. 그쵸? Run이 바로 달리다, 뭐, 뛰다 라는 표현이죠. Sorry, I was late. 뛰면 안 되는데, 뛰어왔나 봐요. 그 이유는 I was late. 내가 늦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한 거죠. Sorry, I was late. Be late가 늦다라는 뜻이에요. late 자체로는 늦은이라는 뜻이지만 be하고 함께 쓰여서 늦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 was late는 과거에 내가 늦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뛰었다인 거죠. 자, I was 다음에 어떤 상태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연습해 볼까요? 나 피곤했었어. I was tired라고 하면 되죠. 나 무서웠었어. I was scared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나 지루했어. 심심했어. I was bored 라고 하면 돼요. You might fall. 뛰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죠? 너 넘어질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fall 이라는 표현이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So you might fall. 넘어질 수도 있어 라고 말했어요. Also, 그리고 더 나아가서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자, also는 그더 나아가서 혹은 뭐 또한 이런 뜻이고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might not like it. might 또 나왔죠. 뭐뭐 할수 있다,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 준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누구 might not like it이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싫어할 수도 있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이죠. Your mom might not like it. 너네 엄마가

0: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라는 뜻이고요. The teacher might not like it. 그 선생님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라는 뜻이죠. I won't run. 나 안 뛸게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won't는 will not을 줄인 표현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I won't 다음에 어떤 행동을 안 할지 한번 의지를 나타내 볼까요? 나 울지 않을 거야. I won't cry. 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I won't lie. Good job. Don't cross the street yet. 이 표현은 아직 길을 건너면 안 돼 라는 뜻이었죠. 자, don't 뭐뭐 yet.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Don't do it yet. 아직 그거 하지 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yet가 빠져도 말이 된다고 했죠. Don't do it. 이거는 그거 하지 마 라는 말이고요. Don't do it yet 이라고 하면 아직은 하지 마 라는 의미예요. Don't move yet. 아직 움직이지 마 라는 의미이고요. The light is still red. 라이트가 신호등이었죠. 그래서 신호등이 아직 빨간색이야. Wait for the green light.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wait for 뭐뭐가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었어요. Wait for 써볼까요? John을 기다려줘요. Wait for John. 버스를 기다려요. Wait for the bus 라고 하면 되죠. 특정 버스니까 the bus라고도 말씀드렸죠. Wait for the teacher. 여기도 특정 선생님이라서 wait for the teacher.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Got it. Let's go together. Go together는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라는 뜻이고요. Got it은 알았어 라는 표현이었죠. Oh, now it's green. 이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네. Now가 이제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이 됐습니다. Green은 초록색, 즉 초록불을 뜻하는 거고요. Don't shout. 소리 지르지 마 라는 뜻이었죠. Shout가 바로 큰 소리로 말하다, 소리 지르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었어요. My voice was loud. 내 목소리가 컸어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Voice가 바로 목소리라는 뜻이죠. My voice니까 나의 목소리이고요. Loud가 소리가 큰 이라는 뜻의 표현이고요. It was very loud. 정말 컸어 라는 표현이죠. Very가 정말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도 그럼 연습해 볼게요. It was very 뭐뭐. 정말 조용했어요. It was very quiet 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It was very strange.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It was very hot 라고 하면 되겠죠. I will try to be quiet. 내가 조용하도록, 조용히 있도록 노력해 볼게 라는 말이었죠. 자, I will try to be 뭐뭐는 내가 어떤 상태이도록 노력해 볼게 라는 말이었어요. I will try to be nice. 내가 친절하도록 노력해 볼게. 내가 용감하도록 노력해 볼게. I will try to be brave 라고 하면 됐죠. 나 착하도록, 착한 어린이이도록 노력해 볼게요. I will try to be good 라고 하면 됐네요. Now going back, let's use don't. 자, 저기 길 건너는 우리 친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Don't cross the street yet. 맞아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있는 친구에게는? Don't shout.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컵을 딱 들으려고 하는 친구에게 Don't touch the cup. Don't touch it. Don't touch that.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소파 위에서 방방 뛰던 친구에게는 Don't jump.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Try to use the expressions more. 자,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Don't touch that. It's hot. Don't jump. You might get hurt.

0: Don't cross the street yet. Wait for the green light. Don't shout. I will try to be quiet.
1: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things you shouldn't do. 당신이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체크할게요. 뭐가 있었어요? Don't shout. Don't jump. Don't cross the street yet. 잘했어요. 이 밖에도 몇 개 더 있었잖아요. 다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Bye bye, everyone.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하루 잘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신나는 금요일이지, 그쵸? 쌤이랑 이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면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9. What I learn in fourth grade. Friday. My study plan. I can write about what I study each day.
0: 자, 얘들아. 금요일은 선생님이랑 뭐 하는 날이죠? 그쵸? Writing, 글쓰기 하는 날이죠?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선생님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잘 기억하면서 멋진 글쓰기 하나 완성해 볼게요. 자, 오늘의 topic. Today's topic. My study plan. My study plan. 자, my study plan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공부 계획서라는 뜻입니다. 왜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할 걸 계획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그 공부 계획서를 study pla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 계획서 멋지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우리 look and talk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지금 study plan, 공부 계획서를 적고 있지요. 벽을 보니까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이렇게 4개의 요일 동안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그림들도 보입니다. 그쵸?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일단 Monday에는 뭘 배우는 것 같아? Monday에는 아래 Korean이라고 적혀있네. Korean class가 국어 수업이었죠? 자, 국어 수업에서는 story를 한대요. story가 뭘까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월요일에는 국어 수업에 이야기를 읽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Monday in Korean class, I read a 이야기가 영어로 story였죠? 그래서 월요일 국어 수업에는 나는 이야기를 읽어요. 해볼게요. Monday. In Korean class, I read a story. 좋습니다. 이야기가 영어로 story.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Tuesday 나오겠죠? 화요일에는 뭘 공부한대? 화요일 아래는 math라고 적혀있습니다. math는 수학이죠, 얘들아. 수학. 수학, math. 자, 수학 시간에 지금 뭘 하냐 보니까 뭘

0: 하는지 보니까 multiplica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ultiplication. 이 어려운 단어의 뜻은 바로 뭐였지? 곱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좋습니다. 자, 화요일에 우리 multiplication 해본다고 적어볼게요. Tuesday, 화요일. In math class, I learn multiplication. 좋아요. 자, learn은 배우다죠. 자, 해석해 볼게요. 화요일 in math class. 자, 수학 수업에서는 나는 곱셈을 배워요. 라고 적었습니다. multiplication. 기억해 볼게요. Okay. 그 다음은 Wednesday 나와야겠죠. Wednesday는 바로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에는 지금 뭘 배운대? science라고 적혀 있습니다. science는 과학 수업이죠. 자, 과학 수업에는 뭘 하냐면 experiment를 한대요. 이 단어 선생님이랑 배웠어요. experiment 뭐예요? 실험이죠, 실험. 왜 우리 혼합물을 분리하다, 막 이런 실험 얘기했었잖아, 그쵸? 자, experiment. 이거는 발음 한번 해볼까요? experiment. experiment. 좋아요. 우리 수요일 날 experiment 해본다고 적어보자. 짜잔! Wednesday, 수요일. In science class, 과학 수업에서는 I do 실험. 나는 실험을 해요. I do experiments. 자, one more time. Wednesday, in science class, I do experiments. 좋습니다. 자, 수요일 과학 수업에서는 나는 실험을 해요 라고 적은 거죠. 좋아요. Experiments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Thursday, 목요일 나왔네요. 자, Thursday 그림 아래 지금 jump rope라고 적혀 있네요. jump rope는 어떤 시간에 할까? 그쵸. PE 수업에 하겠죠. PE가 무슨 뜻? 체육 수업이겠죠? 자, jump rope는 바로 줄넘기 또는 줄넘기 하다였습니다. 그럼 우리 목요일 날 체육 수업에 줄넘기를 해요. 라고 한번 적어보자. 짜잔. Thursday, 목요일. In PE class, 체육 수업에 나는 줄넘기를 해요. I jump rope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Thursday, in PE class, I jump rope. 좋아요. 어때? 이렇게 선생님이랑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됐나요? 자, 우리 그러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My study plan. 나의 공부 계획서 읽어볼게요. My study plan. 좋아요. 자, 월요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월요일, 영어로 Monday. 자, in Korean class, 국어 수업에서는 I read a story. 나는 story를 읽어요. story가 이야기죠. 나는 이야기를 읽어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Monday. In Korean class, I read a story. 좋아요. 스토리가 아니라 story. Alright. 자, 그 다음에 Tuesday 나왔어요. Tuesday, 화요일. In math class, I learn multiplication. Okay. 자, 화요일에는, 뭐 한다고요? 수학 수업에서는 I learn multiplication. 나는 곱셈을 배워요. 해보겠습니다. Tuesday. In math class, I learn multiplication. 자, Wednesday, 수요일에는 in science class, I do experiments. 자, 수요일에 과학 수업에서는 나는 실험을 해요. Wednesday, in science class, I do experiments.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Thursday, 목요일에는요, in PE class, I jump rope. 난 체육 수업에서 나는 줄넘기를 해요. 시작! Thursday, in PE class, I jump rope.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My study plan. Monday. In Korean class, I read a story. Tuesday. In math class, I learn multiplication. Wednesday. In science class, I

0: Do experiments. Thursday. In PE class, I jump rope.
1: Culture.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how to call teacher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나라별 선생님을 부르는 말을 알아볼 거예요. Let's start with how to call teachers in Korea. 먼저,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볼까요? The teacher's name is Kim Soo-in. 한국에서는 김수인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 이름을 다 말하고 선생님 호칭을 뒤에 붙이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We say the teacher's full name first and then add the title 선생님. Now, let's look at how to call teacher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영어권 나라에서는 선생님의 성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먼저 여자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도록 해요. 여자 선생님은 Miss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여 불러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Jane Smith라고 해요. Her name is Jane Smith. What do you call her? That's right, Miss Smith라고 해요. 혹은 때로는 Mrs. 다음에 성을 붙여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Ann Taylor라고 해요. Her name is Ann Taylor. What do you call her? That's right, Mrs. Taylor라고 해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Who is she?
3: This is my teacher, Miss Smith.
2: 이번에는 남자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도록 해요. 남자 선생님은 Mr.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여 불러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Tom Wilson이라고 해요. His name is Tom Wilson. What do you call him? That's right, Mr. Wilson이라고 해요. Who is he?
3: This is my teacher, Mr. Wilson.
2: What about in France? 프랑스에서는 선생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프랑스에서도 선생님의 성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먼저 여자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도록 해요. 여자 선생님은 Mademoiselle.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여 불러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Amy Leroy라고 해요. Her name is Amy Leroy. What do you call her? That's right, Mademoiselle Leroy라고 해요. 혹은 때로는 Madame. 다음에 성을 붙여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Louise Morel라고 해요. Her name is Louise Morel. What do you call her? That's right, Madame Morel. 라고 해요. Who is she?
3: This is my teacher, Mademoiselle Leroy.
2: 남자 선생님은 어떻게 부를까요? 남자 선생님은 Monsieur.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여 불러요.

0: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Adam Bernard이라고 해요. His name is Adam Bernard. What do you call him? That's right, Monsieur Bernard라고 해요. Who is he?
1: This is my teacher, Monsieur Bernard.
0: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알아봤어요. We looked at how to call teachers around the world. 나라마다 선생님 부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what I study each day. 나는 각 요일마다 무엇을 공부하는지 쓸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또 볼게요. Bye bye, butterfly.

calling

0: 밖에 나오니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하늘이 맑았다. 비 그쳤네. 이제 나가도 되겠다. Let's go home. 은우와 나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1: Do you have your cell phone?
0: No. 오늘 안 갖고 왔어.
1: 왜?
0: 늦어서 엄마 걱정할까 봐.
1: Do we have homework today?
2: Yes, we do.
0: 수학이랑 국어. 아, 숙제하기 싫은데. 너 숙제 뭔지도 모르잖아.
1: 어쨌든, I don't like homework.
0: 숙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맞는 말이다. 숙제는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3: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디콜 선생님이에요. Finally, 우리 일기에서 드디어 비가 그쳤네요. 지우랑 은우가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 가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그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반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는 거 있죠. 막 늦었다, 엄마 걱정하시겠다. 너 전화 있어? 전화 한 통 해도 돼? 우리 숙제 있나? 뭐 있지? 아, 숙제 너무 싫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매일 할 것 같은 이야기를 지우랑 은우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drawing quiz 열심히 그림 그렸는데 정답 찾은 친구들 있나요? 정답은 맞아요. Let's count. Let's count. 세어보자 라는 문장이었네요. 맞춘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오늘 일기는 숙제 싫어요 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오늘의 일기 살펴보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네요.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go, go. 잘 들었나요? 끝. 소리를 시작했어요. 이 단어가 되겠네요. 두 번째 단어, home, home. 로 시작한 단어 두 개인데 어떤 거? home. 맞아요. 한박자 단어니까 짧은 단어 골라줘야 되겠죠. 세 번째 단어는 cell phone. cell phone.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기. 네 번째 단어는 homework. homework. 여기 있네요. 자, 그럼 그림 보면서 뜻도 찾아볼까요?

이 친구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학교 마치고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숙제? Homework. Homework. 아마 친구들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집이네요. 집? Home. 또는 go home, come home처럼 집으로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Home. 하나 둘, 하나 둘. 어디론가 가고 있는 친구. 가다? Go. Go. 마지막 단어는 휴대폰 또는 휴대전화네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전화기를 cell phone. cell phone. 조금 어려운 단어죠? 친구들 잘 알아두세요. cell phone.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읽어볼 거예요. 박자가 두 박자 이상인 단어만 저렇게 빨간 점이 콕 찍혀 있다. 빨간 점 있는 부분 강조해서 읽으면 되겠죠? 첫 번째 단어부터 go. go. 발음할 때 친구들 고 아니에요. oh. 이렇게 내 입술에 동그라미가 한번 작아지는 거 느껴봐야 돼요. go. 두 번째 home도 마찬가지. oh 부분 발음할 때 내 입술 동그라미가 작아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home. home. 세 번째 단어는 cell 그리고 phone이 함께 있는 단어예요. 휴대전화. cell phone. cell phone. 마지막 단어는 숙제. home, 집에서 하는 work, 일이다. 그렇게 해서 homework라는 단어가 완성이 됐어요. 앞부분에 강조해서 homework. homework. go. go. 두 번째, home. home. 세 번째 단어는 cell phone. cell phone. 마지막 단어는 숙제. homework. homework. very good.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문장들 살펴봐야죠. 첫 번째 문장은 Let's go home 이네요. Let's 하자, go 가다, home 집으로 더 붙이면 집에 가자 라는 뜻이 되겠네요. Let's go home. Let's go home. 두 번째는 Do you have your cell phone? 오늘 일기 속 영어 문장 중에서 가장 긴 문장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Do you have your cell phone? Do you have는 친구들 알고 있잖아요. Have. 갖고 있다니까 너 갖고 있니? 그리고 your. your는 뭐예요? 너의. your name 할 때처럼 너의. 그리고 cell phone은 하나를 우리 봐서 무슨 뜻? 휴대전화. 너, 네 휴대전화 갖고 있니?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너 폰 있어? 가 되겠네요. Do you have your cell phone? 대답, no. 아니, 없어. 좀 더 길게 말하려면 no, I don't 해도 되지만 또 편하게 짧게 말할 때는 no 라고만 해도 되겠네요. 이번엔 다른 질문을 지후가 해줘요. Do we have homework today? 이 문장 재미있어요. 물어보는데 상대방에게 물어보는데 우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Do we? 우리가 이러이러한가? Have, 갖고 있나? Homework, 숙제. 우리 오늘 숙제 갖고 있나? 무슨 뜻? 숙제할 거 있나? 이런 뜻이 되겠죠. Today, 오늘 붙여보니까 Do we have homework today? 우리 오늘 숙제 있나? 이거 친구들 많이 하는 말이죠. 숙제가 있으면 Yes, we do. 없으면 No, we don'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Do we?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We do 아니면 We do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Yes, we do. 우리 숙제 있어. 그랬더니 뭐래요, 지우가? 숙제 싫다. I don't like homework. I don't like homework. Like는 좋아하다지만 don't 들어있으니까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뜻 되겠죠. 좀 더 편하게는 싫다. 되겠어요. I don't like 뭐가 싫어요? Homework 숙제 싫다.

이렇게 우리 일기에 나오는 영어 문장 다 살펴봤네요. 자, 그럼 이 중에 네 개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 읽고 챈트도 불러볼까요? 리듬 살려 읽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Let's go home 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개만 친구들 강조해 볼게요. 뜻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단어는 맞아요. 가. 어디로? 집으로. Let's go home. Let's go home. 친구들도 Let's go. 좋아요. 두 번째. Do you have your cell phone? 여섯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세개 단어. 세개 단어 강조해 볼게요. 세 개. 맞아요. 갖고 있니? 뭐를요? cellphone. 물론 cellphone을 우리가 휴대전화 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뜻은 하나라도 이 하나의 뜻을 만드는 게 cell과 phone 두 단어라서 선생님이 세 개의 단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Do you have your cell phone? Do you have your cell phone? 한번 더. Do you have your cell phone? 갖고 있니? 휴대전화. 이거 두 개가 중요하겠죠. 다음 문장은 Do we have homework today? 길다. 여기서는 세 개. 세개 강조해 볼게요. 갖고 있나? 뭐를? 숙제를? 언제? 오늘. 우리 오늘 숙제 있나? 라는 뜻이잖아요. Do we have homework today? Do we have homework today?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마지막에는 I don't like homework 에요. I don't like homework. 네개 중에서 하나 빼고 세 개. 세개 강조해 볼게요. 아니야. 좋아하다. 숙제. 어떻게? 요렇게요. I don't like homework. 중요한 단어를 전달하는 게 don't like homework. 세 개나 있네요. I don't like homework. 오늘 문장들 좀 긴데 리듬 연습한 거 그대로 가지고 신나게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Let's go home. Do you have your cell phone? Do we have homework today? I don't like homework.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우리 일기 속 영어 문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림을 잘 보면서, 아하, 요 문장이군 하고 일기에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오늘은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남매가 있네요. 얘는 바지를 입었어. 바지를 입었네. 오케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오케이. 얘는 바지를 입은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동생인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또 좋아하고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총총총총총총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는 뭐가 있냐면, 요렇게 집이 있네요. 집의 창문에서는 엄마가 기다리고 창문에서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다! 우리 빨리!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 우리 친구들이 일기에서 찾아서 표현해 주세요.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친구들이 그림 보고 문장 쓸수 있는 그런 자료, 그리고 또 문장을 카피하고 여기다가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자료 두 가지 선생님이 함께 올려놨거든요. 친구들의 영어 솜씨, 그림 솜씨 모두 뽐내보기 바라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에는 특별히 친구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내 친구와 나눌 수 있는 영어 대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잘 기억해놨다가 나도 대화할 때 써보는 용기 발휘하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Do you have his number? Yes, I do. Then let's call him. Good idea. Hello? Hey, Tim.
1: 아, 지금 어딨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0: what can I say? So to do that,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go to our box and see what's inside.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I will grab two cards. 카드 두 개를 뽑을 건데, here is the first card. 첫 번째 카드입니다. 짠! Okay, just three letters long. 세 글자입니다. Let's spell it out. H-E-Y. Once more, H-E-Y. Okay. And the sound, 소리. H니까 흐, 흐. 발음 소리, 바람 나오는 소리 나고요. A-Y는 A, A 이런 소리가 나요. A 합치면 Hey, Hey, Hey, Hey, Hey. Your turn. Hey. Hey. I'll put hey back in the box and let me grab the second card. 두 번째 카드 나옵니다. 짠! Okay, let's spell it out again. 스펠링 해볼게요. N-O-W. Once more. N-O-W. The sound. 소리. N. 니은이죠? N. N. 이고 W니까 W. W. O, W 합쳐지면 아오, 아오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N이랑 다 같이 해보면 Now, Now, Now, Now. Your turn. Now, Now. Alright, I'll put down Now rather back in the box as well. Let's go ahead and take a closer look at those two cards. The first card, H-E-Y, Hey. Hey는 안녕이란 뜻이에요. 안녕이란 뜻으로 우리가 Hello 할 수도 있고 Hi 할 수도 있고 Hey도 할 수도 있는데요. Hey가 가장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Hey, Hey 이런 식으로요. Hey, 안녕. Hey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They say

저는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자, 이제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혹시 말이죠. 책 즐겨 읽으시나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는 선생님 저는 사실 국적국적 책을 안 읽어요. 또는 읽긴 있는데 한 1년에 한두 권 많이 안 읽어요. 그런 여러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권해주고 싶은 것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빡! 많이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오늘의 미션 문장도 빵! 바로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많은 책을 읽으세요. 이 문장입니다. 과연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우리 살다 보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이러한 명령하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말을 영어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하하.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볼게요. 짜란. Okay. Famous라는 정말 유명한 단어. 그래서 자주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이거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바로 미국의 뉴욕에서 볼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큰 동상이라고 할까요? 그쵸? 유명합니다. 그래서 famous 하면 유명한 이라는 말이에요.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Famous. Famous. Famous. Very good. And next. Writer.
1: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요 여성분이 직업이 뭐인 것 같은지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어떤 뭐 종이인가 책 같은 거 이렇게 쭉쭉쭉쭉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옛날 분이신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가 읽는 많은 좋은 책들을 쓰신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Writer 하면 작가. 여러분 보면 여기 R 제가 가려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R 가렸습니다. 그러면 write만 남죠. 쓰다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쓰다, 적다, 그렇죠? 그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 끝에 ER 또는 OR로 끝나면

0: 이 되거든요. 자,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riter. Writer. Very good. And next. Thought. Thought.
0: 아, 여러분, 이 친구 머릿속에, 무슨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나? 그쵸? 우리 태양계, 여러 가지 행성들. 이러한 그만의 thought. 생각이 있겠죠. 맞아요. 생각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Thought. Thought. Very good. And next. Carefully. Carefully.
0: 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니까 새싹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겠죠? 신중히, 조심스럽게, 뭐 잘, 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말해 볼게요.
1: Carefully. Carefully.
0: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쭉쭉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보내볼까요?
2: I wanna be a famous writer like you.
1: You do? Then try all these things. Read lots of books. Write your thoughts and feelings on your blog every day.
0: 잘 들어보셨나요? 어머나, 오늘은요, 대화가 한 번씩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런데 요두 번째 대답하시는 분이 뭔가 말을 길게 길게 여러 개를 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세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먼저 이 A 친구가 B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도요, 당신처럼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1: I wanna be a famous writer like you. 라고 했단 말이죠.
0: 자, 친구들. I want to 하면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be가 나왔으니까 뭔가가 되고 싶다 라는 말이죠. 그럼 누가 되고 싶을까요?
1: A famous writer.
0: 유명한 작가. 그쵸? 오, 와, 유명한 작가. 우리 단어에서 봤던 거 여기 나오네요. Famous writer. 유명한 작가. 그렇죠? 그런데, 유명한 작가는 작가인데, 어떠한 것처럼, 바로, like you. 당신처럼이라는 겁니다.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즉, 당신처럼,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크게 말해볼게요.
2: Oh, I wanna be a famous writer like you. I wanna be a famous writer like you.
0: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B, 그 작가분이 대답을 하세요. 오, 뭐가 좀 길어요? You do? 그래요? 당신 그래요? 라는 말이에요. 즉, 당신 저 같은 작가가 되고 싶다고요? Then 그렇다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빨간색 글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Try all these things 라고 합니다. Try. 아하, 무슨 뜻? 바로 시도하다, 뭔가 노력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All these things. 모든 이러한 것들을 try, 시도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read lots of books. 아, 많은 책을 읽으세요 라고 하죠. 잠깐, 친구들 여기에서 try 하면 동사 원형입니다. 그렇죠?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동사의 원래 생긴 모습 그대로를 말해요.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딱 대문짝만하게 가장 앞에 있는 그 단어, 그렇죠? 동사의 원래

0: 모습, 그 옆에는 작게 작게는 동사의 과거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과거 분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오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Try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여러분, read, 읽다 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뭐 해, 뭐뭐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명령하는 말 있죠. 명령하는 말은 보다시피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사실. 아, 그렇구나. 이것들을 하세요. 책을 많이 읽어요.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씩 따라서 말해볼게요. You do, then try all these things. You do, then try all these things. Oh, you do, then try all these things. You do, then try all these things. Read lots of books. Read lots of books. Read lots of books. 그래요. 책을 많이 많이 읽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Write your thoughts and feelings on your blog every day. 라고 하죠. Write. 써라! 라는 겁니다. 친구들 여기 또 보세요. 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디에 쓰래요? 당신의 블로그에다가 매일같이 써라. 라고 명령하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친구들 말할 수 있어요. Write your thoughts and feelings on your blog every day. Write your thoughts and feelings on your blog every day. Write your thoughts and feelings on your blog every day. Write your thoughts and feelings on your blog every day.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 하는 말 더 많이 만나볼게요. 뿌후! 뿌후! 높이 뛰세요! Jump high! Jump high! Jump high! Jump high! Very good! 잘 들어보세요. 신중하게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1: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0: Mm-hmm. 아유, 지금 바로 방 청소해. Clean your room now.
1: Clean your room now. Clean your room now.
0: Yay! 친구들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2: 저는요, 당신처럼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0: Speak. I 그래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한번 해보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블로그에 매일매일 적어보세요. Speak.
1: You do. Then try all these things. Read lots of books. Write your thoughts and feelings on your blog every day.
0: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세요.
3: 짜잔, 첫 번째.
0: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읽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3, 2, 1, 띵!
2: Time's up. The answer is 읽다.
0: Read! 어디 갔냐? 우! 나왔다. Read lots of books.
2: Read lots of books.
1: Read lots of books.
0: Okay, let's move on.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할 때 listen carefully일까? Listening carefully일까? 3, 2, 1, 띵! Okay, 자, 뭐뭐 해라! 라고 할 때는 동사의 원형이어야 되니까 the answer is listen! 맞아요. Listen carefully.
2: Listen carefully.

Very good. And next.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왠지 작가인 것 같아요. Three, two, one. Please. Okay, the answer is the writer. Great. 네, 친구들. 자, 이렇게 오늘은요. 명령하는 말. 뭐뭐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명령문을 배워봤어요. 명령문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다 같이. 맞아요.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래 생긴 모습 그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으세요. Read lots of books.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Listen carefully.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친구들, 명령문 연습 많이 많이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봐봐.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비동사, 과거형,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정형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일반 동사 복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 동사 과거형은 어떻게 썼더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문문은 또 어떻게 썼었는지 복습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문제 3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오랜만에 일반 동사 파트로 넘어오니까 한창 비동사만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일반 동사 이러면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자,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 두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 동사 과거형 의문문을 만드는 법입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맨 앞에 did를 붙이는 게 포인트였는데요. 자, 그냥 did만 붙이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did를 붙이는 게 포인트이기는 하나, 그 뒤에 있는 원래의 동사, 그거는 과거형이 아닌 동사 원형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맨 앞에 did를 붙이고, 동사의 과거형은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셔야 하는 게 포인트였고요. 자, 부정의문문이 존재합니다. 뭐뭐 하지 않니? 안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정의문문 같은 경우는 대답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 대답에 유의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 스텝입니다.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the news 라고 되어 있고요.

0: 있고, 앞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나 지금 되어 있죠? Hear you? Did you hear? 중에 뭐가 맞을까요? 그쵸. 선생님이 방금 전에 시험 문제 포인트로 맨 앞에 did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Did you hear? 요게 맞겠고요. 사실 그냥 hear you라고 이제 고른 친구들은 아마 그거랑 헷갈린 겁니다. 비동사 의문문 만드는 거랑 헷갈린 거예요. 비동사 의문문은 주어, 비동사 cries 해가지고 주어랑 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일반 동사는 그렇지가 않았죠. 맨 앞에 do, did, does 이런 친구들을 붙이고 뒤에 동사는 원형으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요거 일반 동사랑 비동사 사이에서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id you hear? 라고 써야지 did you heard? 이런 식으로 did you 한 다음에 heard 동사 과거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문제로 한번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녀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한글 해석을 잘 해봐야 됩니다. 않았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한글 해석이 없었다면 둘다 맞아요. Did she tell you? Didn't she tell you? 둘다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한글 해석이 안 왔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Didn't she를 고르셔야 맞는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때도요, 한글 해석을 꼼꼼히 봐주셔야 합니다. 영어만 보고 가끔 정답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파놓은 함정에 아, 선생님, 저는 이 함정에 포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속 들어가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부정의문문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 짚고 가야 합니다. 사실은 부정의문문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대답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 한번 해봅시다. 그녀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에 대한 대답으로 말하지 않았어 라고 답하려면 자, 많은 한국 친구들이 응,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니까 Yes, she didn't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영어에서는 응, 아니야 이게 안 된다고 했죠. 영어에서는 앞과 뒤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Yes, she didn't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답변이고요. 아, 말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no를 앞에 붙여줘서 no she didn't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어라고 부정을 얘기하고 싶으면 앞에 답은 무조건 no. 말했어라고 얘기할 거면 앞에 답은 무조건 yes입니다. 질문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답이 말했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인지에 집중해서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요 문제도 조금 어렵죠? 그들이 여기에 제 시간에 왔니? 인데요. 자, 요거 지금 무슨 차이죠? 하나는 get 동사 원형을 썼고요. 다른 하나는 got 동사의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듯이 did를 맨 앞에 썼어요. 그러면은 동사는 원형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했죠. On time은 제 시간에 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같이 외워두시고요. Did 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요 원칙 같은 경우는 does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에서 does를 앞에 썼다고 해서 동사를 3인칭 단수에 그 s 붙인 그대로 놔두면 안 됐었죠? 동사 원형을 썼어야 했어요. 규칙은 맨 앞에 do나 did나 does로 한번 지켜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쓴다는 걸꼭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제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1: Listening point one.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Listening point two. Didn't she tell you? Didn't she tell you? Listening point three. Did they get here?

0: on time? Did they get here on time?
1: 자, chunk by chunk, 덩어리 의미별로 듣겠습니다. Did, 주어, 동사입니다. Did you hear the news? 인데요. Did you, 요거를 붙여서 Did you, 요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 두 번 듣겠습니다.
0: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1: Didn't she tell you? Didn't she tell you? 끝이 올라가죠? Didn't she tell you? 그녀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두 번 듣겠습니다.
0: Didn't she tell you? Didn't she tell you?
1: 자, 마지막은 Did they? Did they get here on time? Get here on time? Did they get here on time? Did they get here on time? 그들이 여기에 제 시간에 왔니?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0: Did they get here on time? Did they get here on time?
1: Speaking point입니다. 자, 우리 요 의문문에서 중요한 거는 억양, intonation 잘 지키는 거랑 내용 듣는 거 chunk by chunk로 들었으면 말도 잘해야겠죠? 자,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에서 너는 들었니부터 Did you hear? 자, 우리는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Did you를 Did you 이렇게 바꿔서 갑시다. Did you hear? 한 번 더. 너는 들었니? Did you hear? 너는 들었니? Did you hear? 그 소식을 The news? 그 소식을 The news?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 Did you hear the news?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you가 높아요. Did you hear the news?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부정의문문입니다. 맨 처음에 didn't 나오기 때문에 발음을 조금 잘 들어주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t 살려보겠습니다. 너무 살리는데 집중은 하지 말고 바람 소리만 내면 됩니다. 그녀가 하지 않았니입니다. Didn't she? 자, 근데 많은 경우 원어민들 그냥 didn't 하고 묵음하고 she 합니다. Didn't she? 너에게 말하지. Tell you? 그녀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Didn't she tell you? 한 번 더요. Didn't she tell you? 자, 이거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대답을 yes? 아니죠. No, she didn't.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답해 볼게요. No, she didn't. 말했어. Yes, she did. Okay, great. 아주 좋습니다. 자, 그들이 여기에 제 시간에 왔니? 입니다. Did they가 높죠. 그들이 뭐뭐 했니죠. Did they? 자, 그들이 왔니? Did they get? 여기에 제 시간에 here on time? 여기에 제 시간에 here on time? 붙여봅니다. Did they get here on time? 한 번 더. Did they get here on time? Did they get here on time?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거.

0: 레이링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Did I try my best? Did I let my coach down? Did my opponent try harder? Did others expect something else? Did I miss anything?
0: 아, 내가 뭔가 실수했나, 놓친 게 없었나?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글이네요. 오늘 배웠던 did, 추후 동사원형 그 구조를 아주 잘볼수 있는 리딩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Did I? 내가 했나요? Try. 내가 시도했나요? My best. Try my best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끝나고 나서 내가 최선을 다했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Did I let 내가 뭐뭐 했나요? My coach down. 내가 나의 코치를 코치라는 거는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을 코치라고 하죠. 내가 나의 코치를 실망시켰나요? Let down이 뭔가 실망시키다, 뭔가 기운이 처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운동선수가 쓴 글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기 전에 단어 보겠습니다. opponent라고 읽는데요. opponent,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opponent. 자, did my opponent try harder? 나의 상대방이 더 열심히 했나? 하면서 스스로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 보기 전에 expect 단어 보겠습니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expect. Did others, 다른 사람들이 expect, 기대를 했나? Something else. 무언가를 기대를 했나? Did I miss anything? 내가 뭔가 놓쳤나?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 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 Did I try my best? Did I let my coach down? Did my opponent try harder? Did others expect something else? Did I miss anything?
0: writing입니다. 주어, 동사 찾고 순서 잘 맞추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오늘은 의문문인 만큼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의문문의 형태를 한번 맞춰볼게요. 넌 어제 나에게 전화했었니? 주어는 너는. 동사는 전화했었니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의문문이니까 일단 주어, 동사부터. you 주어고요. 동사는 전화하다, call. 근데 전화했다, called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의문문이니까 did you call? 이렇게 돼야겠죠? 어제 나에게니까 did you call me yesterda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주어는 내가, 동사는 얘기했었어 부분이죠. 주어 I 얘기했었어. 여기가 동사.

그러니까 일단 동사 원형은 얘기하다. 뭐 talk, say, say로 갈까요? 그 다음에 얘기했다, said. 의문문으로 갑시다. Did I say? 이렇게요. Did I say that?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저쪽에 비 왔었어. 자, 날씨에 대한 주어는 it. 그러면은 동사는 rain. Did it rain over the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 의문문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게 공부해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력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투부정사 하면 또 뗄래야 뗄수 없는 게 바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동명사와 관련된 출제 포인트 또 잠시 후에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심정추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에 proud, 그러면 자랑스러운이라는 뜻이고요. 2번에 bored, 지루한. 3번에 angry, 화가 난. 4번에 happy, 행복한. 마지막 5번에 excited, 그러면 신난 심정이 되겠네요. 자, 어떤 심정일까요?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듣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Listener.
1: What's wrong, Liz?
2: Brian drew a picture on my textbook again.
1: Don't be upset. He's only 5 years old.
2: But, Dad, this is not the first time.
1: You know he's young. I guess you need to keep your things out of his reach.
2: Oh, you always take his side.
0: 자, 어떤 심정일지 이미 어떤 여자의 어조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정답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at's wrong, Liz?
0: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우리 많이 들었었던 표현인데요. What's wrong? 할때 우리 W는 발음은 나지 않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니, 리즈야? 무슨 일이야? 상대방이 좀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2: Brian drew a picture on my textbook again.
0: Brian drew a picture on my textbook again. 그랬는데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drew a picture라고 들렸습니다. 자, 우리 draw의 과거 형태가 바로 drew가 되겠죠. Brian이 그림을 그렸어요. On my textbook. 제 교과서에다가 또 낙서를 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1: Don't be upset.
0: Don't be upset. 자, 여기에서부터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정답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빠가 Don't be upset. 너무 화내지 마라. 라는 뜻이죠. upset 하면 속이 상한, 화가 난, 요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He's only 5 years old.
0: 겨우 다섯 살이잖니. 이해해라. 이런 느낌이죠.
2: But Dad, this is not the first time.
0: This is not the first time. 자,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는, 그렇죠. First time 인데요. 여러분, 익숙하겠지만, 이어지는 트 발음이 연속될 때 앞에 트는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first time 이렇게 말안 했고, first time 이런 식으로 트가 한 번만 발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1: You know he's young.
0: 너도 알다시피 어리잖니.
1: I guess you need to keep your things out of his reach.
0: I guess it needed to. It need to.

0: 이렇게 들렸어? 잘안 들렸죠? 두 발에 You need to keep your things out of his reach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keep. 너의 물건을 keep 잘 간수하는 게 좋겠구나.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빈칸의 표현들은 out of, 그 다음 his reach 였는데요. 여기서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란 뜻이야. 그의 reach, 손이 닿는 범위 바깥에다가 물건을 보관하렴 이런 뜻이니까 너가 물건들을 손이 좀안 닿는 곳에 잘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좀 서운한가 봐, 여자가.
1: Oh, you always take his side.
0: You always take his side. 이렇게 들렸죠? 자, 빈칸에 들어갈 세 단어는 take his side 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항상 그의 편만 드네요.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take one side. 누구누구의 편을 들다. 누구누구의 편에 서다. 라는 뜻이어서, 아빠 맨날 동생 편만 드는군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자의 심정은 어떨까, 얘들아? 뭐 자랑스럽거나 지루하거나 행복하거나 신날 리가 없죠. 여자의 심정은 3번의 angry에 가장 가까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가 난 정답으로 골라준 친구들 잘 풀었고요. 우리 잠깐만 단어 공부하고서 오늘의 출제 포인트 동명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목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up,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특정 단어들 앞에 접두어로 활용될 때 어떤 식의 의미를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up은 위로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afford입니다. 자, hold는 무언가를 이렇게 붙잡다, 지탱하다,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up이 위로니까 무언가를 떠받치는 느낌을 상상해 주시고요. uphold 하면 법이나 제도, 판결 등을 지지하다, 옹호하다. 다시 얘들아, uphold 무언가를 떠받드는 느낌,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uphold 기억해 주시고 자, 이어지는 단어는 upset입니다. 역시나 업이 위로였고요. 그 다음에 set은 무언가를 말 그대로 세팅하는 거 놓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뭔가 upset 하면 제대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가 되게 놓다라는 건 결국 뒤집어 엎다. 우리 아까 전에 듣기 평가할 때도 don't be upset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때 upset이 화가 난 이란 뜻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내 마음이 뒤집어 엎어졌어.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겠고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upset, 기분이 상한, 화난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내 뱃속이 완전 upset, 뒤엎어진 거야. 그러면 배가 탈이 난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upset이 화가 난도 되고 배가 탈이 난 이런 뜻도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upside. 에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사이드가 어디 어디 측, 어디 어디면, 뭐뭐 어디 편. 아까 전에 take his side. 그러면 그의 편에 서다. 그의 편만 들어요. 라는 뜻이었잖아. 어디 어디 측, 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up은 위로란 뜻이 있으니까, upside는 말 그대로 위쪽, 윗면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뭐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upside down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위쪽을, 그러니까 upside가 위쪽인데 이거를 down, 아래로 바꿔버리는 거니까 upside down. 그러면 거꾸로 또는 뒤집혀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up이 붙어 있는 단어들 정리해봤고요. 우리 그러면 오늘의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동명사인데요. 동명사는 투부정사랑 계속 포인트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주어와 주격보어로 쓰인 동명사가 투부정사로 바꿔 쓸수 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 요 형태인 거 아시죠? 요게

플러스 동사 원형 유튜버 정서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선택지 보면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1번. Skipping breakfast is not good for your health. 2번. To be a good listener, to be a good listener will bring you many friends. 3번. Collecting expensive cars are my dream. 4번. Being kind means thinking of others before yourself. 마지막 5번은 Her hobby is to taking pictures 입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 두 개였는데요. 여러분도 두개다 찾으셨나요? 우리 잠시 후에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명사는요, 방금 살펴봤듯이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여서 동사가 명사가 된 거죠. 그쵸? 해석은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는 아이들이었고요. 자, 부정형은 이 ing 바로 앞에다가 낫을 붙이면 되고, 조금 강하게 부정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never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자, 동사가, 나 명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ing를 달고 온 거잖아. 그럼 얘는 명사 자리에 다올수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일 때는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단수 취급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Playing computer games is fun. 자, 이때 주어가 얘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얘가 주어인 거죠? 그래서 동사는 항상 are이 아니라 is, 재밌다. 이렇게 단수 동사를 써주는 것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니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giving up your dream. 자, 이번에는 동명사의 부정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ing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is not giving up. 포기하지 않는 것, 그쵸?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뭐를? Your dream. 여러분의 꿈을 이런 식으로 자 주어 자리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어 자리에 쓰여 있는 ing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와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는 투부정사로도 바꿔 쓸수 있다 이 말인데 그럼 이 자리가 얘들아 playing computer games도 되지만 to play computer games is fun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giving up도 되지만 is not to give up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어법적으로 해석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skipping breakfast is not good for your health. 틀린 게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is 수일치도 맞고요. is not 좋지 않대요. 너의 건강에 이렇게 맞는 문장이 되겠고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엔 to be a good listener will bring you many friends. 이번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당연히 올수 있죠. 그래서 훌륭한 listener 뭐 청취자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좀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은 will bring 가져다 줄 거다. you 너에게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many 뒤에 복수명사도 잘 쓰고 있고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3번은 collecting expensive cars are my dream. 자, 3번이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니, 얘들아? 그렇지. 자, 주어 자리에 이렇게 동명사가 나와 있을 때는 얘가 주어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ing 동명사 자체가 주어인 거죠?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비싼 차를 collecting, 모으는 것은 이게 주어야. 비싼 차들이 주어가 아니라. 그래서 동사가 are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지. is 단수 동사로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3번 일단 하나 틀렸네요. Collecting expensive cars is my dream. 비싼 차를 수집하는 것은 나의 꿈이다. Being kind means thinking of others before.

for yourself. 자, 요것도 잘 썼네요. 일단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왔고, being kind, 친절하다는 것은 단수 취급이니까 수일치도 맞습니다. means, 의미합니다. thinking of others,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걸 before yourself, 너 자신보다 앞서서, 너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잘 쓰여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 틀렸는데 한번 고쳐볼까요? Her hobby is to taking pictures. 어디가 틀렸니, 얘들아? 그렇지. 자, 주어, 동사까지 괜찮은데 그녀의 취미는 뭐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쓸 거면 투부정사를 쓰던가. 그럼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지. 아니면 동명사를 쓸 거면 동명사만 쓰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to taking은 이상합니다. 그쵸? 지우고 to take pictures 또는 taking pictures 둘 중에 하나로 고쳐주어야 정답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과 5번을 각각 고쳐주면 되겠고요.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자,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못 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명사가 동사 자체로는 명사 자리에 못 앉으니 ing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 동사 이외의 자리에 내가 동사를 쓰고 싶을 때 우리가 ing나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 이거는 방금 한 내용이잖아.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보어 자리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쓸수 없고요. 보어 자리는 우리 ing도 괜찮았고 투부정사도 괜찮았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So my habit is listening to jazz music 또는 to listen to jazz music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는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대명사와 동명사만 쓸수 있다. 즉, 투부정사랑 동사원형은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전치사는 얘들아,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이건 아시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는데, 그럼 투부정사도 명사용법이 되잖아. 그치만 투부정사는 안 돼요. 동사원형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럼 뭐만 된다? ing 형태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is good at playing the piano. 잘 썼죠? 그는 피아노를 잘 칩니다. 라는 문장에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 뭐, He is good at play the piano. 원형을 쓴다든지, He is good at to play the piano. 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쓸 거야. 이렇게 쓰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에 막 이렇게 섞여 나올 거야. 여러분들은 전치사니까 원형이나 투부정사는 절대 안 되고 ing만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걸 모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 누가 봐도 지금 주어 자리지, 그치? 얘 동사가 있으니까 돈을 절약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주어 자리는 ing 괜찮고요. 투부정사도 괜찮아요. 동사만 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saving money 또는 to save money 둘다 가능하겠네요. 자, 이번엔 his habit is 자, 이번엔 보어 자리네요. 보어 자리도 마찬가지 얘들아 뭐가 된다고? 그렇지. ing나 투부정사. 얘는 안 돼. 그치? Playing 또는 to play soccer. 그의 취미는 축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he is looking for to 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요 표현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있는 to가 어떤 to인지를 알아야 정답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지. 일단 look for to는 뭐뭐 할 것을 고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아주 중요한 건 여기서의 to가 전치사 to다. 뭐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뒤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올 수가 없고 얜 전치사야. 그러니까 전치사는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었죠? visit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 장소에 방문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3번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want는 to만 됩니다. She wants to go on a picnic. 그는 소풍을 가고 싶다. 자, 마지막 5번도 전치사이므로 ing만.
I'm interested in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관심이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도 동명사 아직 끝날 수가 없겠죠. 중요한 출제 포인트 있으니 오늘 내용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도 또 이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보는 게 너무너무 이걸 좋아해요. 바로 달인데요. 무언가 동산에 걸쳐있는 예쁜 달의 모습이네요. 자, 달은 우리 moon이라고 하죠. 스펠링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moon, 당연히 달이고요. 그 다음에 the earth는 지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정관사 더가 있지 않고 단독으로 earth라는 말이 쓰이면요. 뭔가 흙 혹은 땅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어요. 자, 다음 단어 month는 달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할 때 그 얘기하는 달을 month라고 하죠. travel는 이동하다 혹은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shape은 명사로 모양이에요. shine은 빛나다 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 달을 떠올리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The moon is round and bright. It is made of hard rock. The moon is much smaller than the earth and the sun. It makes a circle around the earth. It takes 1 month for the moon to travel around the earth. There is no water or air on the moon. Sometimes we see the moon in different shapes. The light of the sun makes the different shapes. The moon does not shine by itself. It needs sunlight to shine brightly in the sky.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달을 검색을 하다가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 이미지를 찾아보았어요. 자,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렇게 가장 예쁜 보름달을 영어로는 full mo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점차 달의 모양이 변한 것처럼 해서 우리 눈에 보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복된 단어였었던 The moon을 소재로 한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독해 볼게요. The moon is round and bright. 달은 동그랗고 bright 밝습니다. The moon is much smaller than the earth and the sun.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우리 smaller라는 표현은 알고 있어요. 작은이라는 뜻의 형용사에 er이 붙어서 이런 것을 비교급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작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하게 much라는 아이가 붙었어요. 자, much의 의미는 많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렇게 비교급을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어찌어찌하다 라고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요. 부사 much를 쓴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다는 거예요? 조금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작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가요? 아, 달이요.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뭐보다? 우리 지구보다 그리고 and the sun, 태양보다 훨씬 더 작아요. It makes a circle around the earth. 자, 여기에서의 it은 해석이 되는 it이죠. 자, 자연스럽게 이 달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에 나와 있는 주어 the moon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make a circle 이라고 하면 원을 그리다 라는 뜻이어서

달이 뭐 한다? 달이요.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대요. 어디 주변으로? Around the earth. 지구 주변으로 이렇게 돈답니다. It takes 1 month for the moon to travel around the earth. 자, 여기에서 볼 표현은 it takes, 그 다음에 1 month입니다. 자, 1 month는 한 달이죠. 자, 한 달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it takes,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투부정사 하는 데 얼마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로 하여금? For the moon. 그 달이요. 달이 뭐 하는 것에? 그렇죠. To travel around the earth. 지구를 두고 이렇게 원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구를 두고 원을 그리는 데에, 그렇게 이동하는 데에 얼마가 걸린다? 1 month. 한 달이 걸린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it은 우리 바로 앞 문장에서 보았었던 이 it과는 약간 다른 성격이죠. 여기에서 it은 그대로 the moon을 받고 있는 대명사인데,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비인칭 주어라고 이름을 붙이는 해석이 되지 않는 it입니다. Sometimes we see the moon in different shapes. 자, 우리는요, 때때로 이런 달을 다른 모양들로 바라봅니다. 다른 모양들로 보죠. The light of the sun makes the different shapes. 자, 태양의 빛이 그러한 다양한 모양들을 만든대요. The moon does not shine by itself. 자, by itself라고 하면 혼자서 아니면 이것 스스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달이라는 것 자체는요, 모양이 동그랗고, 그 다음에 밝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는 빛을 낼수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The moon does not shine by itself 라고 하면은 그달 자체가 밝긴 하지만요, 자체적으로 뭔가 빛을 밖에 보이게끔 할 수는 없답니다. It needs sunlight to shine brightly in the sky. 바로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이 달은요, 햇빛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뭐의 도움? 그렇죠. 햇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true or false 문제로 앞에 질문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Number one. The moon is round and bright. 자, 달은요, 동그랗고요, 밝습니다. 맞아요. 이 글의 가장 첫 문장에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true 맞고요. 2번. The moon makes a circle around the earth. 달은 돌죠. 뭘 주변으로? 그렇죠. Around the earth라고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며 돕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true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도 돌고 있고요. 지구 자체를 돌고 있는 우리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라고 하죠. 지금 달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It takes 1 year for the moon to go around the earth. 자, 달이 지구를 도는데 1 year,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1년이라는 시간은 맞아요. 태양이 이렇게 태양을 두고 지구가 도는 거고 이렇게 달이 지구를 도는 데에는 얼마? 그렇죠. 우리 앞에서 a month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리는 거지 1 year, 1년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false입니다. 4번. The moon is bigger than the earth. 달은요, bigger, 더 커요. 뭐보다? 지구보다 더 크대요. Is it true or false? Obviously, the answer is false. 자, bigger가 아니라 뭘로 써야 된다? 그렇죠. 달의 크기는요, 지구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igger 대신에 smaller를 써야 하죠. 자, 이렇게 우리 reading clear 독해 내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by itself를 보았을 때, 자, 원래 by oneself라고 하면은 뭔가 스스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달 스스로 빛나지는 않습니다. 라는 해석이었었죠. 자, 우리 발음 포인트는 뭐냐면요. by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itself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by itself, by itself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0: 이 부분에 뭔가 쉼표처럼 쉬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by self라고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된 팁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전체 문장 발음해 볼게요. The moon does not shine by itself. 그래서 The moon does not shine by itself. 이기보다는 마치 한 표현처럼 The moon does not shine by itself. By itself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 실제 원어민 발음으로 지금 쌤이 들려줄게요.
1: The moon does not shine by itself.
0: 네, 정말로 by itself 마치 한 단어처럼 발음을 했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달 보는 걸 좋아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달이 모양이 매일매일 다르죠. 그런데 그 모양 자체가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에 따라서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Why does moon change shape? 왜 달이 모양을 바꾸는 걸까요? 자, 마치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름달이었다가 점점점 달의 형태가 이렇게 변하는 것. 왜 달은 모양을 바꿀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라 The moon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Because the light of the sun, or, 자, 뭐 때문에? 그렇죠. 뭔가 태양의 빛 또는 the reflected light of the earth falls on it. 그 달에 떨어지는 지구에서의 반사된 빛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달이 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The moon can orbit around the earth in approximately 29 days and a half days라고 보았을 때 달은요, 우리 지구를 두고 이렇게 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빛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 눈에는 가득 찬 그런 형태로 보일 것이고 이것이 돌에 따라서 빛을 적게 받을 때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이런 달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자, 원래 orbit이라고 하면요. 궤도라는 의미의 명사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어떤 천체를 돌다 혹은 회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달이 천체를 도는데 자, 특히 어디요? Around the earth. 지구라는 행성을 두고 돕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나? 아, 대략적으로 29일 하고도 절반, 하루 절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전체 지구를 돌수 있답니다. Grammar 클리어로 어법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A번에 확인하면 very와 much가 같이 묶여 있고요. 자, B번에는 traveling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to travel를 함께 묶었어요. 자, C번에서는 bright라는 아이와 brightly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출제 의도를 지금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번 들어있는 문장은 여기였죠. The moon is very or much smaller than the earth and the sun. 자, 얘들아, 이것은 원어민들의 일종의 규칙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small과 같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이런 원급의 ER를 붙인 것을 비교급이라고 하는데요. 비교급 표현을 무언가 훨씬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싶을 때 비교급 앞에 쓰는 부사의 종류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much라든지 아니면 a lot 혹은 far, still 이런 아이들이 비교급 표현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very라는 뜻 또한 아주 혹은 매우라고 해서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주로 very라는 이 부사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에 뒤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원급 형태의 이 단어 앞에만 very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번 뒤에 smaller가 아니라 단순히 small이라고 나와 있다면 very small이라고 쓸수 있다고요. 혹은 very big이라고 쓸수 있지만 일반적인 형용사나 부사에 이 어리 붙어 있는 이와 같은 비교급 앞에는 뭘 쓰지 못한다? 맞아요. very 같은 아이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대신에 much smaller, a lot smaller, far smaller, still smaller 이렇게 작문하는 게 원어민들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B번 볼게요. 우리 정답은 이렇게 지금 much로 확인할 수 있고요. B번 가볼게요. 자, B번은 traveling에 ing를 쓸 건지 아니면 to travel를 쓸 건지 바로 준동사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실은 앞에 있었어요. it이라는 아이와 takes라는 표현이 함께 묶이면서 그리고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이러이러한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이었었고요. 그때 전형적으로 뒤에 쓸 수 있는 것이 맞아요. 투부정사의 형태로서 뭐뭐 하는데 이러이러한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정답은 to travel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it takes 1 month for the moon to travel around the earth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다? 맞아요. it과 걸려있는 어떤 투부정사의 한 pair,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서 정답은 투부정사의 to travel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해놓았죠. it takes 하고 시간,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투부정사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석이 된다 라는 부분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C번으로 가볼게요. 자, C번에 들어있는 문장은 바로 여기였죠. It needs sunlight to shine bright or brightly in the sky. 자, 문맥상 it은 뭐였죠? 그렇죠. 문맥상 지금 the moon을 받고 있었는데 달은 뭐 한다? 그렇죠. 달은 뭔가 스스로 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C번에 여기에서 출제해도는 뭐예요? 그렇죠. bright는 밝은. 자, 우리말로 니은으로 끝나면 높은 확률로 풍사가 형용사죠. 형용사. 자, 그런데 bright에다가 ly가 붙었다라는 것은 부사임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해석은 뭐다? brightly, 그렇죠. 밝게 라는 아이죠. 그래서 C번은요. 형용사를 쓸 건지 아니면 부사를 쓸 건지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얘들아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거든요. 영어에서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부사는 정반대로 명사만 꾸미지 못해요. 명사만 꾸미지 못하고 자기와 같은 부사 혹은 형용사 혹은 문장에서 동사 혹은 문장에서의 전체의 절의 의미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얘들아 해석해 볼까요? 이 문장에서 이 밝은이라는 의미의 해석이 어디에 더 맞나요? 이 달 자체가 지금 밝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sunlight, 햇빛이 밝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이 밝다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지금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달 자체가 하늘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꾸미고 있어요? 이 bright와 관련된 말이 그렇죠. to shine이라는 이 부분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밝게 빛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밝게 빛나기 위해서 달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꾸미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 bright가 아니라 정답은 brightly 이렇게 골라야 맞습니다. 왜요? 형용사의 의미는 문장에서 명사를 꾸미는데 명사로 추정이 되는 달을 지금 꾸미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늘이 밝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다시 한번 뭐다? 햇빛이 밝다라는 의미를 쓰려고 여기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으로 우리 brightly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도 brightly였죠. 자, 지난 시간 voice quiz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연결사는 글의 일관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Obviously the answer is O. 당연히 맞죠. 맞는 부분이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OS 퀴즈 나갈게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정답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The Moon, 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재밌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welcome. My name is Kevin. Kevin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있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볼까요? Let's go, go, go!
1: I was wondering where you were. You were at the gym. Woo! Wow, you're really working out hard.
2: Yep. The home workout was getting boring, so I came to the gym. It's been a while.
1: Good for you. Shall we work out together?
2: I'm going to do the hip-hop exercise today.
1: Hip-hop? Work out to hip-hop music.
2: Not hip-hop music, you know. Hip-up for the butt.
1: Oh.
2: Should I do some squats?
1: Oh, you mean butt lifting?
2: Yes. Oh, but squats are so hard.
1: You should do more than squats. You need to do bench presses and...
2: I'm not a big fan of bench presses.
1: You can't do just one type of exercise. You have to do a variety of things. It will work different muscles.
2: You're right.
0: Okay,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좋습니다. 다시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케빈이 보입니다. 오, 몸이 좋아졌는데요. 자, 크리스틴, I was wondering where you were. 아우, 너 어디 갔는지 했네. You were at the gym. 헬스장에 있었구나. Wow, you're really working out hard. 정말 운동 열심히 하네. 그러자 케빈이, Yup, the home workout was getting boring, so I came to the gym. 아, 집에서 home workout, 운동하는 게 조금 지겨워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 헬스장에 왔어. It's been a while. 아, 좀 됐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Good for you. 정말 잘했네. Shall we work out together? 혹시 같이 운동할래? 그러자 케빈이, I'm going to do the hip-up. 아, 나 힙업 운동 좀 하려고 exercise today. 아, 오늘 힙업 운동 좀 해야겠어. 그러자 오, 못 알아듣는 크리스틴이네요. 힙업? Workout to hip-hop music? 힙합을 하기 위한 운동? 힙업? 그러자 케빈이 No hip-hop music. 아니 힙합 음악이 아니고 You know, hip-up for the butt. Hip up, 그 엉덩이 운동. Should I do some squats? 그래서 혹시 나 그 스쿼트 좀 해야 되나? Oh, you mean butt lifting. 아, butt lifting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여러분. 콩글리시가 안 나왔습니다. 빠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힙업 운동, 힙업. 그렇죠, 말은 됩니다. 힙업. 그런데요, 콩글리시라는 점. 미국에서는요, 힙업이라고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butt lifting, butt, 엉덩이, lifting, 들어올리다. butt lifting, 그렇죠. butt lifting이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자, 케빈이, yes, but squats are so hard.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should do more than squats. 스쿼트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해줘야 돼. You need to do bench presses and 벤치 프레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I'm not a big fan of bench presses. I'm not a big fan of bench presses. 여기서 핵심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I'm not a big fan. 무슨 뜻일까요? 나는 뭐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맞습니다. 핵심 표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m not a big fan of. 나는 뭐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You can't do just one type of exercise. 한 가지 운동만 하면 안 돼. You have to do a variety of things. 여러 가지 운동을 해줘야 돼. It will work different muscles. 그래야 다른 근육들도 운동이 되지. 그러자 케빈이, You're right. 그래, 알겠어. 벤치프레스. 나 정말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벤치프레스 한번 해보겠어. 어? It wasn't me. Not me.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휴! Kevin, how could you run away? Kevin,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 What about me? You're impossible. 너 어떡하고? 너 정말 못 말려! 오, 방구를 끼고 도망간 Kevin. 너무 재밌네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Jamie, come on in.
3: Hello,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0: I'm fine. Okay,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뭘까요?
3: Well, 나는 솔직히 이런 거 핵심 표현 다시 짚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I'm not a big fan of 핵심 표현.
0: 어? 진짜야?
3: I'm just kidding.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I'm not a big fan of. 나는 뭐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따라 볼까요? I'm not a big fan of. One more time. Very good, students. 자, 다음은요? I'm not a big fan of fish. 나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따라 볼까요? I'm not a big fan of fish. 나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One more time. 자, 그럼 만약에 내가 힙합을 싫어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I'm not a big fan of hip-hop. 따라해볼까요? Very good.
0: 좋습니다. 자, 이제 카툰을 다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3: go, go, go.
1: 'm wondering where you were. You were at the gym. Woo! Wow, you're really working out hard.
2: Yep, the home workout was getting boring, so I came to the gym. It's been a while.
1: Good for you. Shall we work out together?
2: I'm going to do the hip hop exercise today.
1: Hip hop? Work out to hip hop music.
2: Not hip hop music. You know, hip up for the butt.
1: Oh,
2: should I do some squats?
1: Oh, you mean butt lifting?
2: Yes. Oh, but squats are so hard.
1: You should do more than squats. You need to do bench presses and...
2: I'm not a big fan of bench presses.
1: You can't do just one type of exercise. You have to do a variety of things. It will work different muscles.
2: You're right.
0: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표현 I'm not a big fan of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I'm not a big fan of.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 앤 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전치사로 시작하는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이름하여 at 인데요. 정말 자주 쓰는 또 전치사죠. 어떤 표현들 배우게 될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I know it'll take us at least a few hours to finish, but let's stay positive. 저도요, 이거 끝내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거라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If we do several things at the same time, we'll be able to finish on time. 만약에 저희가 몇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하면요,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뭔가 마치 뭐랄까, 수행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랄까? 아, 뭔가 조장이 얘기하는 거지. 야, 얘들아, 우리가 이거 끝내려면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건 아는데 그래도 좀 빨리빨리 해보자. 약간 이렇게 그 조언들을 독려하는 조장 혹은 뭐 회장, 뭐 반장의 모습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S로 시작하는 거 첫 번째로 배우는 시간인데요. S은 늘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어떤 point, 그 점을 콕 집어서 요거, 요만큼의 지점을 얘기하는 게 바로 at이었죠. 그래서 at은 시간을 표현할 때도 딱 고 몇 시 몇 분 혹은 몇 시 혹은 어떤 고 때를 딱 지정하는 표현이었고요. 공간을 나타낼 때도 가장 좁은 공간, 가장 하나의 그냥 딱 포인트, 어떤 사람이 서 있을 만한 포인트를 나타내는 게 바로 at이었습니다. 시간에서도 공간에서도 가장 작은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바로 at이었어요.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두 가지 표현에 접근을 해보죠. 자, at least는요, 적어도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원어민들이 워낙 붙여서 at least, at least, at least 워낙 많이 쓰는데요. at least라는 거는 우리 less, 이거, less가 더 적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의 최상급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정말 정말 최소한은 정말 가장 적어도, 가장 무슨 일이 있어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적어도라는 뜻이 완성됐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자, 저도 알아요. 이게요,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끝내려면 몇 시간이 걸릴 거 저도 아는데요. 우리 stay positive, 긍정적인 상태로 있읍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요렇게 나왔던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데 많이 적혀 있을 만한 표현입니다. Bring at least two shirts. 적어도 셔츠 두 벌은 가지고 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가정통신문에 준비물 써 있잖아요. 막 그때 이제 여벌의 옷 막 이런 거 적혀 있을 때 뭐 우리 물 들어갈 일 있으니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두 벌 이상 옷을 가지고 오세요. 요럴 때 요런 문장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at the same time 인데요. 자, 뒤에 사실 the same time은 해석이 되게 쉬워요. 같은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전치사 at을 붙여서 외우는 게 포인트란 말이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at은 그 딱 지점을 얘기한다고요. 그 똑같은 시간에 딱 그 지점, 요만큼의 차이도 안 나는 그 딱 그 지점을 뜻한다는 거에서 가장 작은

0: 깨같이 뒤에 on time 보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그 on time입니다. 제 시간에 라는 뜻 자주 쓰인다, 그죠? 자, 요건 또 다른 예문인데요. Don't d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태스커들도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유형의 사람이건 정말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하는 건 여러 가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격언들이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At least, 적어도라는 뜻이고, least라는 걸 살짝 길게 least 이렇게 발음하는 게또 포인트인 표현이고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딱그 시간, 그 지점에라는 뜻에서 전치사 at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풀러 가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여러분, 자, 오늘도 네 문제 퀴즈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적어도 난 너한테 거짓말은 안 했어. 정말 영화 대사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적어도라는 뜻, least라는 게 들어가야겠죠. At least, 적어도라는 뜻.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t least I didn't lie to you. At least I didn't lie to you.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적어도 넌날 도와줄 수 있었잖아. 요거는 교과서에 한번 나온 문장입니다. 자, 적어도라는 뜻? At least.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부사처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강조하는 데 맞춰서 쓰셔도 상관이 없는 표현이에요. You could've 라고 나와 있는데, 자, could've는 could hav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었잖아, 과거에.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자, 동시에 일어난다? 자, saying이라는 건 기억이 날 텐데, 전치사가 at입니다. 그래서 at the same time.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There were so many things happening at the same time. There were so many things happening at the same time.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바비랑 빌리가 콘서트에 동시에 도착했어. 뭔가 어이쿠 이런 우연이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죠. 자, 동시에 at the same time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이 읽어 봅시다. Bob and Billy arrived at the concert at the same time. Bob and Billy arrived at the concert at the same time. 좋습니다. 깨알같이 위에 우리 옛날에 배웠던 arrive at도 보인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 know it'll take us at least a few hours to finish, but let's stay positive. If we do several things at the same time, we will be able to finish on time.
0: 자, 요렇게 오늘 at으로 시작하는 표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적어도에 해당하는 at least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건 동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t the same time이었습니다. 자, 둘다 전치사 at을 사용한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어떤 특정 전치사로 시작하는 표현들 계속 이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공부하기로 해요. 안녕!

0: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and. H-A-N-D. Hand. Hand. Finger. F-I-N-G-E-R. Finger. Finger. Foot. F-O-O-T. Foot. Foot.
0: 그럼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body parts, 신체 부위 2편 배울 시간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 부위가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hand, 손이에요. 친구들, 우리 이렇게 손뼉을 쳐볼까요? hand. 그 다음은 finger, 손가락이에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은 피아노가 생각나네요. We play the piano with our fingers. 그 다음은 foot, 발이에요. 친구들, 발 하나는 foot고요. 두 발은 영어로 feet라고 해요. 잊지 마세요. 발은 영어로 foot. 그럼 우리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손, hand, hand. 손가락, finger, finger. 발, foot, foot. Very good, everyon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Hand, hand. Finger, finger. Foot, foot.
0: 이제 우리 문장으로 같이 적용시켜 볼까요? Raise your hand before you speak. 말하기 전에 손을 드세요. 우리가 교실 안에 우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Raise your hand before you speak. Very good. Okay, next one. I put a ring on my finger. 나는 손가락에 반지를 꼈어. 우리가 친구한테 반지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손가락 finger 잊지 말고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I put a ring on my finger. Great job. Okay, our next sentence. He kicked the ball with his foot. 그는 발로 공을 찼어란 뜻이에요. 친구들, 발 하나는 foot, 발 두 개는 feet라는 거 잊지 마요. Don't forget.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He kicked the ball with his foot.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배워봐요.
1: Toe. T-O-E. Toe. Toe. Knee.

0: K-N-E-E. Knee. Knee. Body. B-O-D-Y. Body. Body.
1: 다음 단어는 toe, 발가락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해수욕장 가면 발가락이 이렇게 보이게끔 모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발가락, toe. 그 다음은 knee, 무릎이에요. 우리의 허벅지랑 종아리를 연결시켜주는 무릎. 친구들, 근데 어라? 앞에 이렇게 K가 있어요. K 있으면 크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Good question. 친구들, 무릎에는 K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knee로 발음하면 좋아요. 그 다음은 body, 몸이에요. 친구들, what do you have to do to have a healthy body? 튼튼한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We have to exercise. 이분처럼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body.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 가져볼게요. 발가락, toe, toe, excellent, 무릎, knee, don't forget, 앞에 K 소리 안 나요, knee, good job, 몸, body, body,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같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toe, toe, knee, knee, body, body.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Don't step on my toe. 내 발가락을 밟지 마. 친구가 모르고 우리 발가락을 밟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배워볼까요? 아야! 이렇게 아팠을 때 ouch! 라고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럼 같이 따라해볼까요? Don't step on my toe. Good job! Okay, our next sentence. I hurt my knee after riding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탄 후 무릎을 다쳤어.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는 you have to be careful.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자, 무릎, knee 나왔고요. Let's say it again. I hurt my knee after riding my bike. Very good. Okay, let's move on. He has a strong body. 그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어. 몸, body 잊지 말고요. strong은 튼튼한 또는 강한이란 뜻이에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He has a strong body.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0: Hand. Hand. Finger. Finger. Foot. Foot. Toe. Toe. Knee. Knee. Body. Body.
1: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저와 함께 영단어를 배우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my voice before the concert. You too. Warm up with me. La, la, la.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35강이고요. 삶과 성장 영단어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안전수칙을 지켜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지켜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안전 관련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우리 그림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 아이가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막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차에 탑승해서 안전벨트를 잘 맸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이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표현하는 영단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safe,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safe 뒤에 ty만 붙이면 됩니다. safety 하면 안전이에요. safe, 안전한, safety, 안전. 자, 그러면 우리 이 형용사 형태 safe를 한번 써볼게요. safe. S-A-F-E 읽을 때는 saf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city is very safe. 이 도시는 매우 뭐해요? 안전하다가 되겠죠. 뭐 범죄나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 안전한 곳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The seat belt will keep you safe. Seatbelt는요,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가 너를 어떻게 지켜줄 거예요? Safe니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Safe는 안전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반대말 한번 알아볼까요? 위험한, 위험한은 dangerous, dangerous. 네, 여기서 이 dangerous는 이 danger이라는 표현에서 나왔어요. danger 하면 위험이라는 명사거든요. 이 danger 뒤에 ous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가 된 겁니다. dangerous, 위험한.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dangerous, d-a-n-g-e-r-o-u-s S 하면 dangerous가 됩니다. 뜻은 뭐예요? 위험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직접 넣으면서 뜻을 생각해보고 꼭 외워주세요. 먼저, don't play in the street이라고 했어요. street은 길이잖아요. 길에서 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t is too dangerous. 너무 뭐해요? 위험해가 되겠죠. 자, 또한 가지 볼게요.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이라고 했어요. 자, 위험한데 뭐가 위험한 거예요? To swim in this river.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강이 수심이 너무 깊거나 하면 수영하기 위험해요. 그쵸? 자, 그래서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 하면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dangerous 스펠링과 의미 바로 기억하셨죠?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accident. accident. 강세는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accident. 따라해볼까요? accident. 네, 사고예요, 사고. 우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혹은 잘 지키더라도 가끔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이 사고를 우리가 accident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C가 두번 나온다.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A, C, C, I, D, E, N, T. 읽어볼게요. accident. 한번 더. accident. 자,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먼저, It was a terrible accident. Terrible은 끔찍한 거잖아요. 그것은 끔찍한 뭐였어요? 사고였다가 되겠고요. 또, There was a car accident yesterday 라고 하였는데요. 먼저, There was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입니다. The car accident 뭘까요? 차 사고, 자동차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세 가지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차가 오는데 앞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 위험한이라는 단어는 dangerous, dangerous라고 하고요. 또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안전한은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safe라고 합니다. safe.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우리 사고라는 영어 표현은 accident. accident이니까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은 안전과 관련된 표현들 몇 가지만 가져왔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 탈때꼭 헬멧을 착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헬멧은 영어로도 helmet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 해야죠. 안전벨트는 seatbelt. seatbelt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를 타면 구명조끼를 입으세요라고 해요. 이 구명조끼는 life jacket. 구명조끼 뭐라고 한다고요? life jacket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도로에 있는 신호등. 신호등의 신호를 꼭 지켜야 하잖아요. 신호등은 영어로 traffic light. traffic light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재 경보라는 표현 알아둘게요. 화재 경보는요, fire alarm이라고 합니다. Fire alarm 하면 화재 경보예요. 하나 더. 우리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그럼 빠르게 대피하고 탈출해야죠. 이 탈출하다라는 표현은요, escape. escape.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교환을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영어 동요도 부르고 영어 표현도 함께 익혀보아요. 오늘 함께할 노래의 제목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Promise.
0: 오늘 노래는 꼭꼭 약속해. 약속, promise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바로 우정의 약속. 친구들과의 우정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우리는 어떤 약속들을 해야 할까요? 노래를 들으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promise. 잘 들어보았나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단어들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떤 사이일까요? 바로 친구 사이. 친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pal이 있어요. pal, 친구. pal. Very good. 다음 단어도 볼까요? 어깨동무를 하고 있네요. 이 아이들도 역시 친구 사이랍니다. 친구를 뜻하는 다른 영어 단어로는 friend가 있어요. friend, 친구. friend, friend. Awesome. 다음 단어는요. 상냥하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네요. 친절한의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로는 nice가 있습니다. nice, 친절한. nice, nice. Very nice. 다음 단어는요. 여자의 손가락을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교차했죠? 교차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crossed가 있습니다. crossed, crossed. 여러분도 이렇게 손가락을 교차해서 말해보세요. crossed. Great work. 다음 단어는요. 모래사장에 새긴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이 말은 바로 forever. 영원히 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forever. forever. Awesome.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노래 부를 때 자신 있게 불러야겠죠? 또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Pal.
0: 친구.
1: Friend.
0: 친구.
1: Nice.
0: 친절한.
1: Crossed.
0: 교차한.
1: Forever.
0: 영원히.
1: Never.
0: 절대 뭐뭐 안타.
1: Fight.
0: 싸우다.
1: Please.
0: 제발.

0: Faith.
1: 믿음.
0: Now.
1: 지금. 네, 지금은 저와 함께 리듬에 맞춰 단어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다정한 우리 4인 친구 Pal, Pal 우리도 친구 사이 Friend, Friend 상냥하고 친절하게 Nice, Nice 손가락을 교차하면 crossed, crossed 내 맘속 영원히 forever, forever That was super!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문장을 익혀볼까요? 오늘의 노래 Promise에는 어떤 문장들이 나왔을까요? 저와 함께 자신 있게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린 아주 좋은 친구지. We are good friends. We are good friends. Excellent. 잘했어요, 여러분. 다음 문장이에요. 난 너를 친절하게 대할 거야. I know I'll be nice to you. I know I'll be nice to you. Great. 좋아요. 마지막 문장. 맹세할게. 자, 이 말을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Take a leap of faith. Take a leap of faith. Excellent, everyone.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Promise, let's go!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맹세하게 무엇이었죠? Take a leap of faith. 좋아요. 이 표현 잘 기억해 두면 참 좋겠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You and me, my pal. We are good.

0: 외국인에게 길을 척척 알려주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친구에게 왜 이래? 날 뭘로 보는 거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y are you looking at me? What do you think about me? 정답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1: Whew. Thanks for waiting.
2: Oh, no problem. I enjoyed my coffee, and it was fun watching you work.
1: Thank goodness. Wait, hold on. I got a text from school.
3: What? No!
2: What's wrong? What happened?
1: My professor said I have to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2: Report? You mean a paper?
1: Yes, a paper for my class, and it should be in English. Oh, I'm dead!
2: Oh, don't worry. I can give you a hand with that.
1: Oh, I don't need a hand. I have two hands.
2: No, I mean, I will help you with your paper.
1: Right, of course you can help me. Oh, great idea.
2: But as you know, nothing is free in life. I'm craving pizza today.
1: You got it. I'll buy you three large pizzas.
2: Three?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I'll take five large pizzas, please.
3: Hu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케빈이요. 아르바이트 마쳤고요.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학교에서 문자가 옵니다. 띵띵띵. 딴딴딴.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것도 영어로요. 하지만 무슨 걱정인가요? 케빈에게는 크리스틴이 있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틴은 과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엄청난 걸 요구합니다. 자, 오늘 카툰에도 재미나고 또 유용한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쏙쏙 배워볼게요. 자, 아르바이트 끝나고 이제 집으로 출발하려는데 띠디딩, 뭔가 메시지가 왔네요. Wait, hold on. 잠깐만 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다양한 표현들 알고 계시나요? 잠깐만, 잠시만 이라는 표현으로 wait 또는 wait a sec 도 있습니다. wait a second, wait a second 라는 뜻이에요. 1초만 기다려, 그죠? 잠시만. 그리고 지금 케빈이 사용한 것처럼 hold on 또는 hang on 등의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 보시고 내 입에 탁 붙는 표현으로 익히면 되겠죠? 어떤 문자가 왔나 보니까 표정 보세요. 뭐라고? 내일까지 레포트를 내야 되나 봐요. My professor said I have to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내일까지 과제 끝내야 된대, 과제 내야 된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Report? You mean a paper? 그래요. 크리스틴이 정정을 해준 대로 report라고 하지 않고 과제는 paper이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는 a paper 쓰지 않죠. 과제 하나, 두 개 셀 수 있기 때문에 과제가 하나일 때는 a paper, 과제가 여러 개 있다면 papers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과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report를 대체하는 바른 영어 표현입니다. paper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요, 내일까지 끝내는 것도 문제인데 영어로 그것도 써내야 된다고 지금 울상이죠, 케빈이. 그런데 뭐가 걱정인가요? 바로 옆에 영어 원어민인 크리스틴이 있는데요. I can give you a hand with that. I can give you a hand with that 이라고 하네요. 내가 그거 하는 거 도와줄게.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도와주다 help만 알고 있었는데 give 누구누구 사람 a hand 손을 준다 또는 lend 빌려주다라는 뜻이거든요. lend 사람 a hand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손을 빌려주다. 손을 빌려주다는 우리말로도 좀 쓰는 표현이죠. 도와주다라는 표현으로 도움 hand를 사용했습니다. Give 누구누구 hand, lend 누구누구 hand. 그런데 케빈은 뭐 농담인지 진짜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야 나 손 두 개나 있는데 무슨 손을 준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틴이 웃으면서 아니 내가 과제하는 거 도와준다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심이죠. 하지만 인생에 공짜는 없죠. I'm craving pizza today. 크리스틴은 과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오늘따라 피자가 좀 먹고 싶네 라고 피자를 요구합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표현이죠. I'm craving. Craving 하고 무언가를 하면 뭐뭐가 당긴다, 뭐뭐가 좀 먹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아 오늘따라 피자가 좀 먹고 싶네. 즉 과제를 도와줄 테니 피자를 사달라는 말이죠. 통 큰 케빈이 아 좋았어 내가 피자 세 판 쏠게 라고 했더니 세 판 날 뭘로 보는 거야? 오늘의 문장이죠. 날 뭘로 보는 거야? Who do you think I am? 입니다. Who, 누구? Do, 하니? You, 너는? 물어보는 말이죠. Think, 생각하다. I, 나는? Am, 무엇무엇이다. 다 붙여보면요. Who do you think I am?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즉,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함께 말해볼게요.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한 번 더 강조해서 Who do you think I am? 좋습니다. 자. 크리스틴이요, 난 세 판 아니고 피자 다섯 판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서 유용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날 뭘로 보는 거야? Who do you think I am? 다른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문장은 뒤를 살짝 바꿔주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아니, 네가 뭔데?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네가 뭔데? 네가 뭐라도 되니? 라고 따지는 표현이죠.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언제나 잘난 척하는 친구,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아니, 내가 뭔데? 어떡해요?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좋아요. 또 다른 표현도 알아볼게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라는 표현도 있죠. I know. 나는 알아. What I'm doing. 내가 무엇을 하는지. 즉, 내가 잘 알아서 한다는 뜻이죠.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상황에서 말해볼게요.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잔소리 그만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Good. 오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도 우리 재미난 표현 배웠죠? 아니, 네가 뭔데? 아, 내일은 알아서 해.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이 왔을 때 기억을 떠올려서 한마디 해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0: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1: Hi, can you guess what we're finding out about today? Oh, it's tasty and fresh and good for you too.
2: Nope, no idea.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우리 AI 생톡과 함께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0: 올려볼 거예요. 특히 말하기 집중.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함께 확인해봐요. 엄마가 음식을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을까? 주방에 가봤더니 엄마가 한 입 먹어보라며 권하시는데요. Do you want a bite? 한 입 먹어볼래? 내 대답은 아니요, 괜찮아요. 클릭!
1: Do you want a bite?
2: No, thanks.
1: Try some.
2: I don't like vegetables.
1: Don't be pick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야 할 빈칸 3개 있어요. 한 입, 그리고 먹어보다, 채소 이렇게 3개의 단어 채워볼게요. 엄마가요, 요리를 하다가 오니까 한 입 먹어볼래? 물어보시는데요. 이 한 입 어떻게 표현할까요, 친구들? 이렇게 오, 맞아요. 우리가 베어 묻는 게 바로 bite예요. bite면 요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한 입거리도 또 우리 한 숟가락만 먹어볼 때 한 숟가락도 실제로 영어로는 숟가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숟가락 먹어봐, 한입 먹어봐는 bite로 표현해요. bite가 베어 묻는 느낌이라서 Do you want a bite예요. a bite의 a는 하나라는 뜻이라서 a bite, 한 입, want, 원하니가 되겠죠. Do you want a bite? 한번 먹어볼래? 한입 먹어볼래? 그런데 아마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괜찮아요가 뭘까요? No가 아니라 No, thanks예요. No, 아니요. 하지만 thanks, 고맙습니다. 이게요, 친구들, 거절할 때 정말 예의 바르고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no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그쵸,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먹어볼래? 아니요. 가 아니라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라는 느낌이 no thanks 예요. 가족 간에도 이런 예의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먹어보라고, 한번 먹어봐, 조금 먹어봐. 먹어보다 어떤 말 쓰고 싶어요, 친구들? 아까 어떤 말 들었어요? 그렇지, try 썼어요. try는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말도 있지만 한번 해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떤 동작도 되지만 한번 먹어보는 거, 한번 입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try로 표현이 돼요. try some, some은 조금이에요. 조금 먹어봐, try some. 그랬더니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I don't like 채소. 저는 채소 안 좋아하잖아요. 채소는 어떻게? 그렇지, vegetables. vegetables. 채소 하나가 아니라 채소류를 싫어하는 거라서 s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I don't like, don't가 아니다죠. I don't like,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채소를. I don't like vegetables, 저 채소 싫어해요. 그랬더니 don't be picky. Don't는 하지마, be,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Picky. Picky라는 말 친구들 알아요? Y 빼고 pick까지가 고르다는 거예요. 고르는 거, 그런 성향이 많은 사람. 자꾸만 이거저거 따지고 이거는 먹어요, 이거는 안 먹어요. 까다롭게 구는 거를 picky 하다 그래요. 음식에 까다로운 건 편식이죠. 편식하면 안 돼, 편식하지 마. Don't be picky. Don't be picky.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Do you want a bite? 에서 친구들은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지, 원하니. 뭘 원해요? 한입 원하니. Do you want a bite? 이렇게. 친구들도 Do you want a bite? 그랬더니 대답, 아니요, 괜찮아요. No, thanks. 둘 다 강조요. No, thanks. 그랬더니 한번 먹어봐. 먹어봐 권할 때 어디 중요해요? 한번 해보라는 게 중요하죠. Try some. Try some. 좋아요. 조금 긴 문장. 저는 채소 싫어해요는 어디에 강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채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 단어 강조해야죠.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편식하면 안 돼. 까다롭게 굴지 마. 하지 마. 까다로운 거. 이렇게 don't be picky. Don't be picky. 그렇죠. 자,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봐요.

0: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가족 누르고 들어가서 15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리듬 살리기.
1: Do you want a bite?
0: Do you want a bite?
1: No, thanks.
0: No, thanks.
1: Try some.
0: Try some.
1: I don't like vegetables.
0: I don't like vegetables.
1: Don't be picky.
0: Don't be picky. Excellent.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친구들 대부분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면 well done. 좋아요.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쇽쇽쇽 집어넣고 자, 오늘은 친구들 talk more에서 우리가 말해볼 문장이 바로 이 문장.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에요. I don't like 다음에 뭐 음식, 물건, 색깔, 아무거나 우리가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넣어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I don't like예요. 좋아하지 않는다, 즉 싫어해요 라는 뜻. 우리 대화 속 문장은 저는 채소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vegetables가 있었죠. 잘 기억하면서 우리 문장 만들어봐요. 나는 우유 안 좋아해. 그러면 이 빈칸에 우유라는 말만 넣어주면 돼요. 우유는? 그렇지. Milk. Milk. 나는 우유 안 좋아해. I don't like milk. I don't like milk. 다음 문장. 이번에는 나는 매운 음식을 안 좋아해. 매운 음식만 바꿔 넣어주면 되겠죠. 매운은 spicy. 음식은 food. 그러니까 I don't like spicy food. I don't like spicy food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이요. 나는 패스트푸드 안 좋아해. 패스트푸드 자체가 영어잖아요. 빨리빨리 만들어져서 나오는 음식 fast food. Fast food 넣어서요. 나는 패스트푸드 안 좋아해. I don't like fast food. I don't like fast food. Well done.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연습하면서도 친구들 실력이 늘 수 있지만 다시 앱을 켜서 우리 함께 해보지 않은 두 번째 대답 있죠? 그 대답 눌러서 스스로도 연습해보는 거. 이것도 우리 친구들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하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를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Oh,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뭐뭐 하지 마라는 표현을 상황에 따라서 써봤는데 그 표현들을 쭉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게요.

0: 길을 건너면 안될것 같아요. It's the red light, right? So what do you say? Don't cross the street yet. 기억나죠?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또 여자친구 한 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죠? What do you say to that? Do you remember? And look at this boy here. He's going to touch a hot drink. 너무 뜨거우니까 뒤에서 만지지 말라고 뜨거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Then what about this guy on the couch? Oh, I think he was jumping. 뛰면 안 되죠, 그쵸?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다 기억나죠? 자, 오늘의 말하기 주제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I can tell others to not do something.
0: All right then, let's go over our expressions this week. 자, 그 전에 우리가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I can tell others to not do something. 누군가에게 뭐뭐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다인데 간단하죠? Don't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들을 쭉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 표현 배웠었죠. Don't touch that. 그거 만지면 안 돼. 만지지 마. 라는 뜻이었어요. Don't가 do not을 줄인 표현이라고 했죠. 하늘 위에 있는 쉼표는 뭔가가 생략이 됐다. 라는 거를 나타내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touch는 만지다니까 그거 만지지 마. 라는 말이겠네요. 자, 이렇게 don't touch 뭐뭐, 여기서는 that이라고 했었지만 어떤 물건인지 그 물건의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겠네요. Don't touch my bag. 내 가방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Don't touch the stove. Stove는 가스레인지를 뜻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그 불이 나오는 곳 있죠. 뭐 요즘 인덕션, 뭐 하이라이트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걸 stove라고 합니다. Don't touch the stov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Don't touch the cup. 컵을 만지지 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Don't touch the heater. 히터도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도 할 수 있어요. Why not? 왜 안 돼? 라는 말이었고요. It's hot. 여기서 hot은 뜨거운 이라는 뜻이죠. You might get burned 라고도 대답을 했는데 hot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더운, 뭐 뜨거운이라는 뜻이고 might가 바로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Get burned는 화상을 입다 아니면은 뭐 피부가 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우 무섭네요, 그렇죠? 이렇게 you might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너는 뭐뭐 할 수도 있어. 어떤 가능성을 얘기해 줄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너가 이길 수도 있잖아. You might wi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You might win. 아, 너 지금 이렇게 가다가 늦을 수도 있어. You might be late. You might be lat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Oh, okay, thanks. 아, 알았어,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서 I didn't know it was hot. 뜨거운 줄 나는 몰랐어 라는 뜻이죠. I didn't know 자체로만으로도 뭐 문장이 되는데 이 표현은 나는 몰랐었어. 그러니까 과거에 몰랐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를 몰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는 I didn't know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I didn't know it was 뭐뭐는 나는 그게 그런 상태인 줄 몰랐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I didn't know it was wrong. 그게 틀린 건 줄 몰랐어. 그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그렇게 차가운 줄 몰랐어. I didn't know it was col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didn't know it was 다음에 상태 오는 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Don't run! 뛰지 마 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Run이 바로 달리다, 뭐 뛰다 라는 표현이죠. Sorry, I was late. 뛰면 안 되는데 뛰어왔나 봐요. 그 이유는 I was late. 내가 늦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한 거죠. Sorry, I was late. Be late가 늦다 라는 뜻이에요. Late 자체로는 늦은 이라는 뜻이지만 be하고 함께 쓰여서 늦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

translate는 과거의 내가 늦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뛰었다. 인 거죠. 자, I was 다음에 어떤 상태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연습해 볼까요? 나 피곤했었어. I was tired. 라고 하면 되죠. 나 무서웠었어. I was scared.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나 지루했어. 심심했어. I was bored. 라고 하면 돼요. You might fall. 뛰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죠? 너 넘어질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fall이라는 표현이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So you might fall. 넘어질 수도 있어 라고 말했어요. Also, 그리고 더 나아가서 other people might not like it. 자, also는 더 나아가서 혹은 뭐 또한 이런 뜻이고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might not like it. might 또 나왔죠. 뭐뭐 할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준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누구 might not like it 이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싫어할 수도 있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이죠. Your mom might not like it. 너네 엄마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라는 뜻이고요. The teacher might not like it. 그 선생님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라는 뜻이죠. I won't run. 나 안 뛸게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won't는 will not을 줄인 표현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I won't 다음에 어떤 행동을 안 할지 한번 의지를 나타내 볼까요? 나 울지 않을 거야. I won't cry. 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I won't lie. Good job. Don't cross the street yet. 이 표현은 아직 길을 건너면 안 돼 라는 뜻이었죠. 자, don't 뭐뭐 yet.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Don't do it yet. 아직 그거 하지 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yet가 빠져도 말이 된다고 했죠. Don't do it. 이거는 그거 하지 마 라는 말이고요. Don't do it yet 이라고 하면 아직은 하지 마 라는 의미예요. Don't move yet. 아직 움직이지 마. 라는 의미이고요. The light is still red. 라이트가 신호등이었죠. 그래서 신호등이 아직 빨간색이야. Wait for the green light.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wait for 뭐뭐가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었어요. Wait for 써볼까요? John을 기다려줘요. Wait for John. 버스를 기다려요. Wait for the bus. 라고 하면 되죠. 특정 버스니까 the bus라고도 말씀드렸죠. Wait for the teacher. 여기도 특정 선생님이라서 wait for the teacher.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Got it. Let's go together. Go together는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라는 뜻이고요. Got it은 알았어 라는 표현이었죠. Oh, now it's green. 이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네. Now가 이제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이 됐습니다. Green은 초록색, 즉 초록불을 뜻하는 거고요. Don't shout! 소리 지르지 마! 라는 뜻이었죠. Shout가 바로 큰 소리로 말하다, 소리 지르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었어요. My voice was loud? 내 목소리가 컸어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Voice가 바로 목소리라는 뜻이죠. My voice니까 나의 목소리이고요. Loud가 소리가 큰이라는 뜻의 표현이고요. It was very loud. 정말 컸어 라는 표현이죠. Very가 정말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도 그럼 연습해 볼게요. It was very 뭐뭐. 정말 조용했어요. It was very quiet 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It was very strange.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It was very hot 라고 하면 되겠죠. I will try to be quiet. 내가 조용히 있도록 노력해 볼게 라는 말이었죠. 자, I will try to be 뭐뭐는 내가 어떤 상태이도록 노력해 볼게 라는 말이었어요. I will try to be nice. 내가 친절하도록 노력해 볼게.
내가 용감

0: 노력해 볼게. I will try to be brave 라고 하면 됐죠. 나 착하도록, 착할 일이도록 노력해 볼게요. I will try to be good 라고 하면 됐네요. Now going back, let's use don't. 자, 저기 길 건너는 우리 친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Don't cross the street yet. 맞아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있는 친구에게는 Don't shout.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컵을 딱 들으려고 하는 친구에게 Don't touch the cup. Don't touch it. Don't touch that.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소파 위에서 방방 뛰던 친구에게는 Don't jump.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Try to use the expressions more. 자,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Don't touch that. It's hot. Don't jump. You might get hurt. Don't cross the street yet. Wait for the green light. Don't shout. I will try to be quiet.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things you shouldn't do. 당신이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체크할게요. 뭐가 있었어요? Don't shout. Don't jump. Don't cross the street yet. 잘했어요. 이 밖에도 몇 개 더 있었잖아요. 다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Bye bye, everyone.
2: ...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4: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2: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하루 잘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신나는 금요일이지, 그쵸? 쌤이랑 이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면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9 What I learn in fourth grade. Friday. My study plan. I can write about what I study each day.
0: 자, 얘들아. 금요일은 선생님이랑 뭐 하는 날이죠? 그쵸? Writing, 글쓰기 하는 날이죠?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선생님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잘 기억하면서 멋진 글쓰기 하나 완성해 볼게요.

0: topic, today's topic, my study plan. My study plan. 자, my study plan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공부 계획서라는 뜻입니다. 왜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할 거를 계획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그 공부 계획서를 study pla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 계획서 멋지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우리 look and talk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지금 study plan, 공부 계획서를 적고 있지요. 벽을 보니까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이렇게 4개의 요일 동안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그림들도 보입니다. 그쵸?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일단 Monday에는 뭘 배우는 것 같아? Monday에는 아래 Korean이라고 적혀있네. Korean class가 국어 수업이었죠? 자, 국어 수업에서는 story를 한대요. story가 뭘까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월요일에는 국어 수업에 이야기를 읽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Monday in Korean class, I read a 이야기가 영어로 story였죠? 그래서 월요일 국어 수업에는 나는 이야기를 읽어요. 해볼게요. Monday. In Korean class, I read a story. 좋습니다. 이야기가 영어로 story.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Tuesday 나오겠죠? 화요일에는 뭘 공부한대? 아, 화요일 아래는 math라고 적혀있습니다. math는 수학이죠, 얘들아. 수학, math. 자, 수학 시간에 지금 뭘 하냐 보니까, 뭘 하는지 보니까 multiplicatio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multiplication. 이 어려운 단어의 뜻은 바로 뭐였지? 곱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좋습니다. 자, 화요일에 우리 multiplication 해본다고 적어볼게요. Tuesday, 화요일. In math class, I learn multiplication. 좋아요. 자, learn은 배우다죠. 자, 해석해 볼게요. 화요일 in math class. 자, 수학 수업에서는 나는 곱셈을 배워요. 라고 적었습니다. multiplication. 기억해 볼게요. Okay. 그 다음은 Wednesday 나와야겠죠. Wednesday는 바로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에는 지금 뭘 배운대? science라고 적혀 있습니다. science는 과학 수업이죠. 자, 과학 수업에는 뭘 하냐면 experiment를 한대요. 이 단어 선생님이랑 배웠어요. experiment 뭐예요? 실험이죠, 실험. 우리 혼합물을 분리하다, 막 이런 실험 얘기했었잖아, 그쵸? 자, experiment. 이거는 발음 한번 해볼까요? experiment. experiment. 좋아요. 우리 수요일 날 experiment 해본다고 적어보자. 짜잔! Wednesday, 수요일. In science class, 과학 수업에서는 I do 실험. 나는 실험을 해요. I do experiments. 자, one more time. Wednesday, in science class, I do experiments. 좋습니다. 자, 수요일 과학 수업에서는 나는 실험을 해요. 라고 적은 거죠. 좋아요. Experiments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Thursday, 목요일 나왔네요. 자, Thursday 그림 아래 지금 jump rope라고 적혀있네요. jump rope는 어떤 시간에 할까? 그쵸? PE 수업에 하겠죠? PE가 무슨 뜻? 체육 수업이겠죠? 자, jump rope는 바로 줄넘기 또는 줄넘기 하다였습니다. 그럼 우리 목요일날 체육 수업에 줄넘기를 해요. 라고 한번 적어보자. 짜잔! Thursday, 목요일. In PE class, 체육 수업에 나는 줄넘기를 해요. I jump rope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Thursday, in PE class, I jump rope. 좋아요. 어때? 이렇게 선생님이랑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됐나요? 자, 우리 그러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My study plan. 나의 공부 계획서 읽어볼게요. My study plan. 좋아요. 자, 월요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월요일, 영어로 Monday. 자, in Korean class, 국어 수업에서는 I read a story. 나는 story를 읽어요. story가 이야기죠. 나는 이야기를 읽어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Monday. In Korean class, I read a story. 좋아요. 스토리가 아니라 story. All right. 자, 그다음에 Tuesday 나왔어요. Tuesday, 화요일. In math class, I learn multiplication. Okay. 자, 화요일에는 뭐 한다고요? 수학 수업에서는 I learn multiplication. 나는 곱셈을 배워요. 해보겠습니다. Tuesday. In math class, I learn multiplication. 자, Wednesday, 수요일에는 in science class, I do experiments. 자, 수요일에 과학 수업에서는 나는 실험을 해요. Wednesday, in science class, I do experiments.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Thursday, 목요일에는요. In PE class, I jump rope. 난 체육 수업에서 나는 줄넘기를 해요. 시작! Thursday, in PE class, I jump rope.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My study plan. Monday. In Korean class, I read a story. Tuesday. In math class, I learn multiplication. Wednesday. In science class, I do experiments. Thursday. In PE class, I jump rope.
2: Culture.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how to call teacher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나라별 선생님을 부르는 말을 알아볼 거예요. Let's start with how to call teachers in Korea. 먼저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볼까요? The teacher's name is Kim Soo-in. 한국에서는 김수인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 이름을 다 말하고 선생님 호칭을 뒤에 붙이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We say the teacher's full name first and then add the title 선생님. Now, let's look at how to call teacher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영어권 나라에서는 선생님의 성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먼저 여자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도록 해요. 여자 선생님은 Miss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여 불러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Jane Smith이라고 해요. Her name is Jane Smith. What do you call her? That's right, Miss Smith라고 해요. 혹은 때로는 Mrs. 다음에 성을 붙여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Ann Taylor라고 해요. Her name is Ann Taylor. What do you call her? That's right, Mrs. Taylor라고 해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Who is she?
4: This is my teacher, Miss Smith.
3: 이번에는 남자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도록 해요. 남자 선생님은 Mr.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여 불러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Tom Wilson이라고 해요. His name is Tom Wilson. What do you call him? That's right, Mr. Wilson이라고 해요. Who is he?
4: This is my teacher, Mr. Wilson.
3: What about in France? 프랑스에서는 선생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프랑스에서도 선생님의 성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먼저 여자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도록 해요. 여자 선생님은 Mademoiselle.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여 불러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Amy Leroy 라고 해요. Her name is Amy Leroy. What do you call her? That's right, Mademoiselle Leroy 라고 해요. 혹은 때로는 Madame 다음에 성을 붙여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Louise Morel 라고 해요. Her name is Louise Morel. What do you call her? That's right, Madame Morel. 라고 해요. Who is she?
4: This is my teacher, Mademoiselle Leroy.
3: 남자 선생님은 어떻게 부를까요? 남자 선생님은 Monsieur.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여 불러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이 Adam Bernard이라고 해요. His name is Adam Bernard. What do you call him? That's right, Monsieur Bernard라고 해요. Who is he?
4: This is my teacher. Monsieur Bernard.
3: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을 알아봤어요. We looked at how to call teachers around the world. 나라마다 선생님 부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what I study each day. 나는 각 요일마다 무엇을 공부하는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 또 볼게요. Bye bye, butterfly.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또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7. Past experiences and events. Friday. Today was a busy day. I can write about past events in my diary.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Today's topic is first week of summer vacation. 네, 여름방학의 첫 번째 주.

라는 토픽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이번 주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현들을 가지고 한데 모아 일기 형식으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와, 재밌겠다. 그죠? 그럼 우리 그림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이 보이는데요. Welcome, Bill. 그러면 이제 빌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사이언스 뮤지엄인 거 보니까 이 사이언스 뮤지엄에도 갔었고, 그리고 아유,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아, 퀵보드를 타고 넘어졌네요. 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이 하루에 대한 일기를 한번 써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Let's go. 자, 처음 시작은 우리 일기니까 Dear Diary로 시작해 볼게요. 네, Dear Diary는 이제 일기장에게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Dear Diary. Dear Diary. Dear Diary.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바쁜 하루였어 라고 말을 해볼까요? Today, 땡땡, a busy day.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이번 주에 배워봤잖아요. 그럼 today, 땡땡, a busy day.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3, 2, 1. 네, today was a busy day. 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오늘은 이랬던 하루였어를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today was a busy day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Today was a busy day. Today was a busy day. Today was a busy day. Very good. 그리고 학교에서 새로운 학생을 만났어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at school, I, 땡땡, a new student. 자, 새로운 학생을 만났어. 새 학생을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이거 역시 과거형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여기에서는 met가 들어가야 해요. 이제 만나다는 meet인데 meet의 과거형은 met라고 해서 이 meet 역시 이제 불규칙 동사예요. 과거형이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At school, I met a new student. At school, I met a new student. Very good. 네, 그의 이름은 빌이야. His name is Bill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His name is Bill. His name is Bill. Excellent. 처음에 나 조금 긴장했었어. 처음에 나 조금 긴장했었어. 그래서 처음에를 이제 말하려고 at first로 이제 이 문장이 끝나요. 그러면 I 땡땡 A little nervou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비동사 과거형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I was죠. I am은 현재형. I was는 과거형. 그래서 I was a little nervous at first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was a little nervous at first. I was a little nervous at first. Very good. 하지만 그는 친절하고 다정했어 라고 말을 할까요? But, 하지만 he, 땡땡, kind and friendly. 네, 친절하고 다정했어는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럼 빈칸에 단어를 넣어주세요. 3, 2, 1. 네, he is의 과거형인 he was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But he was kind and friendly. But he was kind and friendly. 네, 빌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 이 둘이 또 무엇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자, 방과 후에 우리는 함께 과학 박물관에 갔어라고 말을 합니다. 방과 후는 after school이죠. After school 무슨 일을 했죠? We 땡땡 to the science museum together. 우리 이 과학 박물관에 함께 갔어. 그러면은 이 빈칸에
갔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3, 2, 1. 네, 가다는 go. go의 과거형은 went. 네, we went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After school, we went to the science museum together. After school, we went to the science museum together. 네. 지금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그림 보면 또 무엇이 있죠? 네. 아주 큰 코끼리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큰 코끼리 뼈대를 봤어. 라는 문장을 한번 써봅시다. We, 땡땡, a huge elephant skeleton. 네. 뼈대는 skeleton이라 그랬죠? 그러면 봤어라는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원. 네. 보다는 see. 근데 see의 과거형을 써야 하니까 see의 과거형은 saw입니다. 네. 이거 역시 불규칙적인 과거형인 동사예요. 자, we saw a huge elephant skeleton. 따라해 보세요. We saw a huge elephant skeleton. We saw a huge elephant skeleton. Very good. 이게 어땠어요? 정말 굉장했어. 굉장했어. 이 amazing 이라는 단어도 우리 배워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말을 하려면 it 땡땡 amazing. 네, 이것도 역시 비동사의 과거형 써주세요. 3, 2, 1. 네, it was amazing입니다.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네, 정말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언스 뮤지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나는 킥보드에서 떨어졌어.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어. 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집에 가는 길에는 on my way home 이라고 하면 돼요.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나는 킥보드에서 떨어졌어. 자, I 땡땡 my scooter.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I fell off. 어디 의자나 이렇게 타고 있는 자전거나 무언가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져서 넘어졌을 때는 fall off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과거형은 fell off라고 했죠? 네, 따라해 보세요. On my way home, I fell off my scooter. On my way home, I fell off my scooter. 네, 여기서 킥보드는 scooter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앞바퀴가 돌에 부딪혔어. 그래서 무릎을 다쳤어. 라고 말을 해봅시다. 앞바퀴는 front wheel이라고 해요. wheel은 바퀴, 그리고 front는 앞이에요. 그래서 front wheel 하면 앞바퀴인데, 앞바퀴가 돌에 부딪혔어. The front wheel hit a rock. And I 다쳤어. My knee. 이렇게 말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hurt라는 단어를 우리 배웠었죠? hurt는 현재형, 과거형 똑같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he front wheel hit a rock and I hurt my knee. The front wheel hit a rock and I hurt my knee.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아. But, 땡땡, okay now.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여기에서는 I'm. 왜냐면 지금을 얘기하니까 이제 과거형이 I was가 아닌 현재 I am을 말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But I'm okay now. But I'm okay now. 네, 정말 신나는 하루였어. What an exciting day. What an exciting day. Excellent. 여러분, 와,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으로 정말 좋은 글을 완성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Dear Diary, Today was a busy day. At school, I met a new student. His name is Bill. I was a little nervous at first, but he was kind and friendly.
After

0: After school, we went to the science museum together. We saw a huge elephant skeleton. It was amazing. On my way home, I fell off my scooter. The front wheel hit a rock, and I hurt my knee. But I'm okay now. What an exciting day!
1: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오늘은 일기 속 이야기를 통해 이번 주 배웠던 과거 표현들을 모두 복습해봤어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That's right, it's Friday. 금요일이죠. 자, 선생님하고 금요일마다 했던 게 있었는데, can you remember? What did we do on Fridays? 금요일마다? 맞아요. We did a writing test. 글쓰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은 무엇에 대해 글을 쓸지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27. My vacation. Friday. Vacation review. I

0: Can write about my vacation.
1: Welcome back, everyone.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해볼 건데, 우리 오늘은 어떤 글을 쓰게 될까요? Can you remember? 맞아요. 오늘은 이번 주에 배웠던 맞아요. My vacation이란 주제로 글을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Can you remember them all? 다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opic is 같이 읽어볼까요? Write a vacation review입니다. 자, 여러분, vacation은 무슨 뜻이죠? 맞아요, 방학이고요. Review는요? 맞아요, 복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방학에 내가 어디 간 곳에 후기를 쓰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림 한번 볼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이 여자 학생이 지금 찍은 사진들을 조금 보도록 할 거예요. 아, 이곳에 놀러 가서 여러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인터넷에 이제 후기를 적는 모습입니다. Let's look at the first picture.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 이 여학생이 지금 Tree House Hotel이라는 이 호텔 앞에서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에서 묵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은요? 아, 지금 보니까 정글 속에 있는 카페에서 지금 맛있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있는 사진이고요. And our last photo, 마지막 사진을 볼까요? 지금 보니까 we have a monkey. What is he doing?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I think he's taking her camera. 그녀의 카메라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정글에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그죠? 여행을 가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자, 우리는 그럼 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Last summer, 저번 여름에 나는 어디 어디로 갔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나는 어디 어디로 갔다 라는 표현. 어떤 단어를 써야겠죠? 맞아요. I went to 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까요? Last summer, I went to a jungle resort. 저번 여름에 나는 정글 리조트에 갔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Last summer, I went to a jungle resort. 다음 문장 볼게요. I visited a tree house hotel and 아, 앞부분만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나는 거기서 어디에 방문했다 라고 했나요? 맞아요. 나무집 호텔, tree house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And 그곳은 정말 멋졌다 라고 하네요. 그곳은 정말 멋졌다 라는 표현은 맞아요. It was wonderful 입니다. 우리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visited a tree house hotel and it was wonderful. I visited a tree house hotel and it was wonderful.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나는 무엇 무엇을 만드는 걸 해봤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My own fruit juice. 아, 나만의 과일 주스를 만들어봤다 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해봤다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I tried 인데요. 만드는 걸. 그래서 I tried making이 들어가죠. Let's read. I tried making my own fruit juice. One more time. I tried making my own fruit juice. Great. 자, 다음 볼게요. 나는 무엇 무엇을 오르는 법을 배웠다인데요. 어디를 오르는 건가요? Trees. 아, 나무를 오르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trees 다음에 saf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safely는 안전하게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나무를 오르는 법을 배웠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무엇 무엇 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I learned how to 그리고 오르다라는 동사는 climb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나무를 안전하게 오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I learned how to climb trees safely. I learned how to climb.

0: trees safely. Good. 자, 다음 문장. 나는 무엇 무엇과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건데요. 아, many cute animals there. 아, 그곳에 있는 많은 귀여운 동물들과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뭐뭐와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볼까요? I had a great time playing with many cute animals there.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had a great time playing with many cute animals there. Good. 자, 다음 문장입니다. But, 우리 but은 무슨 뜻이죠? 하지만 이란 뜻이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 기억할 수 있나요? 맞아요. Something strange happened. 우리 but부터 읽어볼게요.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One more time.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사진을 찍고 싶었다 입니다. 자, I wanted to take a picture 입니다. 뒷부분도 볼까요? But I couldn't.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Because a monkey took my camera. 왜냐하면 원숭이가 나의 카메라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I wanted to take a picture, but I couldn't because a monkey took my camera. I wanted to take a picture, but I couldn't because a monkey took my camera. Very good, everyone. Here's our writing. 이렇게 글이 완성됐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문장별로 쭉 읽으면서 같이 반복적으로 연습해봐요. Last summer, I went to a jungle resort. 저번 여름에 저는 정글 리조트에 갔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Last summer, I went to a jungle resort. 다음 문장. I visited a treehouse hotel and It was wonderful. 나는 나무집 호텔을 방문했고 그곳은 정말 멋졌습니다. Let's read. I visited a treehouse hotel and it was wonderful. 다음 문장 볼까요? I tried making my own fruit juice. 저는 나만의 과일 주스를 만드는 걸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tried making my own fruit juice. One more time. I tried making my own fruit juice. 다음 문장 볼게요. I learned how to climb trees safely. 나는 나무를 안전하게 오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Let's read. I learned how to climb trees safely. 한 번 더. I learned how to climb trees safely. 자, 이 페이지에 보이는 모든 우리 문장들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summer, I went to a jungle resort. I visited a treehouse hotel, and it was wonderful. I tried making my own fruit juice. I learned how to climb trees safely. Great! 쭉 이어서 다음 문장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I had a great time playing with many cute animals there. 저는 그곳에서 많은 귀여운 동물들과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읽어볼까요? I had a great time playing with many cute animals there. One more time. I had a great time playing with many cute animals there. 다음 문장.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다음 문장. I wanted to take a picture. 저는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But I couldn't because a monkey took my camera. 왜냐하면 사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제 카메라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읽어볼까요? But I couldn't because a monkey took my camera. Very good, everyone.
1: Last summer, I went to a jungle resort. I visited a treehouse hotel, and it was wonderful. I tried making my own fruit juice. I learned how to climb trees safely. I had a great time playing with many cute animals there. But something strange happened. I wanted to take a picture, but I couldn't because a monkey took my camera.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guys, that was today's writing. 오늘 글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방학 기간에 있었던 일을 후기처럼 글을 써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방학 기간에 생각나는 부분, 기억나는 추억이 있다면 오늘 배웠던 표현들로 글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열심히 말하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강의 들어서 너무너무 잘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바로 금요일이야. 금요일은 항상 행복하지, 그치? 내일 신나는 주말인데 우리 주말 맞이하기 전에 쌤이랑 또 재밌게 영어 공부해야지, 그쵸?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방금 쌤이 말하긴 했지만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y today? 자, 오늘은 신나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자, 금요일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요 캔디를 확인해 보세요. 쓰기 하는 날이에요. Writing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가 있으면 안 어려워요? 누가 있으면 신나게 배울 수 있어요? 바로 크레이지 쌤이랑 신나고 아주 쉽게 쓰기 한번 해봅시다.

0: 그렇지. 이제 요번 주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재밌게 해보자. My favorite frui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쓸지 참 궁금한데 과일에 대해서 쓸것 같긴 한데 우리 한번 주제 확인해보러 갈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your favorite fruit.
0: 짜잔! 오늘의 쓰기 주제는 Write about your favorite fruit. 자, 뭐에 대해서 쓰래요? Favorite frui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쓰래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생각했어? 쌤은 뭐하지? 쌤 진짜 모든 과일들 다 좋아하는데 오늘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한번 생각해보겠어. 생각했어! 생각했어! 뭔지 힌트 줄까? 오케이. It's yellow inside. 안에는 노란색이야. 아니야, 초록색인가? It's yellowish and greenish. 노란색이랑 좀 초록색이랑 살짝 섞였어. 그 다음에 It has spiky skin. 굉장히 막 뾰족뾰족한 표면이 뾰족뾰족해. 굉장히 뭔가 가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Oh, it's a tropical fruit. 열대 과일이에요.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힌트 하나 더 줄까? 사과이긴 사과인데 파인 사과야. 뭘까? 파인 사과. 바로 정답은 짜잔!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파인 사과. 맞잖아, 그치? 쌤은 오늘 파인애플이 가장 좋다고 해야겠어. 왜냐면 파인애플 오늘 먹고 싶거든. 자, 파인애플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쭉쭉쭉쭉 뻗어볼까요? 파인애플. 일단, 맛이 굉장히 스윗. 달콤해요. 스윗. 요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운 단어지? 스윗. 그 다음에 또, yellow. It's yellow inside. 안에는 약간 노란색 빛을 띄우지요? It's yellow inside. 그래서 파인애플은 노란색이에요. 라고 색깔에 대해서 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겠다.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쓸까? 파인애플 하면은? 아까 열대 과일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파인애플은 좀 따뜻한 곳에서 자라요라고 말하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warm places, warm places에 대해서 쓰도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쓸까? 역시 파인애플은 쌤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라고 마지막에 쓰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sweet, yellow, warm places. favorite.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써볼 텐데, 우리 한번 매직 패턴이 좀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의 매직 패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와봐.
1: Magic patterns. I like. It tastes. It is. In color. They grow in. Is my favorite fruit.
0: 얘들아, 매직 패턴 잘 들고 왔어? 우리 쓰기가 조금 어렵지만, 매직 패턴이 있다면은 엄청 쉽게. 누가 있으면 또 쉽게요? 크리스 쌤이랑 하면 쉽게 할수 있어. 쌤이랑 하나씩 해보자. I like가 나왔네. 오늘의 첫 번째 매직 패턴은 I like.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쌤이랑 계속 공부해서 알아요. I like. I like. 이거 아는 친구 손. 맞았어! I like는 내가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나는 몸을 좋아해요. I like. 쌤이 오늘 가장 먹고 싶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라 그랬지? 사과이긴 사과인데 파인 사과. 파인애플이라 그랬죠? 그래서 I like pineapple. I like pineapple. Okay.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 다 생각해 놨어? 우리 다 써야 되니까 하나 생각하기로 했잖아. 우리 친구들은 무슨 과일 좋아해요? 생각했어요? 자, 그럼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뭐뭐를 좋아해요. I like, 응응. I like, 응응. 예를 들어서, 난 블루베리 좋아해요, 선생님. I like blueberries. I like blueberries. 라고 하면 됐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매직 패턴 넘버 원은 I like예요.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저장. 오케이. 자, 두 번째 매직 패턴은 It taste 나왔어. It taste. Taste는 어떠한 맛이 나다란 뜻이야. 파인애플은 무슨

맛이 나더라 얘들아. 뭔가 달콤하죠? 자, 그래서 달콤한 영어로 뭐였지? 쌤이 알려줬어, 사람들. Sweet였지? Sweet. Sweet. 그래서 It tastes sweet. It tastes swee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른 과일은 어떠한 맛이 나나요? 좀 탱이? 약간 톡 쏘는 듯한 상쾌한 맛이 나요? 아니면 스윗한 맛이 나요? 한번 넣어볼까요? It tastes, 음음. It tastes, 음음. 근데 과일은 주로 다 스윗하다.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에 매직 패턴 3 가볼까요? 빠밤. 이거 뭐래? It is, 음음. In color. 컬러가 나왔으니까 색깔이란 뜻이겠죠? 파인애플 무슨 색이야, 얘들아? 안에는 노란색인 것 같아. 초록색이라고? 맞아. 초록색도 맞는데, 쌤은 조금 잘 익은 파인애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옐로우라고 할래요. It is, 무슨 색깔? Yellow in color. One more time. It is yellow in color.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의 색깔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넣어볼까요? 시작! It is, in color. It is, in color. 예를 들어서, 쌤,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밖엔 빨간색이고 안에는 무슨 노란색인데요? 뭘 써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로 마음대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It is red in color. 또는 It is yellow in color. 라고 써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Magic Pattern 4 가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They grow in, 가 나왔어. grow는 자라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요? 라고 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패턴이에요. They grow in, 한번 해볼래? 시작! They grow in, 근데 얘들아, 파인애플은 아까 쌤이 무슨 과일이라 그랬지? 그렇지! 열대 과일이라 그랬잖아? Tropical fruit. 열대 과일은 차가운 곳에서 자랄까? 추운 곳에서 자랄까? 아니면 따뜻한 곳에서 자랄까? 그치, 우리 친구들. 따뜻한 곳에서 자라겠죠? 자, 그래서 they grow in warm places가 되겠습니다. warm은 따뜻한이란 뜻이고요. cold는 뜨거뜨거뜨거 추운이란 뜻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쓰는 거는 파인애플이니까 warm places를 넣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they grow in warm places. 근데, 티처, 제가 고른 과일은요,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cold places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They grow in cold places. 자, 따뜻한 곳에서 자라요 라고 할 때는 They grow in warm places. 추운 곳에서 자라요 라고 할 때는 They grow in Cold places. 너무 잘했어요. 어떠한 곳에서 자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좋은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 패턴도 가볼게요. 자, 짜잔. Is my favorite fruit. 모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라는 패턴이에요. 쌤이 오늘 고른 과일은 파인애플. 자, 그래서 파인애플 넣어볼게요. Pineapple is my favorite fruit. 나는 파인애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라는 문장이죠? Pineapple is my favorite fruit.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여기다가 슝 넣기만 하면 되겠죠? 해볼까? 시작! Is my favorite fruit. 오케이, 자, 완성됐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쉽게 멋있게 라이팅이 딱 완성됐잖아. 어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쌤이랑 하나씩 읽어보자. 나는 파인애플을 좋아해요. I like pineapple. I like pineapple. 그 다음에 이것은 달콤해요. It tastes sweet. One more time. It tastes sweet. 그 다음에는 이거는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It is Yellow in color. It is yellow in color. Okay.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파인애플은 자란다 그랬어? Tropical, 열대라 그랬잖아. 그래서 warm places 나왔네요. They grow in warm places. Warm은 따뜻한이란 뜻이었죠? They grow

0: in warm places. Okay, 마지막은 파인애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Pineapple is my favorite fruit. One more time. Pineapple is my favorite fruit. 어때, 얘들아? 우리 다 완성된 거 맞지요? 자, 쌤의 이 라이팅을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 라이팅도 선생님한테 공유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방금 썼잖아. 이거를 써가지고 선생님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다 읽고 거기다가 댓글 남겨줄게. 사랑을 담아서. 알겠지? 꼭 해줘야 돼. 약속. 자, 그렇다면 이제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이에요. 잘 듣고 배에 힘 빡 주고 어깨 펴고 잘 들으면서 따라해보세요. 준비됐죠?
1: I like pineapple. It tastes sweet. It is yellow in color. They grow in warm places. Pineapple is my favorite fruit.
0: 우리 귀염둥이 올인원 키즈들, 이번 주도 쌤이랑 영어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쌤이랑 재밌게 행복하게 공부를 했었어야 될 텐데 쌤은 정말 행복했거든. 이번 주 주제가 뭐였지? My favorite 과일 fruit였지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한번 말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봐요? 아니에요. 우리 내일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고 우리 월요일 날 보자. 바이바이, butterfly.
2: TV 국민운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 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everyone. 나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너희들 혹시 용돈 받아? 나도 매주 용돈을 받거든? 그런데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을 다 그냥 써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봤어. 그게 뭐냐? 짜잔! 얘들아, 바로 여기에 돈을 저금하는 거야. 그럼 일단 돈이 눈에 안 보이니까 좀 쓰고 싶은 생각이 덜 들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모으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잖아. 너무 좋을 것 같아. 티끌 모아 태산 들어봤지?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바로 조금씩 조금씩 모이면 결국 많아진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말, 얘들아. Little by little by little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조금씩 모으면 결국 많아진다. 어떻게 할 거냐면 little by little, 그 다음에 little becomes a lot. 뭐지? 내가 지금 명사에 대해서 잘 배워가지고 명사 이렇게 little이라고 잘 썼는데 어디가 틀린 거지? 선생님 명사 주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주어랑 동사랑 어디가 틀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금은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로 주어. 주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함께 배워봤는데요. 오늘부터 또 다른 주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짜잔!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대명사 주어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명사 주어는 뭔지 알아요, 이제. 명사, 이름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나 사물, 동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어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명사? 대? 선생님, 이 대자가 혹시 크다 할 때의 대인가요? 그럼 이름이 큰 거인가요?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대는요,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이름은요, 김보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보미는 아이스크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은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나를 다른 말로 지칭해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 부를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김보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도 부르느냐? 나라고도 말해요. 자, 이렇게 또는 선생님은요, 그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자니까요. 자, 이렇게, 이름 대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명사를 대신해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컵이 하나 있거든요. 자, 우리는요, 이 컵을요, 뭐라고 할 거냐면, 컵 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거 줘.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컵을 보고 있다면, 나 이것 좀 줄래?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컵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아, 이 컵이라는 이름을 대신 이것이라고도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 주격 인칭 대명사인데, 말이 너무 길어요. 주어의 역할을 하는 사람,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시 대명사, 지시라는 거, 이거. 그것, 저것,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것,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면 쉽거든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란 사람이나 동물, 사물을 어떻게 대신해서 쓰는 명사예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누가 있어요? 코끼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they. 원래 코끼리는 영어로 뭐예요? elephant. 근데, 코끼리가 여러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마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they 대명사 주어를 사용했어요. they 복수잖아요. 복수 명사니까 are they are 누구예요? The biggest land animals 가장 큰 육지 동물이에요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주격
인칭 대명사라는 거와 우리가 배울 거 무엇이다? 바로 지시 대명사를 오늘 함께 배워볼 건데, 주격 인칭 대명사는요, 나, 너, 그 또는 그녀, 그것, 그리고 여러 명이 있을 때, 나를 포함해서 여러 명 있는 거, 우리, 그리고 너희들 또는 그들이라는 말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지시 대명사는 명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이것.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람, 저것, 저 사람 할때요 앞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시 대명사는요, 주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지시 형용사를 배울 거예요. 형용사는요, 어떤 거예요? 바로 형용사는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this person 할때이 앞에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는 것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주격 인칭대명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is his sister. 제인은요, 그의 누나예요. She. 여기서 말하는 이 she는 누가 될까요? 바로 앞에 있는 제인이 되겠죠. She is a chef at a hotel. 자, 그러면 그녀는 이라고 할때이 주어 자리에 오는 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중요한 거.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가 온다. 그걸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주어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는 항상 어디? 주어의 자리, 즉 문장의 첫 부분에 있다. 우리가 문장 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항상 앞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 주어 다음에 뭐 나왔어요? 동사. 그렇죠. 자, 그러면 주격 인칭 대명사는요, 우리가 단수 그리고 복수의 형태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1인칭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나. 1인칭은 나를 의미하고요. 2인칭은 너, 당신을 의미합니다. 3인칭은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구? 나와 너가 아닌 이외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녀, 그치. 그리고 그것은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I, 나, 그리고 you, 너, he, 그, 그리고 she, 그녀. 그런데 이제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는 붙여서 주어처럼 해석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여러 명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칭 대명사를 쓰느냐? we라는 걸 쓰고요. 여기 있는 you는요, 같네요. 단지 해석만 조금 달라집니다. 너는, 그리고 여기서는 너희들은이라고 해석하고요. 복수, 3인칭. 3인칭 복수의 형태는 뭐가 되느냐? they. 그래서 그것들 또는 그들에서 주어대로 해석하면 은 붙여서 그들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그것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비동사의 형태에 달라지는데요. I일 때는 am, 그쵸? You일 때는 are. 앞에 나오는 3인칭, he, she, it.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쓴다? is.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주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동사의 형태 달라진다. 같이 알아두세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래요. 여기. 그리고 문장을 해석하세요. 했습니다. Mr. Cameron이라는 이 사람이요. Works hard. 열심히 일해요. He 또는 she. 둘 중에 그러면 무엇을 골라야 될까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지칭할 건데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부르는 이 명사 앞에 Mr.는 남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he. 자, 그러면 he가 들어갈 거고 he sells fish.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He sells. 그는 팔아요. 뭐를요? fish. 물고기를 팔아요. 어디서? In the market. 시장에서 물고기를 팔아요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카메론 씨는 열심히 일한다. 그는 시장에서 생선을 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지금 단수니까 동사에 뭐가 붙었어요? S 붙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 볼게요. Harry and Sally are friends. 해리하고 샐리는요, 뭐예요?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we가 들어가야 되냐, they가 들어가야 되냐 골라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해리하고 샐리는 나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가요? 아니죠.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인칭 그들이라는 말이 와야 되니까 they에 동그라미 하고 they often study together. together 같이라는 말이니까 그들은 종종 뭐 한다? 공부해요. 같이 공부해요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이가 3인칭

복수죠. 그랬더니 여기와 관련된 이 study라는 동사, 동사의 형태에 변화했나요? 아니죠. 동사의 모습 그대로 study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지시 대명사예요. 말 그대로 내가 특정한 걸 집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이 this. This는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라는 거죠. This is our history report.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것이 뭐다? 우리의 역사 보고서다. 그런데 On the ancient city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고대 도시에 관한 우리의 뭐다? 역사 보고서다라고 하죠. 뭐가? 이것이, 이것이. 그래서 지시하고 있죠. 특정하게 알려주고 있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것, 이 사람, 저것, 저 사람과 같이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건 우리가 this 또는 these. these는요, 복수형이에요. this의 복수형이니까 뭔가 한 장을, 뭐 종이 한 장이다. 이거.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런데 종이가 막 여러 장 있어요. 그럼 우리가 these라고도 말할 수 있다. 멀리 있는 대상은 that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that의 복수형은 those. 그래서 저것들 또는 저분들. 사람을 지시할 때, 사람을 말할 때도 우리가 this 또는 these. 멀리 계신 분, that 또는 those라고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That is her favorite recipe for cookies. 여기까지 봤을 때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주어 뭐예요? That입니다. 자, 그러면 저건, 저건, 저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그녀의 favorite recipe예요. recipe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레시피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리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 요리법이에요. 근데 뭐 만드는 요리법이냐면 여기 for cookies. 아, 쿠키 만드는 요리법이구나. 그러면 저것이 쿠키에 관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법이다. 저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That이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저거, that. 이렇게, 우리가 지시대명사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요, these가 나왔어요. These are my best friends. 라고 했을 때, these라는 거는 this의 복수죠. These, 이들은, 얘네들은 are my best friends. 나의 뭐예요? Best friends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These가 우리가 복수니까 비동사 사용할 때 어떻게? Is 아니고 am도 아니고 뭐 쓴다? Are 써준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어를 공부할 때는요, 주어 다음에 나오는 무엇? 동사의 형태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주어가 끝이 아니죠. 동사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바로 앞에 나오는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이 동사에 s를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둘의 관계를. 아, 동사가 이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that 그리고 this. that은 단수니까 is가 나왔죠? 그리고 these는요, are 뭐예요? 복수니까 are가 나왔다. 그래서 주어의 수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독해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돼지 저금통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매우 익숙한 돼지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돼지 저금통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하기 전에 관련된 단어 보도록 할게요. 돼지 저금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피기 뱅크.
탱크는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돼지를 영어로 pig라고 하죠. 여기서는 piggy bank를 돼지 저금통이라고 한다. 두 번째 볼게요. useful. 유용한 또는 쓸모있는이죠. 앞에 있는 use가 동사로는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useful 해서 유용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었네요. 두 번째, 여기 이 keep하고 from ing 가끔씩 나왔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keep은요, 우리가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뒤에 from 그리고 뭐뭐뭐 ing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keep이 유지하다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keep만 나오면 그걸 하도록 유지하는 건데 뒤에 from ing 하면 ing와 관련된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게요. 자, move around는 돌아다니다죠. 자, 그리고 이 옆으로 가서, 선생님 코인 빼먹었네요. 코인은 뭐예요? 동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fully 붙었는데요. helpful 해서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이네요. help 자체가 돕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full, F-U-L이 붙어서 도움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save. 저축하고요, 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collect는요, 우리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collect coins라고 하면 무엇을 모아요? 동전들을 모으고 수집하는 거죠. 그 다음에 jar, 항아리를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cookie jar, 앞에 cookie가 붙고 jar 붙으면요, 쿠키를 넣어놓는 병. 항아리 같은 작은 거, 아마 간식통 같은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cookie jar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 보면 sound like는 뭐뭐처럼 들리다 중요하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shape, 모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를 이야기해요. remind A of B.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중요한 게좀긴 구문들인데, 앞에 나오는 keep, 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거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었고 여기서는요 remind 다음에 나오는 이 목적어 자 그래서 A에게 B가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remind라는 거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상기하게 하다 상기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keep하고 여기 remind 시작하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sound like는 워낙에 자주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Some houses have a piggy bank. 여기서 house에 s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ouse라는 거는 집을 말하거든요. 가정을 말해요. 그런데 앞에 some houses라고 했으니까 몇몇 가정들은 Have a piggy bank. Piggy bank 뭐였죠? 돼지 저금통이었죠? 그래서 have a piggy bank. 이 저금통을 가지고 있어요. It is useful. 자, 그럼 앞에 한번 볼게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배운 대명사 주어입니다. Some houses. S 붙었죠? 자, 가정은 가정인데 우리가 불특정 가정을 말해요.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몇의 가정, 어떤 가정인지는 몰라. 하지만 불특정, 특정하지 않은 그냥 내가 이렇게 뽑았을 때 몇몇 가정들은 뭘 가지고 있어?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있어. It is useful. 여기서 말하는 그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useful, 유용해요라는 거죠. 뭐가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piggy bank를 이야기하는 거죠. piggy bank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it을 사용했어요. 왜요? 영어는요, 반복을 싫어하거든요. 계속 piggy bank, piggy bank, piggy bank 나오면 너무 지루해.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시, 이시 앞에 있는 이 피기뱅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금통은요, 유용해요. 뭐 하는 데 유용하냐면, for keeping coins from moving around. 이거 선생님이 외워놓으라고 했죠. keep 다음에 나오는 이 목적어가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ing부터.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 동전이요. moving around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moving around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동전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렇죠. 동전 다 어디에 넣으면 되니까? 돼지저금통 안에다가 모아놓으면 되니까요. Also, 또한, this little bank. 아, 또!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피기뱅크 말하고 있죠. 이 작은 뱅크, 은행. 이 작은 은행, 뭘 말하죠? 돼지저금통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This little bank is helpful. 이번에는 도움을 줘요.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for saving money. 뭐예요? 돈을 저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A long time ago, 아주 예전에, people collected coins. 자, 그럼 주어, 동사, 그리고 뭐예요? 목적어 나왔다. 사람들은요, 수집했어요. 모았어요. 뭐를? 동전들을 모았어요. They used.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 누구지? 앞에 말하는 명사를 대신 이렇게 쓴 건데, 누구겠어요?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은요, used. 사용했어요. 뭐를요? A jar.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사용하다. 무엇을? A jar. 항아리를 사용했어요. 목적어다. 자, 그런데 어떤 항아리인데? 궁금해. 이 항아리를 꾸며주는 말이 뭐예요? Called. 뭐뭐라고 불리는. 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누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느냐? 목적으로 나와 있는 이 항아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Pig라고 불리는. Pig라고 불리는 이 항아리를 사용했대요. The word pig sounded like pig. 어때요? 이 pig라는 단어는요, 누구처럼 들리느냐? 돼지, pig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So, 그래서 people started making this coin jar in the shape of a pig. 좀 긴데요. 주어 동사 나눠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started 뭐 했어요?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는데? 무엇을 시작했는데? 목적어 필요하죠? 무엇을? Making these coin jars. 요렇게 기다란 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뭐를 시작했어요? Making. 만들어요. 이 coin jar. 이 동전 모으는 항아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In the shape of a pig. 아, 어차피 이 돼지라는 소리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저금통을 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돼지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in the shape of a pig, 돼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This is why. 이 this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유예요. 어떤 이유인데? We call them. 우리가 부르는 이유예요. 뭐라고? Piggy bank today. 아,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이유예요. 뭐라고 부른다? Piggy bank라고 부르는 이유다. A piggy bank is a fun and cute way to save money. 자, 여기 볼게요. A piggy bank, 돼지 저금통은요, is a fun, 재밌고요. Cute, 귀여워요. way, 어떤 방법은 귀여운 방법이래요. 어떤 방법이냐면, to save money,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And, 그리고 its pig shape, 그것의 이 돼지 모양은요. 나왔다, 나왔다. reminds.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동사 reminds. 생각나게 해요. us, 우리들을 생각나게 해요. 뭘로? The old word. pig. 아,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돼지저금통이 왜 a piggy bank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지문이었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거. 1번, who first made piggy banks?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냐? 무엇을? piggy banks. 돼지 저금통을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how piggy banks got popular. 어떻게 돼지 저금통이 인기가 있었는지, 돼지 저금통이 인기 있어진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3번, how piggy banks got their name.
피기뱅크가 돼지저금통이

그들의 이름을 갖게 된 방법. How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Why는 이유를 의미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볼 때 How로 시작하거나 또는 Why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Why, 방법은 How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돼지저금통의 장점으로 언급된 두 가지를 우리말로 쓰세요. 좀 긴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해봅시다. 처음에 모아는 데 좋다라고 했어요. Keep 사용해서 동전이 어떻게 여기저기, 동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쵸?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데, 않도록 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도움을 주는데요, 뭐예요? 돈을 저축하는데, 돈을 모으는데 또는 돈을 저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는 도움이 된다 쓰시고, 앞에 나오는 keep 하고, 여기 나오는 from, ing 부분 잘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요약할 거예요. 자, 요약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가 바뀌는지 잘 봐야 합니다. Because of the word. 그 단어, 어떤 단어, 이 단어인데 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뒤에 나옵니다. The name of a jar. The name of a jar. 그 항아리의 이름이었어요. 그 항아리의 이름 뭐였죠?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뭐라고요? Pig. Pig. 자, 피크라는 그 항아리의 이름 때문에 people began shaping coin jars like pigs.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사람들은요, began 시작했어요. shaping, 만들,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coin jar, 그, 뭐예요? 항아리, 돈을 모아놓는 항아리들을 어떻게? pig, 그, 돼지 모양처럼 만들기 시작했어요. And 그리고 calling them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지문에 piggy bank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지금의 piggy bank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지문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했고요. 선생님, 여기서 틀린 거 힌트 하나 줘볼까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모이면 결국 많아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a little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동사. 자, 선생님이 항상 말했죠. 주어가 변하면 동사의 모양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대명사 주어 처음으로 만나봤는데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한번 복습하고 또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현장 학습이 설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학습.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딘가를 견학 가고 구경하는 거는 맞는데요.
1: 네.
0: 항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리 수업 때 가요.
1: 아~
0: 네, 물리 수업 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야 돼요.
1: 중력의 법칙이요.
0: 아, 그렇습니다.
1: 못 떨어지는 뭐, 각도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이요.
0: 속도의 몇 주로 가는데 이러면서 예. 즐기기도 하고 뭐
1: 공부도.
0: 과제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놀면서 공부하는 거라 조금 부담이 덜할까요?
0: 아,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 아,
0: 저는.
1: 그래요?
0: 저도 갔었는데.
1: 차라리 놀 땐 놀아야 되는데.
0: That's right. 자, 그래서 현장 학습이 기다려지는 상황 만들어봤고요. 일단
1: 네.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1: 오.
0: 정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그쵸,
0: 네, 이거
1: 그쵸.
0: 만들어 볼 거고요. 미션 2는,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저도
1: 아하.
0: 그랬거든요. 모든 저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1: 그렇죠.
0: 가서 과제하고 막 이런 건 싫은데 일단은 타잖아요. 이런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That's
1: 일단
0: right.
1: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맞습니다. 자,
1: 네.
0: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현장 학습 한번 떠나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현장 학습 진짜 못 기다리겠네.
2: What's so?
1: 현장 학습.
0: 예?
1: 그 현장 학습. 그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트립. 트립.
2: Trip.
1: 예, 트립. I can't wait.
2: Oh, the field trip. Oh,
1: Yeah.
2: we're going
1: 현장.
2: to Mayuland, right? We're going to Mayuland, right?
1: Mayuland.
2: 예?
1: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2: Sorry?
1: I don't know physics.
2: You don't know physics?
1: I don't like. But trip to Mayuland. Mayuland, I love it.
2: 예, 미 투. Physics.
1: 예.
2: Oh,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Mister?
2: I hope Mr. Herbs, our teacher,
1: 예, 티처.
2: doesn't give a pop quiz.
1: Doesn't give up.
2: Pop quiz.
1: Give up pop quiz.
2: You know, the questions.
1: Question,
2: No
1: question. No
2: questions.
1: question, 제발.
2: Please, please,
1: Please.
2: please, please.
1: 정말 티처 때문에요.
0: 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현장 학습을 가봤기 때문에 벌써
1: 네.
0: 이제 막 이런 게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상상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4: We're going to Mayuland, right?
3: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4: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지금 너무 excited 돼 있는 느낌인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네.
1: 그 빨리빨리 가고 싶다. 이런
0: 그럼요.
1: 의미죠.
0: 아, 뭐, 물리 수업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지금 현장.
1: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 없어. For our 현장 학습.
0: Yes.
1: 현장 학습을 영어로, 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0: 그쵸.
1: 예. 근데 어쨌든, 아웃 하는 거잖아요.
0: 나가는 거죠. 나가는
1: 밖으로
0: 거죠.
1: 가야 되잖아요.
0: 오케이, 오케이. 뭔가
1: 그쵸?
0: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1: 예. 그러면은 직접 현장 학습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웃스터딩. 밖에 나가서, 아이고, 스터딩.
0: 오케이.
1: 네. 뭐
0: Okay.
1: 이런 느낌?
0: Alright. 네.
1: 네.
0: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이런 게 별로예요. 이거
1: 네.
0: 너무 좋아요. 자, I can't wait for our outstudying이라고 했는데, 자, 정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바로 field trip.
1: Field trip?
0: Field trip. 네. 이 field라고 하는 게 어떤 field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할 때가 될수 있고요.
1: 네네.
0: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어떤 필드에 나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Field trip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제가 이미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1: 네?
0: 실제로 어떤 수업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뭔가를 겪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과제에 좀 버무려서 이렇게 넣는 그런 느낌. 근데
1: 네.
0: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거를 하나요? 현장 학습이라는 느낌?
1: 그럼요. 현장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뭐
0: 소풍.
1: 소풍 그리고
0: 오케이.
1: 수학 여행.
0: 아, 오케이,
1: 예,
0: 오케이.
1: 현장 체험 학습.
0: That's right. 근데
1: 네.
0: 이거는 너무 조금 그런 학습 이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Alright, so field trip이 나왔습니다. 자, 발음을 할 때요, field trip. D가 중간에 있잖아요.
1: 네.
0: 이 친구는 조금 많이

0: 악화가 될 거예요. So, field tri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강세를 주면서 feel trip, feel trip 이렇게 D 사운드를 거의 내지 말아보세요. 자, 가봅니다. Feel trip, feel trip.
1: Feel trip, feel trip.
0: 좋아요. 자,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
2: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우, 나 그거 못 기다리겠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결국에는?
1: 너무 기대돼.
0: 그렇죠. 너무 기대돼. 입니다.
1: 네.
0: So, can wait for 뭐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제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도 wait for someone이잖아요.
1: 예.
0: for가 꼭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또 놓치면 안 되고요. So, I can't wait for something. 결국에는 너무너무 원한다 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소풍이 영어로 뭐죠? 소풍?
1: 피크닉.
0: 피크닉. 그 소풍,
1: 네.
0: 나 못 기다리겠어.
1: 와.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그치?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Mm-hmm.
0: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라고 해볼게요.
1: 네.
0: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1: Oh, we can't wait for the party.
0: 그렇죠. We can't wait for the party.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원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이 문장들도 이 정도에서 끊을 수가 있겠죠. 이미지를. 자, 해보겠습니다.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Right? We can't wait for the party.
1: We can't wait for the party.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요. 뭐 하기를 못 기다리겠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can't wait to do something.
1: Yes.
0: To do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돼요. Okay? 뭐 예를 들어, I can't wait to see you.
1: Mm-hmm.
0: 이렇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자, 이랬을 때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1: Mm-hmm.
0: 어, 우리 마유랜드 가는 거 맞지? 확인하는데.
1: 너무 신났네.
0: 여기 탈 것이 무려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었어요. 아직
1: 생각보다 랜드인데 약소하네요.
0: 굉장히
1: 예.
0: 네, 소소하게.
1: We are going to Mayoland. 맞지?
0: 맞지?
1: 예. 자, 그러면 여기는 확인하는 질문이니까 right?
0: Okay.
1: 네,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0: Right. 자, 복잡한 단어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1: 네.
0: So we are going to my land, right? 그렇죠?
1: 네.
0: 자, right이라고 하는 거가 뭐뭐이지, 뭐뭐 맞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억양을 완전 올려서 확인하는다는 느낌이라고
1: yes.
0: 했습니다. So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서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올리는 게 아니라 평서문이야. 그렇지?
1: 네.
0: Right? 그래서 Oh, you are 슬기, right? 이런 느낌이죠.
1: 네네네.
0: 평소만 쓰고 올리는 거.
1: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마유랜드 가잖아, 맞지?
0: 맞지?
1: 네, 맞잖아.
0: 가잖아. 이거 자체가 평소문이잖아요. 우리말로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시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사실 처음 다루는 거고요. 기존 시즌에서는 제가 몇 번씩 다뤘으나 아직은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바로 비동사. ing.
1: Going,
0: 여러분 얘는 be going to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be going to는 여러분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시제는요. be going to 동사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1: 아.
0: Mayland는 명사죠.
1: 그쵸.
0: 그래서 얘는 그냥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Mayland로 우리 가.
1: 아하.
0: Ri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ing군요.
0: That's right.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1: 네.
0: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 ing는 한참 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으로도 쓰지만요. 확정된 미래 사실을 팩트만 전달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 한다. 혹은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데요. 뭐뭐 해. 예를 들어 나 내일 3시에 가. 이거는 아무 감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1: 그죠?
0: 의지도 아니고요. 그냥 나 간다고. 팩트만 전달하는 거야. 알고 있어.
1: 네.
0: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사실 그냥 전달.
1: Yes.
0: We are moving next week.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가. 이거는 내가 아, 갈래라는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1: 아니죠.
0: 아니죠. 그냥 팩트만
1: 사실.
0: 전달한 겁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일하게 미래 시제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그녀가 5시에 갈 것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1: 네.
0: 그녀는 5시에 떠나. 그녀는 떠나 5시에.
1: Yeah, she is going to leave.
0: No. 자, she's going to leave는 네. be going to를 쓴 거죠.
1: She's leaving.
0: She's leaving. She's five. leaving at 5.
1: Yeah.
0: 이거는 말투가 좀 달라요. 살짝 느낌이 달라요. So she's going to leave at 5.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녀는 5시에 떠날 거야.
1: 아하.
0: 우리말로 치면 떠날 거야고요. She

0: leaving at 5. 이러면 더 팩트를 전달하듯이.
1: 네.
0: 이거는 변하지 않아. 어, 걔 그때 떠나. 떠난다고. 정해졌어. 더 확고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우리 서울로 도로 이사가.
1: 아.
0: 원래 서울에 살았다가 다른 데 왔다가 네. 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는 건 move죠.
1: 네.
0: 도로가 뭐예요, 도로?
1: 도로?
0: 다시.
1: 다시.
0: Move.
1: Again.
0: Back.
1: Back.
0: Okay? Move back 써볼게요. 우리 돌아가 서울로.
1: We are moving.
0: Back.
1: Back.
0: 어디로?
1: To Seoul.
0: 그렇죠.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걸 그냥 친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1: Mm-hmm.
0: Hey,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우리 서울로 돌아가.
1: 네. 네
0: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하실 때 좀 그런 말투다, 느낌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Okay? So, again, be going to를 넣는다고 막 엄청나게 틀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느낌이 다른 것뿐입니다. Be going to로 뭔가 계획을 이룰 거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졌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라는 느낌으로 주느냐. 자, 그래서 여기 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Right? Oh, she's leaving at 5.
1: She's leaving at 5.
0: We are moving back to Seoul.
1: We are moving back to Seoul.
0: There you go. 질문형도 돼요. 물어볼 때,
1: 네.
0: 자, 당신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졸업이라고 해볼게요. 졸업하는 거. 당신의 졸업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너 졸업하니 다음 달에?
1: 오.
0: 이거는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말투가 네. 벌써, 그쵸?
1: 그쵸.
0: 이미 정해진 거. 너 졸업해 다음 달에?
1: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0: That's it.
1: Wow.
0: Right?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하는 것보다 Are you graduating? 너 해? 어떻게? 팩트야? 이런 느낌. So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질문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동사, 주어 그리고 비동사를 바꿨죠. 순서를. 오케이. 자, 여러분 아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볼 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비동사 ing는 진행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1: 그쵸.
0: 일단 거기서 충격이 한번 올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be going to와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상황. Right?
1: 그쵸.
0: Don't worry.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느낌 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e are going to Myoland, right?
1: We are going to Myoland, r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We're going to Myoland, right? We're going to Myoland, right?
0: 네,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오, 이번에는 조금 두 줄로 돼 있네요. 그쵸?
1: 그쵸.
0: 나 물리에 빠져있진 않은데, 뭐 현장학습은 재밌지. 뭐 이것도 타고, you know.
1: 그러니까 물리 수업과 연장해서 현장학습을 네. 가는 거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yeah, I'm not into, but field trips are fun.
0: Fun.
1: Oh, 이 뒷문장은 뭔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요.
0: 왜냐면 이거 우리 이제 알게 됐으니까.
1: 네네네.
0: 이것들은 재밌다.
1: 재밌어. I'm not into, 나는 빠져있진 않아, 물리.
0: 네.
1: 물리가 나와야
0: 돼. 직역을 했는데, 네, 아무튼, 물리, 뭐, 물리학, 뭐. 네.
1: 그러니까, 물리가, 과학이잖아요.
0: 그렇죠.
1: 과학.
0: 예전에도 한 번.
1: 그래요?
0: 예전에도 한번 물리학이 나왔는데요.
1: 근데 이게 막 헷갈려요.
0: 스펠링 모르니까, 과학이잖아. 그래서 과학 쓰셨죠? 그때도.
1: 이게 F 발음 나는 PH로 시작을 해요.
0: 오케이.
1: 피지컬은 아니에요. 예, 네, 피지컬은 아닌데,
0: 써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써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1: 뭐, 이것저것 헷갈린다기보다는 그냥, 사이언스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사이언스. 이거는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사이언스 맞은 거 축하드리면서, 오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식스가 되겠죠. 잘 안 헤어지죠?
1: 이게 왜 이렇게 안 헤어지죠?
0: 계속 써야 됩니다.
1: 아, 네.
0: Physics, physics, physics. Okay, so 마지막 S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고요. S. 그리고 PH는 성질이 F와 같기 때문에
1: 네.
0: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physics가 아니라 physics. 이런 식으로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려놓고 바람 뿜습니다. 자, 네. 가볼게요. Physics, physics.
1: Physics. Physics.
0: 좋아요. 자, physics 나온 김에 또 물리학 하면 생각나는 과학이 바로 생물학입니다.

0: 아, 오, 이거 알아요.
1: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잘 아시던데.
0: 그러면 바이오 쪽. 바이올로. 바이올로직스 할까요? 같은 익돌림으로. 직스.
1: 아, 그러니까 약간 돌림인가요? 네네네. 형제인가요?
0: 네. 네.
1: 정답은 바이올로지.
0: 아, 틀렸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틀려야 돼요. 계속 틀리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이게 또 쌓이게 돼요. So, 네. biology.
0: biology.
1: 자, 근데 여기서

0: 수가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1: 안으로.
0: 안으로 들어가는 네네네. 거죠. 슉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써서 be into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activities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 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결국 심취해 있다. 뭐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I am, she is, are you 이렇게 비동사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physics에 빠져 있진 않아. 그렇게 막 심취는 아닌데 네. 그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한국 영화에 빠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1: 오,
0: right?
1: 맞아요.
0: 엄청 많아요. 자,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다.
1: I am into K-movie.
0: K-movies or Korean movies,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Jack은 너에게 빠져 있어. Jack은 너에게 빠져 있어.
1: Jack is into me. Jack is into you.
0: 저희 죄송한데 예. 본인도 모르게. 네, 그렇죠.
1: 습관이에요.
0: So, again,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to Korean movies.
1: I'm into Korean movies.
0: Oh, Jack is into you.
1: Jack is into you.
0: 네, 그래서 영화 제목 예전에 뭐 He's not that into you or something like that.
1: 맞아요.
0: 뭐, 당신에게 그다지 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었어요.
1: 막 노래 가사 중에 I'm into you 뭐 이런 것도 막 있었던
0: yeah.
1: 것 같고.
0: 오케이 okay. 많이 네.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be into 그리고 이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응용한 문장 질문형인데요.
1: 네.
0: 사실은 여러분들 익혀둬서 쓰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바로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뭘 것 같아요?
1: 너 요즘 빠져 있는 거 있어?
0: 아 맞아요.
1: 뭐야?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요즘에 뭐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뭐 관심사가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1: 뭐 예를 들어 취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0: 근데 이게 hobby라는 단어 들어봤죠?
1: 네.
0: 취미. 이 hobby와 어딘가 into인 거는 좀 달라요.
1: 어 그래요?
0: hobb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에 전문적으로 빠져 있는 느낌.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뭔가 조립하는 거가 내 hobby일 수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꽤나 오랫동안 이어온 느낌인데 into는 보통 조금 순간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I don't know. Like 몇 달이든 지나가면 또 그게 바뀔 수가 있는.
1: 약간 식을 수도 있는.
0: 맞아요.
1: So, 그러면은 약간 famous singer?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아니면 아, 나 요즘에는 있죠. 그래서 these days를 같이 많이 쓰는 거예요. 나 요즘에 뭐에 빠져 있다? 근데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네네.
0: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 But field trips are fine.
0: Alright. 자,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자, Mr. Herbs, alright, or Herbs,
1: 네.
0: 선생님이 촉촉지 시험 안 내시면 좋겠네.
1: 아, 그러니까 현장 학습을 갔다 오면 항상 테스트가 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이분 이름 있잖아요.
1: 예.
0: 아,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나라 그거에 따라 부를 때가 달라요. 그래서 Herbs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Herbs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 physics 수업 선생님이었어요.
1: 오!
0: 이 선생님 굉장히 무뚝대요. 수염 이렇게. 기다리고 무뚝뚝한 분인데
1: 그래요?
0: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한 그런
1: 성함은 헐브라서 왠지 향기로우실 것 같고 스무드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0: 네.
1: I hope 나는 바래요. Mr. Herbs가 doesn't give 주지 않기 제공하지 않았으면 쪽지 시험.
0: Alright.
1: So 여기는
0: 쪽지 시험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1: 테스트 아닐까요?
0: 오케이. Okay.
1: 테스트. 테스트인데
0: 왜 이렇게 멈칫멈칫?
1: 아 왜냐면은 그거 약간 팝.
0: 팝 테스트?
1: 네. 팝 있었어요.
0: 아하.
1: 팝 테스트.
0: 오케이. 자, 오. 지금 한 반 정도 맞았는데요.
1: 하프 앤 하프예요?
0: 하프 앤 하프. 자, 정답은요?
1: 팝 그래, 이 팝을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0: 아, 그렇군요.
1: 아,
0: 자, 이 팝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탁 터져 나오는
1: 네.
0: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풍선이 터질 때 팝, 팝, 팝. Right? 그리고 pop-up store이라는 거 들어봤죠?
1: 네.
0: 그것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잠깐 임시 store잖아요.
1: 맞아요.
0: 오케이, 그런 식으로 기대를 못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게 쪽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퀴즈라고만도 많이 써요. 이미 그거 자체가 퀴즈는 정식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간이로
1: 갑자기 불시에
0: 보는 걸 보통은 얘기를 해서 퀴즈라고도 하는데 팝이 들어가면 더 깜짝.

0: 깜짝 퀴즈, 뭐, 깜짝, 쪽지 시험 이 정도가
1: 그쵸.
0: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I hope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그쵸? 예전에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거 비교만 잠깐 해볼게요. I hope. hope는 바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 hope 하고 평소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 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이건 언제 쓰냐면, 아직 그 희망이 살아있을 때.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는 거예요. 그가 팝퀴즈를 안 주기를.
1: 안낼 수도 있는
0: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 상황이니까요.
0: I wish는요, 이미 어차피 안 돼요.
1: 예.
0: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좋을 텐데. 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런 느낌이 더
1: 네.
0: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I hope 뒤에 평소문 넣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나머지는 평소문.
1: 네.
0: So, I hope you come back soon. 이러면, 난 너가 금방 돌아오길 바라. 그 얘기는 금방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가능성이 있어요. I hope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으면 좋겠다. 걱정하면서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
1: 네.
0: 살아있기 때문에.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Or Mr. Herbs.
1: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나 물리에 빠져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0: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2: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can't wait for something. 여러분, 신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1: 네.
0: 나 소풍 못 기다리겠어. 그 소풍 못 기다리겠어.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Alright. 자, 이번에 우리예요.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1: We can't wait for the
0: You
1: party.
0: got it. 하나 더요.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나로 해볼게요. 나는 우리의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다.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Yes.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the picnic. We can't wait for the party.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다음은요? Right. I'm into 뭐뭐뭐. Right.
1: 예스.
0: 가볼게요. Jack은 너한테 빠져 있어.
1: Drag into you.
0: 비동사 빠졌어요.
1: Jack is into you.
0: Alright. 자, 다음.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아.
1: I'm not into physics.
0: 그렇죠? 하나 더요.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어.
1: I'm into Korean movies.
0: You got it. 읽어볼게요. Jack is into you. I'm not into physics. I am into Korean movies.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4: We're going.

0: going to Mayu Land, right?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5: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4: Oh. Yeah, I a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5: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Please, no quiz.
4: Oh, please.
2: Great job, you guys. 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3: 네네.
2: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답이 뭐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was the answer?
2: Alright, 과거형이었죠, 그쵸?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an't wait for something.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내 생일을 못 기다리겠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That's right.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3: 네.
2: 사실 저는 주말에는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3: 아니잖아요, 솔직히.
2: 좀 쉬시면서 좀 시키시면서 그래도 우리 배운 거 한 번 정도는 떠올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3: 너무 열심히 달렸다면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도 okay. 필요해요.
2: That's good.
3: 네. Right.
2: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My Step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20강이고요. 벌써 20강이에요. 아주아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퀴즈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퀴즈는 다음 문장에서 전치사 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보는 거였죠. 자, 전치사 구예요. 자, 그럼 문장을 보고 우리가 전치사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전치사 뒤에 붙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죠? 좋아요. 그럼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e cat is under the table. 그 고양이는 테이블 아래에 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전치사 구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under 이라는 전치사가 여기 있죠. 자, 그럼 under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the table이 바로 이 under의 전치사의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nder the table. 자, 이 부분을 이 문장의 전치사구라고 찾아주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잘 찾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유닛의 키 포인트들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전치사의 목적어 중에서 명사가 있지요. 우리 목적어에 쓸수 있는 품사는 명사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그렇죠. 명사 또는 대명사가 와서 문장 안에서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The kid hit the ball with a stick. 그 아이는 공을 쳤어요.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공을 쳤는지 방법이나 도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전치사를 붙이고 with a stick, 나뭇가지로, 즉 나뭇가지를 활용해서 공을 쳤구나. 우리가 이 전치사 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은 이제 목적격 대명사예요. 전치사 뒤에 인칭 대명사가 붙을 경우에 항상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항상 목적격의 형태로 써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I, you, he, she, it 이런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의 형태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Lisa had dinner with m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with 이라는 전치사 뒤에 me가 왔잖아요. 그렇죠? With I가 아니라 with me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 뭐가 와서 동작을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동명사여서 여기도 나와 있죠. 동명사가 와서 어떤 동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바꿔줬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어요. She improved her English by practicing every day 하면 자, 여기 이렇게 by라는 전치사 뒤에 practicing이죠. ing를 붙여서 연습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유닛 7 전치사의 목적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스텝업에서 지문 2개 읽고 해석하고 문제 풀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좋아요. Let's start! 네, 우리 친구들 교재 68쪽에요. 스텝 업첫 번째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우주에 떠다니는? 네, 우주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주에서의 삶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도 가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지구가 멸망하면 인간들이 우주에 나가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게 궁금하시죠? 자, 오늘 우리 질문 읽으면서 과연 인간이 우주에서 살수 있을지 없을지 또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 같이 읽어볼게요. Can humans live in space? 자, can이라는 조동사가 주어 앞에 와서 의문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인간들이 살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서? In space. 우주에서요. 자, 이렇게 전치사 구를 통해서 인간들이 어디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지요. How would it affect us? 어떻게? 의문사죠. 어떻게? would 하면요. 무엇 무엇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그러면 해석하면 그것은 어떻게 affect 하면 영향을 미치다란 뜻이죠.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즉, 앞에서 말했던 우주에서의 삶 있죠. 우주에서 인간이 살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Because of these questions, scientists starte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자, 여기 보시면요. Because of라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가 because 하면 왜냐 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쓰여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 여기는 because 뒤에 of가 붙었어요. Because of. 그렇죠. 그러면 because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바뀐 거예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오는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because of 뒤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왔어요.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scientists, 과학자들은요, 시작했습니다. 과거형이죠? 무엇을 시작했냐?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줄여서 ISS라고 불러요. 자, 해석하면요, international 하면 국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국제적인 우주 정거장을요. 국제 우주.

우주 정거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SS라고도 하고요. The ISS is a large satellite.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있죠? 그것은 무엇이다? 큰 satellite 하면 인공위성이에요. 우주에 떠다니는 인공위성입니다. 큰 인공위성이에요. Astronauts built it by connecting many modules. Astronauts 하면요. 자, 우주 비행사라는 뜻이고요. 복수형이죠. 우주 비행사들은요. Built가 뭘까요? Built는? 맞습니다. Build. 세우다, 짓다, 건설하다. 그것의 과거형이죠. 건설했습니다. 무엇을요? 그것을. 즉, 앞에 말했던 ISS,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by라는 전치사가 와서 전치사 구가 쓰였죠. by는 무엇 무엇을 함으로써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connecting 해서 동명사 목적어가 왔네요. 그쵸? 우리 아까 리뷰할 때 봤죠?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하면 연결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연결함으로써 무엇을? Many modules, 많은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오는 이 모듈이라는 거 있죠. 모듈을 연결해서 만든 거잖아요. 즉,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의 방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모듈들을 연결하고 연결해서 큰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레고 조립할 때 있죠? 레고, 작은 레고 조각들에 하나씩 연결해서 큰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듈들을 하나씩 연결하고 조립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Scientists sent the first module in 1998. 과학자들은요, sent, 보냈습니다. send, 보내다의 과거형이죠. 그첫 번째 모듈을요, 그쵸? 첫 번째 모듈을 언제 보냈어요? In 1998. 1998년에 제일 첫 번째 모듈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After that, they kept adding more modules. 그 이후에, 그쵸? After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예요. 그 뒤에 dash라는 명사가 온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은 kept adding. 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keep 뒤에 동사 ing가 붙으면 뜻이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무엇무엇을 하다.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무엇무엇을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나온 kept는요, keep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해석하면 계속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계속해서 추가했습니다. 무엇을요? More modules. 더 많은 모듈들을요. 맨 처음에 1998년에 하나 보내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서 새로운 모듈들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 레고 조립 하나 더 조립하고, 하나 더 조립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겠죠. This is a home for astronauts. 자, 여기 말하는 this는요, 앞에 나온 국제 우주 정거장이에요. 국제 우주 정거장, 그것은 집입니다.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그쵸.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집 같은 개념입니다. They stay there and study space. 그들은, 즉, 앞에 나왔던 그 우주 비행사들은요, 머무릅니다. 그곳에요. 그리고 머무르면서 무엇을 할까요? 맞아요. study라고 나왔는데요. study 선생님 공부하다란 뜻 맞죠? 네, 공부하다란 뜻도 있는데요. 연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study 하면 공부하다 혹은 연구하다. 자, 무엇을 연구해요?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우주에서 이런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연구도 진행을 합니다. A new crew comes every 6 months. 새로운 crew 하면 승무원이에요. 즉, 그 우주에 사는 승무원은요, comes, 옵니다. Every 6 months.
every

하면요, 많은 친구들이 모든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Every student. 모든 학생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Every는 이런 뜻도 있어요. 매 혹은 뭐뭐마다. 매 뭐뭐마다. 이런 뜻도 있어요. 뒤에 그러면 6 month가 붙어서 6개월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월마다 새로운 승무원이 옵니다.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새로운 승무원이 6개월 단위로 와요. 자, 그리고 이 every라는 전치사 뒤에는요, every라는 형용사 뒤에는요, 보통 단수 명사가 와요. 그렇죠?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붙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6라는 숫자가 나오면요, 그 뒤에 이렇게 복수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매 뭐뭐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네, 6개월마다 새로운 승무원이 옵니다. And the earlier crew returns to the earth. 그리고 그 earlier 하면 이전에 있었던, 원래 early 하면 이른 혹은 일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승무원은 returns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To the earth. 지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잘 부탁해. 그러고 그 사람은 다시 지구로 돌아갑니다. Then 그리고 나서요. Scientists, 과학자들은 무엇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 국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한 최초의 이유를 여기 중요해요. 우리말로 쓰세요. 우리 친구들 문제 잘 읽어주세요. 영어로 쓰라고 했는지, 우리말로 쓰라고 했는지, 자, 이 문제는 우리말로 쓰라고 했네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맨 처음에 국제 우주 정거장 사람들이 왜 건설했나요? 맞아요. 찾았나요? 네. 선생님과 같은 그런 궁금증을 가진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Can humans live in space? 인간들이 우주에 살 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맞아요. 바로 옆에. 만약에 그래서 인간들이 우주에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했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처음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말로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는, 그쵸? 인간이 우주에서 살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쵸? 살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적어줍시다.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과연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가 있을까? 자,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그것이, 즉 인간이 우주에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도 잘 적고 있지요?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네, 조금 길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적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쵸?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국제 우주 정거장과 우주 비행사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알맞은 것이 아니라 알맞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그곳은 여러 모듈을 결합해서 만들었다. 맞나요? 그렇죠. 여러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만들었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그들은 그곳에 머물며 우주를 연구한다. 맞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곳에 stay there 하면서 study space, 우주를 연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3번. 6개월마다 새로운 승무원들이 늘어난다. 자, 맞나요?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6개월마다,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Every 6 months. 그쵸?
6개월

마다 새로운 승무원들이 옵니다. 그럼 늘어나겠네요? 늘어날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And the earlier crew returns to the earth. 이전에 있던 승무원들은 지구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3명이 있었다가 3명이 새로 오면 원래 있었던 3명은 지구로 돌아가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는 3번이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봅시다. 우리 맨 마지막에 빈칸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build another module for the crew. 그쵸? 그또 다른 모듈을 건설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승무원을 위해서 또 다른 모듈을 건설할까요? 지구로 돌아간 승무원들이 지구로 돌아가서 새로운 모듈을 막 개발하고 만들까요?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examine their health after space life. examine 하면요, 우리 검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검사하다 혹은 검진하다. 무엇을요? 그들의 건강을요. after space life. 우주에서의 생활 이후에 그들의 건강이 어떠한지 검사합니다. 자, 이 설명 맞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맨 처음에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우주에서 살수 있을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서 만든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주에서 6개월 동안 살다 온그 승무원이 지구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건강은 조금 나빠지진 않았는지, 혹은 좋아지진 않았는지, 그 영향을 검사해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도 한번 봅시다. Return to the ISS for another mission. 그렇죠? 또 다른 미션을 위해서 다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내용도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한 번에 2번 체크해 주세요. 네, 우리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 분석 한번 해봅시다. Astronaut 우주 비행사들은 자, 뭐가 될까요? 그렇죠? 주어가 되겠죠? Build 건설했다 동사고요. 그것을, 자, 무엇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고요. By connecting many modules. 그 많은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그쵸? 전치사 구는 앞에 있는 내용을 수식해주는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자, 두 번째. This is a home for astronauts. 그것은 주어입니다. 동사, 무엇일까요? 동사 뒤에 붙는 것은 우리가 see. 보어라고 해요. 우리 다음 유닛에서 자세히 다뤄볼 겁니다. 자, 그것은 집입니다. 비동사 뒤에 와서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예요.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For astronauts.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집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수식해주는 부사적 수식어예요. The earlier crew. 그쵸? 주어고요. Returns. 돌아옵니다. 동사. 어디로? To the earth. 지구로. 자, 어디로 돌아오냐에 대한 의미를 보충해주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잘 공부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교재 70쪽에 두 번째 질문도 봅시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우리 몽골에 있는 게르라는 거예요. 자, 게르 한번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Mongolians don't build houses. 몽골리어는요, 몽골 사람들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짓지 않습니다. 무엇을? 집들을요. Instead, they live in round tents called gerus. Instead 하면 대신에라는 뜻이죠. 집을 짓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삽니다. 어디에서? In round tent. 둥근 텐트인데요. Called 하면은 뭐라고 불리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린대요? 게르라고 불린대요. 앞에 있는 라운드 텐트를 꾸며줍니다. This is because they move every season.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매 계절마다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Every는 모든 뜻 말고도 매 뭐뭐마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그쵸. 매 계절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They need to find food for their animals. 그들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요. To find.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즉,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food, 먹이를요. 자, 음식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 동물을 위한 거니까 먹이라고 해석할게요. 그들은 먹이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들의 동물들을 위한요. So, gers are perfect for them. 따라서 그 게르들은요. 자, S니까 R이죠. 게르들은 perfect, 완벽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them. 여기 말하는 them은 앞에 나온 몽골리언들, 즉 몽골 사람들이 되겠죠. Gers are easy to carry and set up. 게르들은요, easy, 쉽습니다. 뭐 하기 쉬운지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easy를 꾸며줘요. 즉, eas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죠. 게르는 carry, 들고 이동하거나, 그쵸, 이동하고 set up, 세우기, 그쵸, set up 하면요, 여기 설치하다요. 설치하기 쉽습니다. 네, 이동하거나 설치하기 쉽습니다. Mongolia has extreme weather. 몽골리아 하면 몽골이에요. 이 뒤에 N만 붙이면 몽골 사람들이 되고요. 몽골리아 하면 몽골입니다. 그 몽골은 extreme, 극한의, 극심한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But gales are strong, so people can live in heavy winds and snow. 그러나 그 게르들은요, strong, 튼튼해요. 따라서 사람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can이 있으니까요. 살 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heavy winds. heavy 하면요. 강한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heavy는 무거운 이란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강한 바람과 눈에서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게르가요. 텐트지만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네, 몽골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Also, 자, 이 빈칸을 이따가 문제 풀면서 채워볼 거고요. Nowadays, girls are popular with tourists. 까지네요, 문장이. 네, nowadays 하면요, 요즘이라는 뜻이고요. 게르들은 popular, 유명합니다. with, 누구에게요? tourists. 그쵸, 그, 관광객들에게 게르가 유명해요. 선생님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선생님 친구들은 이 게르를 경험하기 위해서 몽골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Many people want to experience this unique culture. 많은 사람들이요, 원해요. 무엇을 원하냐면요. experience,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무엇을? 이 unique, 독특한 문화를요. 우리처럼 이렇게 집을 한번 지어놓고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집을 다시 무너뜨렸다가 들고 운반을 했다가 또 짓고 거기서 살고 이런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글의 주제를 찾는 문제네요. 첫 번째. What girls are made of? 그 게르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게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 몰라요. 주제는 아니고요. 두 번째, How Mongolians Survive. 어떻게 몽골 사람들이 survive, 생존하는지, 살아남는지. 자, 이 내용이 주제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고요. 주제를 보기는 조금 거리가 먼것 같아요. 3번, Why Mongolians Use Gers. 그쵸? 이 게르라는 단어가 나와야겠죠. 왜 몽골 사람들이 게르를 사용하는지 맞나요? 맞아요. 동물들에 대한 먹이도 찾아줘야 되고 극심한 날씨 속에서 튼튼한 게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게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몽골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찾아볼게요. 첫 번째, 게르라는 둥근 텐트에서 생활한다. 맞나요? 라운드 텐트, 그 속에서 생활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동물 사냥을 위해 이동하며 산다. 동물 사냥을 위해였나요? 아니에요. 동물 사냥이 아니라 그 동물에 대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동한다고 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며 생활한다. 그쵸? Extreme weather. 그 극심한 환경, 날씨를 견뎌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게르의 장점에 대한 다음 표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세요라고 했어요. 찾아 봅시다. 첫 번째 장점은요, you can it easily. 첫 번째는 그쵸? 여기 get are easy to carry 적어줍시다. 운반하기가 쉬워요. carry. 자, 두 번째, it isn't hard to.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 어렵지 않아요? 뒤에 있는 setup. 그쵸? setup.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장점, it is against wind or snow. 자, 그것은 맞아 여기 strong 강합니다. strong 적어줄게요. 맞지요? 네. 자, 네 번째,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들은 따뜻하게 유지하기에 좋다. 자, 여기 빈칸에 있는 것을 활용해 볼게요. Also, 그것들은 they가 먼저 와야겠죠. They. 그 다음에 are, 비동사 활용할게요. they니까 are. 좋습니다. good. 무엇을 하기에? for. 자, 무엇을 하기에? 유지하기에, 그쵸? keep을 활용해서요.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keeping 동명사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소문자입니다. keeping 따뜻하게 warm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They are good for keeping warm 이렇게요. 자, 우리 문장의 하이라이트 분석해 볼게요. get us 주어, 동사 perfect, 그쵸? 비동사 뒤에 와서 보어가 되겠고요.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사람들은 살수 있습니다. 동사 어디에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고요. 게르들은 주어, 동사, popular 보어가 되겠고요. 누구에게? 관광객들에게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갈게요.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문 속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참고해서 네,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퀴즈 잘 풀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구문 독해의 힘 레벨 3 19강에 오셨습니다. 네, 벌써 여러분 절반을 지났어요. 우리 강좌가 총 36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8강까지 잘 마쳤고, 이제 또 절반을 넘어서 새로운 절반을 시작합니다. 19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닛 7, 조동사를 처음으로 배우는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공부 순서를 러닝 플로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복습해봐야 되겠죠? 리뷰로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Next Step Challenge. 지난 시간에 내주었던 문장을 해결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Get Ready로 가봅니다. 네, Unit 7 조동사가 무엇인지, 또 can과 may, should의 쓰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의 학습 목표인 Today's Mission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 본격적인 문법 공부를 스텝 인에서 진행합니다. 가능의 can, 추측의 may, 충고의 should 이세 가지 조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Next Step Challenge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수동태를 이 문장을 써보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노력은 보상받을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네,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주어는 모든 노력은입니다. 이 노력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뭐 받다라는 의미로 수동태 문장을 써야겠죠? 먼저 주어 모든 노력을 써볼까요? 자, efforts가 노력을 의미하고 efforts로 꾸며주는 말 all이 efforts 앞에 오면 all efforts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그 다음에 보상 받을 것이다 하고 미래 시제를 표현해야 돼요. will을 써야 됩니다. 조동사 will, 그 다음 동사 원형 be, 다음 보상하다의 과거분사 reward가 보상하다거든요. 그럼 보상되다는 네, ed가 붙은 과거분사 rewarded로 표현할 수 있어요. will be rewarded 이렇게 쓰면 완성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All efforts will be rewarded. 모든 노력은 보상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18강까지 그리고 오늘 19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거예요. 선생님이 약속할게요. 반드시 높은 학습 효과로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배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닛 7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가 뭘까요? 선생님이 항상 말하죠. 문법 용어는 그 문법적인 특징,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말그 자체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조동사할 때 조자가 도울 조자거든요. 동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조동사라고 불러요. 자,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 동사 하나로는 의미가 제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많은 조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때 많이 보는 조동사가 바로 can, may, should라는 게 있어요. 이세 개의 조동사를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가능의 can이라고 부르고요. 추측의 may, 충고의 should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동태, 특히 조동사 함께 쓰이는 수동태에 대해서 배울 때 미리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요. 자, 조동사의 문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는데요. 조동사 다음엔 뒤에 오는 일반 동사가 또는 비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쓰여야 한다는 거죠. 예문 볼게요. Dolphins can jump out of the water. 돌고래들은 점프할 수 있다. 물 밖으로란 뜻이에요. 주어가 dolphins, 돌고래들이고요. 그 다음 동사 부분이 조동사 can과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jump로 쓰였어요. 자, jump는 일반 동사로 점프하다, 뛰다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이 문장은 단순히 뛰는 게 아니라 뛸수 있다, 점프할 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이나 가능의 의미를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점프할 수 있다라는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 일반 동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때 도움을 주는 조동사가 바로 can인 거죠. 그래서 can을 쓰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처럼 조동사는 동사 앞으로 와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대략적으로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하면
문맥에 따라 알맞은 조동사 can, may, should를 구별해서 잘 쓸수 있어요. 문장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an과 may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따로 배우거든요. 네, 이두 종류의 문장을 함께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대하면서 네, 스텝 1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스텝 1입니다. 파트 A부터 차근차근히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A는요, 조동사 can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can은 능력이나 가능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get ready에서 can jump, 우리 미리 살펴봤었죠? 네. 그런데 한 가지 can을 시작하기 전에 조동사의 또 다른 문법적인 특징으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주어의 수나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오고 현재 시제이면 일반 동사 끝에 s를 붙죠? s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조동사는요, 그렇게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I can, we can, she can, they can 모두 can입니다. 네,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can뿐만 아니라 모든 조동사들이 다 그런데요. 저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can의 의미로 다음 같은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능력 가능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문맥에 따라 여러분이 추측과 허가의 의미로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조동사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의미가 다양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맞아요.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앞뒤 문맥,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의미인가를 잘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 연습을 선생님이랑 할 거예요. 자, can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말로 어찌 할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다 의미가 통합니다. 특히 can의 의미가 능력, 어떤 능력이 있다,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할 때, be able to라는 표현을

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이때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형태를 잘 바꿔 주셔야 되고요. 다음 able이라는 형용사는 뭐뭐 할수 있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to가 나오고 can과 마찬가지로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예문 함께 볼게요. He can stand alone now. He's able to walk too. 그는 서 있을 수 있다. 혼자 지금. 그는 be able to walk, 걸을 수 있다, 걸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는 이 주어고요. can stand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잘 했습니다. 이때 can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되죠. 자, 지금 물론 모든 사람은 서 있을 수 있지만, 문맥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혼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예전에 못 서는 그런 설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can stand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걸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 is able to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is able to는 can이 능력의 의미일 때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또 can으로도 쓸수 있겠죠. He can walk too. 그는 또한 걸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서 can 동사 원형 함께 해석해 봤고 더 많은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조동사의 의미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Students can use the library during the lunch time. 학생들은 사용할 수 있다. 뭐를? 도서관을 뭐 하는 동안에? lunch time, 점심시간에. 우리말로 하면 학생들은 점심시간 동안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때 can use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능력인가요? 이용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용해도 된다. 즉, 허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예문은 우리가 어디서 보나요? 규칙이나 안내문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의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석은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네,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다음, 2번 예문이에요. A cheetah can run at speeds of 113 km per hour. 치타는 달릴 수 있다. 속도가 나와 있죠? 어떤 속도로? 시속 113km로. 자, per hour 하면 펄이 뭐뭐 당 뭐뭐 마다란 뜻이에요. 시간마다 113km니까 우리말로 네, 시속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속 113km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네, 파악하시면 되겠죠? 시간당 113km. 자, 이때의 can run은 어떤 의미일까요? 허가인가요? 달려도 돼라고 치타한테 말해주는 상황이에요? 아니고 달리는 능력 있다. 네,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의미하는 can입니다. 자, 능력을 의미할 때 can은 뭘로 바꿀 수 있었나요, 여러분? 바로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죠? 치타가 3인칭 단수니까 is로 쓰고 able to라고 하면 a cheetah is able to run at speeds of 113 km per hour. 자,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 뭔가 be able to로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네, 조금 격식 있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네, 다음이에요. 이번에 파트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an을 잘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추측이나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 ma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y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제목처럼 첫 번째 추측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can처럼 허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추측할 때는 뭐뭐일지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허가의 의미일 때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You may have this. He may have one already. 당신은 이것을 가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가져도 된다. 뭐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허가의 의미입니다. 이거 가져도 돼. 그는 하나를 이미 가질지도 모른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가져도 된다. 자, 이번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는 상황이 더 자연스럽죠? 똑같이 may have 쓰였지만 앞에는 가져도 된다고요. 뒤에는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의 추측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는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의미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헷갈리니까.

You may have this. 당신은 이것을 가져도 된다. He may have one already. 그는 아마도 하나를 이미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좋습니다. 자, 예문 더 볼게요. 조동사의 의미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All guests may use the pool after 10 a.m. 모든 손님들은 그 수영장을 아침 오전 10시 이후에 사용할지도 모른다 또는 사용해도 된다. 추측일까요? 허가일까요? 네, 바로 허가의 의미가 자연스럽죠? 그렇죠? 왜요? 어디 호텔이나 이런 곳에 혹은 수영장 같은 곳에 안내문으로 나와 있을 법한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may use는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요. 다음, 2번이에요. It may rain later, so bring your umbrella.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뒤에 rain 보셨어요? 날씨를 나타낼 때 it은 가짜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비인칭 주어라고 불러요. 그냥 비가 나중에 내려도 된다? 혹은 내릴지도 모른다. 허가일까요? 추측일까요? 추측이죠. 우리가 하늘한테, 날씨에게 내려도 좋아 이렇게 허가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추측이에요. 다음에 네, 나중에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의 우산을 가져와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뒤에 네, 필요한 준비물, 우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추측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가의 may, 추측의 may 두 가지 예문 살펴봤어요. 자, 이제 should로 가볼까요? should는 충고나 조언을 나타냅니다. 충고, 조언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말로 충고나 조언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뭐뭐 해야 돼, 뭐뭐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을 하죠. should를 쓰면 어찌 해야 한다, 어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음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자, should도 의무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강한 의무는 아닙니다. 약한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충고나 조언을 할 때 너 반드시 그거 해야 돼 하고 이렇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의무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있습니다. 다른 조동사예요. 우리가 다음 유닛 8에서 배울 must라든가 또 have to는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져요. 특히 must는 굉장히 강한 의무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렇게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We should leave early to avoid the traffic. 우리는 떠나는 게 좋겠다 또는 떠나야 한다. 일찍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the traffic. The traffic은 교통체증을 말합니다. 길이 꽉 막힌 거예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일찍 떠나는 게 좋겠다 라는 뜻으로 should leave를 해석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교통체증 피하려면 당연히 일찍 떠나라고 이렇게 권고해 줄 수 있겠죠. 자, 이게 법에 어디 적혀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충고 조언의 의미로 약한 의무에 해당되니까 should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셀프체크에서 더 많은 예문 살펴볼게요. You should bring a jacket because it may get cold. 당신은 자켓을 가지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it may get cold. 여기서 cold을 통해서 이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구나. 곧 네, 추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이때 may get은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추측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날씨니까. 그렇죠? 날씨 보고 추워져라 라고 이렇게 허가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매끄럽게 바꾸면 추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재킷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 네, should bring 하면 가져와야만 한다. 이렇게 강한 의무가 아니라 조언하고 있어요. 가져오는 게 좋겠다 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2번 예문도 볼게요. He should apologize before she gets too angry. 그는 apologize 하면 사과하다예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그 사과입니다. 사과해야만 한다. 사과하는 게 좋겠다. 뭐 하기 전에? 그녀가 너무 화나기 전에. 그쵸? 자, should apologize는 그에게 지금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거죠. 사과하는 게 좋아. 사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should apologize 잘 썼습니다. 네, 여기까지 part C 조동사 shoul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can과 may의 부정문, 의문문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슈드.

should 부정문 의문문은 안 나오나요? 네, should 부정문 의문문은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should not 하면은 뭐뭐 해야만 한다의 반대, 부정이 되고요. 또 의문문은 뭐뭐 해야만 하니? 이렇게 묻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can과 may의 부정문 같은 경우는요, 왜 따로 배우냐면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의 단순 부정일 때도 있지만 금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있는데요. 그때 캔낫은 특이하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어야 돼요. 그리고 축약형으로 can't도 있죠. 그렇죠? cannot 또는 can't 이렇게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입니다. 자, 단순 부정으로 해석해도 되고 어떨 땐 금지의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말로 어쨌든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정확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I cannot swim 하면 나는 수영할 수 없다예요. 자, 여기서 수영할 수 없다는 거 수영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네, 수영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능력의 부정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단순 부정을 하면 되는 경우고요. 자,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You cannot enter this room. 당신은 이 방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이거는 그 사람, 당신이 이 방에 들어갈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금지하는 거죠. 허가를 반대하는 겁니다.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캔낫이 네, 금지의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따로 짚어봤어요. 자, 메이낫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의 부정문도 이렇게 낫을 띄어서 써요. 이번에는 메이낫이라고 쓰고 그다음 동사 원형이 오는데요. 메이낫의 축약형은 없습니다. 이렇게 메이낫 띄어 쓰고요. 자, 이것도 역시 금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보면 He may not be home. 그는 집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may의 의미로 알고 있는 추측의 부정이죠. 그래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렇게 단순 부정의 의미로도 해석 가능해요.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떨까요? Students may not use their phones in class. 학생들은 그들의 핸드폰을 수업 중에 may not use.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이건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may not이 금지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can not과 마찬가지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의문문 가볼게요. 자, 의문문은 또 can과 may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의미 그대로 물어보는 상황에도 쓸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뭔가를 허락을 구하거나 요청할 때 쓰는 거예요. 어찌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can, may를 쓰고 주어 쓰고 이런 순서로 가는 문장들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거고 또 앞으로도 많이 볼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May I tell you something?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무엇을, 뭔가를 말해도 될까요? 하고 네, 허락을 구하고 있는 문장이죠. May I? 이란 표현 많이 봤을 거고 또 Can I?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You cannot play music here. 당신은 여기서 음악을 틀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음악을 틀 능력이 당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틀 수 없다고 네, 뭐 하는 거예요? 금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annot이 금지의 의미를 띠는 문장을 살펴봤어요. 자, 예문 더 볼게요. 조동사 의미 위해서 문장 함께 해석해 봅시다. You may not feed the animals in the zoo. 당신은 동물들에게 동물원에서 feed, 먹이를 주면 주지 않아야 한다. 해서 may의 부정문이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금지의 의미로 사용된 거죠. 그렇죠? 자, 그것도 규칙이니까 금지의 의미라고 여러분이 문맥상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Can you please wait outside? 당신은 밖에서 제발 기다릴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 can은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please란 말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부탁할 때 please란 말 쓰니까 밖에서 기다려줄 수 있나요? 하고 요청하는 상황에 쓰는 can입니다. 네, 이렇게 의문문을 쓸 때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can과 may의 부정문, 의문문 잘 알아봤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이지 가이드로 한 번에 정리해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조동사 can, may, shoul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can의 의미는 능력과 가능했고요. 또 추측과 허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어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요. 능력의 의미일 때는 be able to 동사원형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음, may는 추측과 허가의 의미입니다. 추측일 때는 뭐뭐일지 모른다, 허가의 의미일 때는 뭐뭐 해도 된다예요. 다음으로 약한 의무의 그런 의미로 충고 조언으로 쓰이는 should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말로 어찌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음 can과 may를 사용한 부정문과 의문문을 배웠죠.
네, 캔과 메일을 사용한 부정문은

따라서 단순 부정이 아닌 금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의문문도 때에 따라서 허락과 요청의 의미로 어찌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했어요? 오늘 목표가 달성했는지 투데이즈 미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맥에 따라 알맞은 조동사 사용해서 문장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can과 may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써보는 것. 자, 그럼 할 수 있는지 볼게요. 1번입니다. 괄호 안에 동사를 문맥에 맞게 조동사 can 또는 may 또는 should를 써서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speak two languages fluently. 우리말 힌트도 나와 있네요. 나는 두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자, fluently가 유창하게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고요. 여기서 speak은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니까 능력의 조동사 can을 써서 can speak 이라고 쓰면 완성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바로 am able to 입니다. 자, 주어가 I니까 am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완성된 문장 can speak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I can speak two languages fluently. 자, 또는 I am able to speak two languages fluently. 네, 잘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볼게요. It rained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라는 뜻이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요. 자, 이렇게 추측할 때는 쓸 수 있는 조동사가 may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may를 써서 may rain이라고 하면 비가 올지도 모른다란 추측의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may rain this afternoon. 잘했어요. 다음 3번이에요. She eat breakfast before going to school. 그녀는 아침 식사를 뭐 해야 된다? 먹어야 한다. 뭐 하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네. 자, 여기서 eat을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의미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전치사 뭐 써야 될까요? 네, should를 써야겠죠? should. 그 다음 eat. 이렇게 하면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She should eat breakfast before going to school. 잘했어요. 다음, 이번엔 킹과 메이의 부정문, 의문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네,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도록 조동사 can을 써서 나타내 볼게요. 주어는 I고요. 할 수 없다, 부정문이 되기 위해서는 can하고 띄지 않고 not을 붙여줄게요. can not, 그 다음 일을 하다라는 동사 do를 쓰고 일단 목적으로 the work를 쓰면 I cannot do the work.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cannot do the work. 잘했어요. 다음 2번. 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니? 하고 네, 능력을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이럴 때도 조동사 뭐를 써야 되나요? can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can으로 시작해야겠죠? 의문문은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입니다. can 다음에 주어 너는 이니까 can you 쓰고 그 다음 문제를 풀다 할 때의 동사 solve가 옵니다. can you solve? 그 다음 그 문제를 이 네, solve의 목적어죠. the problem 이어서 the problem 이렇게 하고 마지막 물음표로 마무리.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can you solve the problem? 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니? 네, 좋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당신은 여기서 뛰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금지하고 있네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금지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문 표현 우리 배웠죠? 맞습니다. may와 can의 부정어인데, 부정문인데 일단 주어부터 you 하고요. 다음 may로 해볼게요. may, not, 다음 뛰다, run, 다음 여기에라는 의미로 here 이렇게 쓰고 마지막 period, 마침표. 자, 또는 cannot이라고 써도 의미는 같죠? 네, 이렇게 may not과 cannot은 금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두 문장 읽어볼게요. You may not run here. 또는 You cannot run here. 네, 둘 다 됩니다. 잘했어요. 자, 이번엔 4번. 이 책을 제가 빌려도 될까요? 하고 요청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요청할 때 의문문 우리가 뭘 배웠나요?
can과 may를 쓸수 있는데 may부터 써볼게요. May. 그다음 주어가 나예요. 내가 빌리는 거니까 may I. 다음 빌리다 borrow. B-O-R-R-O-W. 다음 borrow의 목적어 this book. 이렇게 쓰고 마지막 네. 물음표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네, 마침표이고 물음표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은 또 어떻게도 쓸수 있나요? 이렇게 can I borrow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May I borrow this book? 또는 Can I borrow this book? 네, 이렇게 해서 허락을 구하거나 요청할 때쓸수 있는 May I, Can I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조동사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땠나요? 네, 할만했죠? 네, 그만큼 여러분이 많이 실력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절반이 끝났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독해 지문을 풀어볼 거예요. 조동사가 쓰인 독해 지문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종합 영어. 자, 오늘은 275강입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자, 금요일 날은 저와 이제 어휘 함께 공부하시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자, 생각과 표현 관련된 어휘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학습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생각과 표현 관련된 단어 다섯 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뭐 자세하게 예문 포함해서 자 설명 드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오늘 학습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한 후에 오늘 배운 문장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따라 읽어보시는 자,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생각과 표현 관련해서 오늘 어떤 그 단어들이 나와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자 봅시다. Appreciate. 상당히 우리가 지문 안에서 혹은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시면서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사실은 학생들이 그냥 고마워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고마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appreciate를 암기하시면 좀 손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단어들이야말로 영영사전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득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뜻을 볼까요?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뭐를요? The worth. Worth는 가치죠. 혹은 무엇입니까? Importance,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무엇에? Of something or someone.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뭔가의 진가를 느껴보다, 인정하다, 이해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무엇 무엇의 진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값어치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단어는 뒤쪽에 목적어로 음식 따위가 등장하게 되면 그 음식을 음미하다, 맛보다의 뜻이 있어요. 이후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어떤 작품 따위가 오게 되면 그 작품의 가치나 중요성을 understand 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감상하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도움 따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도움의 진가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 도움을 음미하고 맛보는 거니까, 어때요? 자, 무엇 무엇을 감사해 하다, 고마워 하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여러분들 3번의 뜻으로 암기하시는 것보다 영영사전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이득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 자, 요번 기회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1번, 2번, 3번의 뜻 정확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잘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갈게요. You can't really appreciate. 자, foreign literature. 자, literature는 중등용 단어입니다. 자, 문학이죠, 문학. 외국 문학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자, in trans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ranslation은 번역이죠. 그러니까 번역으로는 감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 부사적 수식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번역돼 있는, 번역 속에 있는 외국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 MA로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in translation은 뭐 읽는 사람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번역돼 있는 외국 문학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도 한국말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 따위를 특히 영문으로 이제 옮겨놓게 되면 좀 상당히 그 진가를 인정하고 자, 감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문학작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노벨 문학상을 못 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appreciate는 자, 감상하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contrast. contrast. 요것도 좀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자, 요것도 자, 중등용으로 자,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요. 일단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동사와 명사로 함께 쓰일 수 있고요. 자, compare. 비교하는 거예요. 뭐를요? two people. 자, 두 개의 두 명의 사람들 혹은 two things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물건들이죠. 자,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네요. show, 보여주기 위해서.
how they are different.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거 대조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contrast라고 하면 대조하다. 혹은 명사로는 대조의 뜻도 있습니다. 자, 대조해 보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면 뭐라 그러죠? 대조형. 아,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리스닝 문제를 풀면서 contrast 같은 단어는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지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 문제에서 not이 들어가 있는 그런 questions, 질문들 있죠? 요거는 대조형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택지를 미리 읽고 진술이 나오면 그 대조해가지고 뭐 문제 없으면 지우고 정답이면 고르고 요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것을 contrast 유형의 문제다라고 제가 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Careful contrast. 이번에는 contrast를 명사 자리에서 썼습니다. 명사로 썼습니다. 주어 자리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대조가 뭐에 대한? Of the two plans. 그두 계획에 대한 조심스러운 그런 대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some important differen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몇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 문제도, 자, 2번 문제는 아니죠. 2번의 단어도 마무리를 저희가 지어보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translate. 앞쪽에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봤는데, 자, translate가 나왔어요. 자, translate도 사실은 여태까지 이 그 수업을 진행해 오는 동안 제가 여러 차례 예문으로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trans라고 하는 단어는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뭐 language를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저 late는. 자, 그래서 언어를 옮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language의 변형으로 뒤쪽에 late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ranslate는 자, 언어를 옮기는 것이니까 번역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영영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Change words. 단어들을 바꾸는 거예요. From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에서 into another language.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다고요.

0: translate는 그냥 단순하게 뜻만 외우지 마시고 동반되는 전치사로 여러분들 into를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언어를, 얘는 목적어죠. 사실은 얘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B로 번역하다라고 할 때 into B가 상당히 많은 문장에서 말뭉치로 함께 보일 거예요. 물론 문법적으로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예문은 이렇습니다. Her books, 그녀의 책들이 어떻습니까? Have been translated, 번역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떤 언어로? 바로 11 languages, 1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into가 지금 따라 붙고 있는 거, 그죠? 자, 자주 따라 붙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abstract입니다. 자, abstract,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유, 영영사전상의 정의도 꽤 기네요. relating to, 무엇무엇의 연관성이 있다. 자, 두 번째는 involving,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general ide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eral ideas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이죠. 자,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혹은 어떻습니까? 자, qualities. 자, 일반적인 아이디어 혹은 또 뭐예요? 일반적인 그런 어떤 품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rather than. 자, rather than은 수거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인데요. 자, 뭐라기보다는 specific people. 아, 구체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object는 사물들, or actions, actions는 행동들. 자,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specific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이나 물건들이나 행동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리뭉술한 일반적 아이디어와 혹은 일반적인 품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생각과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바로 추상적인이라고 하죠. 추상적인의 반대말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체적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specific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abstract의 반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막연하고 애매하고 일반적인 생각과 qualities, 품질의 것들과 것들을 포함하는, 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 충분히 이해가 다 되셨을 거고요.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볼게요. I can't give advice. 조동사 목적어네요. 나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이 좀 잘 안 되거나 빡빡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about의 의미로 한번 해보시라 라고 하는 조언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므로 그 advice가 뭐와 관련된 조언입니까? 바로 abstract questions가 되겠습니다. 추상적 질문들과 관련된 조언을 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문장에서는 abstract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했지만 이 on에 대한 활용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나중에 이제 글을 읽을 때 잘 써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expr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형이 이제 express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바로 the act, 어떤 행동인데요. 어떤 행동이에요? Making your thoughts, feelings, etc. kn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뭘까요? 목적어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요 making은 사역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동명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 자, 그 다음에 etc.는 뭐라 그랬죠? 기타 등등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끔 만드는 행동이에요. 근데 수단이 뭐예요? By speech, 말, 연설, 혹은 글, 혹은 some other method. 자, 다른 그런 방법도 있겠죠. 메소드는 방법, 방식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에 의해서 남들에게 알려지게끔 만드는 행동을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표현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동사로 express가 뭐뭐를 표현하다의 타동사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배우는 단어가 생각과 표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마지막 단어로 exp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골라봤고요. 자, 생각과 표현이라고 하는 의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갈게요. Freedom of expression. 요거는 말 덩어리로도 상당히 자주 볼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is. 동사가 되겠고요. 보호는 뭐예요? Basic human rights.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Right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죠.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right가 원래 오른쪽에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른쪽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올바른이라고 하는 의미도 생겨요. 왜 오른쪽이 꼭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자, 오른쪽이 이제 올바른의 뜻이 있고요. 올바른 것들을 이렇게 막 행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권리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명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형용사로는 오른쪽의 올바른, 명사로는 권리의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Human right는 그래서 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문 정리까지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퀴즈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맨 위에 expression부터 나와 있습니다. 동사형은 express라 그랬죠? 자, 의미는요, 표현입니다. 자, translate는요, 자, trans와 그 다음에 language의 변형인 late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언어로 옮기는 거니까 번역하다로 가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appreciate입니다. 요거는 진가를 인정하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따라붙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맛 따위를 음미하다, 작품 따위를 감사하다, 그다음 감상하다, 도움 따위를 고마워하다 정도의 의미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abstract라고 하면 추상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contrast는 자, 대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자, 신중한 자, 주의 깊은 대조가라고 하는 주어 자리에 자, 빨간색 대조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Careful 무엇일까요? 바로 대조는 contrast라고 했죠? 그러니까 careful contrast of the two plans. 자, 요런 어구에서 여러분들 contrast를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Freedom of. 그 다음에 뭘까요? 바로 expression이 되겠죠? 예, 그래서 freedom of expression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 퀴즈 자, 끝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 자,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1: Appreciate. Appreciate. You can't really appreciate foreign literature in translation. Contrast. Contrast. Careful contrast of the two plans showed some important differences. Translate. Translate. Her books have been translated into 11 languages. Abstract. Abstract. I can't give advice on abstract questions. Expression.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is a basic human right.
0: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그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시간이 조금 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점검을 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좀잘 하고 계십니까? 특히 어휘와 관련해서는 지난 5일 동안의 단어들 여러분들 외우셨던 거를 반복하고 오늘의 단어를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제가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실천이 좀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캠페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는 실행입니다.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빛을 발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실행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2: ...둬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를 많이 접해야 되겠죠. 많이 접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재밌습니까? 책이 재밌죠. 책을 읽으면서 아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오늘도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놀이공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니콘이 또 어딘가로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지각동사에 대한 문법을 항상 그냥 외우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동사 제대로 이해하기 곧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Very well, said the fairy. But what about the children if you all fly away? They won't be able to go on the carousel and feel its magic. The animals went quiet. As you wish, said the fairy. With another ding,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The dus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landed softly on the animals. They all began rising up into the sky. Whe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in different directions.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I'm free! He called to the stars. Apollo watched the northern lights dance across the sky. I'll visit the pyramids next, he said to a polar bear. As quick as a flash, Apollo flew to Egypt.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Wow! How did the humans build those? He laughed.
0: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직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0: 지금 현재 유원지에 이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에 새로운 놀이기구가 하나가 생겼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북적인다 그랬었죠. 근데 해질녘쯤 되니까 그 놀이기구 회전목마에 있던 새로운 놀이기구가 회전목마였거든요. 회전목마에 있던 여러 동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리콘도 그렇고요. 아, 나좀날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날았으면 이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동물들도 나도 나도라고 외치면서 지난 이야기가 딱 끝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요정이 과연 그 소원을 들어줄까요? Very well, said the fairy. 요정이 말하기를, 좋아, 알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But what about the children if you all fly away? 근데 내가 만약에 날게 해주면, But what about the children? 아이들은 어떻게? If you all fly away? 너희들 모두 다 회전목마에서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은 못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They won't be able to go on the carousel and feel its magic.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은 won't be able to 할 수가 없을 거예요. Go on the carousel. 이 회전목마를 더 이상 탈 수가 없잖아. And feel its magic. 그리고 회전목마 마치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회전목마를 느낄 수가 없잖아. 라고 지금 요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회전목마에 있는 동물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The animals went quiet.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네요.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went quiet. 모두 다 조용했습니다.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날고 싶긴 한데 우리가 다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이 못하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데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정이 결단을 내립니다. As you wish,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요. Said the fairy, 요정이 말을 했습니다. With another ding, 그리고 또한 번에 띵이라는 이 뭔가 종치는 소리가 난다 그랬었죠. 뭔가 또 다른 띵이라는 소리와 함께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she 요정이 되겠죠. 요정은 disappeared. 휙.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disappear은 사라지다가 되겠죠. 사라졌습니다. in a cloud 구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구름? 요정 먼지 구름 안에서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The dus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landed softly on the animals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 요정의 먼지 구름이 그 먼지들이 floated, float는 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그 먼지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through the air, 공기 중에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and landed는 어떤 비행물체나 비행기가 착륙하다도 될 것이고요.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착륙하다 혹은 또 다른 의미로는 내려앉다가 되겠죠. 먼지가 착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Softly. 먼지가 이렇게 살포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위에요? On the animals. 동물들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They all began rising up into the sky. They는 그 회전목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이 되겠죠. 그 동물들 모두 began. 시작했습니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Into the sky. 하늘 위로 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먼지를 쫙 맞으면서 그 마법의 먼지 가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아 신난다 감탄사가 되겠죠. W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그들이 날아가면서 in different directions 모두 다른 direction은 바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른 방향들로 쫙 날아서 퍼지면서 위라고 아폴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은 이 회전목마를 어떻게 탈 수가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궁금하네요.
1: Very well, said the fairy. But what about the children if you all fly away? They won't be able to go on the carousel and feel its magic. The animals went quiet. As you wish, said the fairy. With another ding,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The dus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landed softly on the animals. They all began rising up into the sky. Whe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in different directions.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궁금합니다.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Apollo는 was amazed. Amazed라는 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놀라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was amazed라고 되어 있죠. was amazed니까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수동태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나는 놀라게 했는 게 아니라 내가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냐 하면 이제 공중에 쭉 뜨기 시작해서 at how fast he could fly, 얼마나 빠르게 그가 날 수 있는지를 보니까 그는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와, 나 이렇게 빨리 날 수가 있네. 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놀라는 것이죠.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이제 날 수 있게 되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he headed. 그는 향했습니다. head는 향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headed, 과거니까 향했습니다. straight, 곧장. 어디로 곧장 가고 싶었냐면 for the North Pole. 북극으로 갔습니다. North Pole은 북극입니다. 북극으로 곧장 갔습니다. 평소에 북극에 가고 싶었나 봅니다. 아폴로는요. I'm free! 이렇게요. 실제 단어는 F-R-E-E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신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free!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He called to the stars. 그는 누구에게 소리쳤냐면 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Apollo watched the northern lights dance across the sky.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the northern lights. northern lights라고 하면은 북극광 혹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북극 근처에서 거기 주변에 있는 나라나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아주 멋진 그 장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그 북극광이 dance across the sky. 하늘을 가로질러서 막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평소에 엄청 보고 싶었나 봐요. 사실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오로라를 한번 꼭 보고 싶거든요.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이제 북극광을 봤어요. 이 오로라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폴로가 어디 가고 싶냐면, I'll visit the pyramids next. 이 다음으로는 나는 피라미드 한번 봐야지. 피라미드를 visit, 방문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He said to a polar bear.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북극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곰아, 나 이제 피라미드 보러 간다?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watched, 이것을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죠. 알아채고요. 그래서 이 지각동사에 대한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지각동사 제대로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단순히 문법을 외웠다는 것을, 외웠던 것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ee, hear, watch, notice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see는 보다, hear는 듣다, watch도 보다, notice는 알아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아채는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각동사가 쓰이면은 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요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기 전에 제가 323강 그리고 326강 바로 직전 강의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323강과 326강의 Fun Reading Grammar를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 to write on, 그 다음에 to catch the bus라고 했을 때 to ride, to catch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I have paper.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I have paper to write on. 나는 쓸 종이를 가지고 있다.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이의 용도가 뭐냐 하니 뭔가 펜이나 연필로 쓸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I have paper to write on. 뭔가 쓰긴 쓰는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 I, 나라는 사람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아직 안 썼죠. 뭔가를 쓸 종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직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약간의 미래성,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 쓸 수도 있겠죠. 쓸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접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겠죠. 불확실성이나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he left early to catch the bus. 그는 일찍 떠났다. 뭐 하기 위해서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잡기 위해서 일찍 떠났다. 그러면 버스를 잡기 위해서 일찍 떠났는 것이지 떠난 거는 사실이지만 버스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아직까지 버스를 타진 않았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떠났으니까 아직 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일이다. 아직은 모른다.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한 채로 지각동사를 접하면은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볼까요? I saw him to cross the bridge. 자, 이렇게요. 지금 여기 나는 saw him, 너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를 목적어가 되겠죠. 내가 본 대상이니까.

0: 그럼 그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to cross the bridge가 되는 것이죠.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 앞에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에서 그라는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I saw him.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걸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to cross를 쓰네요. to cross. To cross는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 다리를 건너지 않았거나 다리를 건널 가능성이 없을 때, 조금 건널 수도 있고 안 건널 수도 있을 때 to cross를 쓰는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다리를 건넌다니까요. 지금 내 앞에서 건너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to cross라는 미래의 의미를 가진 to cross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것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각 동사와 미래의 지각 동사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내용이나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to 부정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to를 빼고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I saw him cross the bridge. 그래서 이렇게 I saw him cross the bridge는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to가 없죠. 혹은 이미 일어났는 일을 나타내는 I saw him crossing the bridge.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문법 규칙이 뭐냐면 지각 동사 다음에 그 지각 동사. 예를 들어서 I saw him. 내가 보는 대상이 바로 him.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의 행위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바로 cross부터 bridge까지인데 여기에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고 cross, 동사 원형이나 ing의 형태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게 되는 것인데 그 원리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외우니까 훨씬 더 쉽게 문법을 접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As quick as a flash. 빛처럼 빠르게, 빛만큼이나 빠르게. Apollo flew to Egypt. 피라미드는 어디에 만나요? 이집트에 많잖아요. 그래서 아폴로는 휙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이집트로 날아갔어요.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The enormous. 제가 말에서도 enormous라고 했으니까 뭔가가 우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enormous는 거대한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were dazzling. dazzle이라는 것은 눈부시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눈부셨다라고 하면 되겠죠.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와 너무나 멋졌다, 눈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와우, 아폴로가 하는 말입니다. How did the humans build those? He laughed. 그가 웃으면서 우와, 어떻게 사람들이 저것들을 만들었대?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I'm free! He called to the stars. Apollo watched the northern lights dance across the sky. I'll visit the pyramids next, he said to a polar bear. As quick as a flash, Apollo flew to Egypt.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Wow, how did the humans build those? he laughed.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Disappear. Disappear. With another ding,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Direction. Direction. W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in different directions. Amaze. Amaze.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Straight. Straight.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Enormous. Enormous.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0: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fun reading tips는 바로 소리 내어 읽기 꼭 실천하세요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낭독 혹은 음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낭독이나 음독의 장점 세 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음독을 하게 되면은 묵독, 소리를 내지 않고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를 하면은 훨씬 더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좀더 몰입해서 많은 학, 동일한 시간을 쓰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더 많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장점은 이 소리 내어 읽기를 하다 보면은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를 서서히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그 의미 단위로 끊어 읽게 하게 되는지는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음원을 들어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를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 내어 읽기를 하게 되면 발음이 가면 갈수록 정확해집니다. 이것도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대로 따라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거를 입에서 이 근육들을 실제로 사용해서 소리를 뱉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발음으로 서서히 변해 가겠죠.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는 참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 친구들의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1회차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얼마 전에 스리랑카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팬데믹 시대에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금리 인상 왜 했을까요? 잠시 후에 그 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전세, 월세 참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참 사람 나름인가 봅니다. 영국의 한 세입자가 떠나면서 저지른 일을 보면 야 이거 집주인도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후에 참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입니다. 그리고 그 첫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경제 소식입니다. South Korea's first pandemic era rate hike. Hike는 increase, rise,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최초 팬데믹 시대의 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올렸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올렸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듣고 확인합니다.
1: South Korea's first pandemic era rate hike. South Korea has become the first major Asian economy to raise interest rates since the pandemic began. The central bank has raised its benchmark interest rate by 0.25 percentage points to 0.75%. The move is aimed at curbing surging household debt, cooling rising consumer prices, and taming an overheating housing market.
2: South Korea's first pandemic-era rate hike. South Korea has become the first major Asian economy to raise interest rates since the pandemic began. The central bank has raised its benchmark interest rate by 0.25 percentage points to 0.75%. The move is aimed at curbing surging household debt, cooling rising consumer prices, and taming an overheating housing market.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뉴스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죠.
1: Interest rate.
2: Interest rate.
1: To curb.
2: To curb.
1: Household debt.
2: Household debt.
0: 자, 첫 번째 단어는 interest rate이라고 해서 금리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원금을 빌리면 거기에 이자를 붙여주죠. 그 이자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를 금리라고 합니다. interest가 이제 이자고요. 그 유를 담는 거기 때문에 금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to curb, 억제하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curb. household debt, household, 가구, 가게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게,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South Korea has become the first major Asian economy to raise interest rates since the pandemic began. 한 문장인데요. 이건 뭐 너무 많이 쓰는 구문이라고 말씀드렸죠. Become something, to do something. 최초로 뭐뭐하다. 혹은 뭐뭐한 최초의 국가, 도시, 사람이 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요.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하시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갈까요? 스리랑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시아 최초로 팬데믹 시대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first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단서가 또 하나 달려있죠. major economy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이제 사실 주요 경제국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규모가 세계적인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major economy라고 하는 것은 주요 경제 국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주요 경제 국가로는 최초로 팬데믹 시대에, 즉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그죠? 금리 인하를 단행하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단행하다 그런 표현 안 씁니다. 그냥 금리를 인상할 때는 raise, 그죠? 낮출 때는 lower. 그래서 L-O-W-E-R, lower를 쓰거나 cut. interest rates. 그냥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단행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은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거짓말로 하거나 숨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전격적으로 이런 말을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요. 가끔씩 정말 10% 정도 허를 찌를 때 뭐 시장에 허를 찔렀다 요 정도는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central bank has raised its benchmark interest rate.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니까 우리는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은행이 benchmark interest rate, 기준금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얼마나 올렸을까요? By 0.25 percentage points. 이렇게 되어 있군요. To 0.7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찬반 양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포인트가 안 되는데, 그럼 단수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요것도 습관적으로 S를 붙여 쓰는 기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1%포인트가 안 되면 저는 이제 단수로 쓰는 경향을 보이는데, 요건 기자마다 좀 다르니까 그냥 고려연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퍼센트하고 퍼센티지 포인트가 더 중요하죠. 우리말로는 신문에 어떻게 쓰냐면요. 퍼센트 그리고 포인트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퍼센트 포인트라고 해요. 퍼센티지 포인트가 아니고 이건 우리말이고요. 영어로는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씁니다. 퍼센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퍼센트는 100% 기준으로 100 중에 몇 퍼센트라는 개념이냐면 퍼센티지 포인트는 퍼센트를 비교할 때 씁니다. 0.5%에서 0.75%로 금리가 올라간 것은 그 차이가 0.25% 포인트고요. 우리말로는 0.25% 포인트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The move is aimed at curbing blah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be aimed at ing이 나오면 그 취지는 뭐다? 목적은 뭐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취지는 뭘까요? 이제 ing으로 나오는 녀석이 다 여기 at에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curbing surging household deb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 surge, 급등하는 거니까 가계 부채 급등을 막고 두 번째, cooling rising consumer prices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는 것을 시키는 동시에 taming an overheating housing market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달래기 위한 세 가지 조치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돈을 빌릴 때 대출 비용이 높아지죠. 이자 비용이 높아지니까 돈을 안 빌리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도 좀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 열기도 조금 식게 되고 그리고 가계 부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0: consumer prices, and taming an overheating housing market.
1: South Korea's first pandemic-era rate hike. South Korea has become the first major Asian economy to raise interest rates since the pandemic began. The central bank has raised its benchmark interest rate by 0.25 percentage points to 0.75%. The move is aimed at curbing surging household debt, cooling rising consumer prices, and taming an overheating housing market.
2: Today's 두 번째 토픽입니다. Rental tenant trashes home with 8,000 beer cans. 이거 사진으로 보시면 식사하실 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rental tenan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세입자가 집을 8,000개의 맥주 캔으로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0: Rental tenant trashes home with 8,000 beer cans. A tenant in Britain didn't pay any rent for a year, then trashed the flat with 8,000 beer cans and rotting food before texting to say he had left a bit of a mess. A waste expert, who was tasked with cleaning up the rubbish left behind by the nightmare tenant, said he had to use 10 bottles of bleach to get it anywhere near back to normal.
1: Rental tenant trashes home with 8,000 beer cans. A tenant in Britain didn't pay any rent for a year, then trashed the flat with 8,000 beer cans and rotting food before texting to say he had left a bit of a mess. A waste expert who was tasked with cleaning up the rubbish left behind by the nightmare tenant said he had to use 10 bottles of bleach to get it anywhere near back to normal.
2: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 정말 난리입니다. 일단 단어도 좀 끔찍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고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0: Tenant.
1: Tenant.
0: To trash.
1: To trash.
0: Mess.
1: Mess.
0: Rubbish.
1: Rubbish.
0: Bleach.
1: Bleach.
2: 첫 번째 단어는 tenant라는 말로 세입자라고 하죠. 뭐 전세냐 월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세라는 시스템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다 집을 렌트한다 그러면 거의 99% 월세 개념으로 생각하고요. 가끔씩 뭐 2주마다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To trash. 이땐 trash can. 이런 식으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쓴 겁니다. 엉망으로 만들다. Mass. 엉망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Rubbish. 영국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죠. 뭐 미국 영어에서는 waste나 garbage를 많이 쓴다면 영국 영어에서는 쓰레기를 rubbish라고 쓰고요. 요거 이제 약간 이제 뭐 욕설까지는 아닌데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감탄사처럼 쓸 때도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Bleach, 표백제를 얘기하는 거죠. A tenant in Britain, 영국의 한 세입자가 didn't pay any rent for a year. 1년 동안 월세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싸합니다. Then trashed the flat with 8,000 beer cans and rotting food. Trash A with B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flat이란 말이 apartment. 영국에서는 flat이라고 쓰니까요. 아, 이 아파트를 말입니다. 8,000개의 맥주캔과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죠. 막 썩어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요. Before texting to say he had left a bit of a mess.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제 누구한테 텍스팅을 했을까요? 집주인한테 했겠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조금 어지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진 거예요. 와봤더니 앞에 상황이 펼쳐진 거죠. A waste expert who was tasked with cleaning up the rubbish left behind by the nightmare tenant.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사실은 요 후로 돼 있는 부분이 문장 중간에 카마가 양쪽에 나오거나 혹은 카마 대신에 하이픈이 나오는 경우에 요거는 삽입된 구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없어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자, 쓰레기 전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청소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소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be tasked with 어떠한 일을 떠맡게 되었냐면 이 끔찍한 세입자가 left behind, 남겨놓은 이 쓰레기를 cleaning up, 그렇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일을 맡게 된 청소 전문가인데요. He said,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had to use 10 bottles of bleach. 자그마치 표백제 10통 썼다는 얘기죠. To get it anywhere near back to normal. 완전히 back to normal도 아니고 anywhere near. 아, 이거 참 그죠? 이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0: 그나마 정상에 가까이 정도 가는데 열통수였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 아파트 내는 괜찮고요. 화장실 가보면 음식 드시는 분들은 그 그림 못 봅니다.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에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아무튼 끔찍한 세입자였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Rental tenant trashes home with 8,000 beer cans. A tenant in Britain didn't pay any rent for a year, then trashed the flat with 8,000 beer cans and rotting food before texting to say he had left a bit of a mess. A waste expert, who was tasked with cleaning up the rubbish left behind by the nightmare tenant, said he had to use 10 bottles of bleach to get it anywhere near back to normal.
2: Rental tenant trashes home with 8,000 beer cans. A tenant in Britain didn't pay any rent for a year, then trashed the flat with 8,000 beer cans and rotting food before texting to say he had left a bit of a mess. A waste expert who was tasked with cleaning up the rubbish left behind by the nightmare tenant said he had to use 10 bottles of bleach to get it anywhere near back to normal.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패턴은 조금 전에 보셨던 to leave something behind. 뭔가를 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남겨놓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Leave something 혹은 somebody behind. 누구를 두고 가다. 뭔가를 남기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나타난 비대면 시대에 노인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적응하다는 여러 번 봤잖아요. Adapt, 그죠? 그러니까 fail to adapt to something이라고 써도 됩니다. 되죠? 안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요 표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The elderly have been 뒤처지다 in a new contact-free era brought by the COVID-19 pandemic.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소위 새로운 contact-free 비대면 시대에 이때 free는 없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outh Korea is free from mad cow disease라고 하면 be free from 자유로운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mad cow disease 광우병 청정 국가다라고 할 때도 be free of나 be free from을 씁니다. 이때 free는 없는이라는 의미예요. smoke free areas라고 하면 연기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금연 구역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뒤처졌다, 남겨졌다. 그렇죠? 여기서는 be left behind in a new contact-free er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elderly have been left behind in a new contact-free era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2: The elderly have been left behind in the new contact-free era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 empty farming villages. 이제 텅빈 농촌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아,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노인들이 뒤처져 있다라고 할때 보통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도시로 다 떠난 다음에 노인들만 많이 있는 경우에도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 수천만에 달하는 중국 농민들이 이를 찾아 도시로 상경했는데요. 이주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시골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뭐 농촌 공동화 현상, 그죠? 산업 공동화 현상, 텅 비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찾아 도시로 상경하다, 이주하다. 요 표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화 현상, 오늘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이를 찾다, 구직하다라고 할 때, to look for work, to find work.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이를 찾아 도시로 간 이주한 사람들을 마이그랜트라고 합니다. 이미그랜트는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민자를 얘기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Chinese 마이그랜트라고 하면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In the past 30 years, tens of millions of Chinese farmers, 그죠? 수천만에 달하는 중국 농부들이 have moved to cities to find work. 간단하잖아요. Move to cities. To find work.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상경을 했는데요. As a result, 그 결과, many rural villages have blanked out.

0: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Hollowed out. Hollow가 텅 빈 거예요. 이때 동사로 쓰였는데요. Hollowed out이라고 하면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텅 비게 되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르면 물론 empty를 쓰시면 되겠지만 이 표현도 알아두자는 거죠.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봅니다.
1: Empty farming villages. In the past 30 years, tens of millions of Chinese farmers have moved to cities to find work. As a result, many rural villages have hollowed out.
2: Empty farming villages. In the past 30 years, tens of millions of Chinese farmers have moved to cities to find work. As a result, many rural villages have hollowed out.
0: 오늘도 참 다양한 표현 그리고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Today's Expressions로 모아봤습니다. 확인하시죠.
1: Interest rate.
2: Interest rate.
1: To curb.
2: To curb.
1: Household debt.
2: Household debt.
1: Tenant.
2: Tenant.
1: To leave behind.
2: To leave behin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스킵2로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운로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를 함께할 저는 워드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제 1강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영어 단어의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요 정말 많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학습할 단어를요 바로 우리 워드 포인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의 기초 수준의 단어죠 데이 1부터 데이 3까지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데이죠 데이 1 20 단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스텝 1. 문맥 속의 단어 감잡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선생님의 발음을 들으면서 한글 예문 속에 표현된 영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person, 쾌활한 person. introduce, 저를 introduce 할게요. favorite, favorite한 애완동물. PE, PE 수업. country, 각 country에서 온 사람들. nervous, 너무 nervous 돼요. special, special한 재능. excited, 마음이 excited. subject, 좋아하는 subject. classmate, 너의 classmate. friendly, 나에게 매우 friendly 해. active, 연극 동아리에서 active한 역할. nickname, 양배추라는 nickname. famous, 스위스는 산으로 famous 해. hometown, 나의 홈타운. after school, after school에 어울리자. be good at, 너도 수학을 be good at. be pleased to, 그 소식을 들으니 be pleased to. be from, 너는 be from Turkey. take care of, 내 남동생 좀 take care of. 네, 이제 스텝 2 이해함의 대답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란 단어가 나와 있네요. 명사

인데요. 한번 의미를 추론해 볼게요. 쾌활한 person in 많이 웃는다. 많이 웃는다. 자, 선생님 바로 뭐예요? person인데요. 바로 뭐죠? 네, 바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바로 갈게요. introduce. 이것도 매우 쉬운 단어라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저를 introduce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앤서니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introduce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개하다, 도입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Anthony. 다음 단어 갈게요. 3번입니다. favorite. 자, 형용사와 명사 의미가 있는데 한번 추론해 볼까요? 그녀가 매우 favorite한 애완동물은 강아지이다.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 중에서 가장 favorite한 거야. 자, 햄버거 집에 갔어요. 선생님의 favorite는 항상 불고기 버거요. 선생님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인기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바로 갈게요. 자, 4번 PE예요. PE. 자, Physical Education의 약자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3시간의 PE 수업이 있다. 자,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일 거예요. 우리 운동장에 나가서 하죠. 바로 뭘까요? 맞아요. 바로 체육이에요. 체육. 피. 일주일에 체육이 3시간밖에 없다니. 그쵸. 체육.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country. 자, 명사인데 한번 추론해 볼게요. got country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사람들이 한 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야. 여러 나라에서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country style이라고 할 수도 있죠. 컨트리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에요? 도시 스타일을 받는 말이죠. 시골 스타일. 그러니까, 나라 시골.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표현. nervous. 형용사인데요. 나는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해 너무 nervous 된다. 요런 예문 나와 있는데요. 한번 추론해 볼까요? nervous. 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여자애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널 봤어. 널 봤어. 그래서 긴장이 돼요. 그쵸? 널 봤어. nervous. 긴장되는. 자, 불안해하는, 초조해하는, 긴장되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I'm so nervous about the English listening test. 나는 영어 듣기 평가가 매우 긴장이 된다. 이런 예문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자, 6번. special. 요거는 너무 많이, 진짜 완전 정말 거짓말하고 너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형용사인데요. 그는 사진 촬영에 스페셜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스페셜 바로 뭐겠어요? 바로 특별한, 각별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8번 갈게요. 자, 8번. excited. 자, 특별한 친구를 소개하게 되어서 나는 정말로 마음이 excited 된다. 자, 정말 특별한 친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매우 설레겠죠. 자, 흥분한 마음이 들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표현 갈게요. 자, 9번. subject. 자, 명사인데요. 자, subject. 영어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subject이다. 자, 수업. 우리 수업이란 말 있죠. 수업, 수업, 수업. 빨리 발음해 볼게요.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우리 수업의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노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에 도움 받아 보시고요. 자,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 뭐라 그랬죠? 그렇죠. 수업의 한 과목, 주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classmate 볼게요. mate가 들어가 있네요. classmate. 우선 너의 classmate들에게 이야기해라. 우리 mate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친구라는 뜻이 있어. 클래스에 있는 친구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그부 학급 친구죠. talk to your classmates first. 먼저 학급 친구들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번이죠. friendly. 자, friendly. 형용사인데요. friend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friend. ly를 빼면 friend죠. 나의 새 학급 친구들은 나에게 매우 friendly하다. 우리 친구, 어떤 친구들이랑 친해져요? 매우 나한테 친절한 친구들한테 친해지죠. 그러니까 의미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친절한 친구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친절한. 자, 다음 편. 12번이에요. active. 자, 형용사인데요. 그는 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액티브한 역할을 맡았다. 연극을 하는데 대사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 연기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감정 표현도 너무 많아요. 아주 활동적인 역할을 맡은 거겠죠? He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school drama clu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13번입니다.
닉네임. 자, 닉네임. 이미 네임이란 단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이름이랑 관련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를 양배추라는 닉네임으로 부른다. 그렇죠. 뭐 양배추를 닮았나 봐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름 대신에 부를 수 있는 거 바로 뭐겠어요? 바로 별명, 애칭 이렇게 올수 있겠죠. 별명. 자, 다음 표현 또 가볼게요. 14번이에요. famous, famous 형용사인데요. 자, 스위스는 산으로 famous하다. 여러분, 스위스는요, 알프스, 하얀 눈이 펼쳐진 알프스 산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알프스 산맥으로 famous예요. 유명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명한, 잘 알려진. 자, 다음 표현 갑니다. 15번이에요. 자, 15번, hometown이네요. 자, 이 단어는 h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tow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자, home은 집이고요. town은 마을이에요. 그쵸? 내가 태어난 집이 있는 마을 어딜까요? 자, 나의 홈타운은 평화롭고 조용하다. 어디겠어요? 내가 태어난 곳 바로, 자, 고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My hometown is peaceful, 평화롭고요. And quiet, 매우 조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16번. After school. 자, after는 뭐뭐 후에, school은 학교죠? 여러분, 자, 학교 가서 어느 시간 기다리나요? 자, 집에 갈 시간 기다린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쵸? 학교 수업 다 끝난 다음에를 바로 이렇게 부르겠죠? 나는 after school에 제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쵸? 자, 수업 끝나기 전에 어울리면 안 돼요. 수업 끝난 다음에 어울려서 놀아야 되겠죠? 자, 방과 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과 후에. 자, 그 다음에 17번. be good at. 이미 우리 거의 전 국민이 알것 같아요. good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굿은요, 좋은이란 뜻이죠? 뭔가 좋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나 봐요. 너도 수학을 be good at 할수 있어. 수학을 잘 못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be good at 할수 있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무엇무엇을 잘하다, 능숙하다 보시면 돼요. You can be good at math too. 너도 또한, too, 또한, 너도 수학 잘할 수 있어. 18번이에요. be pleased to. 자, be pleased to인데요. 자, 기쁜 이런 거죠. 기쁜. 자. I'm pleased. 난 기뻐요. To hear. 왜 기뻐요? 들어서 기쁜 거예요. The news. 그 소식을 들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뭐해서 기쁘다. Pleased.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볼게요. Be from. He is from Turkey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는 be from Turkey다. 터키에서 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터키. 출신이다. from이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20번. take care of. take care of. 여러분, 자, take는 뭔가 내 거야. 소유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care는요. 뭔가 보살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언가를 돌보다, 무엇무엇에 조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내 남동생을 좀 take care of, 돌봐줄 수 있겠니? Can you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20 단어 정말 아주 쉽게 쉽게 여러분들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복습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스텝에서요. Show me the world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 신나는 비트가 있는 음악에 맞춰서요. 선생님과 함께 랩하듯이 부르고 들어보면서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Person 사람 introduce 소개하다 favorite 좋아하는 PE 체육 country 나라 시골 nervous 긴장되는 special 특별한 excited 흥분한 subject 과목 주제 classmate 학교 친구 friendly 친절한 active 활동적인 nickname 별명이지 famous 유명한 hometown 고향 after school 방과 후에 be good at 능숙하다 be pleased 기쁘다 be from 출신이다 take care of 돌보다 great 1 great turn 바퀴들이 turn nature nature 사진 gym 학교 gym wear 선글라스를 wear

스킨. 스킨에 좋지 않아. follow. 학교까지 follow. rule. 교통 rule. outside. outside에서 축구. season. 내게 season. actually. actually 매우 튼튼. secret. secret 지켜줘. wise. wise한 사람. uniform. 학교 uniform. learn. 빨리 learn. be into. 테니스 치기에 be into. put on. 외투를 put on.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로 인기 있는. all day long. all day long 일한다. be proud of. 야구부가 be proud of. 네, 여러분, 데이 2의 우리 스텝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자, grade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명사죠. 한번 또 추론해 볼게요. 모든 학교는 1grade의 읽기를 가르친다. grade, 1grade의 읽기, 1학년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외울 때요. grade, 그래, 2등도 잘한 성적이야. 그래, 2등도 1등 못했지만 잘한 등급이야. 자, 그래서 명사, 학년, 성적, 등급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Every school teaches, 가르치는데요. Reading, 자, 읽기를 가르쳐요. In the first grade, 1학년에 가르친다. 자, 22번, turn이에요. 명사죠, 우리. 자, 그 자동차의 바퀴들이 턴하기 시작했다. 자, 부릉부릉 우리 엔진 키고요. 그러면 자 시작을 해요. 뭐가? 바퀴들이 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렇죠. 자, 뭐 굴러가다, 돌다, 회전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명사로는 나의 차례, my turn, 이제 내 차례야, 내 턴이야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차례 순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the wheels of the car began to turn, began to 뭐뭐하기 시작하다,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요. nature. 자, 그녀는 nature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nature 사진. 인물보다는 nature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명사로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자연이나 본성이겠죠. 뭐 나무나 풀, 꽃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자, she. 그녀는 likes to take pictures. 사진 찍다라는 표현이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자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24번이에요. gym. 명사인데요. 나는 학교 짐에서 매일 운동을 한다. 여러분, 수해가 났어요. 또는 막 지진이 났어요. 정말 슬픈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면 집이 좀 많이 망가지겠죠. 그럼 짐 싸서 보통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체육관 이런 데 가겠죠. 대피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은 짐 싸서 어디 가요? 체육관. 체육관 갑니다. I exercise. 나는 운동하는데 in the school gym. 학교 체육관에서 every day.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매일매일 운동하거든요. 자, 여러분, 다음 단어 볼게요. 자, 25번이에요. wear. 자, 우리 동사인데요. 마이클 잭슨은 선글라스를 wear 한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의 그 전형적인 그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선생님 기억을 추론해내기 해내기 위해서 이런 거 한번 말해볼게요. beach wear. 우리 해변가 갈 때 beach wear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겉옷 입기 전에 underwear, 속옷 입잖아요. 그렇죠? wear가 붙으면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바로 자 옷과 관련된 의미가 되는데요. 동사로는 무엇무엇을 입다, 쓰다, 끼다, 걸치다. 뭔가 몸에 걸치는 거 다 돼요. wear,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6번이요. skin. 자, 명사인데요. 너무 과도한 햇빛은 skin에 좋지 않아요. 햇빛을 우리 너무 많이 하면, 광합성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상하겠죠? 그렇죠, skin.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 skin. too much sunlight. 너무 많은 햇빛은 isn't good, 좋지 않아. for the skin, 피부에 좋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27번이에요. follow. 아, 요즘 세상에서 follow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SNS, 뭐 땡스타그램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누가 사진 올려야 포스트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follow를 눌러가지고 계속 사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뜻일까요? 바로 무엇무엇의 뒤를 따라가다, 뭐 따르다, 지키다라는 의미까지 있는데요. 자, 그 걔는 그녀를 그녀의 학교까지 follow했다. 어떻게 한 거야? 따라간 거죠. The dog followed her. 자, 그녀를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전치사 2죠. Her school. 그녀의 학교까지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Rule. 자, 명사인데요. 너는 반드시 교통 룰들을 따라야 한다. 우리 빨간 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아니, 멈춰야겠죠. 초록 불일 때 건너가야 되겠죠? 그런 걸 교통 룰이라 그래요. 뭐라고 하죠? 교통 규칙, 규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You must follow. 너는 반드시 지켜야 해. The traffic rules, 교통 규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Outside. 자, 부사인데요. Outside. 이미 out이 들어가 있어. 너 out. 너 out. 뭐예요? Out은 나가라. 이런 표현이죠. 그쵸? 뭔가 밖에랑 관련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은 outside에서 축구하기를 좋아한다. 밖에서 축구하기. 안에서 축구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여러분. 그쵸?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고요. 자, 부사로 뭐예요? 밖에서겠죠. 그쵸? 다음 단어입니다. season. 이란 단어인데요. 자, 품사는 명사고요. 한국에는 네 개의 시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그래서 자, 계절인데요. 1년 중에서 특정한 활동이 행해지는 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표현 또 가볼게요. 31번인데요. 자, actually. Actually. 자, 부사입니다. 자, 그는 약해 보이지만 actually 매우 튼튼하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렇지만 진짜는 정말은 이러이러해. 사실은 이러이러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부사로 실제로는 사실은 이런 표현이에요. He looks weak. 자, weak 약한이죠. But 하지만 actually 사실 He is very strong. 그는 매우 사실 강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이에요. Secret. Secret.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명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뭐 의미 생각해 보세요. 넌그 secret을 지켜야 해. 말하면 큰일 나. 너 진짜 나한테 큰일 나. Secret 뭐겠어요? 바로 그렇죠. 비밀이고요. 형용사로는 비밀의라고 합니다. 좋아요.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Wise. Wise. 자, 형용사인데요. Wise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안다라고 나와 있네요. Wise person. 자, wise한 사람은 knows 아는데요. 그 자신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wise.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Wise. 와, 이제. 와, 이제 알았뜨나. 너, 나 지금 똑똑한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와, 이제 알았뜨나. 그래서, 와, 이제. 약간 선생님이 좀 어색한 사투리 연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형용사 지혜로운 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똑똑한, 지혜로운. 자, 34번이에요. Uniform. Uniform. 명사인데요. 자, 요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담임 선생님과 함께, 나의 담임 선생님과 학교 유니폼이 마음에 든다. 학교 갈때 여러분들 요거 안 입고 가면 선생님들한테 혼나요. 그렇죠. 바로 뭐겠어요? 바로 제복, 담임 제복. 운동선수의 유니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 like my home teacher and school uniform. 훌륭한 학생이네요.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35번이요. Run, run.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 영리한 아이는 빨리 run 한다. 머리가 똑똑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run 하는데. 그렇죠? 자, a clever child runs fast. 빠르게 뭐 하겠어요? 빠르게 배우겠죠. 그렇죠? 배우다, 공부하다. run. 넌 지금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중이죠. 그쵸? learn. 그쵸? 반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be into. be into 하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난 요즘 테니스 치는 거에 be into 있다. 항상, 매 시간, 매 분, 매 초, 그 생각이 너무 자주 나는 거예요. 그쵸? 마치 좋아하는 사람처럼. 자, be into 하면은, 자, 뭐뭐에 푹 빠져 있다. 관심이 많다인데요. I'm into playing tennis these days. 나는, 요즘에 테니스 치는 거에 푹 빠져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put on. 자, put on. 밖이 몹시 춥다. 외투를 put on 해라. put on 하면 여러분들, 자, 우리 또 많이 쓰는 표현에 wear가 있어요. 옷을 입다였죠? 자, 같은 의미입니다. 뭐겠어요? 바로, 자, 무엇무엇을 입다, 쓰다, 끼다, 걸치다요. 그런데, 자, wear와의 차이점은 put on은 뭔가 옷을 입는 동작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very cold outside. Put on your coat. 밖에 너무 추우니까 코트 입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38번이에요.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라는 표현인데요. 한번 의미 추론해 볼게요. 낚시는 around the world로 인기 있는 취미생활이다. World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전 세계와 관련 있는 표현이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fishing is a popular hobby. 자, 낚시는요 아주 인기 있는 취미생활인데 all과 함께 쓰여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좋아요. 자, 39번이에요. All day long. 자, 우리 모든이라는 뜻의 all과 day는 하루, 뭐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long은요 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추론해 볼까요? 우리의 눈은 우리를 위해서 all day long 일한다. 그렇죠. 자, 날은 날인데 정말 all. 한 시도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 our eyes work for us all day lo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40번이에요. Be proud of. Be proud of인데요. 자, proud가 들어가니까 난 정말 너가 프라우드해. 정말 뭘 잘했어요. 칭찬해 줄때 우리가 할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나는 나의 학교 야구부가 be proud of 해. 자, 학교 야구부가 뭐 우승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감정이 너무 어때요? 그렇죠. 자랑스러운 감정이 되겠죠? 자, I'm proud of my school baseball team. 학교 야구팀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20개 살펴봤고요. Show me the world 통해서 또 신나게 복습하고 올게요. Great, 학년 성적, Tom, 순서 돌답, Nature, 자연 분석, Gym, 체육관, Where, 입다 쓰다, Skin, 피부, Follow, 따라가다, Rule, 규칙 규정, Outside, 밖에서, Season, 계절, Actually, 실제로는, Secret, 비밀, Wise. 지혜로운 유니폼 단체복 run 배우다 be into 푹 빠져있다 put on 입다 쓰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all day long 하루 종일 be proud of 자랑스러워. 펌 친구에 관한 poem. weather, 그곳의 weather. map, 맵에서 한국 찾기. different, different한 관심. plant, 뭘 plant해. seed, 당근 seed. shout, 조심해, shout. mean, 어떤 mean? excellent, excellent한 댄서. twin, 하나와 허미는 twin. scientific, scientific한 방법. past, past 현재 그리고 미래. spaceship, spaceship 타고 우주 가자. hospital, hospital 있니? voice, voicemail. post, 유튜브에 post 하자. in front of에 서 있어. have a race 하자. from A to B, from 9시 to 5시. be going to, 별들에 관해 be going to. 네, 여러분, 우리 숨차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데이 3 단어 만나보러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할까요? perm. 자, perm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명사고요. 주로 국어 시간, 뭐 문학 시간이 많이 볼수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친구에 관한 perm이다. 자, perm. 우리 좀 폼나게 시를 한번 좀 읽어볼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바로 한 편의 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This is a poem about my friend. 자, 이것은 내 친구에 관한 시다. 자, 다음 볼게요. weather. weather. 자, 명사고요, 여러분들. 그곳의 weather는 어떠니, 여러분? 그곳이 맑니, 흐리니, 비가 오니, 눈이 오니. 자, 뭘까요, 바로? 그렇죠? 날씨가 되겠죠. What's the weather? What'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Like there.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그곳의 날씨가 어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자, map. map. 여러분.
요 단어 중학생들이라면 초등학생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맵. 우리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에 항상 맵을 고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알죠?

너네 이 맵에서 한국을 찾을 수 있니? 보나마나 바로 지도겠죠, 그쵸? Can you find Korea on this map? 이 지도에서 한국 좀 찾을 수 있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34번이에요. Different. 형용사. 자, 이것도 너무 많이 썼어요, 여러분. Same이 반대말이죠. 같은 해, 이제 반대말인데요. 내 친구들은 different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 이거는 바로 뭐예요? 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으란 뜻을 갖고 있다는 건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도 쓰일 수 있다. 알아주세요. My friends have different interests. 여기서는 나의 친구들은 서로 여러 가지의 어떤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5번이요. Plant. 자, 동사, 명사로 쓰일 수 있는데요. 무엇을 plant하고 있니? 흙을 이렇게 퍼가지고요. 우리 화분에다가 넣어서 꽃을 살살살 넣어서 꽉꽉 눌러줘.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바로 나무 등을 심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명사로 있어요. 명사로 뭐라고요? 당연히 식물이겠죠. What are you planting? 너 지금 뭐 심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46번. 자, seed. 자, 뭘 심고 있는지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그쵸? 명사인데요. 자, 나는 당근 seed들을 심고 있어요. 당근을 이제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럼 당근 뭘 심어야 돼요? 그렇죠. 당근 씨. 씨앗을 심어야겠죠? I'm planting carrot seeds. 나는 당근 씨를 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shout. 동사인데요. 아빠가 조심해! 물이 들어온다! 라고 샤우트 하셨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조심해! 자, 그리고 우리 락커들, 여러분 가수 중에서 이제 장르가 이게 락인 이제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아! 뭐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 좀 락을 잘 못하는데요. 어쨌든. 소리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뭐예요? 바로 소리치다. 고함치다죠. 그쵸? That shouted. 자, 아빠가 소리치셨어. Watch out! Water is coming in! 물이 들어오고 있다! 뭐 약간 쓰나미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고요. 48번이요. mean. 그쵸? 동사와 형용사 있는데, 네 이름은 어떤 mean이니? 그쵸? 이름이 한자로 지어진 경우에 이름에 의미가 있죠? 바로, 자, 의미하다라는 뜻과 함께 형용사, 요건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비열한, 비겁한. 요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비열한, 비겁한. 49번. excellent. Excellent.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다 Excellent라는 그런 칭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스텔라는 Excellent한 댄서이다. 어떤 댄서요? 바로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뛰어난, 훌륭한 인류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tella is an excellent dancer. 아주 훌륭한 댄서이다. 춤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win. 자, 이것도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면 알아두세요. 명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하나와 함이 왠지 이름도 하자 돌림 좀 비슷해요. 하나와 함이는 트윈이지만 그들은 다르다. 그렇죠. 이거라고 다 똑같으리란 법은 없어요. 뭐겠어요? 바로? 그렇죠. 바로 쌍둥이, 쌍둥이의인데요. 여러분. 발음이 꼭좀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투 있죠. 투. 그렇죠. 투. 두개할때 투. 자, 두 명의 아이가 한 번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쌍둥이겠죠. 투 인. 인이 안으로잖아요. 두 명의 아이가 한 번에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1번. scientific. 자, 강세가요. 여기 있어요. scientific. 자, 앞에 뭔가 어떤 단어랑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과학이랑 비슷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형용사예요. 그 요리사는 한식을 scientific한 방법으로 만든, 요즘엔 요리도 땡땡이다. 이런 거 많이 또 광고에서 나오죠. 요리도 그렇죠. 바로 과학이다인데 여기서는 fig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요리를 또 좋아하거든요. 52번 past 명사 형사 있는데 저의 past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면접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지나온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바로 과거 또는 형용사로 과거에로 볼수 있겠습니다. Let me tell you.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About my past, present, and futur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paceship. spaceship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자, space란 단어와 ship이란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거 선생님이 죽기 전에 해 볼까 말까 고민 중인 그런 건데, 여러분. space는 우주예요, 그렇죠? ship은 배란 뜻이 있어요. 자, 우주 공간에서 뭔가 배만큼이나 큰게 떠다니고 있는 거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 너는 스페이스쉽을 타고 우주로 여행하고 싶니? 바로 뭐 타고 가야 되겠어요? 우주선이겠죠? Do you want to travel into space?
by spaceship. 자, 무엇 무엇을 타고라는 전치사 by죠. 자, 네, 54번. 여러분, 아프면 여기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hospital. 그쵸? 명사인데요. 이 주변에 hospital이 있니? hospital. 피났어. hospital. 어디 가야 돼요? 바로 병원 가야 되겠죠. Is there a hospital around here? 여기 주변에 병원 있나요? 좀 아픈데요. 어디 가야 되겠어요? 병원 가야 되겠죠. 자, 55번. voice. 이것도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이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명사예요, 여러분. 자, 나는 케이트로부터 보이스 메일을 받아왔다. 뭐 보이스 톡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바로 목소리랑 음성으로 하는 겁니다. 마치 전화하듯이요. I got a voice mail from Kate. 케이트한테 나 보이스 메일 받았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56번. Post A on B. Post 하면 여러분들, 자, 그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포스트했다. 자, 동영상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려야 되겠죠. 게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를 B에, 온이 뭐뭐 에라는 의미가 돼요. A를 B에 게시하다, 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He posted a video on YouTube. 그렇죠. 57번, in front of, in front of. 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in front of 백화점에 서 있, 백화점 앞에서 뭔가 행사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뭐 앞에. People are standing. 자, 사람들이 서 있어.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Have a race. Race. 여러분, 레이싱 게임. 자동차 무,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죠. 그쵸? 저큰 나뭇가지 have a race 해보자. 뭐 해보자? 그렇죠. 이거 하는 거죠. 자, 경주를 하다. 달리기 시합을 하다. Let's have a race. 어디까지 레이스 하자? To that tall tree. 저키큰 나뭇가지, 저큰 나뭇가지 한번 레이스 해보자. 자, 59번. From A to B. 자, 요것도 여러분 꿀 표현, 꿀 표현. 꼭 기억해둬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보세요. The school library. 자, 학교 도서관이 is open. 열려 있대요. From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A부터 B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The school library is open from 9 to 5. 깔끔하게 해결됐고요. 다음 표현입니다. Be going to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별들에 관해 배울 Be going to. 그렇죠?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울 것이다, 뭐뭐 예정이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20개 단어 정리해 봤고요. Show me the world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alm 한 편씩, weather 날씨, map 지도, different 다른, plant, 심다식물, feed, 씨앗, shout, 소리치다, mean, 의미하다, excellent, the honor, twin, 쌍둥이, scientific, 과학적인, past, 과거, spaceship, 우주선, hospital, 병원, voice, 목소리, post A and B, 게시하다, In front of, 앞에, have a race, 경주하다, from A to B, A부터 B, be going to 할 것이다. 네, 우리 수업의 마지막 코너죠. 도전 not working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한 단어를 쓰세요 라는 문제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 문장 중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를 여러분들 꼭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기억하셔서요. 그 정답을 마이 워드코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데이 1부터 데이 3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EBS 충학 검색하시고요. 마이 워드코치 들어오셔서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 일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0: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 번 사.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9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구문의 활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좀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모여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찬찬히 오늘부터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기출문제로 출제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3번 문제부터 풀게 될 거고요. 3번 문제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Though most bees fill their days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록 대부분의 bees, 여기서 말하는 bees는 아마 벌들이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벌들이 fill their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하루를 온전히 채울 거래요. 뭐 하면서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꽃들을 방문하고 꽃가루들을 모으면서 대부분의 벌들은 그렇게 본인의 하루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some bees, 몇몇 벌들은요 take advantage of the hard work of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take advantage of 하면 어디 어디로부터 이득을 취하다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벌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서 이득을 취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느껴보았을 수도 있는데 무임승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놀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어디서도 보여? 아, 벌들 사회에서도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These thieving bees. 자, 여기서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러한 도둑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둑벌들은요. sneak into the nest of an unsuspecting normal b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neak into라고 하면 몰래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도둑벌들은요. 몰래 들어간대요. 어디 둥지 내에 몰래 들어가게 되냐면요. unsuspect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즉, 아, 의심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벌들의 둥지로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럼 이때 unsuspecting 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가 나오고 있거든. 즉, 아, 의심을 하지 않는 평범한 벌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심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지 않는, 즉 여기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오고 있습니다. 즉, 아, 의심을 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 벌들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known as the host. 근데 이런 애들은 아, 숙주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자, 몰래 걔네 집에 들어가서 lay an egg near the pollen ma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꽃가루 더미 옆에다가 자신의 알을 하나 놨는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누가 봐도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꼴이네. 첫 번째, 몰래 들어가고, 두 번째, 알을 낳고, 세 번째, and then sneak bac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몰래 다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쳐져 있는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꽃가루 더미라고 하는 것은요. being gathered by the host bee for her own offspr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모아진 그 꽃가루 더미 옆에다가 알을 하나 낳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 egg of the thief hatc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둑벌의 알이 까졌을 때 it kills the host offspr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의 새끼를 죽여버린대요. and then eats the pollen meant for its vict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꽃가루들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자, 꽃가루는 꽃가루인데 어떤 꽃가루냐면요. meant for its victi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니까 그것의 희생자로 그것의 희생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어치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 its victim, 그것의 피해자. 즉, 지금 얘는 가해자네? 그러면 얘는 아마 앞에 나오는 the egg of the thief 이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도둑벌의 새끼였겠죠. 그래서 그 도둑벌의 새끼의 피해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오케이. 단수에 소유격까지 붙인 거 너무 잘 붙여주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Sometimes 때때로는요, called brood parasite이라고 부른대요. 자, brood parasite는요, 탕난 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these bees 이러한 벌들은요, are also referred to as cuckoo be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쿠쿠 하면 뻐꾸기거든요. 자,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왜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냐면요, because they are similar to cuckoo birds. 뻐꾸기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자, 뻐꾸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놔놓고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가 그 알을 기르도록 떠나는 그 뻐꾸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우리 지금 구문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즉, 아, 여기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로 연결돼야 되는구나. 우리 이거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leaves가 잘 연결된 건지 보려면 앞에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s it for that bird to raise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앞에 동사 어딨어? 이때 which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cuckoo birds라고 하는 거를 꾸며주고 있지. 즉, 뻐꾸기를 꾸며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복수형이잖아. 그러면 단수가 lay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고 자, 이거에 맞춰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뭐랑 연결돼야 돼, 그러면? 복수형 동사랑 연결돼야지. 자, 그러면 답은 여기서 나왔네. leaves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leave라고 나와줬었어야지. 자, 그래서 cuckoo birds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럼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자면 they are more technically called kleptoparasi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애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bees, 그 thief bees, 즉 도둑 벌들이잖아요. 그 도둑 벌들은요, 더 기술적으로는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kleptoparasite라고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불리워지냐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ly 붙어있는 우리 얘 뭐라고 불러? 부사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는 kleptoparasite라고 불리워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are called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가 동사 꾸며준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klepto라고 하는 것은 means thief in Gree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스어로요. klepto는요. 도둑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And the term kleptoparasite refers specially to an organ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kleptoparasite라고 하는 그 단어는 특히나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어떤 생명체를 가리킨대. 자,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냐면 that lives off another by stealing its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그런 이제 유기체를 말을 하는 건데요. By stealing its foo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의 음식을 뺏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organism, 유기체를 말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지금, 그래서 지금 벌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벌 상황의 경우에는요, the kleptoparasite, 은요, feeds on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the host hard-earned pollen sto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가 아주 힘들게 모은 그 꽃가루 더미, 즉 꽃가루 비축물들로 먹고 삽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문제로 딱 출제되니까 아, 생각보다 어렵다, 그치? 자, 이렇게 문제 여러 개 풀다 보면 아마 익숙해져서 잘풀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까요? 201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ith all the passion for being sli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씬해지고자 하는 모든 열정과 함께.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아,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It is no wonder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지도 않다라고 하는 뜻이지.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무엇이 놀랍지도 않냐면,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가주어지. 가주어면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 진짜 주어가 따라와 줘야 돼. 진짜 주어를 지금 대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잘 이끌어주고 있지. 그치? 자, 그럼 동그라미 한번 치고 해석을 해볼게. 뭐가 이젠 놀랍지도 않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view A as B라고 하는 구문이 있죠. A를 B로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Any amount of visible fat on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몸에 있는 그 보이는 어떠한 양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써 본대요? Something to get rid o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가주어 나왔고 진짜 주어를 대수로 이끌고 있으니까 괜찮구나라고 1번 넘어갔고요. 하지만 the human body has evolved over time in environments of food scarcity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인간의 몸은요 진화되어져 왔는데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요. In environments of food scar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량 부족의 환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대. 얘들아,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놔야 돼? 몸에 비축해 놔야 돼. 자, 그런 환경에 우리 인간이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 그런 상태로 진화되어져 왔는데, 그러므로 The ability to store fat efficiently is a valuable physiological fun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능력은 능력인데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is a valuable physiological fun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굉장히 가치 있는 생리학적인 기능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지. 자, 그래서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기능이었다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때 e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효과적으로라고 하는 그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효과적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store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그 능력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기능인데요. That served our ancestor well for thousands of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그 조상들을 아주 잘 보존시켜 올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Only in the last few decades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오직 지난 몇십 년 동안에만 In the primarily industrially developed econom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요 산업적으로 개발된 경제 국가들에서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근데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 있잖아. 여기 왜 빨간색으로 쳐놨을까? 이거 보면 약간 생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텐데. Only가 이끄는 부사구가 문두에, 즉 문장 앞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됐나?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only in the last few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단지 그 지난 수십 년 동안에서야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주어랑 동사가 잘 도치가 됐어. 그런데 우리 뭐가 또 하나 문제라고 했었어? 이 동사가 주어에 정말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 맞아?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근데 얘들아, food라고 하는 것은 불가산 명사예요. 즉, 셀수 없는 명사라는 말이거든? 셀수 없는데 복수형 동사로 쓰면 안 되겠지. 얘 뭐로 바꿔줘야 돼? ha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서야만 has food becomes so plentiful and easy to obtain이라고 나오고 있어. 음식이 너무나도 풍부했고요. 그리고 얻기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자, as to cause fat-related health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살과 관련된, 이런 지방과 관련된 건강 문제들도 유발하게 되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은 여기서 도치가 됐는데 뒤에 나오는 주어랑 수일치를 시켜줘야 됐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People no longer have to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energy gathering berries and s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냐면요. 베리류나 혹은 그 씨앗들을 모으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음식이 이미 차고 넘쳐나지게 됐으니까. 그치? 자, 얘들아,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쌤이 친 부분 있는데요. 똑같이 한번 쳐볼까? spend 다음에 얘들아, 시간이나 혹은 돈이 나온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spend 시간 혹은 돈 ing라고 하면요.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우리 해석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어디에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베리류나 혹은 씨, 씨앗을 모으는 데쓸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spend 시간 ing 나오는 구문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 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냐면요. hop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들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지. 어떤 걸 바래? A hunting party will return with m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냥을 나간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돌아와 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랄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미 음식이 넘쳐나게 됐으니까. 자, 그랬을 때, All we have to do nowaday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is drive to the supermarket or the fast food restaur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슈퍼마켓으로 운전을 해서 가거나 혹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음식이 풍부해진 거네. 자, 그러면 문법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때 w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완전해야겠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요? For very low cost,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we can obtain nearly all of our daily calo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칼로리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 완전하네. 그러면 뒤에 문장도 완전하고 앞에 봤더니 장소의 선행사를 나타내는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013학년도 7월 학력평가 3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lizard. 아, 뭔가 도마뱀 얘기로 시작하고 있네요. 도마뱀은 도마뱀인데 that climb walls and ceil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벽을 타거나 천장을 타는 그 도마뱀들은요, do not tend to fall of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그쵸? 물론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안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but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지금 이거 두 개를 고르는 건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결과인지
원인인지에 따라서

why가 될 수도 있고 because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해석해봐야지. 하지만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they have great s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내용이 뭐야? 뒤에 내용은 원인이 나오고 있네. 자, 뒤에 내용이 원인이 나오면 why가 나와야 될까? because가 나와야 될까?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면 because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하지만 it is not because they have great suction.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they are not really using suction at 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마뱀들은 아예 흡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Here is how the feet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뒤따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도마뱀들의 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 건가 봐요. On the bottom are dozens and dozens of tiny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여기 땡땡 표시 있는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 On the bottom 이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문 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전치사 구가 문 두, 문장 앞에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 도치시켜 준다고. 자, 그래서 도치가 된 문장을 잘 봤는데요. 그 발바닥, 즉 도마뱀들의 발바닥에는요. 수십 개의 뭐가 있대요? Of tiny grooves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작은 수십 개의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름들은요, which you can see if you have ever looked closely at the lizard in the terrar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테라리움에 있는 그 도마뱀들을 아주 가까이 본 적이 있다면, 너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 아주 많은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걔네 발바닥에 주름들이 많나 봐요. 자, on each of those little grooves you can see, 너가 볼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훨씬 더, 수십 개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넷일까, 왓일까, 지금 그거를 구하는 건데, 얘들아,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왓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고, 자, 관계대명사 넷은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문장 앞부분만 보면 되겠지? 자, 문장 앞부분을 보자. There are dozens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십 개가 더 있대. 그러면 얘가 앞에서 선행사 역할을 단단히 해주고 있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올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that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that are not visible to the naked ey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수십 개의 주름들이 더 있대, 안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주름이 굉장히 자글자글 많은 형태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nd, 그리고, on each of those dozens of groo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각, 각각의 수십 개의 주름에는, 자, 얘들아, 또 빨간색을 쌤이 쳐놨어. 밑줄을 쳐놓은 거 보니까 얘 뭐가 문장의 맨 앞에 온 거야?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한다고? 도치시킨다고. 자, 그랬을 때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도치시키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 단수가 올까, 복수가 올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냐면, 이 동사랑 자리를 바꾼 뒤에 나오는 주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작은 주름들 수십 개 각각에는요, 뭐가 있냐면, hundreds if not thousa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천 개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개의 머리카락과 같은 돌기들이 막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돌기들이 있어서 그 도마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내용은 이해가 가네요. 그쵸?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is인지 are인지 결정하면 되겠다.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뭐야? 복수형이네. 그쵸? bumps라고 하는 돌기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 복수형이 나오고 있으니까 a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나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lizard, 도마뱀들의 발에 이렇게 많은 그런 돌기들이 나 있는데요. Now, if you take a microscopic look at even the smoothest surf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너가 현미경으로 가장 그 도마뱀 발바닥에 부드러운 부분을 보더라도, you will see it is covered with microscopic pits, bumps and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부드러운 부분도 모루 가득 찬 거를 볼수 있게 될 거래요. 그 홈들과 bumps, 돌기들과 그리고 주름들로 가득 찬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 말인즉슨,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어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내용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아, 도치가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만약에 도치에 대해서 안 배웠으면 여러분들 each of those dozens of grooves에서 뭐에 초점을 맞췄을 거냐면 앞에 나오는 each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거야. 그러면 아마도 몇몇 친구들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뭐다?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지면서 도치된 문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9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The idea tha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인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that이 따라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문제 하나만 내볼게. 이때 나오는 that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대시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쵸? 관계대명사 that 정도 알 거고, 그리고 접속사 that 알 거고, 동격의 that 알 거고, 그쵸? 그런 것들 중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문장 끝날 때 맞춰보세요. 자,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that hypnosis can put the brain into speci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hypnosis는 최면이라고 하는 건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특별한 상태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in which 그 특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the power of memory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억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보다 아주 극적으로 높아진 그 특별한 상태로 우리의 뇌를 놓을 수 있다. 뭐가? 최면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쓸까?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refl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다, 그치?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고, 그 주어의 진짜 부분, 여기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는 맞아. 그런데 진짜 주어, 찐 주어는 누구야? 맨 앞에 있는 아이디어, 생각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대시 뭔지 조금 감이 왔어? 이때 이 대시 뭘까? 이때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자, 동격의 대시 특징이 뭐가 있었는지 한 번만 다시 짚어보자.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요. 앞에는 추상 명사가 있어야 돼.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특정 지어지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과 같은 추상 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걸 보니까 아, 얘 동격의 대시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인데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어디로 놓을 수 있대? 평소보다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힘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reflect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A belief in a form of easily unlocked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 easily unlocked potential 아주 쉽게 열릴 수 있는 potential 잠재력의 형태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아, 이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는 1번, 밑줄이 그어진 거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뒤에다가 한번 붙여보라 그랬어. 그럼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 The powers of memory, 기억력의 힘은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아주 극적으로 평소보다 높아진다. In special state. In the special state. 특별한 상황에서. 자, 얘들아, 매끄럽게 해석이 돼?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고, 뒤에 전치사를 넣어봤을 때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니까 여기는 1번. 맞다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it is false 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거짓이라는 거야? 아, 최면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거? 그거 거짓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하지만, people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요, generate more memories than they do in norm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그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but these recollections, 이러한 기억들은요, are as likely to be false as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진짜인 것만큼이나 가짜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최면에 걸렸다고 해서 지금 뭐는 맞다고 했어? 더 많은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맞는데, 그것이 다 진짜라고는 보장 못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얘들아, 2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대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동사를 대신해주는지를 찾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Then they do in normal state 에서 이때 do는 어떤 동사를 대신 받은 거지? 그들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즉,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고 해석했잖아.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동사 do 같은 경우는 generate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받고 있습니다. do, does, did 중에 do라고 잘 받고 있네. 자, 그런데 hypnosis lead them to come up with more information.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생각해 내게 하기는 하지만 not necessarily more accurate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in fact 사실은 it might actually be people's belief in the power of hypnos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마도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뭐에 대한 사람의 믿음일 거냐면요. in the power of hypnosis이라고 나오고 있어.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자, 뭐가 사람의 믿음이냐면요. that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최면이 실제로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최면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정보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대시 누구를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이때 leads라고 하는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때 대시 수식하는 선행사 누구일까? 문장의 앞에서 보면 people's belief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무엇을 이끄는 것은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뭐일 것이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belief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복수잖아. 복수 형태인데 지금 단수 형태 동사 나오면 안 되겠지. 얘 뭐로 고쳐줘야 되겠어요? lead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일단 틀린 거는 확실해졌고요. 자, 그런데 if people believe that 만약에 사람들이 믿는다면
뭐라고 믿는다면 they should have better memory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 상태 하에서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야 돼 라고 믿는다면 그쵸? 최면이 걸리면서 그래 내가 최면이 걸리니까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겠지? 라고 믿는다면 they will try harder to retrieve more memories when hypnotiz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인출하려고 더 열심히 끌어내려고 노력할 거래요 그들이 최면에 걸렸을 때 그래서 더 많이 인출이 되기도 하나 보죠 그랬을 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re's no way to know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whether the memories Hypnotize people retrie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내는 그 정보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근데 지금 4번 weather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weather은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뭐뭐? 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뭐뭐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잘 됐어? 뒤에 가보니까 정말 그 최면이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라고 잘 해석이 됐고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로서도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오케이 4번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정말 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그 뱉어낸 인출해낸 그런 정보들이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Un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할 거지. 만약 of course we know exactly what the person should be able to reme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얘가 정말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어떤 의상차기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한번 최면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범죄자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밝혀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면 그 사람 노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파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라고 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즉 여기 앞에서 말한 게 뭐야? 정말 그 범죄자가 빨간색 티를 입었는지 우리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then we would have no need to use hypnosis in the first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애초에 우리가 최면을 걸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 우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if라고 하는 가정법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어떤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하는지 살펴봐야 돼. 즉, 여기서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라고 해석했거든? 그러면 어떤 사실의 반대야? 현재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쓸까? 가정법 과거 쓰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고 있다. 5번까지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f an animal is innately programmed for some type of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만약에 어떤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면 자, 뭐 하기 위해서 for some type of behavior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면 then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는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이때 are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때 are이 오는 게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there is 혹은 there are 나온 다음에 이때 등장하는 비동사는 어디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냐면요. 뒤따라 나오는 애들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누구한테 스위치를 시켜줘야 된다? Biological clues, 즉 생물학적

적인 단서 이 부분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니까 오케이 복수 형태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 are로 오는 게 괜찮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나도록 어떤 행동을 하도록 타고났더라면 어떤 단서가 있대?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거래.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뭔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 It is not accident. It is no acci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치, 즉,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사고가 아니냐면요. That fish have bodies. 그 물고기가 이런 몸을 가지게 된 거는 단순히 사고가 아니래.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are streamli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고 and smooth 부드럽고 with fins and powerful tai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한 꼬리와 지느러미를 가진 이러한 몸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2번이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smooth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smooth가 뭐야, 얘들아? 품사가? 형용사잖아. 그치? 자,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올 자리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오케이. 보어 자리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맞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 그랬을 때, Their bodies are structurally adapted for moving fast through the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물고기의 몸은요, 구조적으로 적응하게 되었대요. 뭐 하도록? 물 속에서 빠르게 이동하도록 적응을 하게 되었는데,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도, if you found a dead bird or mosquito, 너가 만약에 죽은 새나 아니면 모기를 발견한다면, you could guess, 여러분은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거래. By looking at its w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날개를 확인해 봄으로써 너는 추측할 수 있을 거래. 어떤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거냐면 that flying was its normal mode of trans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날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아마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왜?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3번 it's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명사 누구를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it는 누구를 받고 있죠? 앞에 나오는 dead bird or mosquito라고 하는 이두 개를 받고 있는데 각각의 단수 형태니까 단수의 소유격 it's 나오는 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However, 하지만, we must not be over optimistic.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Biological clues are not ess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예외 사례가 있겠죠? The extent. 자,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 to which they are find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찾는 정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뭘 찾아야 되냐면 이때 등장하는 they가 찾는 주체인지 찾아지는 대상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 they를 잘 찾아낼 수 있느냐였거든.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위에 나오는 biological clues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스스로 찾을 수 있어? 아니지. 찾아줘야만 하잖아. 자, 그랬을 때 are finding이 아니라 are found라고 하는 아, 과거 분사가 와야지 맞겠구나.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그랬을 때 이런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varies from animal to animal and from activity to 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들마다 다르고 활동들마다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t is impossible to guess. 자, 무엇을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냐면요. From the bodies that Birds make nes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의 몸을 보고서 아 얘네 둥지를 틀면서 사는구나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치? 그 정도가 다양하다고 지금 앞에서 말해줬잖아요.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는 animals behave in a way quite
quite contrary to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때로 동물들은요 behave 활동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contrary to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반대되는 행동이냐면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가 예상되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이 무엇인지 보려면 쌤이 얘 뭐라고 해석했을까?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 신체적인 형태로부터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되게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했지. 그럼 얘를 쌤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자, 그러면 앞에 뒤에 문장을 살짝 봤더니 앞에 선행사가 있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에 주어 있니? 그러면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다는 말이네.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얘 우리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자, 그럼 5번도 맞겠네요. 자, 그랬을 때 Ghost spiders have tremendously long legs. 그 유령 거미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hey weave webs out of very short threa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미줄을 짜기는 짜는데 굉장히 짧은 가닥으로 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네. 그치? 그랬을 때 to a human observer, 인간의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their legs seem a great hindr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령 거미의 긴 다리는 굉장한 방해인 것처럼 보이죠. As they spin and move about the we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거미줄을 이동하거나 거미줄을 짤 때 그들의 긴 다리가 굉장히 방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아, 그런 물리적인,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맨 처음에 등장한 biological clues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즉, 이러한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동물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017학년도 4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early modern Europe, 그 근대 초기의 유럽에서는요, transport by water was usually much cheaper than transport by land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운송을 하는 것이 땅에서 운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an Italian printer calculated in 1550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550년에 그 이탈리아 인쇄업자가 계산을 한번 해봤대. 자, 무엇을 계산을 해봤냐면 자, 이때 등장하는 대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이때 등장하는 대. 자, 뒤에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 To send a load of books from Rome to Lyons would cost 18 scudi by land compared with 4 by sea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 한 묶음을 로마로부터 리옹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려면요. 18 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든다고 합니다. 어디로 옮기면? 땅으로 옮기면 18 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들지만 아, 바다로 옮기면 4 스크루디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기준으로 that 어떤 대신지 한번 잘 생각해봤어?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그리고 앞에 봤더니 얘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오케이, 접속사 that 잘 오고 있고요. Letters were normally carried over l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편지 같은 경우는요 땅에서 주로 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 system of transporting letters and newspapers as well as people by canal bo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사람뿐만 아니라 그 편지들 그리고 신문들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 자, 뭐로 운송하는 시스템이냐면 canal bo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캐나는 운하거든요. 자, 그래서 운화배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편지 그리고 신문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어딨어? 밭 이하로부터 진짜 주어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았으면 당연히 뭐 찾아야겠어? 동사 찾아야겠지. 자, 동사를 두두두둑 하고 찾아봤을 때 어디 동사 있습니까? developed라고 하는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운하 boat, 운하 배로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그 시스템은 어디서 발달되게 되었다? In the Dutch Re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17세기에 개발되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동사 자리에 동사가 잘 오고 있고, 심지어 17세기니까 과거형 동사 developed 잘 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The average speed of boat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 지금 여기서 운송을 하기 위한 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었는데 그 배의 속도 같은 경우는요. 한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는 정도였대요. 자, 그런데 그 속도는요. slow compared to a rider on a horse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즉, 육로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렸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해석은 됐는데 이때 slow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왜 갑자기 slow가 혼자 동떨어져서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얘, 분사구문인데 생략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냐면요. being이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얘들아, 분사구문을 생각해 보려면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 볼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 분사구문이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리면 어떤 문장이 될까? The average speed of boats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And, 자, 그래서 접속사 살리고, and라고 하는 접속사 살리고, 주어 살리면 여기서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평균 보트의 속도는, 평균 그 배의 속도는 was slow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오는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지우고,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꾸고 나니까 얘들아,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가 쏙 이렇게 생략이 됐더니 뭐만 혼자 남은 거야? slow라고 하는 얘만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분사구문으로 being이 생략됐다고 보니까 오케이, slow라고 하는 게 혼자 남아도 잘 남아 있는 거네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그쵸? 분사구문 다룬 지가 조금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분사구문은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한번 직접 써보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service was regular, frequent and cheap and allowed commun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퀴즈 한 번만 내볼게. 이때 등장하는 The service는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운송을 하는 거야? 혹은 땅으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service는 물로 운송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반면에 물로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는요, 굉장히 규칙적이었고 자주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싸기까지 했대, 값이. 자, 그래서 and 그렇게 함으로써 allowed communication 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야. 자, not only A but also B. 우리 이거 수거 표현 이제는 익숙하다. 그치? 자, 그래서 not only between Amsterdam and the smaller tow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대도시와 그리고 작은 도시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between one small town and an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작은 도시에서 다른 작은 도시로까지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Thus, 그러므로 equalizing accessibility to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보의 접근을
평등화하면서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이 뭔지 한번 맞출 수 있겠어?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은 뭐야?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분사구문 한번 했었잖아. 그치? 분사구문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does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미 살아있어. 그러면 접속사 또 살릴 필요 없이 does는 이미 있고, 여기 생략되어진 주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므로 무엇이 equalizing, 평등화시켜주는 거냐면요.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정보의 접근성을 무엇이 평등화시켜준 거야? 여기에 주어는 앞에서 동그라미 친 the service가 되겠습니다. 즉, 물로 운송을 하는 거, 물로써 지금 letters, 아까 전에 말하는 편지나 아니면 사람이나 또 뭐? 신문 같은 거를 운송해 주는 것이 무엇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대요? 정보의 접근성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생략된 거는 the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졌다. 라고 지금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does the service equalized? 원래 문장 같았으면 얘가 과거 형태로 써 있었겠지. 왜? 문장 자체가 지금 다 과거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Does the service equalize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이었겠지만, 어떻게 된 거야? 아, 접속사는 굳이 생략하지 않았지만, 주절에 있는 주어와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다? 주어를 생략했다. 그 다음에 equalized라고 되어져 있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뭐를 만들었다? 분사 구문을 만든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 지금 연달아서 두 번이 등장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4번도 맞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It was only in 1837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Within the invention of the Electric Telegrap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 전신의 개발이 일어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이 형태 약간 익숙하지 않아? It was only in 1837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 that은 어떤 의미일까? 1837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it that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공부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고, 1837년이었다.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The traditional link between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message were brok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연결고리. 뭐와 뭐 사이의 전통적인 연결고리냐면요. transport. 그 운송이라고 하는 것과 그 메시지에, 즉, 문자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전통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은 바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절 하에서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한번 구분해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동사 부분이 were broken으로 있으니까 진짜 주어만 찾아내면 되겠네? 진짜 주어 어딨어요?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messages가 아니라 여기서 진짜 주어는 the traditional link라고 하는 얘가 진짜 주어기 때문에 자, traditional link라고 하는 게 단수 주어잖아. 단수 주어니까 여기서 were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된다? was라고 하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6문제씩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마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현장 학습이 설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학습.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딘가를 견학 가고 구경하는 거는 맞는데요.
1: 네.
0: 항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리 수업 때 가요.
1: 아~
0: 네, 물리 수업 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야 돼요.
1: 중력의 법칙이요.
0: 아, 그렇습니다.
1: 못 떨어지는 뭐, 각도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이요.
0: 속도의 아~ 몇 주로 가는데 이러면서 예. 즐기기도 하고 뭐 과제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놀면서 공부하는 거라 조금 부담이 덜할까요?
0: 아,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 아,
0: 저는.
1: 그래요?
0: 저도 갔었는데.
1: 차에 놀 땐 놀아야 되는데.
0: That's right. 자, 그래서 현장 학습이 기다려지는 상황 만들어봤고요. 일단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정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그쵸,
0: 네, 이거
1: 그쵸.
0: 만들어 볼 거고요. 미션 2는,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저도
1: 아하.
0: 그랬거든요. 모든 저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1: 그렇죠.
0: 가서 과제하고 막 이런 건 싫은데 일단은 타잖아요, 이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That's
1: 일단
0: right.
1: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맞습니다. 자,
1: 네.
0: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현장 학습 한번 떠나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현장 학습 진짜 못 기다리겠네.
0: What's
1: 현장 학습.
0: 예?
1: 현장 학습.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트립. 트립.
0: Trip.
1: 네, 트립. I can't wait.
0: Oh, the field trip. Oh,
1: 예.
0: we're going
1: 나도.
0: to Mayu Land, right?
1: 응?
0: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Mayuland.
0: Yeah?
1: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0: Sorry?
1: I don't know physics.
0: You don't know physics?
1: I do like.
0: Yeah.
1: But trip to Mayuland.
0: Yeah.
1: Mayuland, I love it.
0: Me too. Physics.
1: Yeah.
0: Oh,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Mister?
0: I hope Mr. Herbs, our teacher,
1: Yeah, teacher.
0: doesn't give a pop quiz.
1: Doesn't give up.
0: Pop quiz.
1: Give a pop quiz.
0: You know, the questions.
1: Question,
0: No
1: question. No
0: questions.
1: question, 제발.
0: Please, please,
1: Please.
0: please, please.
1: 정말 티출 때문에요.
0: 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현장 학습을 가봤기 때문에 벌써
1: 네.
0: 이제 막 이런 게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상상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2: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0: 자,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지금 너무 excited 돼 있는
3: 느낌이에요. 그쵸.
0: 네.
3: 그 빨리빨리 가고 싶다. 이런
0: 그럼요.
3: 의미죠.
0: 아, 뭐, 물리 수업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3: 진짜.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 없어. For our 현장 학습.
0: Yes.
3: 현장 학습을 영어로. 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0: 그쵸.
3: 예. 근데 어쨌든 아웃 하는 거잖아요.
0: 뭐 나가는 거죠. 나가는
3: 밖으로
0: 거죠.
3: 가야 되잖아요.
0: 오, 오케이. 뭔가 그쵸?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3: 예. 그러면은 직접 현장 학습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웃 스터딩. 밖에 나가서 아이고 스터딩.
0: 오케이.
3: 네. 뭐 이런 느낌?
0: 네. 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이런 게 별로예요.
3: 네.
0: 이거 너무 좋아요. 자, I can't wait for our outstanding 이라고 했는데, 자, 정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바로 field trip.
3: Field trip.
0: Field trip. 네. 이 field라고 하는 게 어떤 field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할 때가
3: 되고요.
0: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어떤 필드에 나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Field trip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제가 이미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3: 네?
0: 실제로 어떤 수업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뭔가를 겪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과제에 좀 버무려서 이렇게 넣는 그런
3: 네.
0: 느낌. 근데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거를 하나요? 현장 학습이라는 느낌?
3: 그럼요. 현장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뭐 소풍 그리고
0: 오케이.
3: 수학 여행.
0: 아, 오케이.
3: 네, 현장 체험 학습.
0: That's right.
3: 네.
0: 이거는 너무 조금 그런 학습 이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Alright, so field trip이 나왔습니다. 자, 발음을 할 때요, field trip. D가 중간에 있잖아요.
3: 네.
0: 이 친구는 조금 많이 약화가 될 거예요. So, field tri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의 강세를 주면서 field trip, field trip 이렇게 D 사운드를 거의 내지 말아보세요. 자, 가봅니다. Field trip, field trip.
3: Field trip, field trip.
0: 좋아요. 자,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
3: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그거 못 기다리겠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결국에는?
3: 너무 기대돼.
0: 그렇죠. 너무 기대돼입니다.
3: 네.
0: So, can wait for 뭐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제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도 wait for someone이잖아요.
3: 예.
0: for가 꼭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놓치면 안 되고요. So, I can't wait for something. 결국에는 너무너무 원한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3: 네.
0: 자, 예를 들어서 소풍이 영어로 보죠. 소풍.
3: 피크닉.
0: 피크닉. 그 소풍,
3: 네.
0: 나 못 기다리겠어.
3: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그죠? I can't wait for the picnic.
3: Mm-hmm.
0: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라고 해볼게요.
3: 네.
0: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3: We can't wait for the party.
0: 그렇죠. We can't wait for the party.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원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3: 네.
0: Okay? So, 이 문장들도 이 정도에서 끊을 수가 있겠죠. 이 미절. 자, 해보겠습니다. I can't wait for the picnic.
3: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Right? We can't wait for the party.
3: We can't wait for the party.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요. 뭐 하기를 못 기다리겠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can't wait to do something.
3: Yes.
0: To do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돼요. Okay? 뭐 예를 들어, I can't wait to see you. 이렇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자, 이랬을 때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3: Mm-hmm.
0: 우리 마유랜드 가는 거 맞지? 확인하는데.
3: 너무 신났네.
0: 여기 탈 것이 무려 두 개가 있다. 이래 들었어요. 아직
3: 생각보다 랜드인데 약소하네요.
0: 굉장히
3: 예.
0: 소소하게.
3: We are going to Mayu Land. 맞지?
0: 맞지?
3: 예. 자, 그러면 여기는 확인하는 질문이니까 right?
0: Okay.
3: 네,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0: Right. 자, 복잡한 단어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3: 네.
0: So we are going to Mayu Land, right?

0: 그렇죠?
1: 네.
0: 자, right이라고 하는 거가 뭐뭐이지, 뭐뭐 맞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억양을 완전 올려서 확인한다는 느낌이라고
1: yes.
0: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소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올리는 게 아니라 평소문이야. 그렇지?
1: 네.
0: Right?

0: 다뤘으나 아직은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바로 비동사 ing. 여러분, 얘는 be going to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be going to는 여러분,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라는 시제는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1: 아,
0: my land는 명사죠.
1: 그쵸.
0: 그래서 얘는 그냥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my land로 우리 가. right?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BING군요.
0: That's right.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한 번에 이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1: 네.
0: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 ing는 한참 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으로도 쓰지만요, 확정된 미래 사실을 팩트만 전달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때 뭐뭐 한다. 혹은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데요. 뭐뭐 해. 예를 들어, 나 내일 3시에 가. 이거는 아무 감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1: 그죠?
0: 의지도 아니고요. 그냥 나 간다고. 팩트만 전달하는 거야. 알고 있어.
1: 네.
0: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사실 그냥 전달.
1: Yes.
0: We are moving next week.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가. 이거는 내가 갈래라는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1: 아니죠.
0: 아니죠. 그냥 팩트만
1: 사실.
0: 전달한 겁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일하게 미래 시제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그녀가 5시에 갈 것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1: 네.
0: 그녀는 5시에
1: 오.
0: 떠나. 그녀는 떠나 5시에.
1: Yeah, she is going to leave.
0: No. 자, she's going to
1: going.
0: leave는
1: 에.
0: be going to를 쓴 거죠.
1: She's leaving
0: She's leaving.
1: at
0: She's
1: 5.
0: leaving at 5.
1: Yeah.
0: 이거는 말투가 좀 달라요.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She's going to leave at 5.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녀는 5시에 떠날 거야.
1: 아하.
0: 우리말로 치면 떠날 거야고요. She's leaving at 5. 이러면 더 팩트를 전달하듯이. 이거는
1: 네.
0: 변하지 않아. 걔 그때 떠나. 떠난다고. 정해졌어. 더 확고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우리 서울로 도로 이사 가. 원래 서울에 살았다가 다른 데 왔다가 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는 건 move죠.
1: 네.
0: 도로가 뭐예요? 도로.
1: 도로?
0: 다시.
1: 다시.
0: move
1: Again.
0: back.
1: Back.
0: 오케이? move back 써볼게요. 우리 돌아가 서울로.
1: We are moving
0: back.
1: back
0: 어디로?
1: to Seoul.
0: 그렇죠.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걸 그냥 친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Hey,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우리 서울로 돌아가. 네,
1: 네.
0: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하실 때좀 그런 말투다, 느낌이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kay?
1: Yes.
0: So, again, be going to를 넣는다고 막 엄청나게 틀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느낌이 다른 것뿐입니다. be going to로 뭔가 계획을 이룰 거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졌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라는 느낌으로 주느냐. 자, 그래서 여기 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right? Oh, she's leaving at five.
1: She's living at five.
0: We are moving back to Seoul.
1: We're moving back to Seoul.
0: There you go. 질문형도 돼요. 물어볼 때,
1: 네.
0: 자, 당신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졸업이라고 해볼게요. 졸업하는 거. 당신의 졸업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너 졸업하니 다음 달에?
1: 오.
0: 이거는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말투가
1: 네.
0: 벌써, 그쵸?
1: 그쵸.
0: 이미 정해진 거. 너 졸업해 다음 달에?
1: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0: That's it,
1: 와.
0: right?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하는 것보다 Are you graduating? 너 해? 어떻게 팩트야? 이런 느낌. So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질문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 오호.
0: 주어 그리고 비동사를 바꿨죠. 순서를. 오케이. 자, 여러분 아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볼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비동사 ing는 진행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1: 그쵸.
0: 일단 거기서 충격이 한번 올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be going to와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알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상황, right? Don't
1: 그쵸.
0: worry.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느낌 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e are going to my land, right?
1: We are going to my land, r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0: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오, 이번에는 조금 두 줄로 돼 있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응. 나 물

0: 예, 빠져있진 않은데, 뭐, 현장 학습은 재밌지. 뭐, 이것도 타고, you know.
1: 그러니까 물리 수업과 연장해서 현장
0: 네.
1: 학습을 가는 거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예,
0: 그렇습니다.
1: I'm not into, but field trips are fun.
0: fun.
1: 오, 이 뒷문장은 뭔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요.
0: 왜냐면 이거 우리 이제 알게 됐으니까.
1: 네네네.
0: 이것들은 재미있다.
1: 재밌어. I'm not into, 나는 빠져있진 않아. 물리.
0: 네. 일부러
1: 물리가
0: 좀
1: 나와야
0: 직역을
1: 되네요.
0: 했는데, 네. 아무튼, 물리, 뭐, 물리학, 뭐, 네.
1: 그러니까 물리가
0: 좋지?
1: 과학이잖아요.
0: 그렇죠.
1: 과학. 그래요?
0: 예전에도 한번 물리학이 나왔는데요.
1: 근데 이게 막
0: 그때도
1: 헷갈려요.
0: 스펠링 모르니까, 과학이잖아? 하면서 과학 쓰셨죠? 그때도.
1: 이게 F 발음 나는 PH로 시작을 해요.
0: 오케이.
1: 피지컬은 아니에요. 예, 피지컬은 아닌데
0: 써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뭐 이것저것 헷갈린다기보다는 그냥 사이언스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사이언스 이거는 제가 아마 맞을
0: 알겠습니다.
1: 거예요. 예.
0: 자, 사이언스 맞은 거 축하드리면서, 오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직스가 되겠죠. 잘안
1: 이게 왜
0: 외워지죠?
1: 이렇게 안 외워지죠?
0: 계속 써야 됩니다.
1: 아, 네.
0: physics, physics,
1: physics.
0: physics. Okay, so 마지막 S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고요. S. 그리고 PH는 성질이 F와 같기 때문에
1: 네.
0: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physics가 아니라 physics. 이런 식으로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려놓고 바람 뿜습니다. 자,
1: 네.
0: 가볼게요. physics, physics.
1: Physics. Physics.
0: 좋아요. 자, physics 나온 김에 또 물리학 하면 생각나는 과학이 바로 생물학입니다.
1: 아, 오, 이거 알아요.
0: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잘 아시던데.
1: 그러면 바이오
0: 오.
1: 쪽이에요. 바이올로직스 할까요? 같은 입돌림으로 직스.
0: 아, 그 약간 돌림인가요?
1: 네네네.
0: 형제인가요? 네.
1: 에.
0: 정답은
1: 아,
0: biology.
1: 틀렸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틀려야 돼요. 계속 틀리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이게
1: 바이올로지.
0: 또 쌓이게 돼요. So,
1: 네.
0: biology.
1: 바이올로지.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나 어딘가에 빠져 있어.
1: 네.
0: 라고 하는 거는 뭔가 너무너무 심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nto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1: 네.
0: into가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1: 안으로.
0: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1: 네네네.
0: 슉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써서 be into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activities 같은 게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 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결국 심취해 있다. 뭐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I am, she is, are you 이렇게 비동사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나는 피직스에 빠져 있진 않아. 그렇게 막 심취는 아닌데
1: 네.
0: 그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한국 영화에 빠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1: 오,
0: Right? 엄청
1: 맞아요.
0: 많아요. 자,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다.
1: I am into K-movie.
0: K-movies or Korean
1: K-movies.
0: movies, right? 자, how about this?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1: Jack is into me. Jack is into you.
0: 저기 죄송한데, 본인도 모르게. 네, 그렇죠.
1: 습관이에요.
0: So, again,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to Korean movies.
1: I'm into Korean movies.
0: Oh, Jack is into you.
1: Jack is into you.
0: 네, 그래서 영화 제목 예전에, 뭐, He's not that into you or something like that. 그는
1: 맞아요.
0: 뭐, 당신에게 그다지 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영화도
1: 막
0: 있었었어요.
1: 노래 가사 중에 I'm into you 뭐 이런 것도 막 있었던 것
0: 야, yeah?
1: 같고.
0: 오케이 okay. 많이 나와요
1: 예.
0: 이거는. 그래서 be into 그리고 이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응용한 문장 질문형인데요.
1: 네.
0: 사실은 여러분들 익혀둬서 쓰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바로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뭘것 같아요?
1: 너 요즘 빠져 있는 거 있어?
0: 아 맞아요.
1: 뭐야?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요즘에 뭐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뭐 관심사가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1: 뭐 예를 들어 취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0: 근데 이게 합의라는 단어 들어봤죠?
1: 네.
0: 취미. 이 합의와 어딘가 인투인 거는 좀 달라요.
1: 그래요?
0: 합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에 전문적으로 빠져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1: 네네.
0: 뭔가 조립하는 거가 내 합의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꽤나 오랫동안 이어온 느낌인데 인투는 보통 조금 순간적일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0: don't know, like 몇 달이든 지나가면 또 그게 바뀔 수가 있는.
1: 약간 식을 수도 있는.
0: 맞아요.
1: So, 그러면은 약간 famous singer?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1: 그쵸.
0: 아니면 아, 나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these days를 같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나 요즘에 뭐에 빠져 있다? 근데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 네네네.
0: 자, 한번 읽어 볼게요.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자,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자, Mr. Herbs, alright, or Herbs
1: 네.
0: 선생님이 촉촉지 시험 안 내시면 좋겠네.
1: 그러니까 현장 학습을 갔다 오면은 항상 테스트가 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이분 이름 있잖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나라 그거에 따라 부를 때가 달라요. 그래서 Herbs라고 하시는 분 있고, Herbs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 Physics 수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굉장히 무뚝뚝해요. 수염 이렇게 달리고 무뚝뚝한 분인데,
1: 그래요?
0: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한 그런
1: 성함은 허브라서 왠지 향기로우실 것 같고 스무드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아이 호프 나는 바래요. 미스터 허브즈가 doesn't give 주지 않기 제공하지 않았으면 쪽지 시험.
0: Alright.
1: So 여기는
0: 쪽지 시험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1: 테스트 아닐까요?
0: 오케이.
1: 테스트. 테스트인데,
0: 왜 이렇게 멈칫멈칫?
1: 왜냐면은 그거 약간 팝.
0: 팝 테스트?
1: 예, 팝이 있었어요.
0: 아하.
1: 팝 테스트.
0: 오케이. 자, 지금 한반 정도 맞았는데요.
1: 하프 앤 하프예요?
0: 자, 정답은요? 팝퀴즈.
1: 그래, 이 팝을
0: 팝퀴즈.
1: 어디서 봤거든요,
0: 아,
1: 제가.
0: 그렇군요.
1: 아,
0: 자, 이
1: 근데
0: 팝이라고 하는
1: 퀴즈.
0: 게 갑자기 탁 터져 나오는
1: 네.
0: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풍선이 터질 때 팝팝팝, right? 그리고 팝업 스토어라는 거 들어봤죠?
1: 네.
0: 그것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잠깐 임시 스토어잖아요. 오케이,
1: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기대를 못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게 쪽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퀴즈라고만도 많이 써요. 이미 그거 자체가 퀴즈는 정식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간이로
1: 갑자기 불시에.
0: 갑자기 불시에 보는 걸 보통 얘기를 해서
1: 에.
0: 퀴즈라고도 하는데 팝이 들어가면 더 깜짝 퀴즈, 뭐, 쪽지 시험 이 정도가
1: 그쵸.
0: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I hope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그쵸? 예전에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거 비교만 잠깐 해볼게요. I hope. hope는 바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 hope 하고 평소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이건 언제 쓰냐면 아직 그 희망이 살아 있을 때.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는 거예요. 그가 팝퀴즈를 안 주기를.
1: 안낼 수도 있는
0: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 상황이니까요.
0: I wish는요 이미 어차피 안 돼요.
1: 예.
0: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좋을 텐데. 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런 느낌이 더
1: 네.
0: 되는 거고요. So, 여러분들, I hope 뒤에 평소문 넣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나머지는 평소문.
1: 네.
0: So, I hope you come back soon. 이러면, 난 너가 금방 돌아오길 바라. 그 얘기는 금방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가능성이 있어요. I hope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으면 좋겠다. 걱정하면서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
1: 네.
0: 살아있기 때문에.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or Mr. Herbs.
1: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0: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 있지 뭐유 볼까요?
1: 네, can't wait for something. 여러분, 아, 신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2: 네.
1: 나 소풍 못 기다리겠어. 그 소풍 못 기다리겠어.
2: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Alright. 자, 이번에 우리예요.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2: We can't wait for the party.
1: You got it. 하나 더요.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나로 해볼게요. 나는 우리의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다.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Yes.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the picnic. We can't wait for the party.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다음은요? Right. I'm into 뭐뭐뭐.
2: Yes.
1: Right. 가볼게요. Jack은 너한테 빠져 있어.
2: Jack into you.
1: 아, 비동사 빠졌어요.
2: Jack is into you.
1: Alright. 자, 다음.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아.
2: I'm not into physics.
1: 그렇죠. 하나 더요.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어.
2: I'm into Korean movies.
1: You got it. 읽어볼게요. Jack is into you. I'm not into physics. I am into Korean movies.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4: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3: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4: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2: Yeah, I a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Please, no quiz.
2: Oh, please.
1: Great job, you guys.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네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답이 뭐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was the answer?
1: Alright, 과거형이었죠, 그쵸?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Can't wait for something.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나 내 생일을 못 기다리겠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right.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2: 네.
1: 사실 저는 주말에는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2: 아니잖아요, 솔직히.
1: 좀 쉬시면서 좀 시키시면서 그래도 우리 배운 거 한 번 정도는 떠올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2: 너무 열심히 달렸다면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도
1: okay.
2: 필요해요.
1: That's good.
2: 네.
1: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1: All right, she says. And for those of you who are wondering, what on earth is a guilty pleasure?
0: And for those of you,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사람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말을 할 때 For those of you who are curious,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who she is
1: Right, or for those of you who want more information,
0: 네,
1: visit 형태. us online.
0: 그렇죠. 참고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드리는데 라고 중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 싶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For those of you who are wondering, 궁금해하실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내용은 What on earth, 도대체란 뜻이 on earth죠. 그래서 what on earth is a guilty pleasure?
1: Yeah.
0: Guilty pleasure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1: She would tell these people,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really love doing, but you are not too proud of.
0: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really love. 정말,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어떤 건데 But you're not too proud of. Of으로 그냥 끝나는 이유는 It is something that you're not too proud of. 이렇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proud of something이 앞으로 갔죠.
1: 그래서 yes.
0: 정말 좋아하지만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you wouldn't want other people to know about it. Like watching a trashy TV show. That you don't want your friends to know that you watch. Or eating an entire tub of ice cream in one sitting.
1: And you wouldn't want other people to know about it.
0: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이 You're not too proud of that.
1: That.
0: And you wouldn't want other people to know about it. You don't want other people to know about it.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you wouldn't니까 가정도 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1: Yeah.
0: 가정의 의미가 약간 들어가서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바로 guilty pleasure라고 한다. 그 정의가 여기서 끝났어요.
1: I wonder why we'd never call it secret pleasure, you know? But anyway, she goes on to say, like watching a trashy TV show that you don't want your friends to know that you watch.
0: 네. 예를 들고 있죠. Like watching a trashy TV show라고 했어요.
1: Trashy. Trashy.
0: 발음을 주의해 주세요. 쓰레기 자체는 trash.
1: trash.
0: 그냥 shh. 모음이
1: trash.
0: 마지막에 모음이 없어요. Trash.
1: trash.
0: 한음절입니다.
1: Yes. Trash.
0: 네. 그런데 마지막에 y가 붙으면서 trashy.
1: Trashy.
0: Trashy.
1: 네. Trashy.
0: Trashy.
1: Trashy.
0: 네. 구분해 주시고요. 이런 영어에 SH로 끝나는데 아니면 뭐 G로 끝나는데 G라든지 GE로 끝나는데 Y가 붙으면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 그 구분이 명확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Trash TV Show라는 것은 저질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재미는 있는데 별로 영양가는 없고 That you don't want your friends to know that you watch. 당신이 본다는 걸 친구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TV 방송을 말하죠. 앞에 문장하고 똑같은 뜻인데 앞에서는 you wouldn't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이 들어 있고 여기서는 그냥 you don't want them
1: you
0: to
1: don't
0: know.
1: Want
0: 네. 똑같은 의미예요.
1: Right? She gives us another example like or eating an entire tub of ice cream in one sitting.
0: 아니면 eating an entire
1: tub of ice cream.
0: 네.
1: tub.
0: 통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in one sitting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는 것처럼. People can do that. Some people can.
1: Oh, yeah.
0: Right?
1: A lot of people can, especially if it's a tiny tub.
0: Yeah. Even if it's a big tub. I used to do that when I was a kid.
1: Oh, you did?
0: Yeah, I ate an entire tub of ice cream.
1: You could eat an entire tub of
0: in
1: ice
0: one sitting.
1: cream?
0: Not now, but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는 그랬던
1: wow.
0: 것 같은데
1: I've never done that.
0: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 번에 다 보통 먹는 거라든지 뭐 소설책 한 권을 다 그 자리에서 읽었다든지 뭔가 일반적으로는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는 것을 끝낸다라고 할 때 in one sitting이라고
1: 합니다. In one sitting. Oh, I can read books in one sitting.
0: Books? Like
1: yeah.
0: many books?
1: Several
0: books Several in
1: books.
0: one sitting? That's crazy. That's impressive.
1: If it's fun.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lso something that people might judge you for. Interestingly, my love for K-pop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음악 그룹을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여러 그룹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비틀즈가 떠오릅니다. 정말 많은 명곡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또 저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 그런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꼭 기억해 볼 만한 그런 멋진 제목이자 가사 한 부분을 골라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Let it be. Let it be. 제가 굉장히 그냥 심심하게 이 문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이, 이 어떤 그 노래 가사가 멜로디로 들리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노래이자 가사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기에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같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동사 let가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let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let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입니다.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이 목적어가 목적 보어 하도록 허락하다 또는 놔두다 라는 뜻이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용어로는 이 let의 쓰임을 사역동사의 쓰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역동사라는 이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생김새와 해석되는 방식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몇 가지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Please let me have a break.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lease let me have a break. 해석하면 약간 이제 슬픈 문장이 되기는 하는 그런 뜻인데 자 볼게요. Please가 먼저 사용이 됐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Let me. 내가 뭔가를 하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 다음이죠. 내가 뭘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Have a break. Have a break라는 것은 쉬는 시간을 갖다라는 뜻이니까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라는 이 직장인의 어떤 그런 서러움이 묻어나는 제가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문이었고요. 이어서 이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시작! My manager won't let me buy a new tablet PC. 조금 길어졌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y manager won't let me buy a new tablet PC. 해석해보자면 my manager, 내 매니저가요 라는 건데 매니저란 말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여기선 뭐 부장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 부장님이요 won't let me, 내가 뭔가를 하도록 허락해주지 않는데요 라는 뜻이죠. won't let me,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걸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buy, 사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사는 겁니까? A new tablet PC. 새로운 태블릿 PC. 부장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 일을 한 7배는 잘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허락을 안 해주신대요. 그거 사도록 승인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죠?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예문들이 다 직장 생활과 연결된 것들을 제가 떠올려 봤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let의 그 쓰임 여러분들이 이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let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 it be라는 거. 자, 제가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Let it 까지 살펴보면 자,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허락하라는 겁니다. 뭘

허락하는 거예요? It. 그것. 그것을 허락하라는 거죠.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것이 뭘 하도록 허락하라는 겁니까? 그리고서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가 그대로 쓰인 걸 볼 수 있죠. 비동사가 이제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뭐뭐이다. 어떤 그 존재하다라는 뜻으로서도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쳐보면요. Let it be. 그것이 이제 괄호치고 이게 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도록 놔두세요. 허락하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뭔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그 상태에 있도록 그냥 놔두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죠. 조금 의역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 즉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아등바등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럼 또 그런 것들이 알아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맥락으로서 이 Let It Be라는 제목이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 제목이고 또 가사이기도 해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삶의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 우리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봅니다. 존이 며칠 당신의 카메라를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자, 허락해 주시겠어요?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뭔가 부탁을 하는 그런 의문문 Could you?로 시작을 해봅니다. Could you? 근데 당신이 뭘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존이 뭐뭐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죠. 허락하다 let 써서 자, Could you let John? Could you let John?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죠. 존이 뭘 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까? 카메라를 빌리는 거잖아요. 자, 빌리다. 동사 borrow 써서 Could you let John borrow your camera? 한 번 더. Could you let John borrow your camera? 까지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며칠 동안 붙여서 for a few days 완성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Could you let John borrow your camera for a few days? 물어볼 수 있었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니저가 몇몇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켜줬어요. 여기서는 뭐 부장님 아니고 식당의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식당이 안 바쁜 거죠. 그래서 몇 명? 먼저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도 될 것 같아요.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the manager. 매니저가 허락해준 거죠. The manager let. 참고로 let은요. let이에요. 과거형도 let입니다. The manager let. 그리고 누구를 허락해줬는지를 말해주면 돼요. 몇몇 직원들을 허락해준 거죠. The manager let some servers. 여기서 말하는 servers는 서빙을 하는 분들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The manager let some servers. 해서 몇몇 직원들을 허락해줬어요. 뭐하라고 허락해줬어요? 동사 원형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일찍 집에 가라고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Go home early. 자, 문장 큰 소리로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let some servers go home early. 한 번 더. 시작. The manager let some servers go home early.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끔씩은 let it be, let it be. 그냥 그것들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제가 여러분께 오늘의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 오늘의 요가 자세를 같이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쉬셔도 괜찮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as much as 이었어요. 제가 아까 you can twist as much as you want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as much as you want 원하는 만큼 트위스트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if you want to go further 만약에 더 멀리 가고 싶다면 you can go as far as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만큼 멀리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갑시다. How many samples can I take? Take as much as you need. You sure? I'd take a whole box. Well, take a whole box then. Why not? 네, 첫 번째 대화문 봤어요. How many samples can I take? 샘플 몇 개나 가져갈 수 있어요? How many samples can I take? 그랬더니 take as much as you need. 오늘의 표현 나왔죠? Take 가져가세요. As much as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You sure? 확실해요? You sure? I'd take a whole box. I would의 줄임말이죠. 나라면 박스 통째를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I'd take a whole box. 확실해요? 그랬더니 Well, take a whole box then. 그러면 통째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Take a whole box then. Why not? Why not? 뭐 그러면 어때요? 안 그러면 어때요?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I remember eating as much as I wanted to when I was little. I know, right? I ate as much as I could shove into my mouth. Oh, the perks of having the kind of metabolism at that age. I want it back. 네, 두 번째 대화문도 봤어요. I remember eating. 나는 기억이 나. 먹었던 게. As much as I wanted to. 정말 원하는 만큼 막 먹었던 게 기억이 나. 언제? When I was little. 내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땐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먹었었던 게 기억이 나. I know, right? 나도 알아. 그지? 나도 동의해.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I know, right? Oh, I ate as much as I could shove into my mouth. Shove into, 구겨넣다란 뜻이에요. So, I ate, 나는, as much as I could shove into my mouth. 내가 입에 구겨넣을 수 있을 만큼은 다 넣어서 먹었던 것 같아. Oh, the perks of having the kind of metabolism. 좀긴 문장인데요. Oh, the perks. 좋은 점, 장점이에요. 그때 가질 수 있는 metabolism, 기초대사량.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metabolism. 그때 가질 수 있는 기초대사량이란.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At that age, 그 나이 때에. 그랬더니, I want it back. I want it back. 나 그거 다시 누가 나한테 돌려줬으면 해. 이런 대화문이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대화문 살펴봐서 as much as 표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Wow, guess what? We did the spinal twist on a wide stance. That was so good.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something called the dead bug pose. It's a great pose, okay? So stay with me. 네, 오늘 우리 다리 넓혀서 척추 트위스트 하는 자세 해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허리 풀고 싶을 때또 종아리가 뻐근할 때 정말 좋은 포즈니까요. 자주 해주시고. 영어 표현은 as much as 같이 공부해봤어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오늘 꼭 써먹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시간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okay? Have a great, great day.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es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지구 반대편이거나 갈대 섬이거나 아이들은 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2: Mari.
1: Whether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s the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Thanks to the teacher and children who allowed me, I can watch the class.
0: Well, did you get that? 네, 여러분 캐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Children are mischievous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갈대밭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궁금한 거죠, 그죠?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지구의 반대편이거나,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문장이 나오겠죠? 요겁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2.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0: 잘 들리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음이 팍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갈대밭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지구의 반대편이거나 갈대섬이든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것은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귀에 잘 안 들렸던 부분들, 놓친 부분들, 또 잘못 들은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2: Mari, Mari?
1: Whether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s the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Thanks to the teacher and children who allowed me, I can watch the class.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자, 여기서 would, on, the. 자, like 같은 경우에 전치사이고 비동사 역시 이 기능에 속하지만 여기서는 뭐뭐와 같습니까? 라는 것이 핵심 내용인지라 be like. 라는 식으로 힘을 좀 주셔야 돼요. Would, on, the. 얘네들은 모두 function word, 기능어입니다. 문법적인 역할만 하죠. 그래서 소리가 약해요.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ould 소리 냈을 때 would가 아니라 would, 짧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고글리싱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Okay, Google listening too.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되세요, 여러분? 흉내 내세요.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3.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There you go.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One more time.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자, 여러분, 여기서 강세 가는 부부, 어딘지 이제 눈으로 확 들어오시죠? 자, 연결되는 부분들이 it is 보시면 it is. 자,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t 사운드가 아래 가깝게 들려져서 it is가 아니라 it is, it is. 그리고 other이라는 r라는 모음 앞에서 정관사 더는 d, the other. side가 아니라 side, side.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of the earth니까 of the earth, earth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weather 중요하죠, 여러분. 발음할 때 그냥 우리말처럼 디귿자 발음하면서 weather가 아니라 TH 발음 자체를 윗니 아랫니 사이에서 혀를 살짝만 긁어주세요. weather, weather.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되세요? Okay. Google listening 2.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kay. Google listening 3.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One more time.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Great job.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하죠.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2.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 is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0: Okay, 내용 볼게요.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이 갈대밭에 있는 아이들은 무엇과 같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의미예요.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때 read의 s 붙어서 복수 형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갈대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Whether it is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자, 지구 반대편이거나 아니면 갈대 섬이거나 it is same, 같아요. Everywhere, 모든 곳이요. 그런데 뭐가 같냐면 that blank 이렇게 이어집니다. 빈칸에 children are mischievous. 아이들은요, 장난스럽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장난스럽다 이런 의미예요. 빈칸 the teacher and children 했는데 빈칸에 thanks to 누구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선생님과 아이들 덕분에 그런데 빈칸 이어집니다. 두 번째 who allowed me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과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과 아이들이냐 who allowed me 나에게 허락한 허용한 이런 의미죠. 뭐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I can watch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the class, 수업이에요. 제가 수업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teacher과 그리고 children 덕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이해하셨다면 100% 듣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What would children on the reeds be like?
2: Mari, Mari?
1: Whether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r the Reed Island, it's the same everywhere that children are mischievous. Thanks to the teacher and children who allowed me, I can watch the class.
0: 네,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여러분? 캐치캐치 잘 되셨나요? 확인하는 마음으로 www.ebc.co.kr 오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similar words. Famous versus popular. Famous versus popular. 네, famous 그리고 popular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famous. 네, 발음 연습. fa 그다음에 mas. Okay? 여기서는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F 발음은 명확히 해주셔야 돼.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famous. famous. 강세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famous는 잘 알려져 있는 혹은 유명한이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아, 뜻입니다. 그래서 famous is basically when a lot of people know what something is or know who someone is. Let's take a look at a few example sentences.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Famous, 유명한, famous.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이 지역은 사과로 유명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famous입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This area is famous for its apples.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Okay, famous designer,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널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영어로 famous.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He's a famous designer in Korea.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자, 여기서는 famous도 똑같이 유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나중에 popular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famous는 사실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Evie라는 사람이 이제 famous 하고 싶지 않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게 유명한 거가 한 거의 단점을 이제 더 이상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Okay, let's read this sentence out loud.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Evie didn't want to be famous anymore. 다음은 popular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Popular. Popular. Okay, 강세는 앞부분에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Popular. Popular. 그리고 마지막 R 발음 좀 힘 주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Popular. Very good. Okay, popular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뭔가 인기 있는 이런 것을 popular라고 합니다. 그래서 famous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popular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popular. So not only do many people know you, but many people like you.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popular and famous. So many people lik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재활용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 신소재 개발이죠. 결국엔 그래서 재활용 기술이라든가 신소재 개발, 즉 혁신을 통한, 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재활용 기술, 그 다음에 신소재 개발, 그 두 가지. 자, 일단은 플라스틱 자체가 그 환경에 일단은 노출이 되거나 이제 배출이 되면 이게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동물들이 먹거나 그러면 상당히 좀 독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성이 덜한 형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분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턱색이란 것 자체가 독성이 있는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를 독성이 덜 있게 만든다든가. 해보세요. Less toxic. Less toxic. 아무래도 플라스틱 신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분해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죠. 들어보세요.
1: Less toxic. Less toxic.
0: Toxic이라는 단어. 자, 그 다음에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다. 자, 이 분해되다라는 동사를 저희가 두 개를 배웠거든요. Breakdown 동사하고 degrade. 그 두 개의 동사를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decay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게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저기 치아 썩었을 때 충치 생겼을 때 decayed tooth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에는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decay back into the earth. 자, 유기 동물들, 즉 우리는 이제 죽으면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질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미생물 같은 거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이런 문구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1: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0: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분해하다 동사가 세 개입니다. breakdown, degrade, decay.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도와줄 것이다. 새로운 기술들, new technology들이 new technology can help plastics 뭐뭐하게 도와줄 거다.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이건 지구란 뜻이지만 자연의 의미로 많이 쓰죠. earth란 건 지구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new technology 강세 여기 can help plastics decay 뒤에 강세 decay back into the earth. 들어볼게요.
1: New technology can help plastics decay back into the earth. New technology can help plastics decay back into the earth.
0: 그러면 자연에 아무래도 끼치는 피해가 덜하겠죠. Less toxic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이용을 한다고 합니까? 자, 이런 뭐 뉴스 보도 내용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효소라든가요, 녹조를 이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얘네가 먹게끔 만드는 그런 연구도 이루어지고 실제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진척된 연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Microorganisms. 자, 오랜만에 하나 조금 어려운 단어 배워볼게요. Micro. 이건 아주 미세하다는 얘기죠. Microscope 할 때 Organisms. 이건 생물체라는 얘기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묶으면 미생물.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S 붙여서 복수형 들어보세요.
1: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0: 미생물. 대표적인 enzymes. 효소. 우리 몸에도 있죠. 효소. 소화 효소 같은 거 할 때 enzymes.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효소라는 단어 그냥 알아두면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enzymes. enzymes. 이건 녹조류란 뜻이에요. algae. algae. 이게 복수형 단어입니다. algae. 실제 복수형으로 많이 쓰니까 읽을 때 희한하죠? 알가에 이거 아니라 LG라고 읽어요. LG.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Enzymes. Enzymes. LG. LG.
0: 얘네들이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플라스틱을 넣어줬더니 막 분해한다. 자, 그러면 eat plastics. Eat plastics.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이런 미생물들입니다. 들어보세요.
1: Eat plastics. Eat plastics.
0: 자연 생태계상에서는 이런 미생물들이 실제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미생물들이 없는데 그걸 개발을 하는 거죠. 뭔가 좀 만드는 거나 찾아내는 거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배양을 해서 플라스틱 분해에 쓸 수 있다는 자 그런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생물들은 플라스틱을 먹어치울 수 있다. 그냥 eat plastic 살 수 있다. 자,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이게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쓸 상황은 이 미생물들 얘기를 할 때밖에 없겠죠.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물론 해양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모르고 이제 새 같은 것들이 먹인 줄 알고 막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죠. 그럴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선 eat은 분해하다 의미를 쓴 겁니다.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일부 미생물들은 can eat plastics. 이 문장도 좋네요. 들어볼게요.
1: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Some forms of microorganisms can eat plastics.
0: Okay.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synthetic material이죠. 그래서 synthetic plastic. 우리가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합성 수지, 합성 성분의 어떤 플라스틱들인데, 그래서 synthetic과 plastic을 붙여서 읽어볼게요. Synthetic plastics.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 플라스틱을 말하겠죠. 들어보세요.
1: Synthetic plastics. Synthetic plastics.
0: 자, 그런데 이런 합성 플라스틱을 만들 때 우리가 재료를 좀 뭔가 다른 걸 쓴다든가 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게임 체인저는 biodegradable plastics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지금 degrade라는 단어 분해하다라고 배웠죠? 그럼 biodegradable, 즉 미생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분해되게끔 만드는 결국에 이제 분해가 되려면 미생물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약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게 신소재로 개발이 된다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쓰이게 되고 그러면 플라스틱을 버려도 얘가 알아서 그냥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Biodegradable plastics. 들어보세요.
1: Biodegradable plastics. Biodegradable plastics.
0: 선생님,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응? 분해가 가능한이란 말은 조금 어렵지만 이 주제에 있어서는 이런 단어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미래의 결책. 이건 쉬워요. Future solutions. Future solutions. These are future solutions. 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접근 방식은 20년, 3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 Future solutions. Future solutions.
0: 자, 문장에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Game changer 한번 써볼까요? 멋진 단어잖아요. Game changer.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주어가 이거죠? Can be a game changer. Can be a game changer.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뭔가 가져오는 뭔가를 뭐라고 그래요? Game changer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알아만 두지 말고 문장에 써보는 거예요.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의 개발은 정말 세상을 아예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죠?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can be a game changer. 들어보세요.
1: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can be a game changer.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lastics can be a game changer.
0: Wonderful.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플라스틱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분해되게끔 만드는 신소재 개발 같은 겁니다.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다. Decay back into the earth. 이거 그대로 갈게요. 들어볼게요.
1: Decay back into the earth. Decay back into the earth.
0: 뭐가요? 미생물들. Microorganisms. 녹조라든가 아니면 효소 같은 microorganisms. 들어보세요.
1: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0: 자,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어 biodegradable. 어렵지만 도전! Biodegradable plastics.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중에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Biodegradable plastics. Biodegradable plastics.
0: 오케이. 자, 이번 주 어떠셨습니까? 재활용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예전에 다루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얘기를 해봤었죠. 근데 플라스틱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판 적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플라스틱 갖고 일주일 방송분이 나올까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생략했어요. 일부 부분은요. 그 정도로 우리가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얘기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고 결국에 영어를 여러분이 배우시고 이거 갖고 이제 대화를 하려면 조금 깊이 있는 주제로 가야만 이게 좀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된 주제 관련해서 이런 단어들을 잘 섭렵해서 이야기를 하고 환경 얘기를 더 크게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 EBS E 앱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뭔가 약간 흐린데 비가 올려나? 비가 올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오늘 눈 내리려나? 혹은 날씨가 추우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날씨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Is it go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비가 내릴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Is it going to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것처럼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으로 그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 it going to 동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왜 is이 나왔을까요? is는요, 사실 the weather를 줄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the weather is go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the weather를 줄여서 is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it is going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을 얘기를 할 때는 어순구조가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it is going to에서 is it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여러분들 동사는요,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되지만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해야 날씨가 이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is it going to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를 가지고 이제 날씨가 어떻게 미래에 변할까요? 라는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사들을 넣을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비가 내릴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다 라는 동사를 바로 ra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s it going to rain?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날씨가 좀 흐려. 비가 내릴까? 라고 얘기를 할 때 Is it going to rain? 정말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rain?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rai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여러분이 또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응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자, is it going to rain으로 비가 내릴까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고요. 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눈이 되겠죠. 그래서 눈이 좀 내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now라는 게 눈입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다라는 것도 snow라는 동사로 씁니다. 그럼 눈이 내릴까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s it going to snow?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눈 내리려나?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snow?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snow? 눈 내릴까? 눈 내릴 것 같은데? 눈 내리겠다. It is going to snow. 눈 내릴 거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소나기가 내리다 라는 표현으로 소나기가 내리려나? 라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다 라는 동사를요. 바로 show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ake a shower 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샤워를 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shower 자체에서 소나기가 내리다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0: 소나기가 내리려나? 라는 질문은 Is it going to showe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it going to shower?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shower?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 비 내릴 거래.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하고 싶으면은 그쵸? It is going to shower. 이렇게 여러분이 어순구조 바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되게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소나기 내리고 요거와 가지고 이제 되게 어떤 것이 내리는 것들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춥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느냐? 바로 비동사를 넣어서요. be cold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운이 바로 cold잖아요. 그러면 추울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s it going to be col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추울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it going to be cold? 한 번만 더. 시작. Is it going to be cold?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 추려나?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Is it going to be cold?가 돼요. 그럼 날씨 더우려나? 그렇죠. cold 대신에 hot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Is it going to?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s it going to rain? Is it going to rain? Is it going to snow? Is it going to snow? Is it going to shower? Is it going to shower? Is it going to be cold? Is it going to be col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좀 더 변형을 해보거나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문장 배웠습니다. 날씨 추려나? 라는 거를 Is it going to be cold?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 오면은 이제 날씨 춥겠지?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비가 오고 나면 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바로 뭐뭐 후에 라는 표현으로 After the rain 이 표현이 바로 비가 온 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Is it going to be cold after the rain?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 추워지겠지? 라는 질문을 Is it going to be cold after the rain?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이라는 걸 after the rain이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it going to be cold after the rain?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 오고 난 뒤에 라는 표현 after the rai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이번엔 비가 내릴까요? 라는 거를 Is it going to rain?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뭐뭐 할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비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It is going to rain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뭐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look like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It looks like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야.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응용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It looks like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looks like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 얘기를 해서 It looks like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Is it going to?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0: 행복하고 계신가요? 자, 10분 동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예,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렸으니까, 예, 바로 change your mindset. 마음가짐을 바꾸시면 지금부터 예, from now on, the real happiness will find you just right there. 진짜 행복이 여러분을 바로 딱 찾아내서 행복하지롱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도요. 행복한 도전입니다. Rather the happy challenge time, right? What is t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each and every moment you have to choose something, right?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Over something else. 뭔가 A보다 B, B보다 A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 비교해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판단이 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표현은 이걸 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 받아들여야 될 승낙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확신이 안 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하는 표현. 네, 바로 이거죠. 네, 뭣뭣이 확신이 안 서. 영어는 뭐라 할까요? Not sure. I'm not sure. 그런데 바로 뒤에 whether 뭐뭐 일지 아닐지 이 표현 알아두셔요. W-E-A-T-H-E-R은 날씨란 뜻이고요. W-H-E-T-H-E-R 발음은 똑같아요. Weather, weather 아시겠죠? 그래서 이 wea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얘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Let's go and find out more. What is that?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당연히 앞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simple sentences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장들. 승낙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곳까지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뭐 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머물러야 할지, 믿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전부 다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아까 나왔던 not sure.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whether. 어떻게 연결될까요? 승낙을 하다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죠. 뭐 accept it,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면 take it, 더 쉬운 단어 take it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ot sure whether to take it, 아니면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발음 하나만 주의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발음에서는요. 대부분 accept라고 발음을 하세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은요. 예, accept처럼 발음을 합니다. 마치 accept.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accept라고 써있지만 accept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I'm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물론 문맥이 주어지면 accept가 accept인지 알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 dog, red, moon 이렇게 하실 건지 독립문 이렇게 하실 건지와 비슷한 느낌이니까 한번 예, 보시고요. 자, 여기 머물러야 할지 확신이 안 서. 그러면 not sure whether to 그 다음에 stay here. 그렇죠? 그걸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그러면 believe it. Not sure whether to believe it. 팔아야 할지 확신이 안 서. 뭐 너무 간단하죠. Not sure whether to sell it. Sell your stocks. 그죠? 예, 바로 예, 뭐 주식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바로 sell it까지 하시면 돼요. 결국은 내가 아는 동사 다 쓰면 되는 거죠. Not sure whether to go. Not sure whether to buy. Not sure whether to practice more. 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동사들을 뒤에 붙이시면 그걸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자, 이번엔 your turn time. 승낙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상태죠.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Accept it. 발음 정확하게 하셨나요? 머물러야 할지 확신이 안 선다.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stay here. 얼핏 보면 왜 이렇게 동작을 많이 하지? 근데 실제로 동작을 해야 실전에서 그게 나와요. 글자로 열심히 외운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했던 거 글자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5년 전에 하신 적이 없다고요?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연결해 보시고요. 그래서 머물러야 할지 whether to stay here. 믿어야 할지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believe it. 팔아야 할지 확신이 안 서요.

Is that your turn? 네, not sure whether to sell it 까지요. 자, 연결해 봅니다.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step 2. 승낙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I'm not sure. 보세요. 뭐 해야 될지 whether to accept it 앞에 나왔던 거죠. 예, 네, 그다음에 or 거절하다 뭐예요? reject it. 그렇죠? reject it. 좋습니다. reject it.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내가 있어야 할지 떠나야 할지 확신이 안 서. 결국에는 뭐뭐 확신이 서다 할 때는요. 고민할 때는 A와 B가 서로 대비되는 동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내가 있어야 될지 더 있어야 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m not sure whether to stay here 아니면 stay or 떠나다 뭐예요? leave.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Should I stay? Should I go? Should I stay? Should I leave? 이런 식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됐고요.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쓰질 않아 라고 할 때는요. I'm not sure. 그렇죠. 확신이 안 서. 예, 여러분, I'm not sure. 따라해보세요. I'm not sure. 예, sure. Sure? 예, 안 쉬워. 자, 쉬우시죠? 그래서 예, I'm not sure 예, whether to believe him or 그 다음에 뒤에 not. 아, 대비를 할 때 뒤에 다른 단어 쓰지 않고 그냥 or not만 붙이셔도 양쪽 대비가 대조를 이루면서 good contrast, right? 자, 좋은 대비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조차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그냥 throw them away. 다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then you'll be left with this part one more time. Try it again.

Okay. Well, then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그걸 승낙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네. 라고 했더니 뭐예요? 아니, 서둘지 마.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 심사숙고해. 자, 그럼 앞에부터 가볼까요? 그렇죠? I'm not sure whether to accept it or reject it. 이라고 했어요. 했더니 서두르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물론 hurry한 표현도 있지만 그죠? Don't hurry 해도 되지만 don't rush it. 슉! 하는 게 뭔가 하는 동작. 이런 동작이 다 SH 발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push, 그다음에 rush, swish, 훅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 다 SH로 끝나면 빠른 sudden movement라고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sudden actio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H로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변기 내리는 것도 flush it 하잖아요. 그게 슉 내려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생각해봐라 라는 뜻으로요. 여러분 sleep on it. 왜? 하루 지나서 잠을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니까.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don't rush it, sleep on i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or if you want to share this with other people, then visit our website or just, you know, send them this link. 이 링크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good health,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개전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Welcome back to Base with Yo. 진아킴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화면상의 이야기 속에서 보트 하나가 보이게 되는데 이건 어떤 보트인지 한번 듣고 캐치해 보세요. Take a listen.
1: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There's a boat full of everything. It'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네, 여러분, 화면에 집중하시느라고 잘 캐치 못하신 건 아니겠죠? 바로 이 배는요, 상점, 그 배 위에 매점처럼 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특이하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t is on the water store.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물 위에 있는 가게다. 이렇게 해석해 봤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예요. 아하, 그렇군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죠?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2.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네,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유난히 반기는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까요. 그것이 물 위에 있는 가게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보죠.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이것은요. 이제 보트겠죠? 이것은 시내로 나가서 물건을 사야 하는 섬 사람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때 아시죠? 네,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아예 모르는 단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There's a boat full of everything. It'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t is on the water store.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It is 약하고요. Store 강하죠. On the water, 얘네들은 형용사, 덩어리, store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내용어예요. On the water, store 하시면 되죠. Store 하실 때 store보다는 s 사운드와 t 사운드가 만났어요. 이런 경우에 이 t 사운드 자체가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된소리 현상 store 하시면 되고 water 이 단어는 뭐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모음과 모음 사이에 t 사운드가 있으니 flap 현상에 의해서 wat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It is on the water store.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It is on the water store. Okay. Google listening. 2. It is on the water store. Good. Google listening. 3. It is on the water store.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한 번 더.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Excellent. 자,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on, for, the. 기능어들이죠. 약하고 빠르게. Exclusive. 입모양 잡아주시고 일부러 sieve 안 하셔도 돼요. Sieve. 잡아주시고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식 발음이 아니죠.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ervice 그리고 B가 아니라 V인지 역시 긁어주시고 service.

0: for the island. I, 모음 앞에 더는 D로, 그리고 people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an exclusive service things. One more time.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Great job.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2.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Following the people.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blank welcoming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exceptionally 유별나게 특별히 유난히 자 welcoming 했으니까 특별히 유난히 반기는 환영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it is on the water store 그것이 뭐예요? 아, 그것이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boat를 가리킵니다. 그 보트는요, on the water store. 물 위에 떠있는 상점이에요. 이런 의미죠. There is a boat full of everything.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보트 한 대. 즉, 배 한 척이 있는데요. 이 배는요, 어떤 배예요? Full of everything.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때 문장이요. There is a boat which is full of everything. 이때 which is가 생략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It is on blank for the island people. 했어요.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xclusive service라고 해서 이것이 전용 서비스. 이것은 전용 서비스예요. 누구를 위한? For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을 위한.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은 who have to go out.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To the blank. To buy things. 어떤 것들을,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만 한다죠? 어디로요? Downtown. 시내 중심가, 시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섬 사람들에게만 전용적으로 서비스가 되어지는 보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발음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캐치할 때 제대로 들리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There's a boat full of everything. It'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죠? 전용 서비스. 네. 자, 다시 한번 www.ebse.co.kr로 오셔서 지나키는 구글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훈련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versus grown-up. Adult versus grown-up. Adul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Adult, 그리고 grown-up.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차이점은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처음에는 일단 adult부터 시작할게요. 발음부터 할게요. 여기서는 adult. Adult. Okay. 강세가 어디 들어가는지 혹시 들리시나요? 네,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dult. Adult. 네, 이거는 미국식 혹은 캐나다식 발음이고요. 영국식 발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전에 확인하셔서 오디오 파일 많이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발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Okay. 일단은 미국식 발음으로 adult.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difference. 네, adult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란 사람 혹은 완전히 자란 식물, 동물들을 adult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뭔가 모두 성장한 것을 adult라고 표현해요. So we refer to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grown to its fullest extent, and we call it adult, and we usually call things that are alive, like plants, people, and animal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Those are adult cats.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Adult, 성인, adul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아이들은 성인을 동반해야만 해. Kids must be. Must be라고 하면 꼭 해야 된다는 말이죠.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그래서 성인은 그냥 adult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ose cats are adult cats. 네, 그래서 성인 혹은 다 자란 고양이에 대해서도 adult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양이들은 다 자란 고양이들이야. 그래서 새끼 고양이들 아니야 라는 말이죠. Those cats are adult cats. 여기서는 adult가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냥 s는 안 붙이고 adult cats. 오케이, 큰 목소리로요. Those cats are adult cats.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왜 놀이기구는 성인들이 탈 수 없는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Grown up입니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일단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Grown up. 네, 입 모양 한번 따라해보세요. Grown up. Very good. 그리고 강세는 앞부분. Grown up가 아니고요. Grown up. Grown up. Very good. Okay. Grown up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란 어감이 강해요. Adult보다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들에게 성인을 의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어른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성인보다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처럼 adult보다는 grown up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So grown up means adult, but is often used to talk to children about adult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She seems very grown up. I have two grown-up children.

grown up, 어른, grown up.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adult보다는 grown up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매우 어른스러워 보여. She seems very grown up. Okay.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다 컸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he seems very grown up.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이죠. 다시 한번요. She seems very grown up.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ve two grown-up children. 나는 두 명의 다 큰 아이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혹시 결혼하셨어요? 다음에 뭐 아이들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아 이미 다 큰 성인 자녀분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 have two grown-up children.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have two grown-up children. I have two grown-up children. 좋아요.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adult. 이거는 그냥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사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 다 큰 거에 대해서 이제 adult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grown-up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인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어른이라는 뜻에 더 가깝고요. 특히나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grown-up. Are you here with a grown-up? 이런 식으로요. Okay? 그래서 grown-up은 아이들 위주로 좀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 다 컸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할 때 grown-up도 사용합니다. 네,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환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쓰레기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전부 뭡니까, 여러분?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일단은 자연에 배출이 되면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자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엔 여러분과 플라스틱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쌤, 플라스틱 관련해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좀

0: 원고를 만들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사용됩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편리함은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환경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죠. 이게 분해가 안 됩니다. 자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환경 피해를 좀 줄이려면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쓰는 방법밖에 없죠. 재활용 관련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플라스틱 자체를 이제 인공합성 수지인데 이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분해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기술이 개발되면 원천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갈까 합니다. 중간에 조금 어려운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같이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플라스틱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입니까?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합성된 수지. 자, 물론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플라스틱 성분도 있죠. 고무 같은 거. 그죠? 나무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분도 있죠. 그건 자연 생태계에 실제 존재하는 그런 플라스틱 성분이고, 이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제품이죠. 혹은 물질이죠. Synthetic. 요 단어 좀 어렵지만 같이 배워봅니다. Synthetic. 이건 인공적으로 뭔가 합성을 했다는 느낌이에요. Synthetic material. 들어보세요.
1: Synthetic material. Synthetic material.
0: 그래서 플라스틱 얘기를 하다 보면 플라스틱 자체가 synthetic, 합성된 물질, 합성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부르고요. 인공물질,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죠? 그와 같은 물질이죠. Man-made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자, 요두 단어 알아둘게요. 이거 많이 보신 단어일 텐데요. 어디서 나왔나요? 인공지능에서 나오죠? AI가 뭐의 약자입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공물질은 artificial material이 되겠고, material, 물질, 이거 뭐예요? 사람이 만든 man-made 저런 간단한 형용사도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형용사가 돼요. man-made material. 자, 요두 가지 들어볼게요.
1: Man-made material, man-made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0: 그 다음에요. 합성수지와 같은 이런 플라스틱은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 자, 원료가 뭡니까? 원유죠, 원유. 거기서 뽑아낸 뭔가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경우 많죠.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부르는 총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Petrochemical이라고 합니다. Chemical 자체는 화학 물질을 말하고, Petro가 뭐예요? 석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뭔가 그 원료로 하는 그런 제품들을 Petrochemicals라고 합니다. 플라스틱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1: Petrochemicals. Petrochemicals.
0: 오케이.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문장에 넣어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플라스틱은 사람이 만든 합성수지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보죠. 플라스틱은 인공 합성수지다. 그냥 단어들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단어만 잘 알면 플라스틱을 주어로 잡아주고,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관사 없이. 관사 없어도 돼요.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그죠?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0: 이게 우리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없이는 과연 그 생활이 될까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죠.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뭔가를 영어로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Game changer. Game changer. 플라스틱이 있기 전의 세상과 개발되고 나서의 세상은 아예 세상이 달라졌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Game changer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휴지 붙이면 huge game changer. Huge game changer. 자, 이건 플라스틱 성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때 이런 말 많이 쓰겠죠. 들어보세요.
1: Huge game changer. Huge game changer.
0: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최고 장점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벼워요. 내구성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죠? 자, 변형이란 단어를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Mold. 다시 한번, mold. 변형한다는 얘기예요. 그 모양에 맞게 이렇게 변형하는 건 mold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형이 가능한 건데 변형이 되는 거니까 can be molded. 변형될 수 있다? 뭐로? into anything. into anything.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죠? 그럼 자동차 안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는지. 플라스틱 없이 자동차 제조가 가능할까요? 이걸 다 금속으로 만든다고요? 그럼 자동차 안에 모든 그 플라스틱 성분의 그 부품들이 다 이렇게 뭔가 molded 된 거잖아요. 그죠? 자,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들어보세요.
1: Can be molded into anything. Can be molded into anything.
0: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가볍다는 쉽죠? light. 아, 요게 조금 어려워요. 내구성이 있는은 durable이라고 합니다. light and durable. 아주 very

0: light and durable. 이건 좀 강조한 거죠. 아주 가볍고 내구성이 있어요. 그렇죠?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Very light and durable. Very light and durable. 들어보세요.
1: Very light and durable. Very light and durable.
0: 오케이. 자, 요두 개를 붙여서 문장 만들게요. 플라스틱은 매우 가볍고 내구성이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하다. 자, 붙이면 됩니다.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붙여서 부드럽게 한 번 더.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됐죠? 자, 들어보세요.
1: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0: Okay. 자, 그 다음 단어들. 플라스틱은 정말 우리 삶에 어디나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경우로 is used everywhere. 아주 쉬운 단어들도 많아요. is used everywhere. 자, 플라스틱을 주어로 잡아보세요. Plastic is used everywhere. Everywhere. 자, 강세 주시고 들어보세요.
1: Be used everywhere. Be used everywhere.
0: 좋아요. 없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없이 살 수 없다. 이 없이는 without. Cannot. 부정어 두 개 느낌이 들어가죠. Cannot live without plastic. 우리는 we cannot live without plastic. 줄여서 can't 되니까 we can't live without plastic. 강세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1: Can't live without plastic. Can't live without plastic.
0: 그리고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용도 중에 하나가 포장 용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포장지, 선물 포장지뿐만 아니라 웬만한 집에 배달 오는 박스들 보면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가장 보편적인 포장 용기죠. The most popular form, 형태 of packaging. 포장 용기 전체를 packag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들어보세요.
1: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0: 꼭 포장 용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탄산음료, 심지어 생수병, 이거 다 뭐예요? 이것도 패키징의 일환이죠. 음료를 거기다 패키징해서 우리가 사 먹는 거니까. 그것도 패키징이에요. 병이라든가 뭐 담는 용기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패키징.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꼭 포장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가장 흔한 형태의 포장지다. 그대로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Packaging.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들어보세요.
1: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0: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패키징은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합성 수지, 영어로 synthetic material. Synthetic, 강세 중요하죠? Synthetic material. 들어보세요.
1: Synthetic material. Synthetic material.
0: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하다. Molded, 아까 기억나시죠? Can be molded into anything.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들어보세요.
1: Can be molded into anything. Can be molded into anything.
0: 가장 보편적인 포장 용기다.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들어보세요.
1: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0: 좋습니다. 자,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내내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편리하고 다용도로 사용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자, 내일 이어갈 부분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일회용품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들 복습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아, 나 뭘 좀 하느라고 바빠,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표현 보도록 하시죠. 바로 여러분, 뭐 할 때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busy, ing,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제가 뭘 좀 하느라고 좀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busy,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흔히 I'm busy 이것만 얘기를 했지만 뭐 하느라고 바빠요 라는 표현까지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busy, ing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busy라는 형용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비동사가 붙어가지고 흔히 우리가 I am busy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뭘 하느라고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붙어야 되느냐? 바로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busy,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뭘 하느라고 바쁘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양한 주어를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지만 되게 바쁜 대상을 나의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I am busy, ing로 제가 그 행동하느라고 좀 바빠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제가 애들 돌보느라고 바빠요. 아이 돌보느라고 바빠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특정 대상을요, 돌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take care of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돌보다 라는 표현을요, take care of my chil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아, 제가 애 보느라고 좀 바빠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 a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혹은 my kid. 그리고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kids 혹은 children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이 보느라고 바빠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설거지 하느라고 바빠요.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나 지금 설거지 하느라고 바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뭐를 세척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여러분, 창문 같은 거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 땐 clean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되게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이제 닦는 것들은 되게 wash라는 동사나 혹은 do라는 동사를 씁니다. 특히 do the dishes로 설거지를 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요, I'm busy doing the dish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설거지하느라고 바쁘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ash라는 동사보다 do라는 동사로 많이 쓰니까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busy doing the dishes.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doing the dishes 라고 얘기를 해서 설거지하느라고 내가 지금 바빠 라고 얘기를 할 때 I'm busy doing the dishes로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부름 하느라고 바쁘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심부름을 하다 라는 표현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심부름 하려고 막 열심히 어딘가를 달린다라는 느낌으로 run errands로 많이 씁니다. 심부름은 errand인데요. 심부름을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run이라는 동사랑 많이 붙어요. 그래서요, I am busy running errand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심부름을 하느라고 바빠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m busy running errands. 한 번만 더.

0: 시작. I'm busy running errands 라고 얘기를 해서 심부름하느라고 바빠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험을 준비하느라, 시험 대비하느라 바빠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다 라는 동사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prepare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비하여 라고 얘기를 할 땐 prepare for 목적을 얘기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다 라는 거를 prepare for the test 혹은 the exam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험 대비하느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느라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시험 대비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뭘 하느라 바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busy 뒤에 ing를 넣어서 그 구체적인 바쁜 일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I'm busy doing the dishes. I'm busy doing the dishes. I'm busy running errands. I'm busy running errands.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과 변형을 해보면서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돌 보느라고 바빠요. 그쵸? 바로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 돌보느라고 제가 바빴어요. 제가 그땐 좀 바빴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과거에 바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I am busy 대신에 그쵸? I was busy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과거의 그 시점에 뭐 하느라고 바빴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돌보느라 제가 그때 좀 바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was busy taking care of my child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as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이렇게 해서 아이 돌보느라 바빴다, 뭘 하느라 바빴다, I was busy ing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제가 심부름 하느라고 바빠요. 바로 I'm busy running errands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뭘 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바쁜 거예요?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하느라고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What are you busy do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are you busy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what are you busy do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겁지겁 바쁘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busy do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busy doing?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하느라고 바쁩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busy,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be back 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근철입니다.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도 찾고, 자신감도 찾고, 한꺼번에 도전도 해보고, 길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딱 한 문장으로 도전해보는 Try Again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도전 문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겁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은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지? I'm gonna have some fun with this part. What is t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장 모모한 순간이었다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한한 순간이야. 그래서 가장 뭐뭐뭐뭐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준을 했었을 때.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EST. 이렇게 쓰거나 the most. 예, 물론 짧으면 EST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길면 the most beautiful, the most important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asiest처럼 짧은 거는 EST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ever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 봐봐야 그냥 무슨 공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more. So called,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까지 이 노래가 제일 슬픈 노래야.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무서운 영화고 가장 쉬운 질문이라니까.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포인트가요. 지금까지 가장 슬픈 노래. 그러면 슬픈이 뭐예요? Sad죠. 거기다 아까 EST 붙이라고 했잖아요. 짧은 거는. The saddest. 그렇죠? The saddest. Saddest. 그 다음에 노래니까 song이죠. The saddest song까지 하면 가장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가 없잖아요. 그 지금까지가 ever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슬픈 노래야 이렇게 한다고요. This is the saddest song that I've ever heard. 이렇게 길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너무 길고 실제 구어체에서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the saddest song ever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smart에다가 EST 붙이면 the smartest person ever. 됐죠? The smartest person ever. guy 쓰셔도 되고 woman 쓰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The smartest person ever. 발음은 smartest가 smartest, smartest. 자, 가장 무서웠던 영화 scary. 근데 scariest. 아시겠죠? The scariest movie ever. 아시겠죠? The scariest movie ever. 가장 쉬운 문제. 쉬운 거 영어 뭐라 해요? Easy. 그래서 the easiest problem 아니면 question ever.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안 좋은 문제도 problem이라고 하지만 수학 문제라고 할 때 math problems 이렇게도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problem을 꼭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지는 문제로서도 쓰일 수 있다. question 대신 problem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제일 슬픈 노래 Your Turn. 맞습니다. The saddest song ever.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가장 똑똑한 사람. 자, 여러분 해볼까요? Your Turn. 네. 스스로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본인을 가르쳐보세요. 이렇게. 자. 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The smartest person ever.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 가장 똑똑한 거죠. 물론 지식보다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저는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서웠던 영화. 아, your turn. 네, the scariest movie ever. 가장 쉬웠던 문제. Your turn. 네, 전 problem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The easiest problem 아니면 the easiest question ev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문장 속에 집어넣을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step 2. 지금까지 이게 가장 무한한 순간이에요.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순간은 뭐예요? 순간. 그렇죠. moment 하나 붙이시면 돼요. 근데 무한하다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그 단어 하나가 그냥 재료일 뿐이에요. 요리법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미 the most 아니면 est 붙이고 ever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 most, this is the most. 길면 the most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한한 것이 embarrassing입니다. embarrassing. 그렇죠?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그다음에 지금까지 ev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쌤, most 안 쓰고 est 쓰면 안 돼요? The embarrassingest?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면 무조건 삼음절을 넘어가면 바로 앞에 the most를 씁니다.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라고 하는 프린스의 노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까지.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순간이네. 영어를 뭐라 할까요? 그렇죠? Situation. 예, 됐습니다. This is the most. 예, 바로 중요하니까 important. 발음은요. important 이렇게 하지 마세요. import 하고 옆에 누가? important. 그래서 important situation ever. 어려운 거 없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가장 나온 것 중에 휴대폰, 중독성 있는 게임이네. 중독성 있는 역시 요리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most 중독을 만드는 addicting 해서 바로 모바일 게임 ever. ever가 제일 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ever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부담스러우시면 다 날려버리고 첫 번째, the key sentence. Here we go one more time. Try it again.

Marine,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누가 이야기합니다. 아, 창피해. 이게 내가 인생에서 제일 그렇게 무한한 순간이야. 뒤에 in my life 같은 거 붙여줘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내 거에 비하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in my life. Ever I've ever had in my life.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다는 거죠. So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라고 했더니 야, 그거 별거 아니야. That's nothing compared to mine. That's nothing compared to mine 하는 것은 my embarrassing situation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아니면 moment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요. 요거 반복해서 친구분들하고 나눠보시고요. 문장 하나만으로도 오늘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알겠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Happiness is always inside you and around you. 그렇죠,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모든 것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자, 그 대사 바로 이 문장이에요. Your mind makes it real. Your mind makes it real. 과연 이 문장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숨어 있기에 이 뜻이 세상이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고 해석되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Makes it real. 사실 모르는 단어가 있지는 않죠. 특히나 동사 make 같은 경우에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make 동사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서 제가 한번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요 make의 활용에 대해서 이번 영상,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 약간 시리즈로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make 활용법을 내가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make 다음에요. 명사가 사용이 되고 형용사가 곧장 이어져서 쓰이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make, 만들다라는 뜻이긴 뜻인데 요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요걸 조금 이제 용어 써서 활용을 하자면 요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형용사가 목적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ke가 만든다는 거죠. 목적어를 목적 보어 하게끔 만든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렵게 보이지만 지금 제 설명이 약간 그랬죠?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목적어 자리에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 색이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The chef made the soup spicy. The chef made the soup spicy. 자, the chef 하면 주방장이잖아요. 주방장이 made 만든 거예요. The soup, 수프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Spicy, 맵게 만든 거예요. 여기 the soup는 명사, 목적어가 되는 거고 spicy가 형용사로 목적 보어로서 활용이 됐다는 거볼 수가 있는 거죠. 요리사가 그 주방장이 그 수프를 맵게 만들었다 해석이 되고 있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문장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요소를 모두 익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문장 더. 조금 길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길어진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essay questions made the English test difficult. The essay questions made the English test difficult. 자, The essay questions. essay면 이렇게 수필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글을 적어야 되는 거. 아, 쉽게 주관식이라고 좀 불러 보도록 할게요. 주관식 질문들이 made, 만든 거죠. 뭘 만든 거예요? The English test. 영어 시험을, 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렵게 만든 거예요. The English test가 명사구죠? 목적어인 거고, difficult가 형용사입니다. 목적. 보어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make가 명사와 형용사,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취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오늘의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니오, 주인공이죠? 니오와 모르피우스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맥락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니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I thought it wasn't real 이라고 말을 하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 분명 매트릭스 팬분들은 이 문장을 기억하실 건데 처음으로 니오가 그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막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오는 나는 가상 공간 속에서 훈련을 했는데 근데 훈련을 하고 나니까 막 나한테서 입속에서 피가 나.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훈련한 거난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에 니오의 선생님 격이에요. 몰피어스가 오늘의 문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Your mind makes it real. 너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해서 너의 그 생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요, 이 세상에

너의 생각이 makes it,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어떻게 만든다니까? real, 진짜로 만든단다. 우리가 훈련을 한건 가상 공간 속이었지만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그것을 진짜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가상 공간 속에서 네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맞았는데 실제로도 피가 나고 있는 거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많습니다. 아, 그래. 뭐든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구나. 우리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진짜가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생각과 함께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문장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먼저 읽어 보도록 하죠. 그의 신나는 수업 방식이 수업 시간을 재밌게 만들어요.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떤 그런 소망을 담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신나는 수업 방식. 제가 신나게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his cheerful teaching style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cheerful 하다는 게 신나고 활기차고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자, 그의 신나는 수업 방식이 수업 시간을 재밌게 만들죠. 먼저는 만드는 거잖아요. makes 만듭니다. 그리고 목적어 뭘 만드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뭘 만드는 거예요? 수업 시간을. 그냥 쉽게 the class라고 하면 되거든요. 수업 시간, 시간이란 단어 뭐 time 같은 게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도 돼요. the class가 그냥 수업 시간이라는 뜻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the class. 그 수업 시간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만 말해주면 되죠. 재미있는 이란 뜻에 fun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장 완성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is cheerful teaching style makes the class fun. 한번더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His cheerful teaching style makes the class fun. 자, 앞으로 이렇게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멋진 바다 뷰가 있다는 것이 그 집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떤 집에 좋은 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뷰도 아니야. 바다 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이 더 가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문장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자, 멋진 바다 뷰가 있다는 것. 이걸 주어로 만들어 주면 되겠는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지? 요거 하나 팁이에요. 있다는 것. 많은 경우에 having, 가지고 있다는 것. 요런 식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having, 가지고 있는 거.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멋진 뷰죠? A beautiful view. Having a beautiful view. 근데 어떤 뷰예요? 어떤 뷰예요? 바다 뷰잖아요. A view of the sea.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having a beautiful view of the sea. 자, 그것이 만든 거예요. made. 뭘 만든 거죠? 그 집을 만든 거죠. the house. 그 집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목적 보어 나와주면 됩니다. 더 가치 있게. more valuable. 문장이 완성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aving a beautiful view of the sea made the house more valuable.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분명 make란 동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복습해 주셔야 되겠지만, 오늘의 문장의 그 뜻, 아, 그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무엇이 진짜고, 뭐, 무엇이 진짜가 아닌지. 즉,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라는 그 메시지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의 표현을 소개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요가 자세를 복습하고 계셔도 괜찮고 아니면 편하게 쉬고 계셔도 괜찮으니까요. 마음대로 골라서 하고 계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to overdo 그리고 to be overdone 이라는 표현이었는데 혹시 캐치하셨나요? 아까 전에 제가 don't overdo it. Go down till you feel the stretch on your side. 이렇게 얘기했어요. Don't overdo it. Overdo it. Overdo. 오버하다처럼 들리죠. 사실은 맞아요. 오버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가다 아니면은 뭐 선을 넘다라는 뜻도 되고요. 때로는 무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don't overdo it. Go down till you feel a stretch on your side. 오버하지 마세요 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옆구리에 자극이 올 정도까지만 내려가세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Overdone. Overdone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I overdid it. I have overdone it. 이렇게 쓰면 overdo의 과거형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뜻은 overdone, 진부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들 너무 많이 해서 무언가를 진부해져 버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대화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실게요.
1: Are you really wearing that baby doll to Blake's party?
2: Yeah, do you think I'm overdoing it?
1: Yes, it's just going to be an office party.
2: Seriously? I even baked cookies. Oh no! I think they're overdone.
0: 네, 첫 번째 대화문 살펴봤어요.
1: Are you really wearing that baby doll to Blake's party?
0: 너 설마 진짜로 그 baby doll 입고 갈 거야? Baby doll, 그 원피스 속에 있는 속옷을 얘기해요.
1: Well, yeah. Oh, do you think I'm overdoing it?
0: 여기서 오늘의 표현 나왔죠? Overdoing it.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I'm overdoing it? 나 오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yes. Oh,
1: it's just going to be an office party.
0: 그냥 오늘은 사무실 파티가 될 거야. 사무실에서 하는 조촐한 파티가 될 거야.
1: Seriously?
0: 아 진짜?
1: I even baked cookies.
0: Even, 심지어란 뜻이죠. 나 심지어 쿠키까지 구웠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Oh no. 안 돼.
1: I think they're overdone.
0: 오늘의 표현 잠깐 다시 나왔어요. Overdone. 쿠키가 너무 많이 구워진 것 같아. 탄냄새가 났나 봐요.
1: I think they're overdone.
0: 그래서 쿠키를 처리하러 가겠죠. 이제 두 번째 대화문 살펴볼게요.
1: I'm thinking of roses for Yenny tonight. Man, that's so overdone. Every guy would be able to think of that. But cliche isn't always bad. Well, some cliches are.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는데요.
1: I'm thinking of roses for Yenny tonight.
0: 오늘 예니한테 장미를 줄까 생각해. 예니를 위한 장미를 생각하고 있어.
1: Man, yeah, 이런 뜻이죠.
0: Well, that's so overdone. 오늘 표현 나왔죠? 너무 진부하잖아.
1: That's so overdone. Every guy would be able to think of that.
0: 정말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걸?
1: But cliche isn't always bad.
0: Cliche, 진부라는 뜻인데요.
1: But cliche isn't always bad.
0: 진부가 항상 나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1: some cliches are
0: 이럽니다. 어떤 진부는 나빠, 어떤 진부는 그래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대화문 다 살펴보았습니다.
1: To overdo 그리고 to be overdone의 차이점
0: 이제 아시겠죠? 마무리할게요.
1: Oh my gosh, you did it. You did the side stretch on Tadasana. Good job. Next time, we will...

0: do the forward fold. You're gonna like it.
1: 네, 우리 오늘 낚시 자세 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굴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to overdo 그리고 to be overdone 차이점 공부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잘하셨고요. 많이 많이 써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우리 내일 보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I'll see you so soon, alright? I'll be missing you.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요. 영어로 일단 소개를 하자면
1: It is in English guilty pleasures.
0: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요. Pleasure가 즐거움이에요. Mm-hmm.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pleasure인데요. Mm-hmm.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My pleasure to meet you라든지 to work with you 이런 말들
1: It's
0: 하는데
1: It's my pleasure to host the show for you.
0: Yes, my pleasure as well.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은 즐거운데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보통 번역을 할 때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Mm-hmm. 자, 그럼 이게 이번 주의 주제인데요. Yeah.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biggest guilty pleasure is reality TV.
0: 네,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리얼리티 TV 쇼를 보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1: Yeah.
0: 이 guilty pleasure에 대해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핵심 내용을 소개했으니까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던 씨의 요약 문장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1: All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Jordan's speaking summary. Jordan 씨,
0: 나와주세요.
2: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0: 네, reality televis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Jordan said,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0: 네, 앞에서 핵심 내용으로 소개할 때는 biggest라고 했는데요. 가장 큰 거, number one도 비슷한 뜻입니다.
1: Number one.
0: 저의 첫 번째, 1번, 가장 큰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reality television입니다. Yeah. 라고 했어요.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이걸 보는 게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1: Yeah.
0: 지금 내 시간을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는데 이건 별로 생산성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너무
1: right.
0: 즐거워서 멈출 수 없는 그런 활동을 guilty pleasure라고 많이 해요.
1: Uh-huh.
0: Okay.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1: 그렇죠.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things that I indulge in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but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by far is reality TV. Now, reality TV, especially American ones, is surprisingly very unrealistic.
1: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indulge in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2: 네, 먼저 guilty pleasure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면은 okay. guilty pleasure라는 것은 어떤 것이 즐거운데 뭔가 남에게 말하기는 좀 창피한 즐거움인 거예요.
1: Yes, you're a little bit embarrassed to say that you enjoy something, 네. maybe because it's bad for you or it's you know like reality TV, it's kind of outrageous.
2: 네, 좀 right? 말도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생산성 없는 일이거나 그럴 때 yeah.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guilty pleasure라고 하는데요. 사전 속에서 그 번역이 보통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번역을 자주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1: indulge in. Indulge in.
2: 탐닉하다, 마음껏 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냥 즐겨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yeah. that I indulge in 아니면 that I enjoy,
1: enjoy.
2: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즐겨하는 것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많이 있냐면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Could be considered as guilty pleasures. Could be considered to be guilty pleasures. Yeah. 다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일 것 같고요.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guilty pleasure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즐겨하는 것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1: Yeah, there's a lot. But her number one, she says, next. But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by far is reality TV.
2: 중간에 나오는 by far라는 것은 뭐 1위, 2위가 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단연 정말 큰 차이로 1등은 뭐냐면 가장 큰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단연 리얼리티 쇼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V, but the difference is huge,
1: it's huge.
2: Between number one and number two.
1: Right?
2: Okay.
1: For sure. She says, now, reality TV, especially American ones, is surprisingly very unrealistic.
2: 중간에 especially American ones라고 했는데 이 ones는 TV
1: shows일
2: 거예요. 그런데
1: right.
2: 중간에 이 특히 미국 프로그램들은이라는 말이 끼어 들어갔잖아요.
1: Right.
2: 그런데 원래 주어는 reality TV라서 ones가 나오긴 했지만 are가 아니고
1: no.
2: TV
1: is.
2: 그래서 리얼리티 쇼라는 장르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 Yes.
2: The genre or the category itself is surprisingly 놀랍게도 어떻다고요?
1: Very unrealistic.
2: 네.
1: Unrealistic.
2: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하네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1: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2: 단어부터 볼게요. 터무니없는
1: outrageous, outrageous.
2: 말도 안 되는 그거 말도 안 돼라고 할 때 that is outrageou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1: yeah.
2: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겪었거나 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인데.
1: Oh, we use it for prices a lot too.
2: 아하.
1: That price is outrageous.
2: 네, 이 가격은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비싸요라고 할 때.
1: Yeah.
2: 그래서 터무니없는 outrageous people 그리고 outrageous
1: plot lines, a plot line.
2: 네, 그냥 plot이라고 해도 줄거리를 가리킬 수 있어요.
1: Yeah,
2: That's
1: an outrageous plot.
2: 네,
1: yeah.
2: 우리가 그냥 plot이라고도 하는데 소설 같은 거 이야기할 때 plot line이라고 하면 또 똑같은 뜻으로 줄거리를 말합니다. 그 줄거리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선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라고 했는데요. Feature는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이 일반적인 1차적인 번역이지만 이런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 웹사이트 기능들을 이야기할 때
1: yeah.
2: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Yeah, it's a feature of it,
2: yeah,
1: right?
2: A
1: part of it.
2: 그래서 터무니없는 사람들과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ah. So she say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2: 네,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it features 한 다음에 outrageous.

0: people and plot lines mm-hmm. 했잖아요. And it features fake content.
1: Yes.
0: 가짜 콘텐츠가 a lot of fake content 많이 mm-hmm. 나와요. Mm-hmm.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솔직히 가짜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mm-hmm.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Mm-hmm. 카메라를 위해서 and for the TV show, 그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mm-hmm. 설정된, 준비된 가짜 콘텐츠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Mm-hmm. 실제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1: Right. Basically, they're just actors. Mm-hmm. But they make it seem like it's real.
0: They might not be actors, but they're acting.
1: Or they're acting, yeah, right? Anyone who acts is an actor, man.
0: True,
1: TV.
0: yeah.
1: Let's look at what she has to say next.
2: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you know,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1: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0: 네. 그래서 방금 바로 앞 문장에서 가짜 콘텐츠, 가짜 이야기가 많다고 해놓고는 but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guilty pleasure인 이유죠.
1: Yeah, it's like it's outrageous, yeah. but
0: I find myself so
1: intrigued.
0: 네, 그래서 I am intrigued 이건데 저는 거기에 관심을 느낍니다. 그냥 담백하게 말을 하는 대신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Mm-hmm. 약간 관찰의 느낌을 더해주는 것이 I find myself yeah. 이런 형태인데요.
1: Mm-hmm. When you find yourself doing something, maybe you didn't intentionally do it, but it just happened that
0: 그렇죠.
1: way. It turns out that way.
0: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처럼 yeah. 약간의 관찰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And I always, 그리고 항상
1: She s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0: If I need to relax, 그냥 긴장 풀고 쉬는 mm-hmm.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또는 그렇게 쉬어야 할 때 mm-hmm. I'll just sit down, 그냥 앉아서 뭘 하냐면 binge watch.
1: Binge watch.
0: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1: Watching so many episodes
0: 네.
1: in a row.
0: 몇 개부터 binge watching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 I would say more than two.
0: More than two?
1: Two is just like I'm catching up, mm-hmm. right? You
0: 네.
1: missed two. But three, four, five, that's binge watching.
0: 네. 두 개까지는 그래도 뭐 볼 수 있는데
1: yeah.
0: 세 개부터는 binge watching이라고 볼 수
1: yeah.
0: 있다고. 그래서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에 TV 프로그램을 몰아서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 mm-hmm. A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she says, you know,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right? Outrageous things.
0: 네, 여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있는 그 프로그램들 내용이잖아요.
1: Yes,
0: 네.
1: these there are actually programs that I know.
0: 네.
1: One of these for sure. what she's talking
0: 네.
1: about.
0: 미국에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짧게 뭐 몇 단어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you know, ridiculous brides. 이것도 그 결혼을 앞둔 신부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네, 있다고
1: yeah.
0: 해요. 그리고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감옥에 있는 사람과 mm-hmm. 사귀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1: mm-hmm.
0: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1: Mm-hmm.
0: 여기서 말하는 crazy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outrageous하고 연결이
1: yeah.
0: 되는 좀 신기한, 터무니없는
1: yeah.
0: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1: Just outrageous, not really real.
0: Not
1: situations.
0: Very realistic situations
1: For
0: that
1: sure.
0: would occur in everyday situation.
1: Yeah.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It's awful,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intellectually, but if I just need to sit down and relax and do something completely mindless, I always pick reality TV.
1: It's awful,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intellectually.
0: 그런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awful, 끔찍하고 형편없고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저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지 못해요라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라는 말이에요.
1: Yeah. It doesn't help me.
0: 네.
1: Right?
0: 그런데 어떤 면에서?
1: Intellectually.
0: 네.
1: Intellectually.
0: 지적인 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1: Yeah. She's not learning anything or benefiting in any way. so she says, next, but... If I just need to sit down and relax and do something completely mindless, I always pick reality TV.
0: 네.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one's number one, 그 다음에 명사를 붙이면 가장 큰 첫 번째의라는 뜻인데, 첫 번째 문장으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라고 하려면 That's our number one enemy 하면 되겠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at's our number one enemy. That's our number one enem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one.
0: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 1번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성취하고 싶은 거. Her number one goal.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One last time.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0: 그 다음 패턴은 do not do anything for라는 패턴을 이용해 볼 건데요. 뭐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무언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불만이 제 커리어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해가 됐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죠. Their complaints, 그들의 불만들,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자,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ir complaints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Their complaints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0: 네, 남들에게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리얼리티 TV를 즐겨 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am about to indulge in some guilty pleasure reality TV. I have a guilty pleasure reality TV. I love when they fight with each other.
0: 네, 둘 다 길지 않은 글이었죠. 다시 한 번만 볼게요.
1: Bella says,
0: I'm about to 라고 하면 나 이제 뭐뭐 막 하려는 참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나 이거 볼 거다 라고 글을 쓰고 있네요. Indulge in, 즐길 거다, 즐겁게 볼 거다. In some guilty pleasure reality TV.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인 리얼리티 TV를 볼 거다.
1: That's right.
0: 그 다음,
1: Paige says,
0: I have a guilty pleasure. 남에게 말하기 창피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리얼리티 TV,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입니다. I love when they fight with each other. 서로 싸울 때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요.
1: Especially when wigs go flying. I like it too.
0: 가발 떨어지고.
1: Yeah, someone is like, fuck.
0: Okay.
1: All right.
0: Interesting.
1: All right. So we had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 hope we were able to teach you some useful things.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We're going all the way to Hawaii. 하와이까지 갈 거예요. 왜냐면 오늘의 음식 바로 참치 마요 무수비. 치우나 매요 무수비. 무수비 좀 들어보는 단어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0: Here are our ingredients. 우리 재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rice,
1: 밥,
0: mayonnaise,
1: 마요,
0: 영어는 mayo. We have tuna, low-fat tuna, 그 기름 별로 없는 참치예요. And we have 후리카케. 혹시 후리카케 아세요? 이거 일본에서 왔어요. 밥은 비볐을 때 맛있는 양념이요. 네, 이거 조금만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It makes our musubi taste delicious. 어떻게? 중요한 재료 하나도 필요해요. 바로 김. We need dried seaweed. 네, 한국의 제일 맛있는 seaweed 바로 이 맛있는 김입니다. 우리 먼저 밥 양념 해야 해요. We're going to use the furikake. First, we need a bowl. Then, we add the rice. And, we add the furikake.
2: 후리카케 들어갈 거예요. 오, 좋습니다.
0: And now, we mix. We want to mix and mix and mix so the furikake goes everywhere.
2: 솔직히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찬 밥 먹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0: Cold rice? No, always hot rice.
2: 두꺼운 밥, 따뜻한 밥만 생각했고 하지만 한국 왔을 때 찬 밥 많이 먹었어요.
0: And we mix and mix and mix.
2: 우리 잘 비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입 한 입씩 맛있게 나올 거예요. 다 됐어요.
0: Okay, our rice is ready.
2: 우리 밥은 다 준비됐어요.
0: We need our tuna.
2: 우리 라이트 참치 들어갈 거예요.
0: We have a bowl. And we add our tuna.
2: 우리 참치 들어갈 거예요. 우리 기름 별로 없는 참치요.
0: Low-fat tuna.
2: Okay, 참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요,
0: our mayonnaise.
2: 마요도 이렇게 들어가고.
0: And now we mix.
2: 우리도 비벼요. 오늘은 비빔 날이요. 비빔 하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참치 마요 말고 햄 쓰는 거예요. 그 구운 햄은 무수비 위에 놓고 그렇게 먹어요. 하지만 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요.
0: So today we have a healthy version. No ham, only tuna and mayonnaise.
2: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비볐을 때 다 됐어요. 네, all done.
0: One, we made the rice. Two, we made the tuna mayo. Three, we need to get our seaweed ready.
2: 우리 세 번째 스텝은 김 준비해야 해. 아주 beautiful 김.
0: So we need to cut the 김.
2: 네, 우리 김 잘라요. 칼 써드려요. 하지만 솔직히 가위 훨씬 더 쉬워요.
0: It's much easier to use scissors.
2: 네, 이 김 1/6 1 자를게요.
0: I'm going to cut 1/6 of a slice of 김.
2: And we'll cut one more. 이거 1/6. 천천히 잘라요. 이렇게.
0: Okay. 우리 밥, 참치 마요, 그리고 김 다 준비됐어요. We have our rice,

0: our tuna mayo, and our seaweed. Now we can make the musubi. First, we need gloves.
1: 항상 다른 사람 위해서 음식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음식 만졌을 때 장갑 쓰는 거 제일 안전해요. 제일 깨끗해요.

이게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끝. 마지막에 위에 우수비 샌드위치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비빈 라이스는, 비빈 밥은 하나도 네모난 거 만들었고, 어, 밥도 하나, 우리 또 이렇게 만들어요. There we go. One more. 위에서 좋아요. Now we have our musubi sandwich, but we need to wrap our sandwich. Now we need the seaweed. Be careful. We pick up, and then we wrap around. 우리 김 하나 이렇게 하고, there we go. Our beautiful musubi. 아, 김 맛이지만 솔직히 건강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오딘 많이 있어요. 아, 특히 몸에 갑상선, 그 thyroid은 많이 도와줘요. And now we wrap the musubi with the seaweed. 아주 예쁜 선물처럼 나왔습니다. 따라! 이제 참치 마요 무수비 완성됐습니다. Now, my tuna mayo musubis are finished. 오, it's time to taste. 맛보기. 호호호,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어요. So delicious. 그 뿌리 같게 맛이 참 특별해요. It has some kind of sparkle, sparkle, sparkle in your mouth. 제 입속에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한 마요, 그 단백질에 참치도 맛있어요. Together, they make a great rice sandwich.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왜 하와이 사람들이 무수비 되게 좋아하는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 우리 친구들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후, 와우, 우리 참치 마요 무수비 완성됐습니다. I loved making the tuna mayo musubi for you. I hope you like it too. 아,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이 어디 갔을 때, 도시락 필요했을 때, 어, 혹시 소풍 갔을 때 무수비 어때요? 맨날 맨날 똑같은 김밥 먹었을 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어떤 데 무수비 먹었을 때 또 맛있는 인생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다음엔 제가 고소한 거, 달콤한 거 어떤 거 만들어 볼까? 기대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welcome to the new season.
1: 유후!
0: 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시즌에는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생활 밀착형 영어를 많이 넣어놨어요.
1: 오.
0: 네. 그래서 진짜 남녀노소 상관없이
1: 네네.
0: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날 배워서 그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1: 예.
0: 조금 흥분되는 느낌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특히나 이제 일상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되다 보면요.
0: 네.
1: 우리가 그냥 뭐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0: right.
1: 생활하면서도 이거 배웠던 건데 하면서 문득 영어로 저희가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0: Exactly.
1: 아 그렇게 또 저희가 습관을 잡아가면 되겠네요.
0: 아 하나의 그 이거는 나의

0: 라이프의 일부다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또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가정 영어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어린 동생 재우기 대작전입니다. 자, 지금
1: 오.
0: 어린 동생이 이제 드디어 잠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뭐 엄마, 아빠와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1: 대화를 하면 안될 텐데요.
0: 그럼요. 조용히 해야겠지만.
1: 네.
0: 자,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쉿, 동생 또 깨울라.
1: 아이고.
0: 아, 그 말을 너무 크게 한 거예요.
1: 지금 또 여러 번깬 상태인가
0: 아,
1: 봐요. 네.
0: 이미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저한테 화가 나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이러면서.
1: 어.
0: 왜냐면, 아기들은 왜뭐 잠을 안 자냐? 뭐 아니면 무슨 뭐.
1: 자꾸
0: 예, 뭐 이런
1: 울어.
0: 궁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아니, 그럼요. 또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로서.
0: Right.
1: 쟤는 왜 졸려올 텐데 안 자지?
0: 궁금할 수 있거든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어린 동생이 잠들었을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Mom, my you finally fell asleep.
3: Shh.
2: My you finally fell asleep, Mom.
3: 동생 또 깨울라.
2: 응? Sorry?
3: Sorry? 동생, 마유.
2: 마유, fell
3: 마유,
2: asleep.
3: be quiet. Wake up again. Shh.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Why?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Like suddenly.
3: 그래, 애들이 그렇게 쉽게 깨, 원래. 너도 아기 땐 그랬어.
2: Why?
3: You too.
2: Me too.
3: You baby. When you were baby, wake up.
2: Really?
3: Yeah.
2: Easily.
3: You too.
2: Oh.
3: Mayu, same. Right?
2: Oh, my. So
0: cute. 네.
1: 아유.
0: 학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쵸, 그쵸.
0: 많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5: Shh, you'll wake him up again.
4: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5: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동생이 있을 거예요. 어린 동생이 잠든 거예요.
1: 아유.
0: 그래서 아이가, 엄마, 마유가 마침내 잠들었어요. 마유가 아이인 거예요.
1: 축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0: 아, 축제.
1: 네, 축제예요. 조용한 축제. 빈술에는 요란해요.
0: 아, 네. 조용한 축제.
1: 맞습니다. Mom, Mayu fell asleep. 오, 그러면 여기가
0: 네.
1: 이 마침내 해당되는
0: 네.
1: 글이 없네요.
0: 뭔가 동사는 저기 나와 있으니까
1: 네.
0: 마침내.
1: 잠 들었다. 마유가 마침내. 마유 마침내는
0: 드디어.
1: At last.
0: 오케이. 오호.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에요.
1: 드디어.
0: At last.
1: 딴딴따라단.
0: 오케이. 자,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으로 제가 넣기는 했는데 일단은
1: 아,
0: at last도 좋아요. 마유가
1: finally
0: fell asleep. 자, at last 이거는 보통 에. 영화 같은 데서
1: 오.
0: 전사들이 at last
1: 오.
0: our time has come. 우리의 시간이 왔다. 너무 이런 느낌이었는데.
1: 아, 그래요?
0: so, 마침내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finally라는
1: finally.
0: 표현 알고 계시죠? 자,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형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1: 과거형으로?
0: 맞습니다.
1: 네.
0: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잠든다. 아니니까 fall의 과거형
1: fell
0: 써서 fell asleep 잠들었다. 자, 그래서 fall asleep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1: 네.
0: 얘는 하나의
1: 세트.
0: 세트입니다. 덩어리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제는 fall에서 바꿔 주면 되겠죠. 그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fall 대신에 잠들었다라고 쓰려면 fell 쓰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거는 영어에서는 사실
1: 네.
0: 나는 잠들 수가 없다 라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1: 네, 네.
0: Right. 할 수 없다라는 조동사 뭐예요?
1: Can't.
0: Right. 잠들다는 다시 한번
1: fall asleep.
0: 그러면 아, 나 잠을 들 수가 없어. 한마디로 나 잠이 안 와.
1: I can't fall asleep.
0: There you go. That's it. I can't fall asleep. 너무 더워서든 뭐가 됐든 간에요.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그녀는 잠들었어.
1: 오.
0: 근데 엄청 빠르게. 자, quickly를 드릴게요.
1: 네.
0: 오케이? 그녀는 잠들었어. 엄청 빠르게.
1: She fell asleep quickly.
0: Quickly. So quickly 하면
1: so quickly.
0: 조금 더 양념을 칠 수 있죠. 그렇죠?
1: 네.
0: 엄청 빠르게.
1: 음흠.
0: 자, 이런 식입니다. 단순하게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제를 바꿔가면서.
1: 네.
0: Right? You guys, 소리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Right? I can't fall asleep.
1: I can't fall asleep.
0: Oh, she fell asleep so quickly.
1: She fell asleep so quickly.
0: All right.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나중에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Fall asleep 같은 경우에는 딱 잠드는 그 순간에 동작을 강조해줘요.
1: 네.
0: 그래서 잠들다예요, 말 그대로. 근데 fall 대신에 비동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e is asleep. Alright. I was asleep.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쓰면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1: 아, 네네. 네.
0: 뿅 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기는 잠들어 있어. 그러면 이미 잠든 상태죠.
1: 네.
0: 그때는 얘를 쓰면 어색해져요.
1: 오.
0: My baby falls asleep. 이러면 내 아기는 원래 잠든다.
1: 아.
0: 이상해요.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my baby is asleep. 그러면 이미 잠들어 있다.
1: 예.
0: 오케이?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동작 강조, 상태 강조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거든요.
1: 네.
0: 나중에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Mom, might you finally fell asleep?
1: Mom, might you finally fell asleep?
0: Alright. 근데 아이가 모르고 소리를 좀 냈나 봐요.
1: 저런.
0: 아, 그랬더니 쉿. 동생 또 깨울라.
1: 아,
0: 깨면 어떻게 돼요?
1: 깨면 다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0: 다시 처음부터.
1: 예, 이렇게 잠들었다 깨면 또 막 두 시간 걸려요.
0: 맙소사.
1: 때로는. 예. 아, 네. 자, you will wake him up again. 네가 깨울 거야 그를 다시. 이건 뭐 나눌 데가 없는데요.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0: 오케이. Wake up도 들어가고.
1: 맞아요. 여기 그러면. 쉬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0: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1: 그죠?
0: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위성어 느낌 한 세 개 써볼까요 네 개 왜냐면 엄마가 좀 많이 지금
0: 아 많이 네, 경고 당황했군요.
1: 경고
0: 오케이 네. 자 여러 개 썼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1: 오.
0: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기를 만약에 글로 표기를 해야 된다면 원하는 만큼 H를 넣기도 해요
1: 네.
0: 실제로 오케이 자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SHH까지 보통 씁니다. 표기를 할 때 이게 쉬, 조용이라는 느낌. 물론 이제 하쉬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쉬, 소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쉬 하잖아요.
1: 네.
0: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you wake him up again 이러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wake가 나왔는데 우리가 wake up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일어나는 거예요.
0: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네. 차리고 아침에 그렇죠? 근데 내가 wake up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wake up 시키면 그 사람을
1: 깨우는 게 되죠.
0: 깨우는 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깨는 거든 뭐 남을 깨우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wake의 과거형 PP형을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1: 어허. 요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깨어났어 할 때 woke up.
0: Woke up.
1: 그리고 분사는 wake 아니에요?
0: 오.
1: Yes.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0: Very close.
1: 어?
0: Very close.
1: 아, woken이에요?
0: Yes. 그리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과거형 발음할 때요, walk 하지 마세요.
1: 어?
0: 그거는 걷다잖아요.
1: 아, walk.
0: W-A-L-K, right? Walk. So, I woke u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응. I woke up. 거의 5에 가깝게 발음하는
1: 와, 이거 진짜 몰랐어요.
0: 처음 느낌이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Woke, woke up.
1: Woke, woke up.
0: 지금도 조금 벌려졌어요.
1: 어려운데요?
0: Right? 완전히 이 모양 모은 woke. 느낌으로 woke up,
1: woke up.
0: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Woke up, woke up.
0: 지금 또 너무 모으라니까 업도 업 이렇게 되는데. 이게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합니다.
1: 껍데기 오케이. 먹고 싶네요. 자꾸 껍껍하니까.
0: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0: 잠을 깨우는 거, wake someone up 이렇게 써 주시고요. 대명사, 예를 들어 him, her 이런 거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되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일반 명사가 나왔다, the baby, right, my husband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건 가운데 넣어도 되고 밖에 빼도 돼요. Wake up someone 이것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깨우지 마, 나 깨우지 마, 어떡할까요? 하지 마라.
1: Don't wake me up.
0: 그렇죠. Don't wake me up.
1: Mm-hmm.
0: Wake up me는 안 돼요.
1: 네.
0: 대명사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로 해볼게요. 우리.
1: 응.
0: 엄마가 우릴 깨우셨어. 자, 깨우, 과거네요.
1: 그죠?
0: Mom
1: Mom woke us up.
0: Mom woke us up. 이런
1: Mom
0: 식으로.
1: woke us
0: 남한테 우리 엄마가 하면 my mom 해도 되지만요. 그냥 뭐 가족끼리
1: up. 네.
0: 엄마가 할 때는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냥 마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ight? So, 중요한 건, 아, 얘네들 대명사니까 무조건 가운데.
1: 네.
0: 일반 명사는 밖에도 상관없다. 자, 읽어볼게요. Don't wake me up.
1: Don't wake me up.
0: Mom woke us up.
1: Mom woke us up.
0: There you go. 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써먹을 거예요. 뭐냐면, 남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재운다.
1: 오.
0: 왜냐면 많은 분들이 깨운다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알고
1: 알죠.
0: 계시더라고요. 네, 재운다라고 할 때는 put someone to sleep.
1: 아.
0: 슬립 쪽으로 가져다 논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0: Right.
1: 또.
0: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번엔 할 겁니다.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Shh, you wake him up again.
1: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1: 네.
0: 아기들은 왜 이렇게 쉽게 깨요?
1: 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러니까 조금 어린이 나이 때가 되면 한 7살, 6살 이때가 되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계속 자.
0: 야, 이런 느낌.
1: 셔틀버스가 지나가요.
0: 아,
1: 예.
0: 그런데 완전 아기다.
1: 그쵸. 너무 베이비들은 정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0: 예민하네요.
1: 하죠.
0: 오케이,
1: Why do babies wake up so 쉽게? 쉽게니까 그거겠네요. Easily. Easily.
0: easy도 아니고 easily, 하?
1: Yeah, 쉽게니까.
0: 아, 뭔가 부사의
1: 부사로 가야
0: 느낌.
1: 돼요.
0: 오케이.
1: ly를 꼭 붙여요.
0: Alright.
1: 네.
0: 자, why가 나왔으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y? 한 다음에 이제 질문 어순이 들어가요. Do babies wake up? 아기들이 깨어나나요?
1: 응?
0: 자, 거기에 양념을 착착 치면서 so early. Easily, I'm sorry.
1: 네.
0: Easily.
1: Easily.
0: 쉽게. 맞습니다. Easy는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1: 네.
0: 그래서 부사로 바꿔서 easily.
1: Easily.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남을 깨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1: 깨는 거.
0: 깨는 겁니다.
1: 스스로.
0: 여기서는.
1: 네.
0: 둘다 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요. Wake up and get up 있어요.
1: 네.
0: 네, 보통 너몇 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할 때. 둘다 섞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1: 네.
0: 정확하게 만약에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 웨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몸을 안 움직여도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1: 아하.
0: 의식이 딱 돌아온 거.
1: 예.
0: 그게 바로 웨이크업입니다.
1: 네.
0: 근데 겟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을 이제 정말 일으켜서 침대에서 나오는
1: 나와야
0: 것까지
1: 되겠다.
0: 포괄적으로 또
1: 예.
0: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Alright,
0: 자, 아무튼 부사를 지금 썼는데 부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용사는 보통 우리말로 만약 직역을 하면 뭐뭐 한이잖아요.
1: 네.
0: 근데 부사 같은 경우에 뭐뭐
1: 개
0: 하게
1: 하게
0: 그렇죠. 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쉬운이 아니라
1: 쉽게
0: 쉽게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달렸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뭐예요? 그녀가 달렸다.
1: She ran.
0: She ran. 근데 그녀가 빠르게 달렸다 그러면
1: She ran quickly.
0: quickly도 좋고, fast.
1: Fast.
0: fast. fast가 속도를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자, how about this? 나 공부에 정말 열심히.
1: Oh.
0: 어떡할까요?
1: I study so
0: Really,
1: hard.
0: really hard, so
1: Really hard.
0: hard. 이런 식으로 부사는 뭐뭐 하게입니다. 네. Right? So 여기서는 fast 같은 게 형용사 이런 게 헷갈리는 이유가
1: 맞아요.
0: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거든요. 걔도 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법과 책과 같이 병행하신다면은 네. 훨씬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1: Hard도

0: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로도 이렇게 쓰이는 건 거죠?
1: Hard도 something is very hard. Yes, yes, yes.
0: 어려움도
1: All right,
0: 되고.
1: Right. 이거는 어려운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란 뜻이에요.
0: 열심히.
1: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She ran fast.
0: She ran fast.
1: I studied really hard.
0: I studied really hard.
1: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런 것도 필기해 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0: 네.
1: baby. baby 뭐예요?
0: baby 아기요.
1: 아기죠.
0: 네.
1: 아기일 경우에 이제 나이에 따라 조금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쇼핑 같은 거 가면
0: 예.
1: 친구 아기 선물을 살 때 사이즈를 헷갈려하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때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0: 네, 완전.
1: 그리고 toddler, right? 근데 아마 보통 토들러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요? 우리말로만?
0: 우리말로 진짜. 토들 성이 토고 이름이 들러예요.
1: 들러인 것처럼. 네. 그렇죠. 자, infant라고 하면은 아기 중에 어떤 아기일까요?
0: 신생아.
1: 맞아요. 신생아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린 바닥에서 파닥파닥하는 그
0: 정도. 100이 이전의 아기들
1: That's
0: 정도.
1: Right.
0: 네.
1: toddler는 어느 정도죠, 그래도?
0: 한 2, 3세?
1: 맞아요.
0: 돌 지난
1: 약간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네. 정도의 느낌을 이제 toddler라고 toddler.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죠.
0: 네.
1: 오케이. 자, you guys 읽어 볼게요.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0: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1: 자, 이랬을 때 엄마의 대답입니다.
0: 그렇죠.
1: 아유, 너도 아기 땐 그랬어.
0: 그렇죠. 원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1: 기억을 못해요.
0: 네, 맞습니다. You were too.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1: Uh-huh.
0: When you were a baby. 너가 어렸을 때 너도 그랬어.
1: 문장이 꽤나 길어졌어요.
0: 그러게요.
1: Right.
0: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로
1: 거의,
0: 붙은 거의,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러면은 너도 그랬다. 그랬다니까 너는
1: 많은 분들이 이거
0: 네.
1: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래. 이러면
0: 너도 그래.
1: 어? 그래? 예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예 상상이 안 갈 수 있습니다.
0: 너도 그랬었는데 지금 were가 나왔으니까 저 사실 like that 하고 싶거든요.
1: Like that?
0: 너도 그랬었다. 오케이. 그렇게 됐었어.
1: 이거 맞추면 제 학생 중에 최초입니다.
0: 진짜요? You are that 할게요.
1: 하지만
0: 그냥.
1: 물론 잠깐만요. 아니,
0: 네?
1: 네, 최초다. 아쉽네요.
0: 어? 왜요? Like예요? 그러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Like that 한번 해볼게요.
1: 왜냐면 최초가 되게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0: 아...
1: 자, 만들어보겠습니다.
0: 아닌 것 같아, 이것도요.
1: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어?
1: 최초입니다.
0: 우와!
1: 오케이, 지금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고 틀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0: 네.
1: It's okay.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0: 와.
1: Okay. So like라고 하는 게 좋아하다도 되지만 like는 뭐뭐 같은도 돼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너 또한 그것 같았다라는
0: 네.
1: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like 대신 어느 정도 덩어리입니다.
0: 네.
1: So 그렇게 그런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은 like that이었잖아요.
0: 네.
1: 이것도 써주세요. 이렇게 혹은 이런.
0: Like this겠네요. 그러면 like this.
1: 자, 정답.
0: Yeah.
1: So 예를 들어 댄스 동작 같은 걸 배울 때 그런 instructions 같은 게 있죠. 어떻게
0: 그쵸.
1: 추라는 거. 그랬을 때 move your hand like this.
0: 맞아요.
1: Like this 이렇게잖아요.
0: 그렇게는 안 해요. 누구도.
1: 저만의 댄스예요. 좀 무시하시면 안 돼요.
0: 네, 죄송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So, like this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you were like that. Okay, 알겠어요.
0: 예.
1: You were like that too. 그리고 you were a baby가 무슨 말이에요? You were a baby. 너는?
0: 너 애기였어.
1: 아기였다. 아기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가 합쳐졌죠.
0: 네.
1: 이게 바로 when의 힘입니다. When. 자, 볼게요. when을 쓰고 평소문 원수를 써주면 평소문일 때, 뭐뭐일 때라는 뜻을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오케이? So,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2에서.
0: 그쵸.
1: 근데 이거를 거의 두 배로 늘려줬죠.
0: 와.
1: 이게,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말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뭐,
0: 네.
1: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왜 길게 말 못하고 끊지? 그거에서 뭐 죄책감 가질 거 전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게 말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0: 네.
1: 확장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가 그렇게 말할 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너가 그렇게 말할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예요.
0: 예.
1: So that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걸 말할 때.
0: 그걸 말할 때?
1: 어허.
0: When you Say like that.
1: 아, 그냥 say that.
0: Say that.
1: When you say that 이러면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말 자체를 할 때라는
0: 뜻이에요.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0: So when you say that,
1: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2: When you lied.
1: 나에게?
2: Me.
1: To me.
2: To me.
1: When you lied to me. 자, 그러면 when 부분을 해봤죠?
2: 네.
1: 전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2: 네.
1: 난 슬퍼. 내가 그걸 말할 때.
2: I'm sad when you say that.
1: 그죠? I'm sad when you say that. 이 얘기는 너 그런 말할 때 나 진짜 슬퍼져.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난 화가 났어.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2: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1: 그렇죠. I was mad에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2: 네?
1: when you lied to me. 그렇죠. 언제?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2: 그쵸.
1: 문장이 뭐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2: 와, 진짜 영어 잘하는 느낌 나요.
1: Oh, yes. 이거보다 더 나중에 길게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 네.
1: 자,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2: I'm sad when you say that.
1: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2: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1: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2: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쉬, 동생 또 깨울라.
2: 쉬, you will wake him up again.
1: 두 번째는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2: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Mom, you finally fell asleep.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3: Shh! You'll wake him up again. Shh! You'll wake him up again.
4: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wake someone up입니다.
2: 네.
1: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엄마가 우리를 깨우셨어. 과거형으로.
2: Mom woke us up.
1: 그렇죠. 과거형으로요. 자, 날 깨우지 마. 날 깨우지 마.
2: Don't wake me up.
1: Don't wake me up. 아, 동생 또 깨울라. 자, 남자 동생인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넌 그를 또 깨울 거야.
2: You will wake him up again.
1: 그렇죠. You wake him up again.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oke us up. Don't wake me up. You wake him up again. 네, 다음은요. When 평소문.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습니다.
2: 네.
1: 난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슬퍼. 난 슬퍼 일단.
2: I'm sad.
1: 당신이 그걸 말할 때.
2: When you say that.
1: 그렇죠. 자, 다음은요. 난 내가 나한테 거짓말했을 때 화가 났어. 난 화가 났어. 과거.
2: I was mad.
1: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2: When you lied to me.
1: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너도 아기 땐 그랬어. 너도 그랬어.
2: You were like that.
1: 그렇게 또한.
2: When
1: to,
2: you were
1: to 해야 돼.
2: You were like that at you were like that too.
1: 그렇죠.
2: When you were a baby.
1: When you were a baby. There you go. So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같이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Okay,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5: Shh, you'll wake him up again.
0: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5: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네,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7: Shh,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6: Oh,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7: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6: Really?
7: Mm.
6: Me?
1: Oh. 시즌 첫날부터 너무 잘하셨습니다.
2: 와, 이게 출발이 너무 산뜻한데요?
1: 아, 출발이 반이잖아요.
2: 네.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Go and grab a coffee 였습니다.
1: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2: 네.
1: Wake someone up.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어,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2: 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깨운다라고 할 때 wake up 뭔가 사이에 넣어도 되고요.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네,
1: 문장
2: 아마
1: 만들어주시면 돼요.
2: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를 배워봅니다. 자, 제목이 학교에 지각하긴 정말 싫어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를 지각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학교에 지각하는 거예요.
1: 오, 맞아요.
0: 이미 뭐 졸업한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1: 네.
0: 지각을 해서 달리는데 달리기가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계속
0: 이런 느낌.
1: 그 트레드밀을 타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
0: 제자리 걸음.
1: 네.
0: 아, 이런 그게 있는데
1: 공감됩니다.
0: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아,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1: 네.
0: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지각하기가 싫었다. 뭐, 생각나는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0: 오케이.
1: 조합이 또 문제죠.
0: 맞습니다.
1: 네.
0: 뭐, 틀려도 되니까 미리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좀 죄송한 표정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What's
1: 응?
0: wrong? What's wrong?
1: I woke up late.
0: Oh.
1: Woke up late, so I missed my bus. Yes, bus
0: Ah.
1: go to school, right?
0: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nooze?
0: Yeah, I hit the snooze button
1: snooze.
0: 5 times.
1: 학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Oh, it's okay.
1: 그게 아니고, I hate late for school.
0: Oh, you don't like being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Bed early.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Tonight.
0: Yeah.
1: Okay, okay.
0: Don't sleep
1: Tomorrow
0: late.
1: is okay?
0: You'll be fine, right? I hope
1: Okay.
0: so.
1: Thank you. 너무
0: 네. 아, 오늘 표현들은요. 특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친구들끼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역할극 맡아가지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 가볼게요.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와, 이거는 뭐뭐 해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일단은 뒤에는 뭐예요?
1: 뒤에는 버스를 놓쳤단 얘기고요.
0: 어허.
1: 이 앞에는 늦잠 잤다란 얘기가 들어가야
0: That's
1: 되네요.
0: right. 동사가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1: 그쵸. 그러면은 늦잠 자서 그럼 woke up late 아니겠어요? 예. 네, I woke up
0: 오.
1: late. 나 늦잠 잤고 버스 놓쳤어.
0: 와.
1: 예.
0: 오늘 제가 가져온 동사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거 완벽히 괜찮습니다. 근데
1: 와우.
0: 왜냐면 늦게 깨어난 거잖아요. 그쵸?
1: 네.
0: So I woke up. 지금 굉장히 또. Right? I woke up late. 늦게 깬 거죠. And missed the bus. 맞죠?
1: 그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1: 네.
0: 자, 바로 overslept.
1: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늦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형으로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one word로 붙이게 되고요.
1: 네.
0: 과거형은 이거 원래 sleep 자체도 원래 과거가 뭐예요?
1: Slept.
0: slept 해서 overslept라고 하면은 정말 over에서 잔 겁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런 식으로 늦잠 잤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원래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versleep, 하나는 sleep i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이건 늦잠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0: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둘다 늦잠을 자는 건데, 쓰임이 완전 달라요. 자, 우리가 보통 oversleep 하는 거는, 이렇게 깨서 시계를 봤는데,
1: 오
0: 10시인
1: 마이
0: 거예요.
1: 갓.
0: 이런 경우 있죠.
1: 아,
0: 네.
1: 너무 놀랍죠.
0: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1: 예.
0: 늦잠을 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oversleep. 근데 sleepin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주말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냥 주말이니까 늦잠 자고 한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 늦게 밥 먹고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걸 쓰는
1: Sleeping.
0: 겁니다. 이거 sleepy는 의도적으로 푹 늦잠을 자는 거예요.

0: Make sense?
1: Yeah.
0: Yes? Okay. So, I'm just going to sleep i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일부러 늦잠 잘 거야가 되는 거죠.
1: 네.
0: 오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1: 그쵸?
0: 정말 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Oversleep을 안 쓰고 뭐 썼죠?
1: Overslept.
0: 시제가 뭐예요?
1: 과거입니다.
0: That's right. 현재형으로 썼으면 엄청 이상하죠? 나 I oversleep 이러면은 나는 원래 그냥 늦잠 자. 막 이런 느낌. 네. So 늦잠 잤다. 뭐뭐 했다. 라고 쓰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고요. 이거는 시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뭐 확률상 이런 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거 동사로 보통 쓸 때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사실 대화의 일부가 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0: 맞아요. 네. 뭔가 가십 거리를 얘기할 때도 뭐 벌어졌다고 많이 하죠.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게 뭐 하는 거죠? Forget.
1: 잃어버리는 거.
0: 잊어버리는 거.
1: 아, 잊어버리는,
0: 잃어버리는
1: 거.
0: 건 lose입니다.
1: 아.
0: Okay? 자, forget의 과거형은 뭐예요?
1: Forgot.
0: Forgot. 그럼 나 뭐 잊었다. 나 뭐 잊었어.
1: I forgot something.
0: I forgot something. Right? 과거형.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곧 돌아왔어. 그녀는 곧 돌아왔다. 금방 돌아왔다.
1: She came back soon.
0: Yes.
1: 오.
0: Comes back이 아니라
1: came back.
0: 단순하죠. 그렇죠?
1: 네.
0: 제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느끼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왔어요. 왔을 때 문법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제 잘못 맞추는 거예요. 시제만 맞춰줘도 엄청난 improvement가 생깁니다.
1: 오.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forgot something.
1: I forgot something.
0: Oh, she came back soon.
1: She came back soon.
0: 네, 본문도 가볼게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다음은요? 나도. 알람 미루기 버튼을 다섯 번이나 눌렀네.
1: 아유,
0: 이 느낌 아시죠?
1: 어젯밤에 뭘 했을까?
0: 그러니까,
1: 너무 많이 피곤하시네.
0: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잠결에 끄기 시작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또 울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계속 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게 되죠. Oh my goodness.
1: 맞아요.
0: 오싹합니다.
1: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는 아하. 느낌 받은 적 있습니다.
0: Yes.
1: Same. I, five times.
0: 자, 이게 뭐예요?
1: 같아. 나 같아. 너랑 같아. 뭐 이런 의미겠죠? 다섯 번을 눌렀다라는 걸 써야 되네요. I 누르다.
0: 일단은 그러면... 뭔가... 그렇죠. 이거
1: 네.
0: 사실 덩어리 표현이기는 해요.
1: 그렇죠. 네. 이거 언젠가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I push it.
0: Okay.
1: 일단 눌러야 되니까요.
0: Okay.
1: Push it. 그냥 알람 할게요.
0: 알람을 알람. 누르다.
1: 예.
0: 뭐 이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원어민이. 그런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I 뭐뭐 했다 five times. 바로
1: 스누즈가 기억나요.
0: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1: 예.
0: 알람 시계를 사면요. 그 위에 버튼에 아예 써 있어요. 스누즈라고 해가지고. 자, 스누즈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알람 미루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1: 네.
0: 그거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5분 있다 다시 울리거나
1: 맞아요.
0: 완전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힛한다고 하는데 힛이 사실 프레스나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굉장히 갑작스럽고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힛 자체가. 그렇죠?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소프트하고 젠틀하게 누르지 않죠?
1: 그건 푸시예요?
0: 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프레스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는데 힛을 쓰면 제 말은 프레스라고 쓰는 것은 더 포괄적이긴 해요. 근데 힛은 강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느낌.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얘는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1: 우리 알람 끌 때 항상 이렇게 끄잖아요.
0: 무슨 목이 잡듯이.
1: 계속 때려.
0: 네, 맞아요. 네,
1: 시계가 불쌍할 정도로. 네.
0: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동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1: 네.
0: 동의하기 위해서 sam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도 마찬가지야.
1: 네.
0: 라는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뭐 same her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더 짧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same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same. 쿨하게.
1: Same here과 그럼 같은 말이에요?
0: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슬기 씨랑 해주세요.
1: 네.
0: I am tired.
1: Same.
0: I like math.
1: Same.
0: 잠깐만, same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오케이.
1: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0: Alright, so same이라고 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와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와
1: 네.
0: 같다?
1: Same here.
0: 정답.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0: here라는 건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줄인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ame. I hit snooze 5 ti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5.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0: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또 나왔죠?
1: 네.
0: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나 지각하기 싫었어.
0: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 나 원하지 않았어.
0: 뭐 하는 걸?
1: 늦는 걸.
0: 오케이.
1: 학교에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For school.
0: 학교는 그래도 이름 알고 계시죠?
1: 예.
0: So school이라는 걸 썼어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정답? 맞습니다.
1: Yes.
0: 학교 혹은 배움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건물을 강조를 할 때는 school을 할 수 있는 단어로 보통 치고요. 그냥 배움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간섭 없이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딘가에 늦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Oh, I'm late. Are you late? Late은 다 알아요.
1: 네.
0: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늦는다라고 할 때 헷갈리죠.
1: 오.
0: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1: 그렇죠.
0: So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1: For.
0: That's right. So I'm late for 뭐뭐. 이런 식으로 Are you late for 뭐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의 늦은 상태를 강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늦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 be late for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이게 야 우리 지각이야. 지각한 거야. 이게 되겠죠.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늦었어. 그 파티에. 그녀는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Yes.
0: For what? For the party.
1: Mm-hmm.
0: 이렇게 연습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 30번만 해보면 이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 Late 다음에 for가 안 나오면 이상하겠네요.
0: 이상해요.
1: 예.
0: 네,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late for school.
1: We are late for school.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네, 거기에 지금 이 덩어리 지금 해결이 됐죠, 그렇죠? 저
1: 네.
0: 뒤에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do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1: 네.
0: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그렇지만 don't가 아니라
1: didn't.
0: 이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지
1: 않았어.
0: 않았어.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So 오늘은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것으로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 late 앞에는 비동사를 같이 붙였어요. 그렇죠?
1: 네.
0: 비동사로 동사를 활용을 한 건데 그 이유는 late은 형용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쵸.
0: 비동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솔직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1: go there.
0: So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혼자인이 뭐예요? 혼자인 거.
1: Alone.
0: Alone. 걔는 동사예요.
1: 형용사인데?
0: 그렇죠. 네. 그러면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Yeah.
0: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동사랑 쓰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1: 낯설어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뭐 I didn't want to sleep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쓰는 거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go there.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네, 자 이번에는 late 하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for school, 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Check this out. 너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1: 네.
0: 사실 뭐 본인도 늦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 그렇죠.
0: 서로 해야 되는데.
1: 네. 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야 해.
0: 오케이.
1: 여기 끊어야 되겠다.
0: 오케이.
1: 그죠?

0: 근데
1: 언제 가요?
0: 오늘 밤에 일찍.
1: 일찍이죠?
0: 근데 tonight은 있으니까요.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1: Right.
0: Bed early tonight 해보겠습니다.
1: Okay. 자, 늦게가 아니라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0: 네.
1: Early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Yes.
1: Perfect. 자, early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왜? R 있고
0: L도
1: L이 둘
0: 있고,
1: 다 있습니다.
0: 정말 종합 선물 세트.
1: 계속하면
0: 예.
1: 이게 돼요. 그러니까 R 사운드는 여러분 혀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R 입 모양 모으고 R 이렇게 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0: 그쵸.
1: 펴져서 혀 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0: 어.
1: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R L R L 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0: R, L, R, 응.
1: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오케이?
0: 네.
1: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R L R L
0: R, L, R, L.
1: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0: 네.
1: 이렇게 하게 되면 early가 나올 수가
0: Early.
1: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너뭐 해야 된다고 했죠?
0: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
1: 잠자리에 든다는 게 나왔어요. 영어로
0: 네.
1: 뭐예요?
0: Go to bed.
1: Go to bed. 자, 이거 왜 bed 셀수 있는데 어나 더 이런 거 없나요? 아니면 beds라든가, right? bed는 침대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있지만
0: 네.
1: 이거는 잠자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bed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아예 그것을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려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0: 예.
1: 그러면 덩가, 언가? 물론 이 침대가 아니라 저 침대로 가라고 해서 침대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자,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도 좋고 flap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go to bed 하셔도 괜찮아요.
0: 네.
1: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잠자리에 들자. 뭐뭐 하자가 뭐죠?
0: Let's.
1: Let's. 그러면
0: Yeah.
1: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자.
0: Now, let's go to
1: Okay.
0: bed.
1: Now는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go to bed now or now let's go to bed. 자, how about this? 고의 과거가 뭐죠?
0: Went.
1: Went.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아, 나 피곤한 게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0: I went to bed late.
1: Late. Lately 안 돼요.
0: 네.
1: Lately는 최근
0: 최근.
1: 들어 뭐 이런 부사기 때문에요.
0: 네.
1: Late 자체가 늦게라는 또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0: Mm-hmm.
1: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볼게요. Let's go to bed now.
0: Let's go to bed now.
1: I went to bed late.
0: I want bed. I went to bed late.
1: Al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0: 뭐죠?
1: 우리 혹시 go to sleep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알죠?
1: 자, 이 go to bed, go to sleep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자러 가는 거거든요.
0: 네.
1: 자, 그런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안 누워 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0: 가야 되는
1: Right,
0: 거죠.
1: go to bed라는 거뭐 예를 들어서 이런 living room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 hey, go to bed, go to bed 이런 느낌이 강한데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그래서
0: 네.
1: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표현이 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이미 준비가
0: 아하.
1: 다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0: 예를
1: 다.
0: 들어서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또 읽어달래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달래요. 정말 10번씩 읽어준 적 있어요.
1: 10번에서 20번.
0: 너무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그럴 때는 go to sleep이 맞나요?
1: go to bed가 더 좋겠죠.
0: 아,
1: 왜냐면
0: 그래요?
1: 이미 밖에 나가 지금 침대
0: 침대에서.
1: 아 그러면 go to sleep이 더 좋겠죠. 그렇죠.
0: 그쵸.
1: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된 상태니까 now let's go to sleep. 이게 더 좋겠죠.
0: 이젠
1: very
0: 좀
1: nice.
0: 자자, 제발.
1: 오케이. Okay. 또 같은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living room에서 책을 읽어주고 막 장난감이 막 이렇게 있을 때 let's go to bed. 이걸 먼저 쓰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예,
0: 네.
1: very 아주 좋은 구분이었습니다.
0: 예.
1: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신다면 should하고 have to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0: 네.
1: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have to는 의무적이에요.
0: 그쵸.
1: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뭔가 큰일 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0: 네.
1: should는 추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야지.
0: 아.
1: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 친구가 너 오늘 일찍 안 자면 너 진짜 큰일 나.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강조할 때는 쓸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you should. You should.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0: 네.
1: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Very good.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자, 두 번째는요.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3: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Ne,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아, 오늘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네. 기본이에요, 기본. 작어, 동사. 자, 댁에서 목소리 키워주세요. 나 뭔가 잊었어. 아, 나 뭐 깜빡했다.
0: Oh, I forgot something.
1: There you go.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금방 돌아왔어.
0: She came back soon.
1: She came back soon. 세 번째,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Oh,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There you go. 여기에서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틀리겠죠, 그렇죠?
0: 그렇죠.
1: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orgot something. She came back soon.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오케이, 다음은요. Late for, be late for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늦었다고.
0: We were late for school.
1: 지금 늦은 거예요.
0: We are late for school.
1: 그렇죠. We were 이러면 어제 늦거나 한 겁니다. 네. 오늘 아침이나. 그렇죠? 현재형. 두 번째. 걔는, 그녀는 파티에 늦었어.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0: They,
1: 그녀는.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Right? 자, 마지막.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난 있잖아. 학교에 늦고 싶지 않았다고.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그렇죠.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세 번째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be late for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I don't want to do something. I didn't want to do something.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섞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정말 영어 실력을 쭉쭉 올려주는 와. 하나의 툴이에요.
0: 그럴 수밖에 없겠죠.
1: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0: 네.
1: Alright, very nice.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late for school. She was late for the party.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5: Same. I hit snooze 5 times.
4: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5: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 wake you up.
1: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late for something.
0: Mm-hmm.
1: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0: Oh.
1: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작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자, 보통 이런 영작을 할 때요. 전치사, 네. 관사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0: 맞아요.
1: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틀리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0: 맞아요.
1: 많이,
0: 네.
1: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오늘은요. 이사 기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아.
0: 자, 제목이 이사 기사님의 고충 Part 1. 이기 때문에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이삿짐을 옮기는 상황이죠, 당연히.
1: 그렇죠.
0: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 오, 알고 있어요.
0: 이사가 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와, 근데 정말 사람 손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많은 짐들이 그 단시간 안에 네.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요. 네. 사실 저는 완전히 풀 포장 이사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저도 막 주섬주섬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1: 맞아요.
0: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불편하셔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